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 하자?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무언가 구해보자 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어떤 내용에 활용이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듬형 삼각형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 쭉두줄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이듬형 삼각형에 뭐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이 성질과 또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뭐였죠? 기억해야죠.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요.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거를 활용해서 뭐할 거냐면 뭐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도 구해볼 거고요. 또 변의 길이도 구해볼 거예요. 벌써 막 긴장되잖아요. 괜찮아요. 같이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이 활용이 돼요. 그중에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지난 시간에도 계속 썼던 거거든요. 평각의 크기가 몇 도다? 180도다. 평각은 요 직선, 요거 몇 도? 180도.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50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몇 도다? 그렇죠. 130도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너무 쉬워서 막 대답 막 하고 있어요. 자,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요 3번이 제일 중요했죠.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뭐였어요?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 구할 때 물론 요 안쪽에 외각으로 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뭘 썼냐면 요거랑 요거랑 합해서 여기를 구했더라. 요거 체크해 줬죠.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립이 뭐냐면 요 2번입니다. 2번의 별표. 왜 별표쳐요? 이거 우리 이미 봤던 그림이니까 언제 봤죠? 1학년 때 봤죠. 1학년 때 평행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로 나왔냐? 접었으니까 여기가 엇각입니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번에 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뭐? 삼각형에 집중해보자. 삼각형 ABC. 우리에겐 이러한 삼각형 ABC가 보이는데, 이 삼각형 ABC가 결국 뭐가 된다?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요. 나와야죠. AB, AC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방금 설명했듯이, 여기랑 여기는 엇각이래요. 왜? 평행선이니까. 그 다음에, 요 각이랑 요 각도 크기가 같대요. 왜? 접었으니까. 포개어줘야 돼요. 샌드위치처럼. 그니까 각이 크기 같더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더라. 요런 성질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X의 크기를 구해라. 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우리는 이 X의 크기를 구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요 당연히 안쪽을 써도 되지만 각 P랑 각 D를 합하면 돼요. 외각이죠. 안 보였죠? 보여줬죠? 각 D랑 각 B를 합하면 되는데 각 D의 크기를 구하려면 거꾸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랑 같아야 돼요. 그럼 요각 CAD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각 CAD는 뭐와 뭐? 각 B랑 요 조그만 부분. 각 ACB랑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왜? 나와야죠. 뭐니까? 외각이니까. 그럼 뭐예요? 25도네요?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5도가 되고요. 그럼 외각이니까 여기는 50도가 돼요.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5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50도와 25도를 더해준다면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되냐? 75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거꾸로 가보니까 어때요? 아, 이런 흐름. 오케이. 확인. 체크되셨죠? 자, 4번. 이번에는 X. 사실 이런 건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하게도, 아, 이거 X는 4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소스가 저거밖에 없잖아요. 4cm밖에.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좀더 근본적으로 이유를 찾아보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을 거예요. 왜? 33도랑 33도, 눈에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쟁취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바로 여기죠.
그래서 CD랑 CA도 길이가 같을 거냐? 몰라요. 그게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려면 66도니까 이 각, ABC 여기도 66도가 되냐? 물어보면 되는데, 돼요. 왜? 외곽이니까. 33도, 33도 더하면 66도. 66도, 66도? 오케이. 나머지 각알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어쨌든 CAD, 요 삼각형이 이등변인지만 보면 되니까. 따라서 이등변, 오케이. 444. 가더라. 쉽죠? 어렵나요? 자, 9번. 그럼 얘도 똑같이 또 보여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여기가 65도. 우리 요거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ABAC 이등변이래요. 그다음 또 이등변 하나 보이죠? 근데 여기 각이랑 같은 건 알겠어요. 이등변이니까. 근데 요 각은 어떻게 구하죠? 막 대답하고 있어요. 뭐다? 얘 꼭지각이잖아요. 꼭지각. 여기가 65도면요. 여기도 65도가 되고요. 합하면 130도 되고요. 여기 꼭지각이라서 몇도 나와야 돼요? 여기 50도 나와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 50도 나와야 돼요. 그럼 뭐다? 아, 여기가 50도니까 점 하나에 50도? 여기도 점 하나에 50도. 50, 50, 100. 그러면 각액수는 몇 도가 된다? 180도에서 100도 빼면 80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눈앞에 잘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외곽, 외곽, 외곽, 외곽, 외곽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요 각을 구해서 각X 외곽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관망하는 자세로 처음부터 봐보자라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그림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어요. 그 다음에 CBD가 65도. 그 다음 BAC의 크기, 여기는 몇 도냐? 보자마자, 아, 이거 이등변인데. 알지만, 따라가 보자, 볼게요. 각 ABC, 요 각은요, 어디랑 같냐면, 여기랑 같아요. 왜? 접었으니까. 여기랑 같아요를 수식으로 설명하자면, ABC랑 각 DBC랑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두 선은 평행선이죠. 평행선이니까, 뭐다? 여기 ACB랑 그 다음에 DBC랑 뭐다? 크기가 같아요. 왜? 엇각이니까. 따라서 ACB랑 DBC 각 DBC가 65도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여기가 점, 여기가 점이라서 이등변이에요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걸 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각 BAC 크기는 180도에서 뺍니다. 뭘 빼요? 요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두 개를 빼겠다라는 거죠. 65도와 65도. 즉, 180도 빼기 65도, 65도 합하면 몇 도를? 총 130도를 빼주겠다라는 거니까 180-130 정답은 몇 도다? 50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종이접기 그림 좀 친해지고 있는 것 같죠? 요 계속 나오니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바로 나왔죠. 그쵸? 자,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x는 몇이냐 구해라. 근데 가끔 보면요. 이거 보자마자 아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우리 다 금방 풀잖아요. x는 8. 왜요? 이등변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 외워버리면요. 이 x가 여기랑 같은지 여기랑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요 각, 어쨌든 포인트는 이 각이 접었기 때문에 ABC, 요 각이랑 같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각이 엇각이기 때문에 여기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Z자 모양이 그려져야 돼요. 따라서, 아, 이등변이지. 뭐가? 여기랑 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하고,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x가 그래서 8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고요. 답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x는 8이 아니라 x는 8c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여기서 이미 x에 대한 단위를 줬기 때문에 x는 값이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반복 체크를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형 ABC에서 AM, BM, CM 같고요. 90도,

35도 AMC의 크기를 빠르게 찾아봐라. 요 가게 크기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왜? 내 눈앞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두개 보이는데 여기가 35도라면 당연히 여기도 35도가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쌓아온 바에 의하면 요 가게 크기는 삼각형 ABM에서 외곽이죠. 따라서 35도 플러스 35도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풀고 싶다, 나는 직각인 걸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0도에서 35도 뺀 55도가 여기가 되고요. 그러면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뭐가? 55도가 되죠. 그럼 몇 도에 합하면? 110도. 180에서 110 빼면 답은 70도. 방식은 여러 가지 편한 걸로 선택하자라는 게 이번 문제 핵심입니다.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죠? OA, OB, BC, CD. 한 줄만 늘어난 거예요. 그때 AOP, 여기 가게 크기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이등변,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거였죠. 이등변을 쭉쭉쭉 계속하면서 계속 같은 가게 어딘지, 그다음 외곽을 써서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 흐름에 올라타보자면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일 거예요. 그다음 두 개를 점이라면 여기는 점이 몇 개? 두 개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가 점두 개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점두 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등변, 여기가 75도니까 여기도 75도가 될 건데 여기는 도대체 몇 개의 점으로 표현이 될까라는 건데요. 이게 흐름에 잘못 올라타면 점점 두개 점, 두개 점, 오케이. 여기는 네개 점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흐름에 올라탔다가 잠깐 내려놓고 더 가면 안 돼. 왜요? 여기 외곽은요. 이 삼각형에서의 외곽이기 때문에 각비의 외곽이니까 얘랑 여길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더해야 돼. 즉 점이 몇 개다? 오케이, 세 개다. 세 개의 동그라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은 동그라미 하나당 몇 도다? 나눠서 25도다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막 반가워요, 그냥. 16도, 18도, A, B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가 어쨌든 길이가 같은데 어디랑 같냐? 18이냐, 16이냐? 이제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없죠. 당연히 18이랑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요거는 뭐 계속 풀어왔던 거니까 요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8번. 좀 문제가 길죠? ABAC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C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할때 여기 사이값, 여기 몇 도냐? X다. 그럼 우리 요 크기 구하려면요. 요거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필요해요. 즉, 우리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빈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X 빼기 동그라미. 요렇게 구해야 돼요. 지금 숫자 0이랑 헷갈리니까 얘를 검은 동그라미로 채워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X와 동그라미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 동그라미 구하기는 쉽죠? 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76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몇도 남았어요? 104도 남았죠. 그럼 104도를 어떻게? 반반 날려주면 52도, 여기도 52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여기는 또 이등분이기 때문에 하나당 몇 도다? 오케이, 26도네요. 요거 하나에 26도입니다.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그래서 X는 몇 도인데? 요 그냥 X, 요 외곽 절반인 EX 말하는 겁니다. 요거 몇 도인데? 하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52도라면 180도에서 빼주면 일단 몇 도예요? 180 빼기 52? 오케이. 126도예요. 근데 뭐 했다? 그걸 또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너무 쉽네요. 요거 하나에 63도가 된다. 즉, 우리는 63도에서 26도를 뺀게 우리가 원하는 각 D의 크기, 즉, 각 X의 크기가 되니까 63 빼기 26, 정답은 몇이다? 빼주면

1, 5이니까 37도가 됩니다. 요게 정답 딱쓸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요거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외곽의 성질이니까 요 x에서 동그라미를 빼자. 그 다음은 x랑 동그라미를 하나씩 구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학교 시험도 대비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봤던 그림이 또 나왔네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됐죠. 어쨌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같을 때각 b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뭘 활용해야 돼요? 여전히 계속. 삼각형에서 2등변 삼각형의 성질. 밑각의 크기 같아요. 이거 하나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봤더니, 요거죠.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걸 그냥 푸는 거는 할 만해요. 어떻게?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여기도 X예요. 그럼 여기는요. 외곽이니까 두 배의 X예요. 그럼 여기는요. 오케이. 얘도 두 배의 X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2X와 X 더하면 세 배의 X예요. 그럼 여기도요. 세 배의 X예요. 그럼 여기는요. 3X와 X를 더한 거니까 여기는 두개다한 번에 쓰면 4배의 x예요. 그럼 여기가 4x래요. 그럼 마지막 각시 어떻게 구해요? 각시. 제일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는 이거죠. 큰 것도 이등변이더라. A, B, C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4x로 표현 가능하더라. 그럼 최종 목표는 뭐죠? 그래서 x가 얼만데요? 각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각이 나와 있죠. 뭐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총몇 도? 180도다. 따라서 x와 4x와 4x 합하면 9x. 즉 9x가 몇 도가 되도록 180도가 되도록 우리는 x의 값을 찾아보자. x는 몇 도? x는 20도. 근데 이제 난감해요. 여기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난감한 게 이걸 답으로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럴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반복되는 작업은 이하 동의 같은 방식으로 이런 말로 줄여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자, 각 B를 각 X라고 하면요. 삼각형 FBE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FEB는 X 되고요. 그 다음 EFD는요. 두 배의 X가 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로의 작업은 뭐 하자? 같은 방식으로 EDF에서 EDF와 EFD는 길이 같아서 EX. 또 DEC에서 DCE와 DEC는 결국 3X. CAD에서 CDA와 CAD는 다 4X. 각을 표현하자는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4X를 표현했으면 최종적으로 와야 되는 건 뭐다? 전체 삼각형 ABC에 대해서 BA가 BC니까 여기가 4X면 여기도 4X더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활용하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뭐 했다? 세 내각의 크기 합 180도니까 각 B는 몇 도? 20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좀쓸줄 알겠나요? 감이 오나요? 자, 이렇게 이 강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음 강, 3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학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은 4라는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4가 어떤 나라에서는 뭐 좋지 않은 의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주 탄탄한 건물, 멋진 건물,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양쪽 코너에 네 개가 탁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네 번째 시간이니만큼 단어 탄탄하게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 친구들 끝까지 완강하기 위한 확실한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오늘은 유닛 1의 네 번째 보겠습니다. People and relationships.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오늘은 소제목이 뭘까? Community and neighbors가 소제목인데요. 자, community. 우리가 무슨 무슨 커뮤니티 되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community,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neighbor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총 30개의 단어, 우리 프리뷰에서 쭉 봤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은데, 그 보고 오는 단어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게 프리뷰에서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얘는 진짜 잘안 외워지네? 이런 단어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예문도 한번 살펴보고, 파생어도 한번 보고,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생긴 건지, 단어의 스토리가 있다면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ommunity라는 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말로도 무슨 무슨 커뮤니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죠?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community라고 발음이 되어 중간에 여기 이렇게 유의 강세가 오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지역사회,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ociety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공통 비슷한 유의어로 우리 묶어볼 수 있다. 공통어로 묶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resident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챙겨뒀으면 좋겠는데, 밑에 파생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늘 그렇듯 사실 기본이 되는 아주 뼈대가 되는 게 보통은 동사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끝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될 수도, 형용사가 될 수도, 아니면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생어들이 기본적인 폼인 동사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요 단어 먼저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 얘는 resident라고 읽었는데, 얘는 reside라고 읽습니다. reside라고 읽어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다 t를 붙이면 얘는 거주하는, 상주하는 이란 일단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 주민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요 의미로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수능 독해 같은 데에서 우리의 뭐 거주민들 이렇게 칭할 때 듣기 평가에서도 나오고, 특히 이제 뭐어그 편집글을 다루는 우리 그 18번 문제 유형의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서 18번 유형이 목적 찾기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 조금은 평이한 문제 유형에서 이 resident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residence, ence로 끝나게 되면 거주지, 주택이라는 뜻이라는 거. 형용사의 의미와 명사의 의미를 둘다 가지고 있다. 유의어 보시면 이 dweller, er에 붙었으니까 얘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dwell이 무슨 뜻일까? 아, 선생님, 저는 아직 이 단어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요거 먼저 알아두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dwell이라는 단어도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reside보다 훨씬 덜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얘는 왜 dweller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궁금해야 이 단어가 왜 이럴까? 단어의 유형은 뭘까? 이렇게 궁금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어야 그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물어보고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 영단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Housing, housing. 자, 이거 어렵지 않겠죠? 하우스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ing를 붙이게 되면 housing, 주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사실 이 housing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accommod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accommodate라는 동사가 보일 텐데, accommodate라는 동사 끝에 e로 끝나는 ation을 뺀 e로 끝나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 요런 뜻. 아니, 원래 얘는 수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주하다, 살다라기보다는 수용하다. 수용한다는 게 뭐지? 이 건물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100명을 담을 수 있다?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accommodation이라는 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물, 주택, 요런 의미로 어떤 건물을 나타내는 의미로 accommodation이라는 의미. 숙박이나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도 돼요. 자, housing

supply. 그냥 요 의미를 합해서 해석하면 주택 공급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supply라는 게 명사로 공급하다. 명사로 공급, 동사로 공급하다. 이렇게 명사, 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구나. 라는 것도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supply. 무슨 뜻이라고요? 공급하다. 아니면 공급이라는 명사와 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facility. facility라고 해서요. 여기 강세가 와요. 중간에 facility. 이렇게요. 자, facilitate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촉진하다,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용이하게 한다라는 게 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facility는 사람들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되겠죠? 시설이나 설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의시설이 있으면 어때? 훨씬 생활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facil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설비라는 뜻이에요. 예문 보겠습니다. This hospital, 이 병원은요, has excellent medical facilities. 우수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OR 붙이면 ER, OR 계속 나오니까 얘는 촉진하는 사람, 촉진시키는 사람이래. 그러면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뭘까요? 진행자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실제 어떤 상황을 아주 용이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촉진자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개 단어 볼까요? Facilitate, facility, facilitator. 이렇게 세 개의 단어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enior center, senior center, senior center입니다. senior라는 단어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가 고위의, 상급자의라는 뜻이고, 노인이나 어르신이라는 의미로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이 시니어라는 단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가는 센터다. 시니어들이 가는 시설이다라는 뜻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위의 노인 어르신, 요 어르신의 의미가 되겠죠.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helter, shelter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 shelter는 뭐냐? 네, 사람들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할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거나 이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대피처나 보호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refuge, refuge라는 단어도 역시 유의어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주거지라는 의미도 돼요.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주거지.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 housing, 주택이라는 단어랑 조금 연결할 수 있겠다. housing과 바로 옆에 있었던 단어가 뭐였지? 그래, 맞아. accommodation, 숙박이나 숙박시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온 단어들을 자꾸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쌤이 같이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아, 맞다.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시면 옆에다 적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The shelter provides food and rest for the homeless. homeless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homeless라고 해서 the 플러스 형용사. 명사 people의 의미가 되겠죠. 자, 집이 없는 사람들, 즉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보호소는 뭘 제공했어요? 그분들이 드실 거, 음식과 and beds, 침구. 다시 말하면 여기 침대를 제공했다. 침구가 아니라 침대가 되겠죠. 침대, 즉 잘거리, 잘 곳과 음식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유기가 되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얘네들이 가서 쉴수 있는 곳, 이거 뭐예요?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까요? System, system. 이 단어는 어렵지 않지? 우리말로도 그냥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체계나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쓸수 있는 단어가 structure, structure. 원래는 구조라는 뜻이죠. 구성이나 구조라는 뜻인데 어떤 한 세계, 어떤 한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체계라는 건그 사회의 구조, 이렇게도 볼수 있기 때문에 유의어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만드냐? systematic, systematic. 끝에 ATIC를 붙여서 체계적인 이라는 의미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titution, institution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institute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오, 이거 뭐야? institution 이라는 명사 의미랑 똑같잖아?
맞아요. 같은 의미로 기관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 institution이라는 정식 명사 형태는 기관이란 뜻 말고도 단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institute 들어가면 도입.

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구나. 이것도 챙겨두시고요. Public institution이라고 하면 공공의 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다. 자주 어울려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아홉 번째 단어, council, council. 얘는 앞에 강세가 오지요. 그래서 council이라는 단어는 얘는 의회, 협의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곳, 협의를 하는 그런 그 공간 혹은 협의를 하는 것. 그래서 협의나 협의회, 의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C가 대문자로 되게 되면 이제 의회라는 의미, 그냥 명사로 이렇게 council이라는 단어만 그냥 챙겨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의회, 대문자가 아니라 그냥 소문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회나 협의회라는 뜻이 되겠고요. committee, committee라는 단어도 역시 의회, 협의회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I want to be a member. 저는 멤버,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의 구성원? Of the student council. 학생회의 의회요. 학생들이 모여서 여러 회의를 하면서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 이거 뭘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tudent Council이라는 단어가 학생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된다. 요거 거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 저는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학급 대표라든가 아니면 반장, 부반장 이런 친구들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또 학생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자, Student Council이라는 단어 같이 챙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열 번째 단어 가볼까요? Congress, Congress. 자, 선생님이 아까 그 Council이라는 단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단어, 그 단어에 C가 대문자일 때 그걸 수정을 했죠. 소문자로 했는데 얘가 바로 대문자로 바뀌었을 때 의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C가 대문자로 바뀌게 되면 아 얘는 하나의 좀 대표적인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문자로 그냥 쓸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큰 규모의 회의라는 뜻이 돼요. 선생님이 요 단어에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자 앞에서도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커나 커니 붙으면 함께 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O 함께 컴 함께, come, 함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grass는 여러분들 go의 뜻이에요. 함께 가다.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얘는 회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했구나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개의 단어 우리 잘 마무리했으니까, 100번째 단어까지 왔어요. 자, 이제 11번째 가겠습니다. 자, governor. governor라는 단어고요. 사실 여기 여러분들 govern이라는 단어가 통치하다라는 의미인 거 알고 있죠? government라는 명사 형태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합니다. 자,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어떤 한 주를 크게 통치하는 사람인 주지사라는 의미를 만들 때 governor라고 표현을 합니다. govern, government, 정부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run for governor라고 하면 run for run이 달리다라는 뜻이지만 for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출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선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그 대표로서 출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run for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governor라는 단어가 주지사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run for governor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vern이라는 기본 단어만 일단 챙겨두시고 뒤에다가 이제 어떤 전미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단어들이 정말 여러분들 꼭 고등학교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꼭꼭꼭 챙겨둬야 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represent라는 단어가 되겠고 얘는 어떤 한 기관이나 조직을 대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epresentative, A-T-I-V-E를 붙여서 보통 T-I-V-E로 끝나는 게 형용사가 많단 말이죠. active, 활동적인, protective, 보호하는 이렇게 해서 I-V-E로 끝나는 단어가 형용사가 많죠. 하지만 얘는 명사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representative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문 한번 통해서 살펴볼까요? He will go to Canada. 그는 캐나다에 갈 거예요. As a student representative of our school. 우리 학교의 학생 대표로서 캐나다에 갈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와, 좋겠다. 그래서 학생 대표 이렇게 할 때, student representativ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representativ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그 회사나 이런데 뭔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그 전화할 때 상담원 분들이 계시죠. 그 상담원 분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그 회사에서는 our representati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표, 회사의 대표. 진짜 뭐 고위 뭐 경영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사를 대표해서 당신을 응대해드릴 상담원을 이야기할 때도 representativ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Generally. 끝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 거겠죠? General, 일반적인. Generalize, 일반화하다. 끝에 ize로 끝나는 표현은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화하다. 그래서 generally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라는 의미와 비슷한 게 normal이라는 단어에 ly를 붙인 normally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normal이라는 단어가 정상적인,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상적이고 평범하다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normally라는 단어도 역시 generally와 맥락상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굳어진 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Generally speaking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Generally 대신에 뭐 다른 부사들도 붙이죠. 이를테면 Frankly speaking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분사 같은 거 배우실 때 굳어진 표현이야라는 걸로 앞에 어떤 부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바뀐다. 여기서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란 의미로 쓰인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industry. 첫 번째 강세가 오게 되고요. 얘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단어예요. 모르면 안 되는 단어란 얘기예요. 자, 여기 끝에 y로 끝나는 걸 i로 고칠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al 붙이면 industrial이라고 하면 산업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industrious라고 하면 근면한, 성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죠. 그 사람은 근면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industrious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5번째. Fundamental. 일단 이 fund라는 게 토대라는 뜻입니다. 자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fundamental이라고 하면 얘는 필수적인, 근본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그렇지, essential이라는 단어도 필수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여기다 ly 붙여볼까요? Fundamentally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라는 부사가 되고요. Fundamental rights. 뒤에 권리라는 rights가 붙었으니까 근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권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fundamental right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fund. 방금 전에 우리 fundamental 할때 fund가 기본, 토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자금의 의미도 있어요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기금이나 자금, 돈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unding이라고 ing를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동사에다가 ing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 동사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ing 붙인 거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로 쓰이게 될 때는 자금을 대다, 지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특히 자금을 대다, 돈을 대다 이런 뜻,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펀딩 한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 자금을 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 지원, raise funds라고 하면 기금을 모으다, raise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쫙 해서 들어올린다, 자금을 모으다, 자 기금을 모으다, 기금을 모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harity. 이 단어도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꼭 나오는 단어인데요. 얘는 뭐예요? 자선단체, 자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 하면은 선생님의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같은 주제일 때,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Charity라는 게 바로, 예, 바로 raise funds, fundraising과 같이 나올 수가 있죠. 자선단체 혹은 자선의 의미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기부받아서 그걸 자금을 모은다라는 의미잖아요. Donation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올 수 있는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야? Donate가 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부라는 의미가 되겠죠? A charity event, 자선행사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donation 바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자, 기부나 기부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ate, 기부하

donor, or를 붙이게 되면 기부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donation, 기부하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어떤 물질만, 이렇게 뭐 돈에 관련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혈액 같은 것들, 우리 혈액을 기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피를 기부한다는 그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럴 때도 don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lood don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9번째 단어입니다. involve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포함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얘가 참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be involved in 이라는 수거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어디에 참여가 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즉,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라고 얘기할 때 be involved in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이런 의미를 가는 게 be involved in.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ent 붙입니다.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어서 포함. 참여라는 의미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 adjust. 이 단어도 사실은 사연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just라는 게 바른이라는 뜻이에요. justice, 정의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쪽으로라는 의미입니다. AD는 to라는 뜻이에요. to나 toward의 뜻입니다. 그럼, 바른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앉아있는 의자에 나사가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불안불안해.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나사를 어떻게? 바른 쪽으로 고치는 거죠. 바른 쪽으로 만든다라는 게 뭘까요? 나사를 조정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하다, 조정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adjust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adjustment, ment 붙여서 수정, 조정이라는 명사 형태 만들고요. 수정하고 조정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를 바꾼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modify, 수정하다라는 의미와 변경하다라는 의미, 수정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맥을 할수 있다, 유효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째, 요거 앞에서 봤지? 그지? 예, 체계, 시스템과 비슷한 게 construct라는 단어였습니다. construct. 뒤에 강세가 오게 되겠고요. 얘는 일단 동사 의미로 건설하다, 구성하다라는 의미로 짓다라는 build와 굉장히 흡사해요. 의미가. 그래서 build, construct,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struction이라고 하면 얘는 건설이라는 뜻이에요. Structure라는 단어가 이제 구조라는 단어니까 여기 지금 struct가 들어왔잖아요. 건물의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한 땀씩 올리는 거 얘가 바로 건설하다, 구성하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structive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건설적인. 아, 나는 그 친구랑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어. 이런 거 뭐예요? 발전적인 대화를 나눴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constructive라는 단어는 건설적인이 무슨 뜻이야? 그냥 만든다라는 의미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일단 긍정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구나. 건설적인, 즉 발전적인이라는 의미까지도 갈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demonstrate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의미는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demo라는 표현이 보이죠? 얘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he teacher demonstrated.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How to use the new learning app. app이라는 건 application이 되겠죠? 새로운 학습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요. 바로 수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명사 형태는 demonstration이라고 해서 ation, ion으로 끝나는 이를 빼고 ion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demonstrate라는 단어가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해서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명사 형태 잘 기억해 두시고 얘가 실제로 수능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입증했다, 무언가를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언가가 누군가가 demonstrated that 이하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문에 나오는 뒤에 목적어를 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how to 부정사를 써서 원만한 방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냈구나라는 의미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 사용했구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요게 뭐뭐하는 방법이라는 how라는 접속사를 써서 나타냈구나까지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23번째 courteous.

자, 요 단어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만 할 때 외울 때, 이 affect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단어잖아요.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IOL에 붙여서 affection이라고 하면 영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착이나 애정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affectionate라고 하면 애정어린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럴 경우에는 빼고 이거 먼저 의미 챙겨둬도 좋아요. Affection, 애정이나 애착. Mr. Darcy expressed his affection. Darcy는요, Darcy 씨는 그의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To Elizabeth,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어요. In his own way, 자신만의 방식으로요. 이게 아마 그 Pride and Prejudice,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두 주인공이 되거든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에 나왔던 일부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ame, 명성이나 명예라는 뜻이고요. 명성이 있다라는 건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대중성이 있다라는 거죠. popularity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opularity라고 하면 보통 인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famous. 아, 이 famous가 바로 fame에서 나온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opularity, 인기라는 대중성이라는 단어가 유효로 같이 자리잡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gain fame. fame을 얻다 라는 뜻이니까 명성을 얻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gain이라는 동사랑 보통 이렇게 어울릴 수 있구나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all together. 자, 일단 together라는 표현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ALL은 아니고 AL인데 얘는 뭐가? 모두 합쳐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 라는 뜻인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단어 공부 기본적으로 단어에 많은 영어 단어를 알아줘서 실력을 쌓고 싶어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면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좀 더 쉽게 편하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 지금 열심히 고난도까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두 개의 의미 가운데서 어떤 게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나오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완전히 라는 의미로 훨씬 많이 나오게 돼요. 완전히 라는 의미의 all together 라는 부사입니다. completely, complete로 완전한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완성된 이라는 뜻도 있고 complete라는 단어가 완성하라, finish의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ompletely라고 하면 얘는 완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updated design. 업데이트된 디자인은요. Is altogether different. 완전히 전적으로 다릅니다. From the original version. 원래 버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altogether 라는 표현이 완전히 라는 표현으로 부사로서 뒤에 different를 꾸며주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번째 단어 refugee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강세가 오고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refuge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의 명사 형태를 봤죠. 그죠? 명사 형태를 봤는데 얘는 refugee 끝에 요걸 우리가 좀 전에 봤었어요. 근데 shelter를 보면서 근데 끝에 이 이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끝에 이 이로 끝나는 단어들이 조금 있죠. employee라고 하면 고용된 사람, 직원이라는 뜻이고 test라고 하면 테스트를 받는 사람, 즉 여러분처럼 시험을 보는 사람, 응시하는 응시자들을 testee라고 부르죠. interviewee도 역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동작을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때 refugee라고 해서 끝에 이를 하나 더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efugee camp, 난민 수용소. 난민들이 살아서 가고 있는 그 캠프, 그래서 난민 수용소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immigrate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자, 여기 migrate. 얘는 migrate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move의 뜻이요.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동하다 라는 뜻이요. 단순히 움직인다기보다는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라는 단어가 migrate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im을 붙이느냐 아니면 여기서처럼 e를 붙이느냐 마지막 단어처럼 이렇게 im을 붙이면 in과 비슷하죠.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주에 오다. 우리나라로 외국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mmigrat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e를 붙이면

치게 되면 E나 EX는 ou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거든. 그래서 emigrate라고 하면 얘는 우리나라에서 바깥쪽, 다른 나라 쪽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migrate, 이민을 가다 라는 의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기본 뼈대가리는 migrate에다가 어떤 접두사를 붙이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될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migrant, ant를 붙이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immigrant 하면 이민자, emigrant 하면 이민 가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immigration이라고 하면 이민이라는 이주라는 명사가 되게 됩니다. Immigration allows people, 이민은요,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한대요. 뭐 하도록? To start new lives in different countries.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민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mmigration이라는 ION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군. 좀 챙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Go out with. Go out with. 직역을 하면 누구누구와 바깥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죠. go out이라는 게 외출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이 외출을 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는 그 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이성인 경우 이렇게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와 교제하다, 누구누구와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go out with라는 표현입니다. 자, break up with 들어가면 어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다, 헤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o out 자체가 외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 out, 나가긴 나가는데 on a date, 데이트로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데이트를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go out with와 반대는 break up with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반의어로 관계로 알아두시면 이따가 문제 풀때 편해요. 자, 그 다음. Be known for, be known for.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직역을 하면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뭐에 대해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인데, be known for라는 것이 뭐뭐로 알려져 있다 혹은 유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be known as, for 대신에 as를 쓰게 되면 as 자체의 전치사의 의미가 뭐뭐로,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뭐뭐로서 알려지다, 뭐뭐로서 불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e known for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뒤에는 이 be known as 같은 경우에 뒤에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he is known as a teacher. 그는 어떤 교사로 아니면 a pioneer, 선구자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지금까지 30개 쫙 배웠잖아요. 멋지게 배운 거 우리 한번 예문으로, 문제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 40페이지 넘겨서 우리 문제 풀어왔지. 자, 한번 볼게요. 맥락상 적절한 표현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The town, 그 마을은요, is well, 잘 알려져 있습니다. It's beautiful lake, 그곳의 아름다운, 그 마을의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하죠. 라는 뜻이 되겠죠. Be known for 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well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뿐이죠. 그죠? As well, known for. 이렇게 해서 known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봅니다. Moving to another country. 다른 국가로 움직이는 거래요.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거겠죠? 왜? To live there. 거기에 살려고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는 것이 is called 뭐라고 불려와요? 이민, 이주라고 불린다라고 해야 되겠죠? Immigration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harity는 뭐였어? 그렇지, 자선, 자선단체라는 뜻이죠. Absent는 뭘까? 그렇지, 얘는 부재의라는 뜻입니다. 없는, 오지 않은이라는 뜻이 되어 결석한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B로 가봅니다. 자, 두 단어의 관계 볼게요. Represent, representative, 대표하다, 대표. 자, 그러면 사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뭘까요? 살다, 거주하다. 그렇지. reside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courteous. 그렇지. 얘는 공손한이라는 뜻이었어요. rude. 아, 맞아. 얘는 무례한의 뜻입니다. 그럼 뭐야? 반대 관계네. break up with.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결별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누구누구와 데이트하고 사귀는 거. 뭐더라? 그렇지. go out with. 누구와 바깥을 나간다 라는 go out with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반대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construct 만들다, 구성하다, 짓다. build라는 동사랑 비슷하겠죠? 자, 그럼 얘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 essential 필수적인 의미
근본적인 의미의 단어를 갖고 있었던 잘했어. fundamental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써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C 파트. 뭐야? 영작이야. 어려울 거 없다 이겠어요. 일단, could you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우리말에 봤더니 온도를 조절하다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could you 다음에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와줘야 되겠지. 동사 어딨지? 그렇지. adjust라는 동사 있어. 그럼 얘가 1번이 되겠습니다. Could you adjust? 뭐를요? The temperature라고 하면 되겠네요. Could you adjust the temperature? 온도 좀 조절해 주시겠어요? 너무 더워요. 뭐 이런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폭우 때문에 체육관을 임시 대표소로 사용했다. The school used the gym. 학교는 사용했습니다. 체육관을요. 왜? Because of the heavy rain. 폭우 때문에요. 그러면 영작에 안돼 있는 부분은 뭐야? 임시 대표소로서라는 뭐뭐로서 as 먼저 전치사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as 임시의 대피소 as a temporary shelt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작을 할때늘 고민이 되잖아요. 어느 부분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지만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것들 먼저 지우고 내가 영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1번처럼 어떻게? 일단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돼? 명사가 나와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순서를 하는데 명사 대신 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뭐뭐로서 사용했다. Use A as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s라는 전치사, 뭐뭐로서라는 의미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분명히 맨 마지막에는 명사로 나오고 그 사이에 관사, 형용사가 끼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Daily Review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더 좋은 단어들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9강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친구들 복습, 예습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문제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 문제 뭐였냐면요. 의견이란 실제 있었던 일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X예요. 자, 실제 있었던 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설명할 때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이 설명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의견은 뭐예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나의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의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거나 할때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죠?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 속에서 글쓴이의 의견도 파악하고 그리고 나의 의견과 비교해보고 또는 의견을 평가해보고 판단해보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먼저 출발해볼게요. 네,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해 볼 건데요. 여기 문화유산 개방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개방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준비됐나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합니다. 오, 벌써 나왔네. 뭐라고요? 글쓴이의 의견. 문화유산을 개방하자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나왔다면 그 이유도 뒤에 나오겠죠. 한번 잘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의견은 파악을 했잖아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뒷받침 내용이 타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간혹 출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뭐 누가 말했다, 아니면 어디에서 찾아본 내용인데, 무슨 자료인데, 라면서 출처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글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 볼게요.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유산을 관람해야 옛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동네에 향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향교 뭔지 알아요? 향교는요, 옛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 있었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볼게요. 밖에서만 보지 않고 실내까지 들어가서 관람을 했더니 조상들이 공부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향교에 직접 방문했더니 이런 기분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좋은 점이죠.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오히려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오, 또 다른 이유가 나왔네요. 오히려 개방해야 보존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경복궁의 경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회로는 2005년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자, 경회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표시해놓고. 2005년 6월 1일 신문기사를 보니, 신문기사를 가져왔네요. 이건 내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실제 신문기사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라고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경회로를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나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신문 기사에도 실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방해야 된다는 거 함께 찬성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드나들면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루에 길이 들어서 건물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훼손된다는 게 뭐예요?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찾으라는 거 머릿속에 다 찾아서 기억하고 있나요?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28번 문제입니다. 글가의 글쓴이의 의견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 쓰세요라는 건글 속에 있는 낱말, 말을 쓰라는 거죠. 문화유산을 뭐 해야 한다고요? 개방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낱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방은 뭐예요? 개방이라는 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하자,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9번입니다. 글 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 볼까요?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었죠. 동그라미. 2번 경복궁의 경회로는 2005년에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라는 말도 그대로 설명 나와 있었고요. 3번 문화유산에 사람이 드나들면 건물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 훼손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면 오히려 좋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건 잘못 이해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찾았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여기 X 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 꽤 많아요. 주의. 그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글 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게요. 1번 헐어서 못쓰게 만든다. 못쓰게 된다. 망가진다. 건물이 뭐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훼손된다라고 했죠. 훼손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훼손. 그 다음 2번입니다. 잘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긴다.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오히려 이 문화유산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잘 간수해서 남길 수 있다. 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낱말 정답은 보존이 되겠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글 계속 읽어볼게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개방했을 때 좋은 점이네요. 개방하면 내가 체험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느껴지고 여기에서 애정도 가게 되고 뭔가 사랑하게 되면서 이걸 지키고 싶다라는 결심이 설 수도 있죠. 그러면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오, 그럴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하며 감동받은 문화유산에 남다른 애정을 느끼게 되고 이런 마음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역사인 문화유산을 개방하는 일은 문화유산을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문화유산을 개방하자. 여기에 찬성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나입니다.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때까지 계속 개방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나 글은 다른 사람이 쓴 건가 봐요.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개방하지 말자. 개방을 반대한다라는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앞과 완전히 반대 의견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자료를 보면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거죠. 국가유산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누리집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이 2023년에만 18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돌보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었대요. 문화유산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 개방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개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31번 문제 볼게요. 글 가에서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요? 그 까닭을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하고 뭔가 거기에 직접 가보면 거기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이걸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까닭을 글 속에 있는 표현을 빌려와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직접 체험한 문화유산에 애정을 느끼고 이런 마음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면 돼요. 보통 까닭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32번 문제 볼게요. 글 나의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자, 글 가랑 글 나는 글쓴이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글 가는 문화유산을 개방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글 나에서는 글쓴이의 의견이 뭐예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안 됩니다. 였잖아요. 자, 찾아볼게요. 1번, 문화유산을 잘 돌봐야 돼.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잘 돌봐야 되는

되는데, 이것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개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유산을 잘 돌봐야 되는데, 개방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대하자. 이것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개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번,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고요. 4번, 문화유산을 돌보는데 쓰이는 비용이 많다. 선생님이 이런 것도 설명했잖아요. 맞아요. 쓰이는 비용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말한 이유는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해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5번, 문화유산을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유산을 개방하자라는 말인데, 글쓴이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X. 정답은 짠!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같이 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 확인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의견에 뒷받침하는 내용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뒷받침 내용이 말이 되는지, 논리적인지, 타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또 생각할 거 뭐라 그랬죠? 이 글쓴이가 이 말을 하면서 가지고 온 자료의 출처를 잘 보라 그랬죠.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답으로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지 볼게요. 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생각한다. 맞죠? 딩동. 나, 의견을 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믿을 만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는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한다는 적절하지 않아요. 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출처가 믿을 만한지 생각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뭔가 믿을 수 없는 곳에서 낸 자료에 그 값을 가지고 오면요. 이 글의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을 쓰거나 뭔가 의견을 말할 때 항상 믿을 만한 곳에서 발표한 자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야 내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의 동그라미. 정답은 뭐다? 가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글을 읽어볼게요. 나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앞이랑 완전히 다른 말이죠. 문화유산을 개방했을 때 앞에 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에서는 훼손을 막기 어렵다. 즉, 무슨 말이에요? 훼손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문화유산을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다가 뭔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망가진 문화유산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고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가지고 오고 있네요. 앞이랑 또 반대죠. 앞에서는 이걸 개방하면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하고 있어. 왜 그럴까?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대하다 보면 오히려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와, 앞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네요. 문화유산은 거리를 두고 관람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하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 교과서에 실려있다고 모두 다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도 보세요. 가에서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34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글 나의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2번 문단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개방을 하면 훼손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혹시 그 내용 여기서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가해,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를 이렇게 짠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단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어디 있죠? 다 했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각 의견에 대한 그 뒷받침하는 내용을 잘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다음 나도 한번 볼까요?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으로 고치기 쉽다 그랬어요? 고치기 어렵다고 했어요. 고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위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같이 정답이랑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35번 보겠습니다. 글 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했네요. 1번 볼게요. 문화유산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맞죠? 이런 얘기 선생님 방금 한것 같아. 그쵸? 그다음 2번.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대하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대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개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친숙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아끼고 보존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어요.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고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6번 문제 볼게요. 글 나의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친구들 이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글쓴이의 의견은 뭔지 확인을 했잖아요. 개방하면 안 된다. 개방하지 말자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개방해야 된다. 일 수도 있고 개방하면 안 된다. 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요. 이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이런 개방된 문화유산을 방문을 했다가 뭐 여러 친구들이 거기에 장난을 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하면서 그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걸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함부로 개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문화유산을 개방했을 때더 훼손되는 실제 사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학교 도서관 이용 시간에 대해서 한 친구가 쓴 글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학교 도서관은 수업을 모두 마친 뒤에 이용해야 됩니다. 어허, 여기에 글쓴이의 의견이 나와 있네요. 학교 도서관은 언제? 수업을 모두 마친 뒤에 이용하자라고 했어요. 왜? 쉬는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면 책을 고르거나 읽다가 수업에 늦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죠? 또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학급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점심시간에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을 이용해야만 여유롭고 꼼꼼하게 책을 고르고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의견은 뭐다? 학교 도서관은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글쓴이의 의견과 그 이유가 이러하다라는 거 보고 문제 확인해 볼게요. 37번입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글쓴이의 의견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 도서관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글쓴이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학교 마치고 도서관에 가야 되냐고요. 그 뒤에 설명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수업에 늦을 수 있다? 라는 말 있었죠. 띵동. 2번,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가면 뭔가 그 학급에서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학급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대로 설명되어 있었네요. 3번 동그라미. 4번, 너무 이른 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이런 내용? 너무 이른 시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X. 5번,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책을 고르기가 힘들다. 아니죠.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야 오히려 여유롭게 책을 고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 이렇게 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39번 한번 볼게요. 도서관 이용 시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까닭을 함께 써보세요 라고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도서관 언제 주로 이용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 놀이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점심 시간, 그 다음 방과 후 아침 시간,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학교에 일찍 오는 친구들은 아침 시간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 놀이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시간이 비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빌려오고, 아니면 오후가 바쁘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에 느긋하게 가서 책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그 까닭과 의견을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면 혹시라도 이후에 일정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서관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견과 까닭을 함께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적어주시면 정답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볼까요? 네, 우리 핵심 첫 번째부터 한번 후루룩 볼 건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한번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핵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하다 보면요, 나만의 아이디어에서 끝나서 실천을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더 좋은 의견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의 의견에 다른 친구 의견을 이렇게 합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의견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화이팅! 외치면 문제 해결 방법을 다 같이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은요, 토의의 절차인데요. 자, 우리가 토의를 한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토의의 주제부터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토의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천이 가능한지,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앞부분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의견을 마련하기라고 했는데요. 의견,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의견을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도 함께 얘기하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 까닭도 함께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친구들도 그 의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좀 더 발전시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고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모으다 보면 그 중에 더 좋은 의견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의견 결정하기. 이렇게 해서 토의의 어떤 내용,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글쓴이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요. 어떤 글을 읽을 때 항상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글쓴이의 생각, 의견이 담겨 있을 거라고 했죠. 그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일단 제목. 글의 제목 속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안에서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낱말이나 문장 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탁탁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검은색은 글씨고 하얀색은 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읽게 되면 글쓴이의 의견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되나? 사진이나 그림 자료 같은 것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글쓴이가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더 뭔가 필요한 뒷받침이 될 만한 자료들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제시해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료들 속에 힌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 왜 이 글을 썼을까 의도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심 4번으로 가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을 우리 파악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왜 파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래야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글쓴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의견과 내 의견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4학년이잖아요. 3학년 때까지는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좀 부족한 것 같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핵심 5번,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뒷받침 내용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출처가 믿을 만한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곳이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그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그냥 장난으로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걸 나의 근거라고 막 제시를 하면 이 이야기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이 글쓴이의 의견들을 했을 때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평소에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으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건 다 맞아.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이번 단원 다 공부해봤고요. 퀴즈 볼게요.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아는 친구들은 그 이유와 함께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내용, 문제와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23강 그리고 3단원에서는 7번째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2 실전책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퀴즈 정답 확인하고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퀴즈, 공공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은 5였습니다. 개인 SNS나 블로그 또는 광고 목적의 누리집이 아닌 공공기관 누리집은 면밀하게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었죠. 정답은 5였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요, 우리 핵심 복습, 쪽지 시험까지 풀고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만점왕의 다섯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북2 실전책의 16쪽이에요. 우리 3단원에서는 어떤 핵심 내용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빈칸 안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적기 전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하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자료 유형과 특성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유형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었는데요. 특성들,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글입니다, 글. 글의 가장 큰 장점은 주제에 대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고 자세한 설명이 있죠. 자세한 설명. 친절하게 이것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화산에 대한 지문 기억나나요? 화산의 뜻은 이렇고, 화산 활동 이런 것이고, 화산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것이 글 자료입니다.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글이죠? 글 자료의 특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표나 그래프입니다. 표는 수치나 정보를 이것에서 보여줍니다. 수치나 정보를 어떻게 해서 보여줄까요? 정리해서 보여주죠. 정리. 글보다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표나 그래프의 특성이죠. 어떤 지역에서 무엇이 제일 많은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수치 정보들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그래프는 수치의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놓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낮았다가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럼 무언가가 급하게 증가했다. 증가했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갑자기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도 지금 영상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볼수 있죠.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사진이나 그림이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았겠죠.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이 가장 큰 영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여러분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잘 들리죠? 자, 무엇을 들려줄 수 있고?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영상의 큰 특성이에요. 글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어떻게 해요? 화산, 폭발할 때 어떻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어떻게 흘러내리고 이것을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 몇초 만에 영상으로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다. 사진과 그림 중에 어떤 걸까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림입니다. 그림. 눈이 굉장히 큰 친구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눈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눈보다 더 크게, 과장되게 강조해서 그리면 특징이 강조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죠, 사진.
실제 모습을 그대로 찍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수 있죠. 이 표에 있는 내용, 자료 유형의 특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해요. 아, 내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지? 아, 이것에 대해서 발표해야겠다. 그러면 보여주는 자료는 어떤 걸로 정해야 하지? 아, 김은혜 선생님이랑 배웠던 자료의 특성을 떠올리면서 내 발표 주제에는 이 자료가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선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별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발표 이것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여도 이것에 맞지 않으면 그 자료는 무용지물이에요. 발표 주제에 맞는지. 봄꽃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은데 수영장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 주제에 맞지 않죠. 그렇죠? 자료 이것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자료 유형, 유형. 자료 유형이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료 유형은 글, 영상, 사진이나 그림,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 자료 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료 유형과 내용이 발표 주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판단해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내가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해가 쏙쏙되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판단해 보아야 되겠죠. 그 자료는요, 발표에 필요한 내용만 이것하고 이것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리를 일단 해야죠, 정리.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간추리는 거 요약한다고 하죠. 요약. 좋은 자료는 너무 많은데 마음 같아선 다 보여주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자료 유형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면 좀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퀴즈에서도 만나봤었는데요. 믿을 수 있는 내용 조사할 수 있는 곳, 공공기관 누리집이죠. 공공기관 누리집. 사실이 아닌 정보는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찾은 내용이 정확한지 알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해.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내가 조사한 게 이게 맞는 내용인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을 선별한다. 고른다라는 뜻이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잘 선별을 하는 것이 발표 준비를 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요, 검색 도구에 이것을 입력해서 자료를 찾습니다. 우리 검색할 때 다섯 글자, 핵심 주제요. 그렇죠? 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닭갈비의 기원, 이런 식으로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길게 길게 문장으로 적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 꼭 중요한 단어들을 입력하면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나오게 되겠죠.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이것을 보고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인터넷이었을 때는 핵심 주제어를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책일 때는 입력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매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기기, 뭐 디지털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해요? 차례라는 게 있죠. 차례. 책은 글로 이루어진 자료잖아요.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례를 보고,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나의 발표에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부분만 찾아서 보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한 권을 다 읽으면 자료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렇죠. 출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말하면 듣는 사람도 아, 여기서 가져왔구나. 믿을 만한 정보구나 하면서 듣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친구가 발표한 것을 듣고 이해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예시를 먼저 볼게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 제도를 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자, 이것이나 이것을 찾기 위한 질문, 예시를 봐야 알수 있겠죠? 학급에서 열수 있는 학급 행사로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그렇죠.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했을 때 하는 질문이죠.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 명료하게 이것 하기 위한 질문.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 맞죠? 명료하게 이해. 이해하기 위한 질문.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질문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이런 표현으로 질문해야 해요. 너무 작게 웅얼웅얼 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궁금한 게 무엇이죠? 하겠죠. 어떤 표현이요? 분명한 표현.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하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질문을 잘하려면 다른 친구의 말을 이것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듣지 않으면 이미 그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또 질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서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태도처럼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질문도 잘할 수 있답니다. 질문할 때에는 질문의 이것을 생각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질문의 목적. 우리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하고 표현합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했었죠. 질문할 때에는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야 하기도 하고요.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해야 하기도 한다. 발표를 할 때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도 긴장하겠지만 질문하는 사람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들은 다음에 어떤 것이 궁금하니까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 한번 풀어볼까요?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1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의 자료 조사 방법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는 겁니다. 가를 보니까 무엇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네요. 책은 글을 자료가 들어있죠. 글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어요. 인쇄 매체라고 부릅니다. 인쇄 매체에서 찾아보기. 나는 뭐예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에서 찾아보기.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책, 인쇄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차례를 본다고 했었고요. 인터넷 매체에서 찾아볼 때는 무엇을 입력해요? 핵심 주제어를 입력한다까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2번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후루룩 읽지 말고 정말 우리 곱씹어서 읽어봅시다. 중요한 단어들. 발표를 준비할 때요. 준비할 때. 우리가 아까 핵심 복습하면서 쭉 과정을 돌이켜 봤었는데요. 발표, 자료 선별할 때 또는 발표할 때가 아니라 자료를 준비할 때예요. 준비할 때. 가장 첫 단계인 거죠.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주제를 고려할 수도 있고, 그쵸? 발표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 주제. 아, 뭘로, 청중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까? 주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그리고 목적. 왜 내가 발표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듣는 사람. 친구들인가? 아니면 웃 어른들인가? 동생들인가? 듣는 사람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또 매체.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인쇄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인터넷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뭐 자료 유형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자료 유형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글.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발표를 준비할 때잖아요. 이것은 발표를 할 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때 고려할 점이겠죠.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 방법 생각하는 것도 역시 발표하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준비할 때 이런 어떤 주제로 하지, 무슨 자료로 하지, 그럴 때 고려할 점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답은 아닙니다만 듣는 사람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거,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 거 모두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번에 답은 가였습니다. 가. 단계를 쭉 떠올리면서 우리가 큰 틀을 보면 발표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자료를 선별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렇게 과정이 다 달랐습니다. 3번과 4번은 이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거네요. 아, 보자마자 이 자료 유형 뭐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표군요, 표, 표. 어떤 수치나 정보를 정리한 건데요. 선생님, 우리 자료 유형 그네 가지 배울 때 표나 그래프라고 해서 표나 그래프라고 적었는데 그것도 정답이 되나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표 또는 표나 그래프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4번 볼게요. 이 자료의 특성. 아, 우리가 자료의 특성도 우리 핵심 복습에서 표로 정리했었는데, 특성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아, 자세한 설명하면 표나 그래프가 아니라 이것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글이었죠. 자세한 설명은 글입니다. 글. 수치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그쵸. 여기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횟수, 백두산, 화산, 분화 현황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2번이 표나 그래프의 특성에 알맞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료 유형의 특성,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하는 거니까 각 자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5번이에요. 발표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발표 자료 선별한다는 거는 고른다, 골라서 정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오,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제에 맞는 건가? 좋은 자료긴 한데 막 찾다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주제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선별할 수가 없겠죠.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어려운 내용을 주로 활용한다. 아니죠. 좋은 발표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말하는 것이 좋은 발표잖아요. 선생님도 어려운, 국어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 이 강의 좋은 강의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 막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발표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유형인지 살펴본다. 우리 핵심 복습에서 확인했었죠. 주제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가, 듣는 사람에게 쏙쏙 이해가 잘 되게 전달해주는 자료 유형인가? 자료 유형에는 우리 그표 떠올리세요. 글, 사진이나 그림, 표나 그래프, 영상 이런 것들을 자료 유형이라고 불렀다. 꼭 기억해주세요. 6번과 7번은 이 자료를 보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 유형은 무엇인지 쓰시오 했는데요. 무엇인가요? 일단 확실히 글은 아니네요. 영상인가 봤더니 재생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버튼이 없군요. 무슨 자료일까요? 표나 그래프라고 하기에는 숫자, 수치, 정보가 없는데요. 그렇죠? 사진이네요. 이 문제도 역시 뭐 사진이나 그림으로 적었어요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사진 자료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겠네요. 7번. 이 자료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이 자료 어떤 자료였죠? 사진이나 그림 자료였어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또 나왔네요. 자세한 설명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 뭐예요? 글이요. 글만큼 자세한 건 없습니다. 2.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카메라로 찰칵 찍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 기억의 목적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네. 저는 김재율 학생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신다윤 친구는 발표자는 아니죠. 듣는 입장이었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바꾸는

것이 만족스러운데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뭔가를 더 알고 싶나요?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왜 그런 의견을 내셨죠? 무엇을 해결하고 싶길래?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가장 마지막에 말한 거죠. 이 제도를 조정해서, 왜냐면 김재율 학생이 1인 1역할 제도를 조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런 의견을 내셨나요? 하는 거니까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의도.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나? 물어보는 거죠. 이유를. 9번입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질문하는데도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질문을 할 때는 질문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8번 문제에서도 봤던 단어인데 질문의 목적이죠. 목적. 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가? 무엇을 알고 싶길래 목적을 생각하면서 자, 2번까지 봐야 돼요. 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이것한 표현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목적을 알고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한다. 확실하게.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고 알맞은 답변을 줄수 있도록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합니다. 10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야 해요. 알맞은 거예요.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질문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음표만 붙었다고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한말 중에서 알고 싶은 거, 이미 얘기했던 거 말고 더 알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잘 듣고 질문을 해야죠. 2. 다른 친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질문한다? 아니, 이건 질문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끊지 않는 거.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대화할 때도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3.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정답입니다. 1번, 3번을 골랐죠? 네,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를 통해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대비해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 다라 자료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발표 내용이 기호로 처리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1번 가부터 라에 대해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자, 순. 이 자료들은 화산과 관련 있는 자료들이야. 보니까 한반도 화산 현황,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 이런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백두산 화산 분화 현황, 또 라도 화산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산과 관련 있는 자료들 맞아요. 중 나는 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어 이해를 쉽게 할수 있어 사진이나 그림, 특히 사진은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종인, 백두산 화산 분화 횟수를 수치로 정리해준 자료는 라야. 수치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 뭐예요? 표나 그래프잖아요. 라가 표나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다이죠, 다. 라가 아니라 다로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예요? 종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료 유형입니다. 기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 글이라고 해서 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글에 해당하는 기호를 적어야 하니까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자세한 설명 있는 거 뭐예요? 글이네요. 글 적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호 쓰라고 했잖아요. 가나 다라 중에서 글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가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기역 여기 있네요. 한반도 화산 현황에 대한 글인데 화산 폭발 과정을 나타내나요? 한반도 화산의 종류를 나타내나요? 한반도 화산 현황 하면서 화산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역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라는 영상인데요. 폭발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아마 재생 버튼을 딱 누르면 뭔가 움직임도 있고 소리도 있을 거예요. 화산 폭발 과정을 나타내는 자료 유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4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

표현과 그 까닭을 쓰는 겁니다. 보람,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꼭 기록해야겠어. 그쵸?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꼭 기록을 해야 합니다. 주영, 표나 그래프 자료는 블로그나 개인 SNS 같은 곳에서 찾는 것이 좋겠어. 아, 블로그나 개인 SNS는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죠. 공공기관 누리집 같은 곳이 좋잖아요. 동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거 인터넷에서 찾을 때 맞나요? 그렇죠. 핵심 주제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입력해서 찾았죠.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주영이네요. 그럼 주영이의 말을 어떻게 바꿔줄까요? 블로그나 개인 SNS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누리집으로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발표하려고 자료를 선별할 때 고려할 점입니다. 선별할 때. 한 가지 정보만 살펴본다. 선생님이 이런 단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었죠. 한 가지 정보만? 아니,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좋다. 2.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지 확인해야죠. 너무 어렵지 않은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보다 흥미로운지 살펴본다? 아니죠. 믿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2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 이제 만점왕 문제까지,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까지 잘 풀어봤는데요. 퀴즈 확인해 볼게요.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게시판에 여러분 답변을 남겨주세요. 오늘 아쉽지만 선생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도 실전책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식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2학년 과학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벌써 마지막 대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강 별을 공부한 다음에요. 이식강은요,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왕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19강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별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밤하늘의 별 보면요, 다 색이 비슷비슷했어요. 다 똑같은 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직접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백조자리의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었습니다. 사실 이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은요, 우리 눈으로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별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은요, 원래 두 개의 별, 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워낙 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의 별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비레오 쌍성을 봤더니, 하나의 별은 색깔이 어떤 색인 것 같아요? 주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또그 뒤에 있는 별은요, 주로 파랑색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을 보니까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관측자가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에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요, 우리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이 나무를 서로 다른 관측 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관측자가 A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럴 때이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관측자가 위치를 바꿔서 B로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똑같은 위치에 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요, 그 물체와 두 관측 지점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무가 조금 더 뒤로 이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즉, 나무가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A의 위치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대략 A 다시 다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B 위치에서 이 나무를 다시 이렇게 보면요, 대략 B 다시 다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나무가 지금 이렇게 멀어졌더니 이 각도, 시차, 아까보다 어떻게 됐나요? 더 각도가 작아졌죠. 아,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크고, 관측자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차가 작아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리고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차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을 별에도 적용하거든요. 연주시차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시차가 무엇이냐면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하여 측정한 시차의 얼마래요? 2분의 1. 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 원의 위치에 있을 때별 S를 관측을 했어요. 그럼 그 별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S1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6개월 후에요. 공전을 해서 정반대편의 지구, E2 위치의 지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별 S를 바라보면요, 그때는 별이 어디? S2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때 각각 E1,
이투와 그 다음에 별까지의 그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얼마라고요? 반이라고요. 그럼 그 각도 딱 반한 요만큼이 시차가 되겠죠. 연주 시차가. 아, 우리 이 시차의 반이 연주 시차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요, 뭐라고 하냐면 초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각도의 단위인데 초단위로 나타내요. 네, 여러분들 사실 별은 워낙 멀리 있어요. 그래서 1도보다도 작게 연주 시차가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초단위는요, 1도를 60으로 나눈 게 1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분을 60으로 나눈 게 초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그 각도기의 1도는 몇초 정도 되냐면요. 바로 3600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는 굉장히 작은 단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시차가 크면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별의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이 시차의 반이잖아요. 그럼 연주 시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질 겁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요. 별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된대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대요. 그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 위에서 본 초단이고요.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 천문 단위 파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로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파색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파색까지 어떤 별이 1파색의 거리에 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별의 연주 시차가 1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별 S가 있었으면요. 그 뒤에 별 T도 있습니다. 그럼 별 T의 연주 시차는 지금 요각도가 되겠죠? 아, 멀어지니까 지금 연주 시차가 더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구나라는 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요, 별 S보다 별 T가 지구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 아, 연주 시차가 더 작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식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요, 보통 별이 지구로부터 100파색 이내에 있는 별만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별이 100파색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 계산하는지 이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 우리 별 S를 봤더니 그때 그 연주 시차가 0.5초로 계산이 됐대요. 그럼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아, 이 별까지의 거리는 2 파색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별까지의 거리를 알았다면 이제 밝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쭉서 있어요. 그때 각각의 불빛은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각각의 실제 빛의 양이 같아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전등일수록 훨씬 어떻게 보일까요? 밝아 보입니다. 분명히 내고 있는 빛의 양은 같은데 나랑 가까우니까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오른쪽 그림 보도록 할게요.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 손전등은요, 같은 빛의 양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손전등을 벽에 가까이 했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손전등을요, 벽으로부터 멀리 뒤로 뺐어요. 그랬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훨씬 더 왼쪽보다 어때 보여요? 어두워 보입니다. 아, 빛이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 이 개념, 별빛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별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별은요, 거의 구에 가까운 형태, 공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로부터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배 멀어졌을 때, 두배 멀어졌을 때, 세배 멀어졌을 때, 별의 밝기는 어떻게 줄어드냐라는 걸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요 네모칸 한 칸에 별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리가 별로부터 두 배로 멀어지니까 지금 네모칸이 몇 칸으로 됐어요? 네 칸이요. 즉, 네모칸이 2의 제곱배로 많아졌어요. 2의 제곱배.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2의 제곱배로 커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볼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세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이 네모칸이 몇 개로 커졌어요? 9개로 늘어났습니다. 3의 제곱배로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졌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기 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100. 한 칸에 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2의 제곱배로 면적이 넓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칸에 받는 빛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을 얼마로 나눈? 4로 나눈 25가 될 거예요. 즉, 25, 25, 25, 25 해서 합이 100이 돼야겠죠. 그러면 같은 면적에 받는 빛의 양은 100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25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0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2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즉, 100에 2의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밝기가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2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요, 선생님이 한 칸에 들어온 양이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거리가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3의 제곱분의 100이 되겠죠. 왜? 이거 총 9칸이잖아요. 그럼 100을 9칸으로 나눠

줘야 되면 한 칸은 3의 제곱분의 100의 양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정리하면은요. 별에서부터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어떻게 커져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즉이한 칸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얼만큼씩 줄어들겠어요?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면요. 별의 밝기는 무엇에 비례해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별은 나랑 가까울수록 굉장히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우리 수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별의 밝기를 숫자,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요. 별의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각각의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1등급의 별은요, 밝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등급의 별은 어둡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 밝은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1등급이 6등급보다 훨씬 더 밝은 별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밝냐 또 이걸 봐야겠죠. 우리가 한 등급의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 정도 밝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약 5등급의 차이. 즉, 어떤 뜻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즉, 6등급의 별보다 1등급의 별이 몇배 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100배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등급의 차이는 밝기 차이가 100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리고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등급의 별은 6등급의 별보다 몇배 밝아요? 100배 밝아요. 5등급의 차이는 밝기가 100배 차이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별의 등급도요, 종류가 있어요. 바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밝은 등급을 나타낸 거예요. 읽어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별이 실제로 밝던 어둡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밝아 보이면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절대 등급은 뭐냐면 실제 그 별의 밝기입니다. 그러려면 나랑 가깝고 먼 것은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별이 몇 파세계? 10파세계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즉, 우리가 딱 10파세계 모든 별을 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절대 등급은 이 거리 요인을 배제시킨 등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떠한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잖아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내용 표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A별의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고요. A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등급이래요. 자, 선생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우리 눈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별을 보니까. 그때 이 눈으로부터 여기가 10파세계 거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별은 겉으로는 3등급인데, 어디에 갖다 놨더니, 이 10파세계 A를 갖다 놨더니, 마이너스 1등급으로 밝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밝아졌잖아요. 이 말은 10파세보다 멀었던 걸까요? 가까웠던 걸까요? 그렇죠. A별 10파세보다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파세으로 가져왔더니 더 등급이 밝아진 거죠. 아,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비별 볼게요. 비별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아 보였는데 막상 10파색에 갖다 놓으니까 2등급으로 어두워졌어요. 즉, 10파색에서 비별은 2등급이 됐어요. 이 말은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게 보였던 이유는 10파색보다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비별은 밝았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12월이요. 겉보기 등급은 4등급인데 절대 등급도 4등급이래요. 눈으로 봐도 4등급, 10화세계 갖다 놔도 4등급. 이 12월 어디에 있었겠어요? 10화세계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이 별은 겉보기 등급은 0.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10화세계 갖다 놓고 보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으로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아, 10화세보다 멀리 있었던 별이구나.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10화세보다 멀리 있는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 별은 어디에 있겠어요? 10화세계에 있는 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태양 볼게요. 태양 겉보기 등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6.8등급이래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별이죠. 근데 사실 이 태양이 워낙 밝아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요. 사실 10화색으로 갖다 놓으면 절대 등급이 4.8등급으로 뚝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등급이 됐죠.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10화색보다 어떠한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이 그래요. 우리 눈에 가장 태양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실제로 다른 별들보다 굉장히 밝아서가 아니라 워낙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 보였던 거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별마다 색이 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별은 서로 색이 다를까라고 하는 걸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요, 이 별은 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냐면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은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색깔의 빛을 내냐면 붉은색의 빛을 냅니다. 붉은색의 빛을 방출을 해요. 반면에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슨 색깔의 빛을 방출하냐면 파랑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파랑색. 그래서 우리는 별의 색깔을 가지고 그 별의 표면 온도를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적색의 색깔을 갖는 별이 가장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적색에서 주황색, 주황색에서 황색, 황색에서 황백색, 그리고 황백색에서 백색, 백색에서 청백색, 그리고 청색 순으로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요색 정도는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지 온도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네, 낮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별과 관련된 개념 아이템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그림은요, 별 A와 B를 6계열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별 A와 B는 백화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래요. 선생님이 연주 시차로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려면 별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얼마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백화색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우리 연주 시차 측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럼 적어도 별 A와 B는 연주 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지구에서 별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차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전, 6개월 후의 그림인데, 선생님 이걸 한번 겹쳐서 그려볼게요. 알기 쉽게. 그럼 대략 B는요,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별 A는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이 이동했던 게 시차가 더 어땠던 거예요? 우리가 봤던 요 지점에서. 더 많이 이동한 A가 훨씬 더 시차가 더큰 거죠. 시차가 더 크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 더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별이 이 B별보다 훨씬 더 시차가 큰 것으로 보아, 우리 A가 훨씬 더 가까운 별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보다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죠. 틀렸습니다. 자, 시차가 큰 A별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되고요. 별 A와 별 B는 배경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별,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에요? 이 하얀 색깔 별들인데요.

우리가 A와 B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배경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이 말은 시차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럼 A와 B별은요, 18색 이내, 즉 배경별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 이 정도의 시차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요. 지구에서 별 A와 별 B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18색 이내에 있으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이요. 표는 몇 가지 별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래요. 위 별들 중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과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 연주 시차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큰 거죠. 그럼 연주 시차 제일 큰거 고르면 돼요. 0.37 시리우스가 제일 크네요. 그럼 가는 시리우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요,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이요. 시차가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됐겠죠. 시차 제일 작은 건 스피카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별의 밝기와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별빛은 넓게 퍼져나갈까요? 네, 이렇게 넓게 넓게 거리에 따라서 받는 면적이 커집니다. 퍼져나가고 있고요. 퍼져나간 별빛은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비추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두 배로 커지면은 면적도 2의 제곱배로, 그리고 거리가 세 배로 커지면 3의 제곱배로 별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고요. 3번. 별에서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별빛을 받는 면적은 네 배, 2의 제곱배로 증가해야겠죠.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별에서 거리가 세배 멀어졌어요. 그럼 같은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 9배로 증가하나요? 아니요. 9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되죠. 같은 면적이니까요.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은 어둡게 보입니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표는요. 몇 가지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밝은 건 무엇이?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거죠. 왜? 절대 등급은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거리에 쭉 놓고 그 등급을 측정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절대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거 뭐예요? 북극성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북극성이 돼야 될것 같고요.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다라는 건 우리 겉보기 등급이 제일 숫자가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겉보기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건 시리우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16번 문제 볼게요.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과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 고르래요. 우리 18색보다 멀고 가까운 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됐어요. 18색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보기에 밝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을 경우 우리가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 시리우스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게 요거 프로키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는요 시리우스와 프로키온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8색보다 멀다라는 건 절대 등급이 뭐보다 겉보기 등급보다 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아크투루스와 북극성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겨울철에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온 자리요, 겨울철에 찾기 굉장히 쉬운 별자리 중 하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혹시 겨울철에 이렇게 허리별이라고 해서 삼태성 별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혹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베텔게우스라는 별과 리겔이라는 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찾기 쉬운 별자리 중 하나가 이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와 리겔 색깔을 보니까요. 색이 어때요? 다르죠? 우리 베텔게우스는 상대적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리겔은요.

약간 흰색과 청색의 중간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별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로 청색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니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겠구나라는 거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선생님이 파랑색을 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맞고요. 그리고 니은, 적색인 베텔게우스는요. 청백색의 니겔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베텔게우스 적색이래요.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방출하니까 훨씬 온도가 낮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반대겠죠? 베텔게우스와 니겔의 색이 다른 것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요, 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로 어떤 색깔을 띠는지 어디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9강의 답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완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강만 들으면요, 우리 뉴런과 2학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강하셔서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20강에서 만나요. 안녕!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왕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가?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여러분은요, 관상 안 보셔도 돼요. 네, 이 20문제 다 맞히시면 됩니다. 뭐, 한두 개 틀리는 건좀 봐줄게요. 자, 시작할까요? 여기 학교 시험 만점 왕 왔는데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어떤 시험이든 첫 번째 문제는 약간 그 아주 심하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워밍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부릉부릉 이제 1번부터 서서히 풀어가면서 약간 약간씩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첫 번째 문제부터 막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측은요, 찬성 측이래요. 그러니까 주제가 뭘까, 얘들아? 주제란 요거겠지.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주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찬성 측에서 할수 있는 말이 되겠죠?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산을 돌아가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을이 있어.

그런데 저산 뒤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지. 꾸불꾸불 꾸불꾸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의 위험이 예, 가해질 수 있고 또 편의도 안 좋아. 그렇죠? 그냥 슝 하고 이 터널이 있다면 그냥 슝 하고 가면 되는데 산을 뚫고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 편의성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찬성합니다. 이 말이 되겠죠. 이쪽은 반대였었죠? 자, 산에 이렇게 구멍을 뻥 하고 뚫어 놓는다면, 이제 터널을 뚫어 놓는다면, 여기 차들이 오고 가면서, 예,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그 마을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나 여기에 천연 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데, 이 수리부엉이의 터전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터널 공사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기억하죠? 어떤 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걸? 예, 요거. 5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주제를 논의한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그 논의하는 주제를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논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했다고 재논? 이러지 마시고. 논제. 예. 토론할 때 주제를 논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마을 뒷산 터널 공사를 찬성하는 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일까요? 아이고, 이 터널이 없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히는 말하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게 하고 물어봐요? 정답은 토론이 되겠죠. 자,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많이 썼어요. 타당하다. 네. 정당하다. 타당하다. 옳다. 합당하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했어요. 알아두세요. 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말또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타당하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옳다, 다 비슷비슷한 말. 자, 토론 됐고요. 투쟁 웃기죠? 자, 토의는 뭐라고 했지? 예, 뭔가 그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게 바로 토의가 되겠죠? 우리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뭐 다른 거, 뭐 탕수육은 어때?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예. 이게 바로 토의가 될수 있어요. 예. 가족에서 가족끼리 회의를 하잖아요. 가족 회의할 때이 토의가 또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측이 먼저 얘기하네요.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 측은 반대로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겠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입니다. 오, 그럴듯한데? 예. 이 주장을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무엇이 나올 차례예요. 주장 다음에 무엇이 따라 나와야 돼요. 이유가 쭉 따라 나와야겠지요. 네. 이런 식의 그 틀이 있어요. 짜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SNS는, 이게 SNS잖아요. 이 SNS는 가상세계인데, 우리는 현실세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요?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네. 교육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데리고 옵니다.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이 전화보단 이게 편해요. 그런가요? 네. 전화는 즉각 대답해야 하고 그림말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리소통망에 의존하여 소통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방법에 오히려 미숙해져서 반에서 친구들과 우정 쌓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예, 현실 세계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토론의 절차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나요? 자, 이것은 예, 주장 펼치기에 해당하죠? 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유도 얘기하고 또 근거도

근거 자료도 가져와야 되는 주장 펼치기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을 활용하여 반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의 기준이에요? 근거 자료. 근거 자료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근거 자료는 주장이나 이유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을 만한 자료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반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 합당성, 정당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유를 잘 얘기했어요. 주장과 관련되었는가 항상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거 자료를 갖고 오는데, 교육 전문가의 말을 근거 자료로 가지고 왔죠. 자, 관련성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저번에도 봤듯이, 이 교육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공격을 당하죠. 반론 부분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련성은 있는데 신뢰성은 부족합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예시로 이렇게 썼어요. 근거로 든 전문가의 의견이 주장과 관련이 있지만 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무엇은 떨어진다? 신뢰성은 떨어진다.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이 주장과 관련 있다. 이거죠? 요 말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신뢰성은 떨어진다. 관련성은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렇게만 쓰면 다 정답이 되겠죠. 사회자가 얘기해요. 자,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상대 측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무슨 시간? 반론하기 시간이 되겠죠. 먼저 반대 측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에 찬성 측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줘요. 2분입니다. 이거 지나면 안 된다. 이거 지키라는 거죠. 반대 측이 먼저 반론을 엽니다. 찬성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맞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반론이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까지 들어줘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반론을 하고 있어요. 그쵸? 왜? 반론 시간이니까. 네. 반론학이니까. 이게 반론이죠. 반론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찬성 측이 이제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을 줘야 돼요. 아,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졌네요. 이럴 순 없잖아. 그죠?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나에게 존중을 하면서 그걸 반론이라고 하십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반론 잘 들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반론 잘 들었습니다. 네, 예의를 갖추고 높임말을 쓰면서 존중하는 거죠. 물론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맞아요.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반론 측, 반대 측에서 예스.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랬을 거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오히려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보는 좋은 경험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잘 방어를 했어요. 자, 이번엔 이제 나 부분 한번 볼게요. 찬성 측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리소통망은 초등학생에게 일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계를 살아갈 우리에게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이거 누구의 주장이었어요? 찬성 측의 주장이었죠?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까지는 반론하기 단계였고, 그쵸? 반론하고 답변하는 단계였고, 여기서부터는 주장 다지기 단계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가는 반론하고 또 답변하고, 자, 이 나는 주장을 다지고, 이렇게 다 제대로, 다시 다진다, 이 말이에요. 더 확고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 이 유해한 행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반대측. 반대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SNS에서. 개인정보까지도 유출이 될수 있고, 말이에요. 막 이랬잖아요. 자, 바로 그것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측의 반론을 여기에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당신들의 반론을 받고 일단 받아주는 거야. 인정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주장을 더 다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네. 수준 높은 기술이라고 할까요? 수준 높은 토론 기술이 되는 거죠. 일단 받고 되갚아주는 거죠. 네. 자, 이런 유해한 행위, 반대측에서 얘기했던 그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좀 하면 돼요.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우린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측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일을 방해합니다. 물론 다소 장점이 있더라도 이거 장점이 있어요. 네, 찬성 측이 얘기한 거 인정. 이것도 반영해 주는 거야. 상대방의 그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일단 받아. 그래, 일단 거부하지 말고 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되갚아주면 돼. 이 말이에요. 장점이 있더라도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현명하게 이용할 능력이 초등학생들에겐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SNS는 누리소통망은 아직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세계가 가상이 아닌 실제 세계니까 우리는 친구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우정을 쌓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뭐 찬성 측, 반대 측, 뭐 누가 이겼다 이거 말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좀 선생님이 궁금해요. 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토론 절차를 네 글자로 쓰셔. 이거 힌트죠. 네. 상대 측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반론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론하기. 자, 니은은 어떤 내용에 해당합니까? 하지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반대측이 얘기한 거예요. 무엇으로? 반론으로. 네, 그래서 4번 반대측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론하기 단계가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자, 디귿을 통해 알 수 있는 토론 규칙 두 가지.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높임말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가와 나라고 써주면 요 두 가지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자, 글 가에서 반대측의 반론에 대한 찬성측의 답변으로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 자, 반대측의 반론이 있었어요. 찬성측에서 답변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현실 세계에서든 가상 세계에서든 여러 사람이 있다면 갈등과 다툼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 예, 맞는 말이잖아요. 잘 방어했어요. 글 나에 나타난 토론의 절차 무엇이었어요? 주장 다지기였죠? 네. 이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글 나는 반론하기로, 이미 여기서 틀렸네. 반론하기가 아니라 주장 다지기, 이 단계였죠.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대 측 반론을 잘 반영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이만큼 타당성이 있습니다라는 걸 높여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채원이 정답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즉 AI를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나죠? 네, 무엇이었나요?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이 윤리성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바로 주장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이유와 근거가 따라와야 된다. 주장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얘기 안 해도 되죠? 우산. 응? 우산. 우산 가져가야 돼. 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증거가 있어? 있지. 저거 봐. 저기 먹구름.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우산 이론이야. 자, 주장과 이유와 근거 자료.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 콘텐츠 제작, 자율주행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을 빠르게

그래서 이걸 봐도 우리가 아하,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거 자료가 되겠죠? 오늘날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 알맞은 것두 가지. 이 글에서는 여기 자율주행과 콘텐츠 제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이에요. 자, 이것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얘는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자,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장을 펼치기만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돼. 반드시 이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저작권 침해 얘기했죠?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중요하지. 이것이 없다면 윤리성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왜? 에 대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답변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 이거다라고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래도 못 믿겠어? 내가 근거 자료를 줄게 하고 이제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근거 자료를 갖고 온 거죠. 글쓴이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 방금 얘기했죠? 뭐였어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 자료 이름이 뭐예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 아이고, 말도 굉장히 길고 어려워, 그쵸?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채점한다면요, 요 앞에 것만 가져온 친구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또, 요 뒤에 것만 가져온 친구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시는 요두 가지를 다 가져왔네요? 그럼 만점이지, 당연히 만점이지. 네. 여러분도 혹시 문제 푸시다가, 저 이것만 썼어요. 그래도 맞게 하세요. 알았죠? 네. 선생님 같으면 이거 맞게 해줄 것 같아. 네. 왕관 써야지. 자,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근거의 타당성. 어떻게 하면 근거가 합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하면 이 근거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체의와 지훈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어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세부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타당한 근거라고 볼수 없다라고 체의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이 말은 충분성이죠. 충분성이 없다. 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제시한 근거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되면서, 자, 관련되면서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관련성이죠. 관련성 있네 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 신뢰성도 있어. 인정해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신관충 이렇게 외웠어요. 신관충, 성은 신이요, 이름은 관충이라 신관충. 자, 이 근거의 타당성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 지훈이 되겠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쵸?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번에 앞에 것은 윤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핵심은 효율성이다. 네. 이 글을 이제 또 읽어볼게요. 오늘날 인공지능 그 기술은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대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운명적인, 이 필연적이라는 말, 재밌는 말이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필연적인, 그러니까 뭐 운명적인 선택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얘기했죠? 이거 윤리성과 한번 대조해 봅시다. 이럴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개발해야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무엇을 들고 왔어요? 근거 자료로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측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근거 자료를 탄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상공회의소

그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이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를 가져와서 결국은 뭐예요?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지금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그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고요. 기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기술 오류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성과 관련이 있어요. 삐끗 잘못하면 윤리성에 흠이 갈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류는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글 가에서 다 가운데 다음 내용이 잘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기호를 써봅시다. 자, 근거가 잘 드러난 부분은 어딜까요? 근거는 요기죠. 여기 나가 되겠죠? 그리고 주장과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는 글 나. 주장과 이유는 글 가에 잘 있었어요. 자, 글쓴이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강조하는 것두 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일단 효율성이었어요. 그쵸? 효율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효율성 있네.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니?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죠. 노력 대비 결과가 좋을 때. 이거죠, 이거. 굉장히 나는 공부를 그냥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시험 점수는 좋아. 그럼, 내가 좀 효율성 있게 공부했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글쓴이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윤리성은 그 전에 읽었던 글의 그 저자, 글쓴이가 강조한 것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개발을 할때 윤리성을 핵심으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효율성을 핵심으로 두어야 할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뭐예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빠른 개발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아, 빨리빨리 개발해야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스톱, 스톱. 이게 지금 윤리성 측면에서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걸 원하고 있잖아. 설문조사 내가 보여줬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성과 빠른 개발. 자,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 자료에 제목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해. 예. 자, 눈 한번 이렇게 천천히 뜨시면서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거거든.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뭘 제목으로 쓰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인공지능 기술 사용 기업 중 추가 도입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제목이 뭘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바로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출처가 어디래요? 누가 만들어낸 거래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에서 2024년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옛날이 아니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쵸? 10년 전, 20년 전거 자료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연도까지 알려주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 예, 굉장히 길죠? 네.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이 이 표를 보는,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아, 여기가 제목이고,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들어낸 곳이구나. 이것도 여러분이 뭐죠?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 아플까 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눈이 아플까 봐. 네, 됐죠? 네.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제목을 찾아 써볼까요?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 미안하지만 이건 그대로 베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뭘한 가지 한 글자를 빼놓거나 하면 틀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에서 알수 있는 사실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예, 이 근거에서, 이 그래프 근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거 틀렸네.

0: 많은 기업들이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사용할 만한지 판단해서 쓰시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이 글의 타당성, 정당성. 이거 괜찮은 자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 인공지능 개발을 늦췄을 때의 문제점을 말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있대요. 자, 개발을 늦췄을 때의 문제점. 이건 뭐예요? 효율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늦추지 말자. 빨리 속도를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근거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해야죠. 왜? 일단, 주장과 관련이 있는 관련성이 있고,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신뢰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면 문제예요.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도나 교실에 CCTV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그 반짝반짝한 주장, 예, 그리고 근거, 이유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중단원 실전 테스트 풀어갈 건데요. 오늘의 구원픽은 2번과 6번입니다. 2번 문제와 6번 문제에서 조금은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 할 만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번에서요. 우리 고등학교 스타일의 얘기들을 선생님이 살짝 꺼내볼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 잘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 변형에서 각 A와 각 B의 비율이 17대 3으로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다음 각 B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B라고 이야기하는 각은요. D랑 각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겠죠.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럼 각 D를 구해내면 되고 각 D는 A와 D를 더해서 180도니까 180도를 17대 3으로 나눈 것 중에서 3만큼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 180도 곱하기 20분의 3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20과 약분하면 9도, 3 곱하면 27도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평행사 변형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 때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180도다.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문제 접근해봤습니다. 자, 다음 보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풀이는 정말 순수하게 중학교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D라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겁니다. 그렇다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O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DCH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너 직각, 너도 직각. 평행사 변형이니까 선분 AB와 선분 DC의 길이가 같을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나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 각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거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RHA 합동이야 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선분 CA.

h의 길이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즉 1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길이 1이고, 또 선분 AO의 길이가 선분 DH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4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0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4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점 D의 좌표가 6,4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이게 이제 중학교 풀이에요. 고등학교 풀이로 풀어볼게요. 뭔가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뭔가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그러시면 그냥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한 1, 2분의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 편하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이 점의 좌표를 A,B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요,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 E라고 이야기했다면, AE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똑같고요, BE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고,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선분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중점을 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니? 여기까지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 그지? 자, 근데 직관적으로 그러면 중점은 어떠냐? 한가운데 있는 거,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점 E, 한가운데 있는 중점의 좌표를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사용해서 구하면요, X좌표의 한가운데, Y좌표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A라는 점의 좌표는 0,4고요, C라는 점의 좌표는 5,0이니까요, X좌표 5와 0의 한가운데, 즉, 2분의 5, Y좌표 4와 0의 한가운데, 즉 Y좌표 2라는, 즉 2분의 5,2라는 좌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대각선의 중점이더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좋아. 그렇다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B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X좌표 마이너스 1과 A의 한가운데 있는 값이 2분의 5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A가 6이어야 6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5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A 값이 6이야. 이야기할 수 있고, B점의 좌표는 0이라는 Y좌표와 B라는 Y좌표의 한가운데 있는 값이 2니까, 아, B라는 값이 4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 6,4다 생각할 수 있죠. 중점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0과 5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0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어주면 되죠. 평균. 4와 0의 한가운데, 4에다 0 더해서 2로 나누어주면 한가운데 있는 평균, 가운데 값, 중점의 좌표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자면 A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A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어준 게 2분의 5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 값이 6이야. 이런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y좌표 0과 b의 평균, 아, 2분의 0 더하기 b, 그 값이 2여야 되니까 b가 4구나라고 생각해서 a가 6, b가 4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스타일의 풀이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이런 형태로 풀어갈 겁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 가면 그림을 주지 않고 이 D라는 점이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으면서 여러 개의 D값을 구하도록 문제에서 요구하거든요. 그때는 그림 그려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좌표를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을 지금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먼저 한번, 아, 그렇구나라고 몸으로 느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풀이, 선생님 두 번째 풀이가 잘 이해가 안 돼요라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풀이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좌표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넘어가서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좌표로 접근하면서 배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그냥 반만 이해되는데요? 괜찮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냥 듣고, 아, 여기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삼각형 CO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OC의 길이가 OA의 길이하고 똑같이 4cm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써서 삼각형 COD의 둘레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선분 OD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충분하죠. 그럼 OD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문제의 조건 주어져 있겠지. 전체적으로 삼각형 AOD의 둘레의 길이가 15cm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에다 4에다가 선분 OD의 길이 더하면 15cm가 나와야 돼서 선분 OD의 길이가 6cm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6cm에다가 4cm에다가 9cm까지 더하면 삼각형 COD의 둘레의 길이가 될 테니까 19cm라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서는 아마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가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겠대요. 자, 여기까지 문제 이해됩니까? 그래, 천천히 설명해 볼게. 자,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이 존재해요. 그러면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선분 AB에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분 AC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자, 이렇게 정삼각형의 그 선분 AC에다가 정삼각형을 하나 붙여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선분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자,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길이 길이가 똑같고요. 빨간색 길이 길이가 똑같고요. 하얀색 길이 길이가 똑같애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조건들을 가지고 사각형 AFED라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증명할 건데, 저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라는 게 지금 4번 문제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요 길이들이 똑같다라는 조건 가지고 평행사변형이 된다 설명해 볼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BDE라는 삼각형 볼 겁니다. 그 BDE라는 삼각형의 한 변이 이 노란색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볼 건데요. 삼각형 ABC도요, 한 변이 이 노란색 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이 이 빨간색 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DBE에서도요, 한 변이 빨간색 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똑같네? 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합동이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합동인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왼쪽 보세요. 왼쪽에서 각 DBA를 보면 이 각은 60도거든요. 60도에서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고 동그라미 뺍시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각은요? 60도 빼기 동그라미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삼각형 EBC도 정삼각형이니까요. 역시나 EBC라고 이야기하는 각도 60도고, 그럼 60도에서 동그라미 빼낸 각이 여기도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너와 너둘다 60도에서 동그라미 빼낸 거예요. 각의 크기가 얼만지는 모르지만 똑같아요. 됐니?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똑같으니까, 아, 삼각형 합동이네, 라는 얘기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선분 DE의 길이와 뭐가 똑같다? 선분 A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런데 AC의 길이가 뭐랑 같아? AF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DE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에서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이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서 할 거다? 반대쪽에서 할 거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다.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요, 같은 방법에 의해서 DE와 AF의 길이뿐만 아니라 EF와 DA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두 개는 왼쪽 삼각형의 합동에서 보였고요.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건 오른쪽 삼각형의 합동에서 보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가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평행 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사각형 AFED가 평행 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평행 사변형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은 직관적으로 왼쪽이랑 똑같은 방법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되니까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합동만 잘 다시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다고요? 그래, 너랑 너 변의 길이 똑같고, 너랑 너 변의 길이 똑같고, 사이에 끼어 있는 이각이 60도에서 동그라미 빼낸 걸로 같아지니까 SAS 합동이 되면서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데 AC가 AF와 같으니까 자, DE와 AF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다는 거지.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똑같고 이렇게 길이 똑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되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으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합동을 찾아보는 게 조금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번 시간 푸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이해됐다면 남은 문제들은 좀 간편할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오는 선분 AC의 중점이랍니다. 그랬을 때 선분 DC의 길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DC의 길이. 자, DC랑 길이가 뭐가 똑같으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DC는요, 선분 AB와 길이가 똑같아요. 왜 그래?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선분 AB의 길이는요, 선분 OE와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사각형 ABEO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변 길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DC의 길이는 OE의 길이하고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럼 이제 OE의 길이를 구하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자, O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OC의 길이와 OA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에서 아, BE의 길이까지도 전부 다 같아지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요거 두 개는 당연히 길이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OA와 BE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의 대변이니까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OC와 BE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사각형 ABEO가 평행사변형이니까요. 자, 이렇게 있는 이 직선 두 개가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의 크기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여기 있는 세모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죠. 엇각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 삼각형 FB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FCO라는 삼각형이 서로 ASA 합동이 되죠. ASA 합동이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다면 선분 EF의 길이와 선분 OF의 길이가 3cm로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결국 OE의 길이가 6cm가 될 건데 이 선분 OE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고 이 길이가 선분 DC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분 DC의 길이도 6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할만하죠? 평행사변형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활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하나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합동이 눈에 바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자, 선분 AD와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이야기하고서 삼각형 AMP의 넓이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거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 대각선으로 쪼갠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쪼개 놓은 두 개의 삼각형은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었죠. 괜찮죠? 그 얘기를 평행선과 같이 엮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고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P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지나가면서 선분 BC와 선분 AD와 동시에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줄 수 있겠네요. 이 점을 Q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AD, PQ, BC 이게 모두 다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거 평행 사변형이야. 너도 평행 사변형이야. 너도 평행 사변형이야. 전체도 평행 사변형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두 개 넓이 똑같아. 이렇게 나누어진 두 개 넓이 똑같아.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근데 문제에서는 AMP의 넓이가 4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넓이가 4네. 라는 조건 준 거죠. 그럼 너도 4죠. 그런데 문제는 이 P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이게 중점으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BPN이라고 이야기하는 넓이도 4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4니까 너도 4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왼쪽에 있는 ABMN이라고 이야기하는 평행사변형이 넓이가 4, 4, 16이다라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M과 N이 중점이야?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똑같이 16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거 16, 오른쪽 거 16 전체적으로 더하면 그렇죠. 32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문제는 5번 32제곱센티미터라고 찾아낼 수 있었죠. 괜찮죠? 그래요. 평행사변형에서 넓이가 똑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 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 점 P에서 평행선을 그리면 이 점도 요 점도 각각의 변의 중점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개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각각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도 활용할 거야. 너 중점이야. 그러면 평행선 그리면 이것도 중점에 만나고 그러면 넓이가 다 똑같아져.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놓으면 넓이들이 다 똑같을 거니까 하나 알고 있다면 너도 4, 너도 4, 너도 4, 너도 4, 4, 4, 4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넓이 다 한꺼번에 4, 8에 32 하고 구해내겠다라는 거지. 자, 됐죠? 우리 책에는 없었던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겁니다. 괜찮지? 이제는 대각선으로만 쪼개는 게 아니라 평행선과 중점으로도 쪼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됐죠? 그래, 아무 문제나 고르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문제들 고르는 거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가죠.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PAB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자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넓이를 S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PAB의 넓이가 PCD의 넓이보다 10제곱센티미터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CD는 S-1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요. 우리 평행사변형의 임의의 내부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위아래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하고 똑같으면서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했으니까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 76이라는 게 결국은 S에다가 S 빼기 10을 더한 것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ES 빼기 12, 자, ES 빼기 12, 76을 2로 나눈 38과 같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ES가 48이고요. 자, S가 24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지금 뭐 사용한 겁니까? 평행사변형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다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합이 위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라는 조건 활용한 거죠. 이것도 매번 증명할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한번 하고 개념 때 학습했으니까 공식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그때 개념 설명할 때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됐나요? 좋았어. 이렇게 풀어내려가면 충분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걸 모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보기에 있는 조건들을 표시하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자. 자, 쓸게. 선분 AB의 길이가 4cm래요. 선분 BC의 길이가 8cm래요. CD의 길이 4cm래요. 그죠? 그런데 AD의 길이가 8cm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죠. 그럼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 그래서 1번 평행사변형 되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보기 봅시다. 각 A가 80도. 자, A가 80도. 각 B가 90도. 자, 이거 90도. 자, 각 C가 80도. 여기 80도. 자, 이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이 한 쌍은 각의 크기 같아졌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각의 크기 같아지면 되겠는데 360도에서 80도 두 개와 90도 하나 빼내면 이쪽 각이 몇도 나오냐면요. 110도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와 110도는 서로 같아? 아니지. 같지 않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같아야 되는데 하나만 같아집니다. 한 쌍만.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2번은. 자, 3번 보기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가 6cm, DC의 길이가 6cm.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자, 그리고 각 DAC가 DAC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요렇게 요각, 이각이랑 BCA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각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엇각에 위치해 있는 게 서로 같아? 그러면 AD와 BC가 평행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 됩니까? 아니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길이가 똑같으면서 그 대응하고 있는 변들이,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평행이어야 평행사변형이 되죠. 길이 똑같은 거 따로, 평행 따로, 이거 평행사변형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도 아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 OA, OB, OC, OD에 관련된 길이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가운데 대각선 그려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고 문제 생각해 봐야지. OC의 OA의 길이가 3, OB의 길이가 3, CO의 길이가 4, DO의 길이가 4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평행사변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대각선을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서로가 서로 이등분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도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자, 5번 보기 볼까요? 각 ADB, 자, ADB라고 이야기하는 각,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각이네요, 이각. 그 각이랑 DBC, 자, DBC라고 이야기하는 각, 이각이 서로 똑같대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두개 평행이네? 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 다음, 각 BAC, 자, BAC라는 각, 자, 이렇게 선 그렸을 때, BAC라는 너랑 ACD, 자, ACD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서로 각의 크기 같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엇각의 위치에 있도록 해서 선분 AB와 선분 CD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변 서로 평행, 이렇게 대변 서로 평행. 아, 그래? 그럼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5번도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1번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평행사변형의 뜻을 만족시켜서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과 5번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ABDC가 평행이고요. AB와 DC의 길이가 같아질 때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증명하는 과정이다. 한번 살펴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의 그림 어디를 살펴봐도 그렇지. 그림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ABCD라는 평행사변형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ABC라는 삼각형, CDA라는 삼각형을 생각하기 위해서 대각선 하나를 그어주죠.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와 뭐가 길이가 똑같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에서 선분 DC의 길이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야 될건뭐 들어가야 돼? DC 들어가야 되겠지? 아, 잘못됐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어떤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삼각형에서는 3분 A씨를 현재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3분 A씨가 공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두 번째 보기가 참이야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자. 선문 AB와 DC가 평행이므로 요 두 개의 각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 두 개 평행인데요. DCA라는 각이 여기 있죠. 이 각이랑 뭐가 똑같으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쪽에 있는 각, 예, 똑같겠지. DCA하고 똑같은 각은 BAC라는 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잘못됐어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또 각이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AB라는 직선과 CD라는 직선이 평행이니까 엇각으로 같아지는 거였겠지? 그래서 동의각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A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사이에 끼어있는 각 같아지는 SAS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증명해볼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할 수 있어? 각 BCA와 똑같은 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BCA 찾을까요? BCA라는 각 너 세모라고 한다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돼서 이렇게 DA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 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엇각에 위치해 있는 각이 각의 크기 같았으니까 AD라는 직선과 BC라는 직선 같아야죠. 그래서 AD와 BC 서로 평행, 자, AD와 BC가 평행이어야죠. 그래서 AD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이 서로 평행이다 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 요렇게 두 개 평행이었고 요렇게 두 개 평행이니까 아 평행 사변형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까지도 결과적으로 같아지겠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잘못된 거 다 지금 잘못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옳은 거는 몇 번만 2번만 옳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번 문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3: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4: 아, 그래.
3: 빨리 오세요, 빨리.
4: 가고 있어.
3: 아!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4: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3: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도도도도, 독사과?
4: 응? 안 돼. 저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3: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4: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3: 아!
4: 뱉어.
5: 아! 맛있어.
4: 맛있어?
3: 응.
4: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5: 꿀사과.
4: 아 꿀사과. 응.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3: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6: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0: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0: 누구?
1: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2: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시나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2: 혹시 독사과! 백설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공주님!
3: 깜짝이야!
2: 어머.
3: 잘 잤다.
4: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1: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1: 왜? 왜?
2: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2: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2: 어?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쌓여서
1: 돌리팬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0: 사과와 대도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3: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4: 비상! 비상! 사과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6: 10초 전!
7: 10초 전이라고!
8: 뭔데?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4: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8: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9: 알았어!
4: 5, 4, 3, 2, 1,
10: 맛있다.
4: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11: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8: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11: 사과세포! 왜 그래?
10: 나 방금 당했어.
4: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인을 사귀어 올 거야.
12: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4: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성장!
2: 폴리페놀!
13: 출동!
2: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12: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4: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2: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선하여서,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4: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2: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선하여서, 아, 뭐해? 어서 당장!
4: 미안해, 폴리페놀!
10: 폴리페놀, 안 돼!
2: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8: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2: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11: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12: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줄.
8: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4: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8: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11: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14: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11: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15: 그거야, 사과를 베어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8: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11: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14: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15: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11: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8: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15: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4: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12: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11: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8: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10: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12: 빙고!
5: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12: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5: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6: 휴! 다행이다!
15: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요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2: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11: 새콤달콤한 사과와
8: 레몬이 만나서
10: 더 새콤해지겠다.
5: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5: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12: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15: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7: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4: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7: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14: 산소는 나가주세요.
12: 뭐야, 뭐야. 괜히 왔네.
15: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2: 폴리페놀 안 불러?
15: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11: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이 뿌리거나
8: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11: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15: 그래 맞아.
11: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할 거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0: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나 속상해.
1: 우두두. 아 왜? 왜 속상한데?
0: 엄마 아빠가 싸웠어.
2: 소세지 반찬.
0: 아빠가 음식을 덜어 먹지 않고 남겼다고. 엄마는 화를 내고 아빠도 짜증을 냈어.
3: 들어오지도 마. 왜 들어오니? 여기 다 내 돈 주워.
1: 그랬구나.
0: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정말 속상해.
1: 그러게.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 부부한테 좀 배우셔야겠도도.
0: 알바트로스?
1: 응, 알바트로스. 새 이름이야.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새 중에 크기가 가장 커. 한번 날아오르려면 이렇게 날개를 퍼덕거려야 하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아주아주 아주 오래,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날 수가 있도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나는 법?
1: 응? 아니,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 알바트로스는 부부끼리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거든. 봐봐. 남편 알찬씨, 부인 알송씨.
4: 우와, 엄청 다정해 보인다.
1: 알바트로스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헤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함께 살아.
4: 아, 그렇구나. 나 알바트로스 만나볼래.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만나서 물어볼래.
1: 어드더 좋았어.

0: 찾아.
1: 어? 도도.
2: 도도?
3: 뭐라고?
4: 알찬 씨는 없으다. 이제부터 나 알통이가 알송 씨 짝꿍이요.
0: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알찬 씨랑은?
1: 알찬 씨랑은 끝이야.
3: 뭐야? 알바토로스는 한번 짝을 해주면 평생 함께 산다며.
0: 저 그러게. 어떻게 알바토로스가 이럴 수가 있어?
3: 아, 도도 진정해봐. 승 크게 쉬고.
1: 그래, 진정해 도도.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도 사정이 있다고.
0: 사정? 무슨 사정?
1: 일단 알통 씨는 나중에 봐요.
4: 빨리 와야 돼. 또 보고 싶으니까.
0: 자, 어서 말해보자도. 어떻게 된 거야?
1: 그러니까 1년쯤 전이었어. 그때 우린 서로를 엄청 사랑했지. 어머, 됐지.
5: 우리 예쁜 알송씨 배고프군요. 제가 맛있는 물고기 구해올게요.
1: 조심해서 다녀와요. I love you.
5: I love you.
1: 그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
4: 이제 그만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 남편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아.
1: 아니에요. 꼭 돌아올 거예요.
4: 과연 그럴까? 이제 곧 짝짓기 철이 시작돼요. 그러지 말고 나 알통이랑 결혼합시다. 나랑 결혼해서 같이 밥도 먹고, 에? 짝짓기도 하고, 에? 새끼도 낳고, 에? 행복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 알성씨,
1: 어떡하지? 나 흔들려.
0: 그랬구나. 아니, 근데 남편 알찬씨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거더더?
3: 그러게, 무슨 일 있나?
1: 근데 나뿐이 아니야. 알쑥이네도 알짠에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했어.
3: 뭐람?
0: 알바트로스 부부의 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만.
3: 그러게, 우리가 알찬 씨를 찾아보자.
0: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알송 씨. 우리가 남편을 찾아올 테니까. 그린조끼 구조대 출동!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면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3: 아, 물고기한테 물어보자.
0: 어? 물고기야!
6: 물고기야!
7: 물고기? 나?
0: 아니, 물고기, 너.
7: 아, 불고기. 나 불고기 좋아하지.
0: 으유, 됐고. 혹시 알바트로스 못 봤다냐?
7: 알바 트로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0: 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다.
3: 물고기야, 너 괜찮아?
7: 아, 나 안 괜찮아. 바닷물이 뜨끈뜨끈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3: 뭐? 바닷물이 뜨끈뜨끈하다고?
7: 응, 언제부턴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닷물도 더워졌거든. 그래서 나 배고파.
0: 앙, 바다가 더워졌는데 배는 왜 고프더더?
7: 아, 몰라.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바다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 나 간다.
3: 어, 잠깐. 여기 너 말고 다른 물고기는 없어?
7: 없어.

0: 바다가 더워지니까 물고기들도 다 사라졌어. 아휴, 나 진짜 간다.
1: 어? 나 갔네. 도도, 근데 바다가 더워졌는데 왜 물고기들이 없지?
2: 난 알 것 같도도.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뜨거워지면 바닷물도 뜨거워지는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거더더.
1: 아, 그럼 알천 씨, 이렇게 된 건 아닐까?
2: 어떻게?
1: 알천 씨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왔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던 거야.
3: 아무리 찾아도 물고기가 없네. 더 멀리 가봐야겠다.
1: 그래서 물고기를 찾아 더 멀리, 더 멀리 날아간 거지.
2: 어쩌다, 맞네, 맞아. 그럼 우리 알천 씨를 찾아서 더 멀리 날아가 보도도.
1: 좋아. 근데 어떡해? 도도는 날지 못하잖아.
2: 요정들의 힘을 빌려봐야지. 멸종 동물들의 정령들이여, 도도에게 알바트로스처럼 날 수 있는 힘을 주다다다다다! 이번엔 알바트로스처럼 시속 127km로 날아보겠다. 준비됐지?
4: 준비됐어.
2: 좋아, 간다. 어디다?
1: 저기.
2: 드디어 찾았다.
3: 도도.
2: 알천 씨, 먹이 찾으러 간 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다더.
1: 맞아요.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3: 그게 가까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물고기를 찾으러 멀리 오다 보니 그만.
2: 그린이 말이 맞았네.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져서 물고기를 찾아 멀리까지 온 거였어.
3: 네, 그러다 보니. 가만, 곧 짝짓기 철이네. 아이, 깜빡하고 있었어요.
2: 자, 어서 돌아갑시다.
1: 빨리요. 알송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3: 네, 얼른 가요. 출발.
2: 출발.
1: 출발.
3: 참. 여보.
5: 알찬 씨.
3: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5: 아니에요. 당신을 믿지 못한 나도 너무 미안해요.
2: 두 분 잘못이 아니더더. 모든 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더더.
1: 맞아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두 분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주세요.
5: 그럴게요. 약속.
2: 약속.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좋다. 알바트로스를 지키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음식 쓰레기 줄이기.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기지 않으면 음식 쓰레기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죠.
6: 먹을 만큼만 덜어. 서! 나 잘했지?
7: 잘했죠. 이렇게 해야 음식 쓰레기도 안 남고 지구온난화도 막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린아?
8: 네.
6: 잘 먹겠습니다.
7: 맛있게 먹자.
8: 잘 먹겠습니다.
7: 그린이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의 생활 단원 그 다섯 번째로 계속해서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궁금하니까 오늘의 아하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서술형 문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서술형 문제의 특징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서술형 문제는요,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길게 써보는 문제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서술형 문제 오늘 해결해 보아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퀴즈 놀이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이세 곡의 놀이 한번 해볼 겁니다. 세 곡에 세 가지 도움말을 줄 테니까요. 이 도움말을 잘 보고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그 자리에서 크게 크게 외쳐서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 친구들의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크게 크게 정답을 외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고개는요, 바로 이거예요. 다리가요, 8개래요. 8개. 아, 다리가 8개다. 그러니까 다리가 4쌍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눈의 개수가 많대요. 이 보는 눈 있잖아요. 이 눈의 개수가 굉장히 많대요. 보통은 이 친구는 이 눈의 개수가 8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8개나 된다고? 다리도 8개인데? 아직은 잘또 모르겠죠?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도움말입니다. 맞춰보세요. 줄을 이용해서 멋진 집을 착착착착착 짓는 친구래요. 줄을 이용해서. 여기서 아마 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 한번 외쳐볼까요? 여기 선생님 있는 곳까지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해보는 겁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두 글자예요. 바로. 그래요. 바로 이 친구이죠. 바로 거미 친구입니다. 거미. 이 거미는요, 다리가 8개고요. 여기 4개, 여기 4개. 다리가 8개이고요. 그리고 눈이 여러 개예요. 눈이 보통 8개까지도 있대요. 8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줄을 이용해서 멋진 집을 짓기도 하고요. 이렇게 몸이 머리와 가슴 한 부분, 배한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곤충은 아니고요. 동물 친구입니다. 거미 친구예요. 자, 아마 이런 생긴 모습 때문에 이 거미를 굉장히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이 거미는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동물이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들을 잡아먹는 친구가 바로 이 거미거든요. 이 거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미를 보면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거미야 고마워. 해충을 잡아먹어줘서 하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 거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맞춰보죠. 두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고개, 바로, 갯벌에 살아요. 갯벌은 뭐였나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넓고 평평한 땅을 갯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산대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요? 두 번째, 몸이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 있대요. 아, 몸이 딱딱하대요. 갯벌에 살고, 정답 말한 친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죠. 자, 세 번째. 다섯 쌍의 다리, 열 개의 다리가 있고요. 옆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친구. 바로, 여기서 이미 다 정답을 안것 같네요. 정답은 바로 한 글자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요. 이 친구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바로 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개 친구이죠. 딱딱한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갯벌에 사는 친구, 바로 개 친구, 동물 개였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나요? 자, 또 해보죠. 자, 재밌죠? 자,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고개는 바로 이겁니다. 바닷속에 살고요. 아가미 뚜껑이 없어서요. 아가미가요, 곁에 드러나 있대요. 아가미라는 것은요, 이물 속에 사는 동물이 호흡을 할때 쓰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미를 덮어주는 뚜껑이 없어서 아가미가 이렇게 곁에 드러나 있대요. 바닷속에 살고? 이런 친구? 자, 마지막 세 번째 고개는요. 피부 돌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수영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친구의 피부 돌기의 특징을 이용해서요, 물의 마찰을 줄여서 좀더 수영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수영복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친구는 바로 누굴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두 글자 맞췄나요? 좀 어렵나요? 자, 확인해 보죠.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바로 바다의 포식자. 짜잔. 와.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은요. 상어였습니다. 상어는요. 아가미 뚜껑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몸 옆에 아가미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바다 속에 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의 포식자로 군림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상어였죠. 이렇게 상어의 피부 돌기의 표면을 이용해가지고 수영복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미있게 세 고개 놀이 해봤는데요. 바로 또 그냥 끝나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풀어보자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꿀단지 선생님의 동물 친구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이 단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자, 안 그래도, 선생님, 오늘은 왜이 친구들이 안 나와야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요. 아직 우리 친구들한테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은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강의를 열심히 본 친구들은요. 탁탁탁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바로, 털털한 털털이. 그리고, 토끼 친구, 토토. 그리고, 먹는 것 좋아하는 돼지 친구, 꿀꿀이, 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은 깨, 이름은 문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래요. 문다까지. 악어 친구, 문다까지. 자, 역시 오늘도 우리 함께 서술형 문제 열심히 풀어보기 위해서 선생님의 동물 친구들, 털털이, 토토, 꿀이, 문다가 총출동했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과 함께 우리 또 오늘 열심히 집중해서 1번 문제부터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동물 이름 기역이고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징을 적어 주었네요. 자, 우리 배운 것처럼 동물을 돋보기나, 눈이 되게 크죠? 돋보기나 이런 루페, 확대경을 이용해서 동물 친구들을 관찰한 다음에
이러한 관찰 일지를 쓸 수가 있죠. 맨 위에 이름을 적고요. 그림을 간단히 그리고요. 옆에 특징을 기록해 줍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은데요. 벌은 벌인데 꿀을 저장하고 생산하는 벌, 바로 꿀벌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다가 이렇게 꿀벌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다음 니은을 보죠. 여기 있죠. 세 쌍의 다리, 여섯 개의 다리가 있고요. 한 쌍의 더듬이가 있대요. 두 개. 더듬이라는 것은요, 먹이를 찾거나 이 적을 막을 때 사용하는 감각기관이죠. 머리에 있습니다. 다음, 자, 니은의 날개가 있어 날아다닐 수가 있다. 이 꿀벌은요, 앞에 한 쌍, 뒤에 한 쌍, 총 두 쌍의 날개가 있어서 윙윙 날아다니죠. 따라서 니은에다가 이렇게 두 쌍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쌍은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쌍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에 한 쌍, 뒤에 또 한 쌍, 총두 쌍의 날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의 정답, 꿀벌, 니은, 두쌍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번의 작은 2번 문제 풀어보죠. 자, 위와 같은 동물을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곳에 있는지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러한 동물들 우리 주변 어디에서 관찰할 수가 있나요? 뭐, 동네 공원, 동네 화단, 집앞 마당, 집앞 화단, 운동장, 또는 뭐 학교 화단, 도로가 화단 다 좋습니다. 동물원, 동네 공원. 자, 두 가지만 적어보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동네 공원. 선생님이랑 똑같이 안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동네 공원 또는 도로가 화단 등에서 두 가지만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서술형 문제는요,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공원, 도로가 화단보다는요, 동네 공원, 도로가 화단 등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형 문제 풀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서술형 문제 2번 문제도 만나보죠. 자, 이번에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관찰 일지가 있는데요. 사진도 있네요. 자, 동물 이름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억이고요. 자, 이 친구는요, 두 쌍의 다리가 있고 발가락 사이에 이게 있고요. 눈이 위로 볼록 솟아나와 있대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개굴, 개굴? 개굴이죠. 그래요. 따라서 기억에다가 개구리라고 적어볼게요. 자, 좋아요. 다음, 니은은 발가락 사이에 이 개구리는요, 이게 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얇은 막으로 된 물갈퀴가 있어서 조금 더 헤엄을 잘칠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은 물갈퀴를 적어주겠습니다. 물갈퀴. 물갈퀴. 그리고 이렇게 눈이 위로 볼록 솟아있는 생김새의 특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에 1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번에 2번 보죠. 위 동물의 니은은 무엇을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니은은요, 물갈퀴였잖아요. 물갈퀴는요, 헤엄치는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볼게요. 헤엄을 치는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사용됩니다. 뭐가?
물갈퀴가 개구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물갈퀴는요, 헤엄을 치는데 아주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2번은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적은 거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해요. 자,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금붕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의 1번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금붕어와 뱀의 생김새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금붕어에도 있고요. 뱀에도 있는 것, 생김새에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잘 보고 한번 적어 보자고요. 자, 보니까 금붕어는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 지느러미는요, 가슴 배 꼬리에 붙어서 균형을 잡거나 헤엄을 잘 치도록 하게 해주는 기관을 말하지요. 지느러미. 그런데 뱀은 없어요. 따라서 이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붕어에는 아가미가 있는데 뱀에는 아가미가 없지요. 이것도 공통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봐야죠. 공통점? 아, 금붕어는요, 다리가 없어서 걸어 다니지 못하고요. 샥샥 헤엄을 치잖아요. 이 뱀도요, 다리가 없어서 걸어 다니지 못하고요. 어떻게 다니나요? 그래요. 기어 다니지요. 따라서 금붕어와 뱀 모두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다리가 없습니다라고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더듬이도 없지요. 둘 다. 더듬이가 없습니다. 또는 날개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좋아요. 한 가지만 적어 보세요. 다리가 없습니다. 더듬이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습니다.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3번의 2번입니다. 금붕어와 뱀의 생김새에서 차이점을 쓰래요. 아하, 이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자, 금붕어는요. 요요요 지느러미가 있지만 지느러미가 있지만 뱀은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뱀은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차이점 하나 찾아서 문장으로 말로 설명하듯이 서술형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3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분류 기준에 따라 동물을 분류한 결과입니다. 아,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자고요. 분류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준에 따라 그렇다, 그렇지 않다처럼 두 무리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준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분류하더라도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귀여운가? 예쁜가? 큰가? 작은가? 이런 기준은요,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어때요? 같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명확한 거, 다리가 있는가? 더듬이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가? 이런 분류 기준처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누가 분류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죠. 분류 기준, 기억은요? 그렇다. 나비와 토끼는 그렇다예요. 그런데 뱀과 지렁이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자, 어떤 기준이 적합할까요? 나비와 토끼는요, 날개가 있는가? 토끼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비와 토끼 둘다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죠. 하지만 뱀과 지렁이는 둘다 다리가 없어서 기어 다니죠. 따라서 기억은요, 예를 들어, 다리가 있는가와 같은 기준은요, 적합한 분류 기준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기억에다가, 다리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다음, 니은은요. 그렇다는 꿀벌과 개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금붕어와 참새예요. 어떤 기준일까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꿀벌과 개미에겐 있지만 금붕어와 참새에게는 없는 것. 뭘것 같나요? 자, 도움 말은 머리, 머리. 머리를 잘 보세요. 머리에 꿀벌은 더듬이가 있죠. 개미도 더듬이가 있죠. 하지만 금붕어와 참새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류 기준 니은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더듬이가 있는가? 이러한 기준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분류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기역은 다리가 있는가? 2번은 니은은 더듬이가 있는가? 이렇게 두 분류 기준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해요. 자, 4번 문제 풀어 봤고요. 다음은 5번 문제 가도록 하죠. 다음은 땅에서 사는 동물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다람쥐, 뱀, 두더지, 까치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위 동물 중에서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이동하며 땅 위, 땅 속을 샥샥 오가며 생활하는 동물의 이름은 바로 뭘까요? 자, 다리가 없다라는 것이 큰 도움말이죠. 다람쥐, 두더지, 까치는 모두 다리가 있지만 이 뱀은 다리가 없어서 기어서 이동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2번 보죠. 위 동물 중에서 주로 땅 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의 이름을 쓰고 땅 속에서 생활하기에 알맞은 생김새와 생활 방식의 특징을 쓰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주로 땅 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은요. 바로 땅 속에 굴을 파고 샥 주로 생활하는 두더지 친구입니다. 따라서 기억에다가 두더지라고 적어주고요. 두더지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두더지는요, 앞다리가 삽처럼 생긴 앞다리. 앞다리가 삽처럼 생겨서 땅 속에 굴을 파고 주로 땅 속에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두더지는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마치 앞다리가 삽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아까 봤지요? 땅 속에 굴을 잘 파고 주로 땅 속에서 생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5번에 2번까지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친구들도 두더지의 특징을 떠올리며 이렇게 한번 문장으로 적어 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물에서 사는 동물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위 동물 중에서 다리가 있고 몸이 털로 덮여 있으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 키가 있어 물 속에서 헤엄쳐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수달, 붕어, 개, 돌고래 중에서 다리도 있고요. 털도 있어야 되고요. 물갈퀴도 있어야 돼요. 헤엄도 칠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수달이지요. 여기다가 수달이라고 적어 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 동물 중에서 주로 강이나 호수의 물 속에서 사는 동물의 이름을 쓰고 강이나 호수의 물 속에서 생활하기에 알맞은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물 속이에요. 수달은 강가나 호숫가, 붕어가 바로 강이나 호수의 물속, 개는 갯벌, 돌고래는 바닷속에서 살지요. 따라서 여기에 알맞은 동물은요, 바로 강이나 호수의 물속에 사는 붕어라고 적어주고요. 특징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붕어의 특징은요, 옆으로 납작하게 생겼어요. 옆으로 납작하고 또 부드러운 곡선의 유선형이기도 해요.
그리고

0: 지느러미. 지느러미도 있죠. 옆으로 납작하고 지느러미가 있어. 지느러미가 있어. 물 속에서 헤엄쳐 이동합니다. 물 속에서 헤엄쳐 잘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번 특징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붕어의 생김새, 생활 방식을 떠올리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옆으로 납작하고 지느러미가 있어 물 속에서 헤엄쳐 이동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죠. 다음은 사막에 사는 동물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친구 이름은 바로 낙타이죠. 낙타의 특징은요. 발바닥이 넓어서 모래 위를 잘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콧구멍을 여닫을 수가 있어서 모래바람이 심할 때는요. 콧구멍을 닫을 수가 있죠. 또 등에 있는 요 볼록한 혹에다가 지방을 저장해 가지고요. 물과 먹이가 부족한 사막에서 며칠 동안 거뜬히 살아남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막 환경의 특징 한번 두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사막은요, 우리 배운 것처럼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물과 먹이가 부족하고 건조하다. 라는 또 특징도 있지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적어 봤습니다.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처럼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인데요. 위 동물의 이름을 쓰고요. 낙타. 이 낙타가 사막에서 잘살수 있는 까닭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등에 있는, 여기 특징을 참고해서 등에 있는 혹에 지방을 저장하여 사막의 특징, 물과 먹이가 부족한 사막에서 며칠 동안 살수 있습니다. 또는 물과 먹이가 없어도 며칠 동안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낙타의 특징을 떠올리며 우리 친구들도 사막에서 낙타가 잘살수 있는 까닭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해볼까요? 다음과 같은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를 참고해서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오리발의 특징을 이용한 물갈퀴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지요. 선생님은요, 이두 가지 적어 볼게요. 문어의 빨판을 이용한 칫솔거리. 문어의 빨판을 이용한 칫솔거리. 또는 상어의 피부를 이용한 수영복도 있지요. 상어의 피부를 이용한 수영복 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배운 것 중에서 두 가지 적어 보는 겁니다. 문어의 빨판을 이용한 칫솔거리, 상어의 피부를 이용한 수영복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두 가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 8문제 모두 만나보았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우리 주변의 어떤 장소에서 동물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공부해 볼 거니까요. 우리 동물 친구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국어 시간으로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아, 인사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실전책 네 번째 시간이죠. 중단원 실전 테스트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전책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더 실전에 맞춰져 있죠. 이름 그대로, 그렇죠? 그럼 문제가 막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리자면 실전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 항상 기분 좋게 공부하면 시험 날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실전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가 그날 겪는 거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 실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여러분들 지금 미리 겪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쵸, 기분이 마냥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정에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나가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날 이제 그걸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기분 나빠하거나 우울해 할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대평가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단원 학습 점검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 내용 한 번에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죠. 물론 순서대로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8쪽에 5번인데요.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시간을 재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정답률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넉넉하게 풀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루트 16과 루트 9를 더하래요. 저 같은 경우는 밑줄을 치라고 보통 권장을 합니다. 루트 16과 루트 9를 더하는 거네. 그쵸? 그리고 루트 10의 제곱과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을 더하는 거네. 분리하는 거죠. 그쵸? 대상을.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과 루트 4를 더하는 거네. 또 얘네들을 곱하는 거네. 그쵸? 뭘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을 나누는 거네. 그러면 일단 밑줄 친 것들을 각각 계산하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자. 이렇게 분리. 그죠? 보겠습니다. 루트 16은 4네. 그쵸? 루트 9는 3이네.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이네. 그쵸? 애초에 옳은 것은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쵸? 하나만 맞는 거니까 일단 틀렸고.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루트 10의 제곱은 10이죠. 제곱근 성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5 아니다. 두개 더하면 15죠. 그쵸? 그럼 2번도 틀렸다. 3번. 3번은 주의. 별표. 이렇게 근호 밖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대놓고 지금 첫 번째 밑줄은 음수란 얘기죠. 그죠? 음수. 그리고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은

루트 5의 제곱, 요 녀석인 거잖아요. 그쵸?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루트 5의 제곱은 5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학생들이 요거랑 요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죠? 선생님, 누구는 그냥 5고 왜 얘는 마이너스 5예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루트 4는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그쵸? 답은 3번. 가장 어려운 계산을 한 너에게 정답을 주겠다. 요런 느낌이네요. 4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5가 나오죠? 뒤에 거는요, 마이너스 6 아니죠? 그쵸? 얘 자체가 양수다. 그쵸? 얘 자체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6, 그래서 약분하면 2, 3은 6, 그래서 플러스 15다. 그죠? 부호가 잘못했고요. 5번도 틀렸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항상 양수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음의 부호가 밖에 있을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고, 자, 요거는 2분의 1이죠? 나누기가 있으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처리하죠. 역수는 분자분모를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역전. 분자분모를 바꾼 거예요. 부호는 뒤집지 않습니다. 부호를 뒤집는다. 그럼 제속이 뒤집어져요. 알겠죠? 분자분모만 뒤집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역수는 1분의 2. 그래서 그냥 곱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로 바뀌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됐죠? 5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하하, 6번. 이런 게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막 이렇게 도리도리 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알겠죠? 자,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자, 요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A가 음수일 때. 자, 이거 꼭 메모해 두세요. 알겠죠? 별표 치고. A가 0보다 작다는 건 굉장히 특수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는 3보다 작다. A는 11보다 작다. 요런 표현들과 차원이 달라요. 여기 0이면, 그래서 음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A가 0보다 크다는 건, 그쵸. A는 양수다. 이걸 뜻하는 거니까 함께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A가 음수일 때그 값이 A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를 활용할 겁니다. 사용하는 것은 다 절댓값을, 그죠? 이용하는 건데, 좀더 직관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죠. 사실은 이렇게 해결될지 안 될지는 확률적이긴 해요. 안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음수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빨간색. 자, A는 음수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 중에 음수를 찾아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근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근호밖에 마이너스가 있네. 디귿은 음수네요. 그쵸? 리을도 보세요. 근호밖에 마이너스가 있죠? 리을도 음수네요. 그쵸? 나머지 기역, 니은을 보면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부호가 없다는 게. 너 양수네. 너도 양수네. 그럼 음수인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디귿 리을이 있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 이렇게 있으면 선택지가 생기는데 디귿 리을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6번에. 이러고 넘어갈 건 아니고요. 이게 직관, 이렇게 부호로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근호가 들어간 표현에 부호를 알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해결을 해볼게요. 자, A가 음수다. 음수일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제곱근의 성질을 쓰려면 요 녀석의 부호를 파악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A가 양수잖아요. A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로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양수죠. 그쵸? A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똑같네요. 둘다 양수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a죠, 그죠? 요게 똑같으니까, 그죠? 서로 부호만 다르죠?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a가 되고요. 리을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요거, 그죠? 요것도 계산을 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a니까요. 계산 결과는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거 a인 거 디귿.

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아, 5번입니다. 답이.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7번. 7번 여기 앞에 그죠? 뭔가 별표를 쳐야 될것 같은 표현이죠? 아주 중요한 수학적 표현이 있네요.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의 핵심은 뒤에 거예요. AB는 음수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AB는 음수다. 0보다 작다라고 안 했어요. 자, 어떤 A와 B를 곱했는데 이게 음수다 이거죠. 자, 우리 이런 내용 어디서도 다루냐? 제곱근의 뜻할 때.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고, 0의 제곱근은 하나가 있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었어요. 음수의 제곱근이 없는 이유 설명할 수 있나요? 음수의 제곱근이 없는 이유. 어떤 두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아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0밖에 없는데,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 0을 제곱하면 0, 그죠? 그러니까 음수가 안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은 같은 수가 아닌 건데, 그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부호 결정하는 그 얘기예요. 두 수를 곱했더니 음수다라는 얘기는 A가 플러스였다면 B는 반드시 마이너스여야겠죠? 곱해서 음수 되려면. 이 경우 아니면 A가 마이너스라면 B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만 하겠죠. 요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 경우. 그죠? 작년에 경우의 수 배웠죠? 경우로 나뉩니다. 두 가지 경우. 그래서 A, B가 음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결정이 안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결정을 해주냐? 요첫 번째.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둘 중에 서로 부호가 다른 상황에서 크다는 얘기는 A가 뭐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첫 번째 경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반드시 메모하고 공부해 두셔야 돼요.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 곱해서 음수인데 A가 크네? 그럼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가 보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지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양수, B는 음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은 B-A와 A야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한번 부호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B-A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데 B는 음수죠. 음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죠. 그렇죠? 그럼 너는 음수네. 아,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써보겠습니다. B-A는 0보다 작다. 또는 문장으로 쓰면 B-A는 음수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음수기 때문에 반대로 나오겠네요. 반대로 마이너스 B 더하기 A. 부호를 바로 뒤집었어요. 마이너스 전개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준 거죠. 그죠? 그리고 A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다음 빼기 B는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쓸게요. 요렇게 뒤에 거.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을 때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A는 두 개, B는 마이너스 B와 더해져서 사라지죠. 끝! 그죠? 그럼 답은 3번이네요. 7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고요. 반드시 익힙시다. 넘어갈게요. 8번. 루트 4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 근호 안에 자연수 제곱을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45는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인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근호 안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3은 이미 제곱이죠. 그렇죠? 여기는 관심이 없고요. 5를 제곱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x라는 녀석은 5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면 되겠다. 그쵸? 그럼 그러한 x가 아닌 것은 입니다. 그러면 찾아볼게요. 1번은 5 곱하기 1의 제곱이죠? 맞고, 여기는 5 곱하기 3이네. 그쵸? 그러면 답이 2번이죠. 그쵸? 5 곱하기 3이니까. 그 다음 3번. 여기는 5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맞죠? 여기는 5, 9, 45. 5 곱하기 3의 제곱. 여기는 5 곱하기 16이에요. 4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보통은 가장 작은 자연수 답은 5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주 좋은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꼭 허를 찔리지 않도록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자, 부호를 따지는 거네요. 그쵸?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자, 근데 지금 다 음수네. 보이세요? 근호 밖에 다 마이너스. 얘는 음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다 음수네. 그러면 음수 중에 가장 작은 걸 판단해야 되고, 가장 큰걸 판단해야 돼요. 어찌되었든, 일단 부호 떼고 생각해 봅시다. 루트 5, 2는 루트 4, 여기 루트 13, 여기 루트 7.5라고 쓸게요.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게 루트, 원래 3이긴 하지만 루트 9라고 써줄게요. 그럼 누가 가장 큽니까? 가장 큰 거, 루트 13이 가장 크죠? 그쵸? 그럼 반대로 얘가 가장 작겠다. 그쵸? 부호 뒤집으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거, 루트 4죠? 루트 4. 가장 작지만 부호를 뒤집으면 가장 큰게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A 제곱은 4가 되고요. B의 제곱은 13이 되겠죠? 둘을 더하겠습니다. 답은요, 17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그죠? 9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10번. 다음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두 부등식을. 그러면 첫 번째, 제곱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보통 4를 루트 16이라고 바꿔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4가 루트 16인 걸잘 몰라요. 여기서는 제곱을 하면 그 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죠? 만들어주고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16과 25 사이에 있죠. 누가? 이 x가. x는 다 2를 나눠주면 8과 12.5 사이에 있네. 그쵸? 근데 자연수죠? 첫 번째 부등식에서는 x가 9, 10, 11, 12. 요 4개가 있어요. 그쵸? 그럼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자,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 x를 루트로 표현해줘야 돼요. 요거, 루트, x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x가 루트 x제곱인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도 혼란이 오겠네. 아니 선생님, 4는 루트 16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는데요. 메모해두세요. x는 양수일 때만 그래요. 0일 땐 예외로 합시다. 그 말은 x가 음수였다면, 음수라면 어떻게 되느냐? 음수라면 x는 사실 음수. 음수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음수잖아요. 근데 루트 하면 양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음수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것도 이제 양수라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 좀 메모를 해두시고요. 심화 내용이긴 해요. 심화 내용이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알겠죠? 어쨌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x 제곱은 80과 120 사이죠. 우리가 양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제곱해서 80보다 큰 거. 9, 9, 81. 그죠? 10. 11은 120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거는 9와 10이네요. 둘다 더하면 19.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그죠?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fx라고 한다. 선생님, 저 이런 거안 배웠는데요? 안 배우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조건이에요. 이 문제에만 적용하는 약속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약속을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fx라고 한다. f20이 뭐냐면, 루트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루트 20이 대략 얼마냐면 얘는 루트 16보다 크죠? 얘가 4. 얼마 얼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4.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 가장 큰거 4네요. 그렇죠? F20은 4네. 그래서 아, 이런 규칙을 띠는구나. 그냥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F80을 또 같은 이유로 구해 보면 루트 80은 루트 81보다 조금 작죠? 그럼 9보다 조금 작으니까 8. 얼마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F80은 얼마일까요? 8이죠. 그렇죠? 생각보다 별거 없죠?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새로운 약속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약속은 새롭지만 결국 하던 내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공부한 거 믿음을 갖고 푸시면 됩니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몇 개를 제외하는 거죠. 근데 루트 x가 무리수가 된대요.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답을 보니까 99개랑 비슷하죠. 그러면 제외되는 게더 적단 얘기네. 그러니까 무리수가 더 많단 얘기네. 무리수가 아닌 게 뭐예요? 유리수죠. 그럼 루트 x가 되는데 유리수 되는 거 찾아보자 이거죠. 근데 지금 x는 자연수예요. 그 얘기는 x가 어떤 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걸 찾자 이거죠. 결국 하던 걸 돌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제곱인 수를 제거해 가자. 제곱인 자연수. 자, 이 사이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4, 4, 16, 5, 5, 25,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9, 9, 81,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자, 그럼 몇 개를 제외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빼라. 그래서 90개가 있는데 여섯 개를 뺍니다. 답은 84. 5번. 요렇게 푸는 거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딱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보통 너무 막막해서 놔버려요. 두 자리 자연수 너무 많은데 몇 개인지도 몰라. 90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 루트 x가 무리수가 된다? 그럼 반대로 유리수가 되는 걸 생각해 볼까? 이거죠. 유리수가 되는 건 제곱수들. 아, 하던 거 연결 탁! 그리고 문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습을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오, 괜찮은 거 나왔다. 그렇죠? 이런 거 힐링, 힐링. 루트 2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루트 2 무리수. 그렇죠? 무리수. 루트 2의 양의 제곱근.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1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진다. 어허,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그리고 제곱하면 무리수가 된다. 루트 2 제곱하면 뭐가 되죠? 2.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네요. 틀렸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루트 2는 1.414...인 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1과 2 사이죠. 그렇죠? 루트 1과 루트 4 사이. 너도 틀렸네.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자, 문제상을 볼게요. 반원의 넓이. 뭐야 이거? 우리 하던 거 아닌데, 그쵸? 이게 뭐냐면 그 수직선 위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던 거 있죠? 그거 변형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쵸? 선분 AP와 선분 AQ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 길이를 찾으면 되겠죠. 보세요. P라는 점은 반지름을 R로 둬볼게요. R. 그러면 P는 2 빼기 R에 대응하겠고요. 그러니까 P에 대응하는 수는 2 빼기 R이고요. Q에 대응하는 수는 2 더하기 R이 되겠죠. 그쵸? 그럼 뭘 찾자? R을 찾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포지션에 그냥 원의 넓이가 나왔구나. 근데 지금 반원이죠. 자, 반원의 넓이가 5파이니까 원의 넓이 공식이 뭐죠? 파이 R 제곱. 그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근데 5파이가 아닙니다. 10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10입니다. 10. 그러면 R 제곱이 10이 되네요. 그쵸? 그럼 반지름이 나오죠. 루트 10.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쵸? 아, 그러면 2 빼기 루트 10, 2 더하기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답이 몇 번입니까? 네, 5번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이었고요. 괜찮을까요? 할수 있어요? 네, 원의 넓이 공식 오랜만에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15번. 또 힐링, 제곱근 표.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힐링이긴 해요. 이게 문제의 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바로 풀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죠? 단순 계산 되게 힘들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맞춰야 돼요, 알겠죠? 맞춰야 됩니다. 자, 루트 52.1. 여기네, 여기. 만나는 점 여기. A는 7.218이고요. 거꾸로 결과가 7.369네. 어디 있을까? 결과가 7.369.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연결을 해주면 B라는 값은 54.3이다. 그쵸? 54.3. 그러면 A에 1000을 곱하면 1000A. 여기다 쓸게요. 7218. 빼기 여기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5430.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가끔 543? 이렇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셈 하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요거 손안 쓰고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바꾸는 게 좋아요. 자, 빼겠습니다. 일단 여기 1, 그죠? 아, 일단 여기 8을 먼저 쓸까요? 8. 자, 그리고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10이 내려오니까 7, 8, 그죠? 그리고 여기 6, 11. 그러면, 7, 그죠? 1, 7, 8, 8, 그죠?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요거 검산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이면 불안하니까 1788, 1788에 5430을 더해보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얘가 나오는지도 확인하면 완벽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이왕 쉽게 낼 거면 그냥 하나 묻는 걸로 내면 좋은데. 그쵸? 이런 문제가 좀안 나오길 바라는 게 좋겠죠? 나오면 맞추고요. 넘어갑니다. 16번. 그 수가 무수히 많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의 저를 위한 문제네, 이거는. 이게 뭐였냐면, 뭐와 뭐 사이에 무수히 많은 거, 누구누구누구라 그랬죠? 예,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왠지 또 하면 수강 후기에 시끄럽다고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글로만 쓰겠습니다. 자, 우리 그쵸, 리을 발음이죠.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리,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무수히 많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연수, 정수는 딱 끊기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6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요거랑 하나 더 있죠?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 누구만 가능하다? 실수만 가능하다, 그렇죠? 매실도 하나 그릴게요. 제가 매실 음료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요거 매실. 얼음 타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요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수직선 사이에 대응하는 점을 찾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는 3개 있어요. 근데 3개 중에 2개를 찾아서 제곱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루트 7 마이너스 2 제곱할 줄 아세요? 곱셈 공식 배우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학생은 제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 구성상. 그죠? 아, 뒷내용이 나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고요. 루트 5를 제곱하면 5잖아요. 그럼 두개 더하면 답은, 네, 일단 3번입니다. 그죠? 아, 뭐야, 허무하네!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7월 정기시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그 시험에 나오는 보기라면 얘도 제곱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보기가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얘네 둘, 뭐 얘네 둘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접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아, 일단 답은 체크. 자, 먼저 마이너스 루트 3은, 자, 루트 3이 1점 얼마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다. 자, 우리 루트 2와 루트 3이 1점 얼마 얼마인 건좀 이제 상식선으로 가져옵시다. 루트 2, 루트 3은.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여기 있네. 그쵸?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B 보겠습니다. B는 0과 1 사이네. 그럼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하나 크기를 어림값으로 구해봅시다. 얘는 2점 얼마 얼마네요. 그러면 아, C가 루트 5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루트 7 마이너스 2 보겠습니다. 루트 7은 대략 2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쵸? 그럼 2점 얼마 얼마에서 2를 뺀 거니까 얘는 0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B가 루트 7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쵸? 하지만 얘를 제곱하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선생님은 99단처럼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도 목적지는 99단입니다. 이것도 제곱하는 거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표정 펴세요. 이제 수업도 곧 끝났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아니고 양옆에 걸 제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알찼다. 그죠? 알찬 내용으로 함께한 4강이었습니다. 5강도 아주 알찬 수업이 있으니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후기 언제든 열려 있어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안녕!

0: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분야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무려 3개의 글을 만나봐야 합니다. 마음이 좀 바쁘네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만날 3개의 글,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고 즐기다. 풍경작용으로 즐기는 한옥입니다. 예술 분야의 글이다 보니까 제목도 되게 좀 예술적인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글 모두 읽어보고 왔죠? 자, 첫 번째 글에 대한 독해 지식부터 만나보도록 합니다. 열거라는 설명 방식이에요. 열거.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어놓아서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해요. 열거했다, 나열했다라는 거죠. 열거를 활용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종류, 그리고 예시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설명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늘어놓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용의 종류와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뭐 국어에서 문제를 풀 때 예문이 나와요. 이 예문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헷갈리는 거지. 이거 예시야, 열거야? 여러 가지 예를 늘어놨단 말이지. 그럼 예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늘어놨으니까 열거도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됩니다. 예시, 열거 두 가지가 다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열거가 글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제목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뭐 훌륭한 예술 작품을 봤을 때도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뭔가 좀 놀랄만한 일이 있거나 뭔가 되게 멋있거나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 와 그거 진짜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왜 이런 예술이다라는 말을 쓰는 걸까? 예술이 대체 뭘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글에서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술은 원래 기술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자, 예술이 바로 제목에도 있지만 이 글의 중심 화제인데 기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대요. 근데 예술하고 기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데, 그쵸? 자, 어쨌든 예술의 어원입니다. 기술에서 유래했네요. 자, 기술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떠한 재료를 가공하고 형성하여 객관적인 성과나 물건을 산출하는 능력 또는 활동을 기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안에 예술에 대한 의미는 잘 찾을 수가 없는데, 그쵸? 18세기에 들어와 예술은 기술의 의미를 바탕으로 음악, 문예, 연극, 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18세기 이때 정립이 됐네요. 포함해 미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기술로 이해된다. 아, 기술이라는 말 들어갔어. 미적 기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그래, 뭐 기술이라고 그렇게 하면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술. 자, 여기 예술에 포함되는 영역,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이래요. 자,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갈래를 어떻게 했어? 쭉 나열했네요.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식 열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문단 예술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따라서 예술은 그 창작 원리를 미, 아름다움의 토대를 두고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감각적 즐거움만이 아닌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 이게 바로 예술의 효과예요. 근데 여러분, 국어 시간에 소설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소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삶의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설도 문학 작품이잖아요. 예술이에요. 아, 정말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기는 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효과예요. 진실이 불유쾌하거나, 저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그게 진실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더라도 예술은 이를 승화하여 인생의 진실과 깨달음을 표현해낸다. 작품이라는 전체적 형식 속에서 삶의 모든 요소, 즉 선과 악의 요소, 미와 추의 요소가 각각 나름의 역할을 하며 전체를 조화롭게 형성해냈다라는 겁니다. 예술의 표현 요소에는 우리가 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예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미라고 하는 건데 삶의 진실은 때로는 진실이 아플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진실이 슬플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모두 포괄하는 아름다움.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진실이니까.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단 예술의 창작 원리와 예술의 표현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예술은 그 창작 원리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갖춰 작품을 만들어낸다. 자, 예술의 특성입니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뜻이죠. 예술의 내용은 현실을 토대로 하는데, 그렇죠? 현실을 반영해서 예술을 만들잖아요. 예술가는 현실에서 소재를 찾고 실제 존재하는 것과 유사, 비슷하게 재현,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즉, 예술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자신의 개성과 감정, 관점에 따라 새롭게 변형하여 내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술의 특성이네요. 이때 예술가의 의도나 관점이 반영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봐봐. 그 실제 존재하는 현실, 바다. 바다라는 현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학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나왔으니까. 다 다르죠. 어떤 바다는 되게 슬픈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아름다운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장엄한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무서운 바다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을 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네요. 작품의 내용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감동을 줄수 있으려면 형식을 통해 잘 구성되어야 한다. 예술의 내용이 작품에 포함된 정신이나 정서. 내용은 정신이나 정서야. 그렇다면 예술의 형식은 뭔데? 내용이 감각적으로 드러난 모든 표현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용은 뭐가 있고 형식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예술의 첫 번째 특성, 3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술은 내용과 형식을 통해 감상자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한다. 예술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감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감상자 역할을 하잖아요.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요. 뭔가 보고 감정이 울릴 때,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성적으로 막 판단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 노래가 왜 좋은지 설명하라 그러면 못해. 그런데 나는 그 노래가 좋은걸? 저 그림이 왜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색깔도 좋고 뭐 그림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막 그게 내 스타일이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이 사실은 좀 어렵죠. 감상자는 예술에 대해 진위 판단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야 가짜야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감상자는 예술 체험을 통해 일상적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감동을 맛본다. 예술을 체험하면서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작품의 형식에 귀를 기울이는 미적 체험, 아름다움의 체험, 그래서 심미적 체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체험에서 어떤 작품은 감상자의 정서를 뒤흔드는 감동을 주게 되며, 어떤 작품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알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여기까지 내용은 예술 체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인생, 뭐, 인생 영화가 뭐야? 뭐, 인생 노래가 뭐야? 이런 묻잖아요. 그게 정말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줬던 그 예술의 어떤 분야가 뭐냐? 이런 거죠. 자, 3문단입니다. 예술의 특성 2, 그리고 예술 체험의 효과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술적 감동에 관해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갑니다. 이 사람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했대요. 들어봤죠, 여러분? 예술적 감동. 이것은 감정을 정화하고 고상한 차원으로 인간성을 고양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카타르시스의 의미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효과로 제시한 이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은 오늘날 전 예술 장르의 미적 체험을 일컫는 중요한 개념이 됐대요.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갖는 가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 예술 장르에서 뭐 뮤지컬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느꼈어.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럴 때 카타르시스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릴케, 어마어마한 그 천재 시인이죠. 릴케라는 시인은 뭐라 그랬냐? 고대의 아름다운 조각품인 아폴론 토르소를 감상했어. 예술 작품을 감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작품이 감상자에게 너는 삶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릴케가 아폴론 토르소를 감상하고 나서 느낀 그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저 작품은 나한테 삶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대. 릴케가 느낀 예술의 감동입니다. 이렇게까지 느낀다고요? 삶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진정한 예술 작품은 사람들의 예술 감각을 일깨우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작품 감상의 효과와 의미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참그 예술 작품, 예술이 없었다면 삶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타이타닉에도 보면은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가려고 하거든요. 아, 이제 우리도 좀 어떻게 좀뭐 피해보든 뭐 어떻게 해보자. 삶을 뭐 정리하든 해보자. 하고 안녕하고 갔다가 다시 모여요, 결국. 끝까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걸 느꼈어요. 예술이 참 멋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문단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갈게요. 스텝 3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보기를 보면 조선 후기에 창작된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소설이다. 그렇죠? 줄거리를 살펴보면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 기생의 딸 성춘향이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만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잠시 이별한다. 그리고 남원에 새로 부임한 탐관 오리 변사 또는 춘향의 미모에 반하여 수청을 강요하나 성춘향은 일부 종사를 앞세워 거절하다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변사또를 파직하고 성춘향을 구출한다. 이 고전소설은 탐관오리가 횡행했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절개나 지조 등의 유교적 이념, 성춘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함께 신분 상승이라는 민중의 소망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춘향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나눈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은 선이나 미의 예술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건 보면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선이나 미라고 볼수 있겠죠.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이별한 성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의 행태는 악이나 추의 예술적 요소다. 그쵸?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의 행태. 보면 인생의 어떤 그 더럽고 추악한 면모에 해당하니까 악이나 추라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춘향전에 반영된 유교적 이념, 뭐야, 절개나 지조라고 했는데 작품을 체험한 감상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작가의 정신이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은 조선 후기 탐관오리가 횡행했던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해낸다? 여러분, 예술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3문단에 보시면 자신의 개성과 감정, 관점에 따라 새롭게 변형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춘향전에 미적 체험한 민중들이 신분 상승의 소망을 지니게 되었다면 감상자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쵸?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은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글 만나볼게요. 일단 독해 지식부터 보면 관심 유발이라고 하는데 글쓸때 글쓴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해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새 대상을 소개한다거나 속담 명언으로 글을 시작한다거나 널리 알려진 말뜻을 일부러 반대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참신한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글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유도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제목은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고 즐기다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해요. 그게 제목의 내용이죠. 자,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즐기는 마음 바로

중심 화제. 여러분들이 미술을 알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미술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놀라게 될 거래요. 10가지 1문단, 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 이제 아는 마음이겠죠?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미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알려주죠. 여러분의 생활용품인 옷, 가방, 신발 등이 모두 미술과 연관이 있고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자전거, 상점의 진열장, 광고, 포스터도 마찬가지래요. 이 정도면 우리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미술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아마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살 때에는 예쁜 것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심사숙고 뭐예요? 깊이 잘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요. 평소에 뭐 미술에 대해서 뭐 조예가 없다 하더라도 아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묻는단 말이에요. 더 예쁜 걸 사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움을 아는 그 마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다 여기까지 일상생활 속의 미술 행위.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어때? 맞아. 나도 그러는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흥미 유발 요소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넘어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미술 행위인 것입니다. 지우개 하나를 고를 때도 예쁜 것을 고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미술 행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나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술과 관련된 것들에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아름다운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의 효과입니다. 이 문단,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마음 첫 번째,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아름다운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죠?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마음은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 느낀다는 건 뭔데?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래, 어떤 것? 좋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다. 추상화의 색상과 형태를 보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전원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면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 산수화를 보면 마치 내가 깊은 산속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느낀다의 예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전원 풍경을 그린 그림을 봤을 때 누군 외할머니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친할머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모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느껴보는 것,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려보는 것, 이게 느낀다라는 것. 이러한 느낌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넉넉하게 해준대. 그래서 좋은 거라는 거죠. 느끼는 마음의 효과입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로움을 가졌다는 거래요. 여유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건이에요. 경직된 생활을 한 어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왜? 어른들도 아름다움 많이 느끼는데? 좀 글쓴이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지. 누가? 학생들이. 왜 꼭 학생들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계속 어떤 추론적인 읽기, 숨겨진 내용, 생략된 내용을 찾으면서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비문학독해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왜 학생들에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을까? 아마도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지금 되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글을 쓸 때 예상 독자를 학생들로 설정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라고 표현을 한 걸 거예요. 그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예쁘다라고 느꼈던 거랑 지금 어른이 되어서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좀 그 대상이 다르지 않나. 또 정도가 좀 다르지 않나. 이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그 사춘기를 흔히 그러잖아. 뭐 낙엽이 구르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그런 거 보면 좀 감수성이 예민하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어릴 때 키운 감성이 평생을 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인공의 아름다움, 어떤 대상을 통한 감동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느껴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 느끼는 마음.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마음 얘기 나와야죠. 세 번째는 즐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즐기는 마음이란 표현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즐기는 마음의 의미네요.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만드는데 소질이 없는데 어떻게 즐기나요? 저는 표현할 줄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 여기는 질문활용 했네요. 미술을 알고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느낌을 이제 표현해 보아야 합니다. 형태를 닮게 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틀에 얽매여서는 즐겁게 그리거나 만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즐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표현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고, 채색도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추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형태를 변형시켜 부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표현 재료를 구김이나 붙임을 통해 입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 감정에 충실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느끼는 감정에 충실할 것. 그래서 세 번째 방, 바로 즐기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스텝 3,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와 B를 평가한 내용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A는 옷이나 생활용품을 살때 참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의 물건을 잘 사지 않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에서 예쁜 것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저렴하게 샀다는 A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래요. 되게 잘 고르나 봅니다. 그렇죠?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반대로 B는 예쁘다고 생각한 옷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입고 다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지만 안목이 낮은 선택. 아,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죠. 자, A는 미술행위를 했으나 B는 미술행위를 하지 않았다. 아니죠. B도 예쁘다고 생각한 걸 사긴 샀어. 다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론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고요. A는 B에 비해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미술 행위를 그쳐 보다 효과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A는 B에 비해 미술을 느끼는 마음이 많아서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느낌이 다양하다. 미술을 느끼는 마음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B는 A보다 즐기는 마음으로 미술 행위를 함으로써 더큰 만족감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 더큰 만족감을 얻었는지 어쩐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즐기는 마음인지도 나오지 않았죠. B는 A에 비해 미술과 관련된 것들에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찾느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찾느라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글 만나볼게요. 백현지식부터 봅시다. 한옥의 마루와 온돌입니다. 자, 한옥의 마루 모습이죠. 한옥의 특징 중 하나는 마루와 온돌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루는 지체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나 그 널빤지를 깔아놓은 곳을 의미한다. 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는 큰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하며 이게 대청마루죠. 집의 중심이면서 모든 동선의 중심이기도 하다. 한옥의 마루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발전하였고 주로 여름에. 그쵸, 여름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자, 온돌은 어때요? 따뜻한 기운이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덮이는 장치. 한옥의 온돌은 추운 북쪽 지방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과 실내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대요. 자,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서 음식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따뜻한 기운이 방바닥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야. 온돌 끝까지. 어디? 굴뚝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방을 데우는 거죠. 마루는 남쪽 지방에서 발전해서 북쪽으로 갔죠? 온돌은 추운 지방인 북쪽에서 발전해서 남쪽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두 개가 이제 오늘날 한옥의 특징으로 발전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글 내용을 봅시다. 한옥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가변적이라는 거는 그 변하는, 그렇죠? 그래서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풍경을 제공한다. 다양하고 가변적인 요소는 한옥의 풍경 작용에서 잘 드러난다. 한옥의 풍경 작용, 뭡니까? 제목에도 있죠? 이 글의 중심 화제네요. 집을 하나의 풍경 요소로 파악하여 생활을 즐기며 집과 주변 환경을 하나의 풍경화처럼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한옥의 풍경작용은 관찰자가 집밖 멀리에서 집으로 접근하면서 일어나는 작용과 관찰자가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작용으로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풍경작용의 유형인데 이렇게 개념과 유형을 먼저 설명했죠. 그럼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겠네요.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집 밖에서 일어나는 풍경작용은 뭔데? 전경에서 시작된대요. 전경은 뭐야? 먼 발치서 집의 전체 모습을 하나의 풍경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경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풍경이냐? 한옥이 산세, 산의 모양에 순응하고 어우러져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산세,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한옥이 있는데 이게 되게 튀거나 이게 아니라 이 산의 모양과 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풍경이 된다. 그런 다음 대문이 보일 만큼 집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전경 요소는 사라져. 그럼 어때? 대문을 통해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안 내부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 대문에서 집 안까지 보이게 되는 풍경 작용이 되죠. 대문이 액자 역할을 해.
집을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부분을 통해 집 안의 풍경의 일부를 초점화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때 원근의 차이, 멀고 가까움의 차이나 시선의 각도에 따라 마당이 더 많이 보이고 행랑채가 더 많이 보이고 안채가 더 많이 보이고 이런 다양한 풍경을 드러낸대요. 자, 집안의 모습이 왜 다양하게 보이느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문단 한옥 풍경작용에서 전경에 대한 설명이죠. 이어서 볼게요.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풍경작용은 그럼 뭐냐? 한옥 풍경작용에서 이게 차경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한옥의 창이 대표적이다. 창은 외부로 향한 창의 설치 방향, 높낮이,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한 외부의 풍경을 빌려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차경이라고 해요. 빌릴 차자를 써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풍경, 작용, 차경입니다. 특히 창은 사람이 스스로 여는 정도를 달리해 변화무쌍한 풍경을 연출한다. 그런데 창은 스스로 풍경이 되기도 한대요. 자, 이렇게 창을 여닫는 정도를 달리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 있고요. 한옥의 창은 대개 창호지로 만들어지는데 창호지는 반투명이죠. 빛을 받으면 창살의 조형성, 창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한편 두짝으로 되어 있는 창의 경우 외부의 풍경과 나란히 병렬을 이루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두짝으로 되어 있으면 한 짝만 열면 열린 곳에는 밖의 모습이 보이고 안 열린 곳에서는 창살의 모습이 조형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아름답게. 자, 창호지에 어리는 빛의 종류와 색이 계절적 상황 등에 따라 창의 색이나 분위기가 달라지며 감성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심미 요소로 둔갑해 버린대요. 창호지를 통한 다양한 풍경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3문단 풍경작용에서 차경과 창의 특성입니다. 이쯤 되니까 그 한옥에 좀 앉아서 이런 걸 실제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넘어갈게요. 한옥의 다층적 풍경작용은 관조의 입장에서 자연을 이해하려는 결과라고 할수 있대요. 그럼 관조가 뭔데? 자,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거야. 조용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걸 관조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시비 판단이나 이해 타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을 텅 비워 대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분석해서 우열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며 좋고 싫음의 차별도 하지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관조입니다. 자, 이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져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즐기는 전통적 가치관을 구현한 것이다. 아울러 실용적 목적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예쁘라고 한 거냐? 아니야. 실용적 목적도 있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잘 받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집안 깊숙이 끌어들여 계절에 따른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옥 풍경작용의 실용성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3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한옥의 풍경작용은 집 스스로 풍경을 만들어 집에 그림을 가득 채우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한옥 풍경작용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시시각각 변하는 살아있는 실체죠. 아침, 점심, 저녁 햇빛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거다 다를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집과 사람,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한옥은 다양하고 살아있는 풍경을 즐기며 사람이 살기에 즐거운 곳이라는 애착을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효과가 나와 있네요. 한옥 풍경작용의 목적과 효과였습니다. 자, 한옥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문제 스텝 3, 2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제시된 사진은 한옥의 전통 한옥의 장점을 살려 현대적으로 건축한 한옥의 마루 모습이래요. 4개의 문 중에서 2개만 열었어.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게 했죠. 문에 비친 햇빛을 통해 문살의 모습이 또 아름답게 나타나요. 열린 문을 통해 바깥의 경치 구경할 수 있게 했어요. 마루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경치를 풍경으로 빌리고 있다는 점에서 관찰자가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보는 풍경작용 맞죠? 사람이 문을 여는 정도를 조절한다면 자신이 보기 좋아하는 풍경과 보기 싫어하는 풍경을 가려내어 감상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까 이쪽에 보기 싫은 게 있어. 그 여기는 문 닫으면 되고 여기는 보고 싶어. 그럼 문 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맞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어요. 자, 이 문제 뭐라고 나와? 윗글을 읽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문학 독해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윗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 배경지식이 작용해버리는 거야. 그럼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에는 뭐라 그랬냐면 창은 사람이 스스로 여는 정도를 달리해 그냥 변화무쌍한 풍경을 연출한다라고만 했지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보기 싫어하는 거는 뭐 가리고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헷갈리지 않도록 위클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 열어볼까요? 심사숙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깊이 잘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살 때에는 예쁜 것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 잘 생각할 것입니다. 가변적은 이 변자가 변한다는 거죠.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그래서 한옥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풍경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술 분야의 두 개의 글더 만나보겠습니다. 꼭 읽어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EBS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행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사들에서 공부를 했죠. 자, 우리 오늘은 행동 2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 가지 동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월드 미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해당되는 동작을 잘 따라해 보셨나요? 첫 번째는 make a happy smile. Make a happy face죠, face. 네,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smile이에요, smile. 이렇게 미소 짓다요, 미소 짓다이고요. 두 번째는 move your head up and down. 자, 머리를 위아래로. 자, 이렇게 하는 동사는 바로 끄덕이다입니다. nod가 되겠죠, nod. 그래서 smile, nod 이렇게 적어보고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선생님이 또 하나의 비슷한 내 동작을 따라해 보고 알맞은 말을 써보는 월드 미션을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는 move your arms or legs to make them long. 자, 해석해 볼까요? 팔과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move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데요. to make them long. 이것들을 이렇게 쫙 길게 길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hit your hands together to make a sound. 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hit.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소리를 쌤이 잘못 내겠는데 이렇게 hit 하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이 또 무엇인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lk예요. walk. 자, 발음해 볼까요? walk. 걷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요. 산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명사로는 산책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take a walk라고 하면 이때도 take a walk.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예문에 보면 두 블록 직진하세요 라 그러죠. Walk straight, two blocks. 자, walk가 걷다인데요. Walk straight, 쭉 걸어라. 즉, 직진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Walk straight, two blocks. 두 블록 직진하세요.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Wash. 자, 발음해 볼까요? Wash. Wash. 이건 씻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예문에 보면 자기 전에 반드시 씻어라라고 하죠. Make sure you wash before going to bed. Make sure you wash before going to bed. 자, 이때 make sure이라는 표현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make sure you wash 반드시 씻어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walk. 걷다, 산책하다, 그리고 wash, 씻다라는 동사였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try예요. try. 자, 발음해 볼까요? try. 자, 동사로 노력하다, 애를 쓰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시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동사의 3단변화 보면 try, tried, tried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 try, tried, tried. 자, 예문 보면 너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죠. You should try to get up early. You should try to get up early. 너는 일찍 일어나려고 try,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turn. 자, 발음해 볼까요? turn. turn. 자, 동사로 돌다, 돌리다. 명사로는 돌기, 회전이란 뜻이 있고요. 또 순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서. 자, 예문에 보면 그 차는 천천히 모퉁이를 돌았다라고 하죠. The car turned. 자, 이때 돌았다. 과거형으로 쓰면 ed를 붙여

주면 돼요. The car turned the corner slowly. The car turned the corner slowly. 천천히 모퉁이를 돌았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stand입니다. stand. 자, 발음해 볼까요? stand. 동사로 서다. 그리고 명사로는 갑판대 또는 좌판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지금 동사의 3단 변화를 보면 stand, stood, stood가 되죠. 자, 다시 따라해 볼까요? stand, stood, stood. 자, 예문에 보면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과거형 동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stand의 과거형 stood를 쓰면 되죠. She stood in front of the door. In front of 뭐뭐 앞에란 뜻입니다. She stood in front of the door.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Stand 여기서는 서다라는 동사로 쓰였죠. 자, 다음은 push. 자, 발음해 볼까요? push. push. 밀다라는 의미가 돼요. 밀다 또는 누르다. 자, 예문해 볼게요. 그는 상점 안에서 쇼핑 카트를 밀었다. 그러면 밀었다 과거형은요. 그렇죠. ED를 써주면 됩니다. He pushed the shopping cart in the store. He pushed the shopping cart in the store. 자, 여기서 push는, 그쵸, 밀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밀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기다예요. pull. 따라 해볼까요? pull. pull. 네, 당기다. 또는 끌다. 그리고 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에 보면, 문을 당겨서 열어라. 자, 이때는 pull the door op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pull the door open. Pull the door open. 문을 당겨서 여세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Enter. 자, 따라 해볼까요? Enter. Enter. 자, 동사로 들어오다 또는 들어가다. 유의어로는 come in. Come in. Come in 또한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반의어로는 exit가 있어요. Exit. Exit. 나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시 enter. Come in, 유의어로 들어오다, 들어가다고요. 반의어는 exit, 나가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enter, 출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뭐 어떤 대회에 출전하다, enter a contest. 이때도 우리가 enter, 출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들어왔다. 자, 들어왔다니까요. enter 뒤에, 그렇죠, ed를 붙여주면 되겠죠. A nurse entered with the doctor. A nurse entered with the doctor. 자, entrance란 단어도 볼게요. 아래 보면 entrance. Entrance. 이때는 명사로 입장, 입구란 뜻입니다. 자, enter, 들어오다, 들어가다. Entrance, 입장, 입구.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climb이에요. climb. 자, 발음해 볼까? climb. climb. 오르다 또는 등산을 가다인데요. 자, 이때 climb의 b는 우리가 발음하지 않아요. 그쵸? b는 발음하지 않고 climb, climb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예문에 보면 나는 나의 아빠와 함께 그 산을 올랐다라고 하죠. climb의 과거형을 써볼게요. ed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climbed the mountain with my dad. I climbed the mountain with my dad. 나는 아빠와 함께 그 산을 올랐다. 자, 이어서 보면 climber 이란 단어가 있어요. climber. 자, 이 R을 붙여주면요. 등산하는 사람, 즉 등반가가 됩니다. climber, 등반가. 그리고 climbing, ing를 붙여주면 명사가 되죠. 등산, 등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climbing, 등산, 등반.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hop. 자, 따라 해볼까요? hop, hop. 한 발로 깡충깡충 뛰다. 동사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는 깡충 뛰기란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형을 써줄 때는요. 잠을 한번더 쓰고 이디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형, 과거 분사형 둘다 hopped, hopped가 되죠. 자, 따라 해볼까요? hop, hopped, hopped. hop, hopped, hopped. 자, 예문에 보면 너는 한 발로 깡충깡충 뛸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죠. Can you hop on one foot? Can you hop on one foot? On one foot. 한 발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pin. 자, 따라 해볼까요? spin. spin. 돌다, 돌리다. 자, 명사로는 회전 또는 돌기란 뜻이고요. 동사의 3단 변화.

문장을 보면 spin, spun, spun. 자, 조금 생소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spin, spun, spun. 이렇게 변화하죠. 자, 예문에 보면 바퀴가 빠르게 돌고 있다. 자, 돌고 있다 하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The wheels are spinning fast. 자, 잠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줍니다. The wheels are spinning fast. 바퀴가 빠르게 돌고 있다. 자, spin 이때는 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wave. 자, 발음해 볼까요? wave. wave. 자, wave는 흔들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는 파도, 물결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예문에 보면 한 심판이 흰색 깃발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때도 흔들고 있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한번 써 볼게요. A referee is waving a white flag. 자, 심판은 우리가 referee라고 합니다. 자, 쌤이 이거 V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waving 이렇게 되죠. A referee,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심판이 흰색 깃발을 흔들고 있다. A referee is waving a white flag.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도 우리가 wave goodbye라고 해요. wave goodbye,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다. 자, 다음 동사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hake예요, shake. 자, 발음해 볼까요? shake, shake. 자, shake, 흔들다 또는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고개를 젓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동사의 3단 변화는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예문에 보면 사용 전에 병을 흔들어라라고 하죠. 자, 이때 우리는 shake. 네,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Shake the bottle before use. Shake the bottle before use. 사용 전에 병을 흔들어라. 자, 다음은 clap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lap. clap. 박수를 치다. 그리고 명사로는 박수도 있고요. 또, 쿵, 탁 하는 소리를 우리가 clap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죠. 그래서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들을 붙입니다. clap, clapped, clapped. 자, 따라 해볼까요? clap, clapped, clapped. 자, 예문을 보면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The audience stood up and clapped. 이때는 clap의 과거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clapped가 되겠죠. 자, 얘들아, 여기서 stood up은 무엇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stand가 서다란 뜻이었어요. 이것의 과거형이 네, stood가 되겠죠. 그래서 stood up, 일어나서 clapped, 박수를 쳤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throw예요, throw. 자, 발음해 볼까요? throw, throw. 동사로 던지다. 자, 동사의 3단 변화는요. throw, through, thrown, throw, through, thrown. 자, 예문 볼게요. 학생들이 서로에게 공을 던졌다. Students threw a ball. 자, 과거형으로 threw가 되죠. Students threw a ball to one another. 서로에게 공을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throw away라고 하면 무엇을 버리다요. throw away. 이때는 무엇을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동사 볼게요. catch. 자, 발음해 볼까요? catch. catch. 잡다, 붙잡다. 자, 동사의 3단 변화는 catch, caught, caught. 자, 따라 해볼게요. catch, caught, caught. 자, 예문 보면 그는 한 손으로 공을 잡지 못했다. He couldn't catch the ball. He couldn't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한 손으로 공을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bend예요. bend. 자, 따라 해볼까? bend. bend, 동사로 구부리다, 숙이다 또는 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동사의 3단 변화는 bend, bent, bent, bend, bent, bent 이렇게 변화하죠. 자, 예문에 보면 철사를 구부려라라고 합니다. 이때는 bend 그대로 써주면 돼요. bend a wire, bend a wire, 철사를 구부려라. 자, 다음은 stretch입니다. 자, 발음해볼까요? stretch. stretch, 스트레칭하다.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스트레칭하다를 stretch라고 하고요. 신체나 물건을 늘리다라는 의미도 돼요.

자, 예문 볼게요.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 너는 더 건강해짐을 느낄 것이다. 자, 이때 스트레칭을 해라. Stretch every day. Stretch every day. 자,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 you'll feel healthier. 자, healthier 더 건강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너는 feel healthier. 더 건강해짐을 느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exercise입니다. exercise. 발음해 볼까요? exercise. 동사로 운동하다예요. 운동하다. 자, 유형으로는 work out이 있습니다. 자, work out. 똑같이 운동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exercise, work out. 자, 그리고 명사도 있는데요. 명사로는 운동 또는 연습, 훈련이란 뜻이 있어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 People exercise at the gym. People exercise at the gym. 자, 이 동사를 여러분이 좀 발음하는 걸 어려워하는데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exercise. 자, 다시. exercise. exercise. 네, 괜찮으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dig. dig. dig. 파다, 캐다란 뜻이에요. 자, 동사의 3단 변화는 dig, dug, dug. dig, dug, dug. 이렇게 되죠. 자, 예문해 보면 그 개가 큰 구멍을 파고 있다. 자, 파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돼요. The dog is digging a big hole. 자, dig 뒤에 잠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줍니다. The dog is digging a big hole. 그 개가 큰 구멍을 파고 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keep입니다. keep. 자, 발음해 볼까요? keep. 지금 이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좀 길게 이 발음을 해주면 돼요. keep. 자, keep.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유형으로는 maintain. 마찬가지로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keep. 무엇을 계속하다. 자, 지금 동사의 3단 변화를 보면 keep, kept, kept라고 나오죠. keep, kept, kept. 자, 따라해볼까요? Keep, kept, kept. 자,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예문에 보면 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라라고 하죠. Keep your room clean. Keep your room clean. 너의 방을 clean,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 keep이라는 동사를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keep a diary. Keep a diary. diary가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keep a diary라고 하면 일기를 쓰다란 뜻이에요.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 자, 다음은 keep a promise. keep a promise. promise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keep in touch. keep in touch. 자, 이건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Let's keep in touch.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 keep이라는 이한 가지 동사가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우리 한번 봤습니다. keep a diary, keep a promise, keep in touch.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 일단 동사랑 명사가 발음이 달라요. 자, 먼저 동사의 발음부터 볼게요. 동사는 use. 자, 다시 따라해 볼까요? use. use. 자, 지금 보면 끝에가 z 발음으로 끝나죠. use. 사용하다, 쓰다란 뜻이에요. use. 사용하다, 쓰다. 자, 그럼 명사는 어떻게 발음할까? s 발음으로 끝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use. use. 자,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다시 동사는 use. 동사는 use, 명사는 use. 그쵸? Z와 S 발음 여러분 잘 구분해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명사로는 사용, 이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문에서는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구분해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줘. Show me how to use. Show me how to use this app. Show me how to use this app. 자, 이때 use는요,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how to use라고 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Z 발음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Show me how to use this app. 자, 아래에 보면 유용한이란 형용사가 있어요. 이때는 full을 붙여서 useful. useful. 네, 유용한이라는.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close. close. 자, 이것도 동사와 명사가 다른데요. 방금 선생님이 발음한 건 이제 동사입니다. 자, 동사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Z 발음을 끝내요. 그래서 close. close. 네, 이렇게 발음이 되죠. 동사는 눈을 감다 또는 문등을 닫다라는 의미가 돼요. close. 자, 그러면 형용사 볼게요. 형용사. 형용사는 S 발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close. close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동사는 close. 형용사는 close. 자, 형용사는 가까운이란 의미가 돼요. 가까운. 자, 예문에 보면 그녀는 무서운 영화를 보는 중에 눈을 감았다라 그러죠. 이때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네요. She closed her eyes. She closed her eyes while watching the scary movie. She closed her eyes.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어 한번 볼게요. 자, fill입니다. fill. 발음해볼까요? fill. fill.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병을 모래로 채울 것이다. I will fill the bottle with sand. I will fill the bottle with sand. 자,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문에 보면 fill the bottle with sand. 그 병을 무엇으로? 아, sand. 모래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fill out a form. 이때는요. 양식을 작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도 두 번째 actions, 네, 동작과 관련된 여러 동사들을 공부해 봤고요. 오늘은 특히 이 품사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음 기호 잘 보면서 꼭 발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미를 따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word activities 볼 거고요. 공부한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은 If you throw a ball, 너가 공을 던지면 I will blanket. 자, 너가 공을 던지면 내가 잡을 거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throw가 던지다란 뜻이었고요. 잡다는 catch입니다. catch. I will catch it. 내가 잡을 것이다. 자, 2번. blank up, please. Do not sit down. 오,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앉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일어서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일어나다는 stand up 입니다. Stand up, please. 일어나 주세요. Do not sit down. 앉지 마세요. 자, 3번. Don't blank the tree. 자, 나무를 빈칸하지 말아라. It's dangerous. 위험해. 라고 하죠. 자, 지금 보니까 B로 끝나는 이 동사 뭘까요? 그렇죠. 우리 오르다라는 동사 봤죠. 오르다는 climb 입니다. climb. Don't climb the tree. 나무를 오르지 말아라. 나무를 오르는 것은요. 그렇죠. Dangerous. 위험하죠.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on't open your eyes yet. 너의 눈을 아직 뜨지 마. Blank them, please. 자, 눈을 뜨지 말아라. 그러면은 눈을 감고 있어줘 라고 부탁하면 되겠네요. 우리 감다는 close입니다. close. close them, please. 눈을 감다란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Straighten your arms. 자, 이 동사는 straighten이요. straighten. 팔을 쭉 펴다. 곧게 펴다란 의미가 되죠. 팔을 곧게 펴세요. You should not blank them.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구부리다가 되죠. 우리 구부리다. bend라는 동사 배웠습니다. You should not bend them. 그것들을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요. Don't push the door. 자, don't push. 문을 밀지 말아라 라고 하죠. You need to blanket. 자, 그러면 문을 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밀다의 반대말은 당기다죠. You need to pull them. 아, you need to pull it이죠. It. You need to pull it. 너는 그것을 당겨야 한다. 자, 다음 볼게요. If you like it. 자, 그것이 마음에 들면 nod your head. 자, nod는 고개를 끄덕이다죠. 자, 마음에 들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But if you don't. 하지만 싫다면요. blank your head. 자, 머리를 어떻게 해라? 네, 고개를 이렇게 저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젓다라는 동사 shake가 있었죠. shake. shake your head. 자, shake는 흔들다 또는 고개를 젓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Blank every day. 자, 매일 이것을 해라. It will keep you healthy.

0: 너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이 친구가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 운동하다는 exercise입니다. exercise every day. exercise every day. 매일 운동을 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공부한 단어들로 빈칸을 한번 채워봤고요.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A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자, 첫 번째는 catch, 잡다라는 동사고요. 이것의 반의어는 던지다요. 우리 던지다, throw가 되겠죠. throw, catch, 잡다, throw, 던지다. 자, 2번, open, 열다입니다. 그러면 반의어 닫다는 그렇죠. close. close. 자, 이렇게 Z 발음으로 동사할 때는 Z 발음으로 발음한다라고 했죠. close. 닫다란 뜻입니다. 자, 3번은 들어오다 enter이에요. 그러면 입장 입구는 명사죠, 명사. 우리 enter의 명사 형태 어떻게 썼을까? 네, 바로 entrance입니다. entrance. enter 들어오다 entrance 입장 입구. 자,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별표. 자, 별표 쳐 볼게요. 자, 다음 사용하다는 use, use죠, use. 자, 유용한 형용사는 그렇죠, useful, useful. 네. 자, 마지막 5번 work out, 운동하다입니다. 자, 이것을 유의어로 마찬가지로 운동하다라는 동사 exercise가 되겠죠, exercise, exercise. 네, 운동하다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산책하다는 우리 어떤 동사를 쓰죠? 그렇죠. take를 써서 take a walk라고 해요. take a walk. 산책하다. 자, 2번은요. 악수를 하다예요. 악수를 하다는 shake hands라고 합니다. shake hands. 악수하다. 자, 3번. 일기를 쓰다. 자, 이때 우리 쓰다, write란 동사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뭘 보여드렸죠? 그렇죠. keep이란 동사를 보여드렸습니다. keep a diary.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하나의 덩어리로 암기해주시면 돼요.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 4번입니다. 옷을 버리다. 우리 버리다는 throw away. throw away라고 배웠죠. throw away clothes. 옷을 버리다. 자, 티를 쌤이 좀 다시 써볼게요. Throw away clothes. 자, 마지막 5번. 양식을 작성하다예요. 이거 우리 아까 전에 fill이라는 동사, 채우다라는 뜻이었는데요. fill out a form. 이때는 양식을 작성하다라는 의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fill이 되겠죠. fill.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에 보면 문을 열려면 그것을 미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밀다라는 동사, 그렇죠. push가 되죠. push. push the door to open it. push the door to open it. 자, 2번은 아이들은 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나무에 오르다는 climb이죠. The children love to climb trees. climb, 오르다. 자, 3번은 노란 선 뒤에 서주세요. 서다는 stand죠. Please stand behind the yellow line. Stand. 서다. 자, 마지막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들었다. Waved가 되겠습니다. She waved her hand to say goodbye. 자, 5번은요. 그는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 노력하다. Try죠. He will try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단어들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의 월드 미션까지 소개를 합니다. 설명에 맞는 동작을 여러분이 따라해보고 알맞은 동사를 써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 인증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화 노트 잘 정리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에 봐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글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지금 Unit 6 공부하고 있습니다. Unit 6는 Nature and Environment, 자연과 환경 관련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동물 관련 단어 공부했고요. 오늘은 Plants, 식물 관련 단어를 공부합니다. 우리 식물은요, 겉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여서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식물과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4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Wood. 자, wood라는 이 단어는 나무, 목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살아있는 나무를 tree라고 한다면 이 wood라는 것은 이제 특히 재료로서의 그 나무, 목재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요. 그래서 wood은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나무로 된이라는 뜻이 됩니다. made of wood 하게 되면 이제 나무, 목재로 만들어진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요, wood는요, 뒤에 s를 붙여서 숲이라는 뜻으로, 작은 숲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써서 forest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숲 속에서 라고 할 때 in the forest 말고도 in the woo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trunk. 자, trunk 이 단어는 일단 나무의 몸통이란 뜻이 있고 또 코끼리의 코라는 뜻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tire라고 부릅니다. 읽어보면 trunk처럼 하나의 단어가 완전히 다른 여러 개의 뜻을 가진 경우를 이제 tire라고 하는데 우리 그림과 함께 이 뜻들을 기억해 볼게요. 일단 trunk는 기본적으로 나무의 몸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the trunk of this oak tree is very thick. 이 오크나무의 몸통은 매우 두껍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trunk라는 단어는 나무 몸통처럼 어떤 길고 굵은 원통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요, trunk는 또 코끼리의 코라는 뜻도 됩니다. 코끼리의 코도 길고 굵은 원통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an elephant picks up food with its trunk. 코끼리는 그것의 코로 음식을 집어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트렁크는 자동차 트렁크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통나무의 속을 파내서 나무 괴짝을 만들어서 짐을 옮기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자동차 짐칸도 이제 트렁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예문 보면 Put your bags in the trunk of the car. 너의 가방을 이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라. 가 되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트렁크는 남성용 수영복, 특히 이러한 반바지 형태의 수영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딱 보니까 원통형 모양으로 생겼네요, 바지가. 그래서 he bought a new pair of swimming trunks. 특히 이렇게 반바지 형태의 수영복은 다리가 두 개니까 복수형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트렁크의 여러 가지 의미 같이 기억해 둘게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의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읽어볼게요. branch. branch 하면 일단 나뭇가지라는 뜻이 있어서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다 라고 할 때 A small bird is sitting on the branch of the tree. 이렇게 채워줄 수 있죠. 한편 branch는요, 또 지사, 분점이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회사나 조직의 본체에서 갈라져 나온, 마치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나온 거죠. 그래서 지사, 분점이라는 뜻도 된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bark. 자, bark는요, 일단 나무와 관련해서 나무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을 bark라고 하고 한편 bark가 동사로 쓰일 때는요, 개가 짖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그냥 철자만 우연히 갖게 된 동음이에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짖어대다라고 할 때는 bark at someone 표현 쓸 수 있고요. 다음으로 bud라는 단어가 있네요. bud는 싹을 얘기합니다. 또는 꽃봉오리인데 특히 이렇게 나무에

나 있는, 이런 형태로 나 있는 싹을 이제 bud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보면 I found a tiny flower bud on the green plant 해서 나는 초록색 식물에서 아주 작은 꽃봉오리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걸 bud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꽃과 관련된 단어들 나와 있는데 petal. 자, petal 하면 꽃잎을 얘기합니다. 꽃에 붙어 있는 그한장한 장의 꽃잎을 petal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면 이 단어 TH 발음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Thorn. 자, thorn 하면 식물의 가시를 얘기하는데 특히 장미꽃의 줄기를 보면 이제 가시가 나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조심해야 된다. Of the sharp thorns on the rose. 해서 장미의 날카로운 가시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긴 것이 thorn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보면요. needle. 자, needle 하면요. 바늘이란 뜻이에요. 이거 우리 이전에 나왔던 건데, 바늘과 실로 바느질 하다라고 할 때, sew with a needle and threa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늘과 실이라고 할때 덩어리 표현, needle and thread입니다. 그런데 식물과 관련해서는 needle은 솔잎이라는 뜻입니다. 소나무의 잎이요. 자, 예문 보면 pine trees, 소나무는 have leaves that look like needles. 바늘처럼 생긴 잎을 가지고 있어서요. 삐죽삐죽 이렇게 잎사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의 잎, 솔잎을 그냥 needle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pollen. Pollen 하면 꽃가루, 화분을 얘기합니다. 이때 화분은 꽃을 담는 화분이 아니라 이제 꽃에서 나오는 분가루, 즉 꽃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pollen allerg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로 pollinate가 있는데, pollinate 하면 이제 수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렇게 꿀벌이 꽃의 꿀을 모으려고 꽃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꽃 안에는 수술이랑 암술이 있는데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에 옮기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수분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pollinate 이렇게 부릅니다. 꽃가루를 옮기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Nectar. 자, nectar 하면 이 꽃에 들어있는 꿀을 얘기합니다. 이 nectar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마시던 달콤한 음료를 부르는 말이었대요. 거기서 이제 유래해서 꽃의 꿀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우리 예문 보면 나비들은 꽃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을 마신다. Butterflies drink sweet nectar from the flowers.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 honey이라는 단어도 꿀이잖아요. 그런데 nectar랑은 다른 겁니다. honey는 이제 벌이 넥타르를 모아서 벌집에 저장해 만든 과공된 꿀을 가리킨다. 이 꿀이 이제 꿀벌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성질이 조금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변형되어서 나온 그 농도가 짙은 꿀은 허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넥타르라고 할때또 과즙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주스가 이렇게 유의어로 나와 있는데 특히 넥타르는 조금 걸쭉한 형태의 주스를 말할 때 넥타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C 발음이 나지 않고 그냥 S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Scent인데요. 이 scent는 향기, 냄새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건 좋은 냄새를 얘기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우리 유의어로 이런 것들 있습니다. Fragrance 하면 이것도 특히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의미하거든요. 한편, smell 같은 경우는 냄새인데, 이건 좋은 냄새, good smell일 때도 있고, 나쁜 냄새, bad smell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다 의미할 수 있고, 한편, 우리 반이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odor. 우리 odor 하면 이건 악취란 뜻입니다. 나쁜 냄새를 얘기할 때는 odor이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것들 같이 알아둘게요. 자, 우리 예문 보시면 상쾌한 향기가 그 방을 빠르게 채웠다. The fresh scent quickly filled the room.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bush. 자, bush 하면 덤불, 관목을 얘기합니다.
특히 공원이나 정원에 있는 이 키가 낮은 형태의 덤불 있죠? 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발음 자체도 뭔가 부시시한 그런 덤불 느낌이 나죠? 자, 예문 보면 My dog always hides behind the bush in the garden. 나의 개는 항상 정원에 있는 덤불 뒤에 숨는다라고 할때 우리 bush 하면 덤불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Pumpkin. Pumpkin 하면 호박이죠. 우리 예문 보면 우리는 헬로윈 파티를 위해 큰 호박을 수확했다. We harvested a large pumpkin for the Halloween party. 자, 이 할로윈에 호박 속을 파서 불을 밝힌 것을 Jack O'Lantern이라고 하거든요. 이 Jack O'Lantern은 Jack of the Lantern이라고 해서 등불을 든 잭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유래했냐면 옛날 아일랜드 민담에 잭이라는 구두쇠가 살았다고 해요. 이 잭은 굉장히 교활하고 사악해서 악마를 속여서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전에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등불을 들고 이 세계를 돌아다녔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잭 올랜턴이 유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로윈의 상징과도 같은 호박 장식이죠.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Lettuce. Lettuce 하면 상추 또는 양상추를 얘기해서요. 나는 내 샌드위치에 상추를 좀 넣기 원해요. I'd like some lettuce on my sandwich.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 가서 말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한편 cabbage는 양배추를 의미한다. 상추랑 양배추랑 다르죠. 상추는 lettuce, 그리고 양배추는 cabbage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Maple. 메이플 하면 단풍나무입니다. 예문 보면 The maple leaves, 단풍나무 잎들이 가을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변했다. Turned red and yellow in the fall. 그리고 우리 메이플 시럽도 있죠. 이제 단풍나무의 수액을 끓여서 만드는 그 팬케이크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메이플 시럽. 이란 단어도 있고요.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캐나다의 상징 메이플 리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캐나다에는요 단풍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캐나다의 상징으로 여기고 특히 국기에도 이렇게 단풍잎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캐나다 국기를 The Maple Leaf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고요. 그럼 오늘의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숨은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우리 워드 퍼즐 보이는데요. 첫 글자 힌트 드릴게요. 자, 이 빨간색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지금부터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찾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P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요. Pollen. Pollen 하면 꽃가루라는 뜻이었죠? 다음 두 번째 줄에 T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Thorn. Thorn 하면 식물의 가시였습니다. 다음 S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뭔가요? 정답은 Scent. Scent 하면 향기, 냄새였고요. 다음 마지막 B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Branch. Branch 하면 나뭇가지 또는 분점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bunch. bunch 하면 다발, 묶음을 얘기합니다. 또는 양이 많음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예문 보면, 나의 아빠는 나를 위해 꽃한 다발을 샀다라고 할 때, My father bought a bunch of flowers for me. 이렇게, 아, 한 다발의 무엇이라고 할 때, a bunch of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요. 또 bunch는 양이 많음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뭐 많은 학생들이라고 할때 a bunch of students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pine. pine 하면 소나무인데요. 늘 푸르른 소나무 pine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한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른색을 유지한다. Pine trees remain green even in winter.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소나무에 열리는 이 솔방울은요, pine cone이라고 부르고요. 또이 솔잎이 약간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우리 needle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솔잎을 pine needles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파인애플이라는 과일 있죠? 파인애플은 왜?
그 안에 apple,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 파인애플에서 이 파인은 소나무랑 관련이 있어요. 이 소나무에 열리는 솔방울을 보세요. 파인애플이 이 솔방울을 닮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플이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 중세 영어에서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 그냥 과일, 열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파인애플 하면 솔방울 모양의 과일이다 해서 파인애플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growth. growth 하면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grow라는 단어가 동사로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이고 이걸 명사로 만들어준 게 growth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문 보시면 햇빛과 물은 식물 성장에 필수적이다. Sunlight and water are necessary for plant grow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이 단어 sprout. sprout인데요. sprout 하면 싹이 나다,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명사로 새싹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new leaves, 새 잎들이 are beginning to sprout 하면 이제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after the rain, 비가 온 후에 이렇게 싹이 트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콩나물도요, 결국엔 콩의 싹이잖아요. 그래서 soybean sprouts 이렇게 부른다. soybean 하면 콩, 대두여서요. 콩나물 할때 영어로 뭐지? soybean sprouts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bloom. bloom 하면요, 동사로 꽃이 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이거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꽃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 보면 대부분의 꽃들은 most flowers. 자, 날씨가 따뜻한 봄에 핀다. bloom in the spring when it is warm. 해서 아, bloom 하면 꽃이 피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 우리 아래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나와 있죠? blossom. 자, blossom도 마찬가지로 꽃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꽃이 피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사과나무들이 꽃으로 뒤덮여 있다. The apple trees are covered with blossoms. 자, 여기서는 꽃이라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봄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벚꽃 있죠? 우리 벚꽃은요, 여러분, 벚나무에 열리는 꽃이잖아요? 벚나무에 여러분, 열매는 무엇인가요? 벚인가요? 벚나무의 열매는 벚지 또는 체리인데 결국에 벚나무는 체리나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벚나무에서 열리는 벚꽃은 체리 블라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spread 하면 일단 무언가가 퍼지다 또는 펼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3단 변화는요, 같아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형이 같아서 spread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씨앗들은 바람의 도움으로 쉽게 퍼졌다. The seeds spread easily with the help of the wind. 이 경우에는 과거 시제로 쓰인 거고요. 한편 spread는 무언가를 바르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서요. 아, 빵에 버터나 잼 등을 바르다라고 할때 spread A on B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빵에다가 버터를 바르다라고 얘기해 볼까요? spread butter on bre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harvest. 자, harvest 하면 수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확하다, 추수하다. 우리 반대말로 심다는 plant가 되겠고, 그리고 harvest 명사로도 수확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 보면요. Farmers worked very hard. 농부들은 아주 열심히 일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To harvest rice. 아, 벼를 수확하다라고 할때 harvest rice 이런 표현을 쓰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 발음 주의해서요. oak. oak 하면 말 그대로 오크나무, 참나무를 얘기하는데요. 참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도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 보면요. The squirrel hid acorns. 이제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겼다는 거예요. Under the huge oak tree. 참나무 아래에. 우리 도토리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acorn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건 긴 I 발음으로 weed.
weed 이렇게 되는데 weed는 잡초 또는 잡초를 뽑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잡초라는 것은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심지 않았는데 자라나서 어떤 원래 기르려던 농작물을 방해하는 그런 풀을 말하죠. 자, 예문 보면 let's pull out weeds. 우리 잡초를 뽑자 in the garden together. 해서 아, 잡초를 뽑아내다라고 할 때 pull out weeds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그리고 파생어로 seaweed가 있는데 이건 바다에 있는 잡초다 해서 해초, 김, 미역과 같은 것을 seaweed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poison. poison 하면 독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어떤 식물들 중에는 이제 독이 있는 식물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면 poisonous가 되는데 독이 있는 해서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할 때는 poisonous plants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한편 식중독이라고 할 때는 food poisoning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moisture. moisture 이 단어는 아마 화장품 광고에서 들어봤을 수 있는데 수분, 습기를 얘기합니다. moist가 이제 촉촉한이라는 형용사이고요. 이걸 명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문 보면 tropical plants, 열대 식물은 need a lot of moisture to grow. 이제 자라기 위해 많은 수분이 필요하다 할때 moisture라는 단어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rapidly. rapidly 하면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우리 유의어로 quickly가 있고 이제 반대말로 천천히는 slowly가 되겠고요. rapid가 이제 형용사로 빠른, 급한이란 뜻이거든요. 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그래서 rapidly 하면 빠르게인 거죠. 자, 예문 보면 the bamboo 대나무가 grew very rapidly 하면 매우 빠르게 자랐다는 거예요. After it rained a lot 비가 많이 온 후에. 우리 아래 단어 보면요. little by little 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위에 rapidly의 반대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씩 천천히라고 할때 little by little. 우리 유의어로 bit by bit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천천히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 조금씩 어린 나무들이 숲에서 더 크게 자랐다라고 할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little by little. The young trees grew taller in the forest. 해서 rapidly 그리고 little by little 같이 알아둘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cut off. cut off 하면 무언가를 잘라내다, 자르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는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죽은 나뭇가지를 잘랐다. 이 나무를 또 건강하게 기르려면 죽은 나뭇가지는 또 잘라내야 되니까요. He cut off the dead branch. To keep the tree healthy. 해서 cut off 하면 뭔가 가지 같은 것을 잘라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그림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자, 화면에 예쁜 꽃다발이 하나 보이는데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bunch. bunch 하면 다발, 묶음이었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어떤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harvest. harvest 하면 수확 또는 수확하다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이번엔 식물 이름을 말해주셔야 돼요. 이 식물은 잎이 바늘처럼 생겼고요. 또 솔방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정답은 바로 파인. 파인 하면 소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00페이지 A번입니다. 다음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골라서 체크 표시해볼게요. 1번에 싹, 꽃봉오리라는 뜻의 단어는 bud이죠. 우리 bud는 친구라는 뜻이고요. 다음 2번 보면 단풍나무는 뭐죠? 정답은 메이플입니다. 플랜트는 식물이란 뜻의 단어이다. 우리 3번 보면요. 나무의 몸통을 가리키는 단어는요. 트렁크였습니다. 리브는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음 우리 4번 보면 식물의 가시를 나타내는 단어는 thorn이죠. 장미꽃 같은 거에 달려있는 가시,
thorn이고 root는 뿌리란 뜻의 단어입니다. 다음 우리 5번 보면요. 나무, 목재 또는 숲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는 wood이죠.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 이 wood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B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알맞은 단어 골라서 체크 표시해볼까요? 1번에 each flower, 각각의

0: coat은 has soft mama around it. 그거 주위에 부드러운 무엇을 갖고 있다 해야 될까요? 정답은 petals가 되겠죠. 부드러운 꽃잎을 갖고 있다 해야 되지, 부드러운 잡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Some mushrooms, 어떤 버섯은 have deadly mama. 우리 deadly 하면 이건 치명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버섯은 치명적인 무엇을 갖고 있어요? 독을 갖고 있죠? poison 골라주셔야 됩니다. 우리 moisture는 습기, 수분이었고요. 다음 우리 3번에요. The wind carried yellow mama everywhere. 자, 바람이 노란 무엇을 여기저기에 이제 옮겼다라는 것인데. 자, 노란 꽃가루라고 해야겠네요. pollen 골라주시고요. pumpkins, 호박은 문맥상 여기 맞지 않죠. 다음 우리 4번입니다. A pine tree, 소나무는요. has thin, 얇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Instead of leaves 하면 잎 대신에, 이파리 대신에. 정답은 바로 needles입니다. 소나무의 이 바늘처럼 생긴 그 잎을 needles라고 한다 했고요. blooms는 꽃이니까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에요. The rose has a lovely 무엇? 그 장미는 사랑스러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향기라는 뜻의 단어 S로 시작하는 scent가 있었죠. 특히 좋은 향기, 꽃향기 같은 걸 가리킬 때이 단어 사용하고요. 다음 2번입니다. Bees drink sweet mama from flowers. 벌들은 꽃에서 달콤한 꿀을 마신다 라고 할 때, 자, 이때는 어떤 단어죠? 넥터 써야 됩니다. 여러분, 허니라는 단어는 이제 벌들이 넥터를 가져다가 만드는 가공된 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에는 어울리지 않겠죠? 여기는 넥터 써주셔야 되고요. 꽃의 꿀. 다음 우리 3번입니다. 작은 관목이 울타리 옆에서 자란다. A small mama grows beside the fence. 작은 관목, 덤불을 표현할 때 bush 있었죠. A small bush grows beside the fence. 이렇게 완성합니다. 우리 다음 4번 볼게요. 그 나무의 껍질은 거칠고 단단하게 느껴진다. The tree's mama feels rough and hard. 나무의 껍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bark죠. The tree's bark. 이렇게 완성하면 되고요. 다음 5번입니다. 불은 숲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The fire mama quickly through the forest. 자, 불이 퍼지다라고 할 때, spread라는 단어가 있는데, 퍼졌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쓸 때도 형태는 동일합니다. 현재형과 과거형, 과거분사형 모두 같다고 했죠. The fire spread quickl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 영어로 식물 도감 만들기입니다. 이제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림으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의 각 부분들, 꽃, 새싹,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그 위에 오늘 배운 단어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배운 우리 식물 관련 단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2: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34번째 시간,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한번 공부합시다. 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래프 모양을 상상해야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오늘의 미션에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X제곱의 개수, 즉 A의 부호입니다. 자, 지금 2차 함수가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p,q다. 이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A가 부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서 이 꼭지점이 최소값을 혹은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고 해볼까요?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P,Q가 되죠. 그럼 어때? 이 그래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꼭지점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만들어내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X가 P일 때 Y값이 Q가 최소인 값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최소값을 Q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됐죠? 반대 상황 생각할까요?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꼭지점이 P,Q고요. 그러면 그래프는 올라오다가 꼭지점에서 가장 높은 값, 가장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죠. 결국 X가 P일 때 Y값은 Q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다? 최대값 Q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꼭지점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데 최대값이 될지 최소값이 될지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면 그래프는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없죠. 반대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면 그래프는 계속 양쪽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X제곱의 개수를 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에 x-1의 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 아, 위로 볼록이야. 꼭지점은 1,3이야. 이 점의 좌표 1,3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래, 그래프가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1,3이 최대값과 관계가 있겠구나. 즉, X가 1일 때 Y의 최대값이 3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때? 그래프의 모양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팁입니다. 최대값은 모든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고 최소값은 모든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즉, y값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봐 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지금 식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주어져 있다면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요. 뭘 몰라요? 꼭지점을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식을 다음과 같이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꼭지점 좌표를 찾아내고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첫 번째 개념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그냥 A를 보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꼭지점에서의 Y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다. 이거 암기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얘는 꼭 외워줘라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이 값을 주어져 있는 식에 대입한다면 y값을 알수 있고요. 꼭지점에 y좌표 알았으니까 a를 확인해서 위로 볼 록인지 아래로 볼 록인지를 판단해서 최댓값 또는 최소값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죠? 그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의 최댓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는데 방법 1은 꼭지점의 좌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을 완벽하게 변형하는 겁니다. 지금 x제곱 앞에 있는 계수 2로 묶어내고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식이 다음과 같이 2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4 하고 바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볼 록, 아래로 볼 록이네. 그리고 2,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네 생각할 수 있죠. 머릿속에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최대값은 없다. 판단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굳이 식을 이렇게 완벽하게 변형하지 않더라도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x제곱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최소값만 가질 거다, 최댓값 없을 거다 판단할 수 있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x는 2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생각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2에다 2배 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8하고 만들어내죠. 2a분의 b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 x좌표 2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1을 대입해서 y값 구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아, 그게 최소값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우리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방법 1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방법 1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프 전체적인 모양을 판단하기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보죠. 2차 함수의 최댓값이 4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먼저 최댓값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a를 구하라 이야기했으니까 아, 최댓값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4야라는 방정식 만들어서 a값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변형해 주어야 합니다. 식을 변형해도 좋고요.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려면 꼭지점의 x좌표 생각해 보자. 자, 축의 방정식 x는 p. 그리고 그때 그 p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에 2a분의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하고 만들어지죠. 결국 꼭지점의 x좌표는 3이구나. 축의 방정식은 x equal 3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3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최댓값 또는 최소값 가질 건데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하는 순간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구나. 그래서 이 점에 x좌표가 3이구나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게 돼요. 결국 y좌표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x 값에 3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렇다면 y 값이 2a 플러스 9 하고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최댓값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 최댓값이 문제에서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a 플러스 9가 4가 되면서 a를 생각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정답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꼭지점에서 최댓값 또는 최소값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럼 오늘의 한 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 즐거운 수학 시간에 온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신나는 마음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합동과 대칭에 관련하여서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높여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속 응용 문제도 풀어보고 응용력 높이기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대칭 도형의 넓이 구하기. 예를 들어 선분, 기역, 디귿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눠요. 그러니 선분 니은 미음과 선분 리을 미음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 각각의 길이는 10 나누기 2에서 5cm, 이 길이도 5cm라고 표현하면 되죠. 또 대칭축과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므로 도형의 넓이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구하여 그 값의 두 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고 그 값의 두 배가 되어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40제곱센티미터가 된답니다. 연습해 봅시다. 선분, 기역, 비읍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대칭 도형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변 미음 디귿과 변 미음 리을은 길이가 같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12cm를 써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은 수직으로 만난다. 직각의 표시도 해볼까요? 그러면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비읍이 사다리꼴이고요. 선대칭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사다리꼴 넓이의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고요.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28에 10을 곱하면 280, 그것을 2로 나누니까 이렇게 14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구해둘 수 있겠고요.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이 사다리꼴 넓이의 두 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바로 280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선분 기역 리을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에요. 이 도형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일 때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니까 밑변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것이 18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네모 곱하기 6은 18에 1을 곱한 36,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6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그리고 이건 대칭축이잖아요. 자,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따라서 이 길이를 3cm로 구할 수 있어요.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는 3cm가 되는 거예요. 선대칭 도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주어진 선분의 길이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점대칭 도형의 둘레 구하기 유형을 만나봅시다.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다. 이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그럼 점대칭 도형의 성질,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변 리을 미음의 길이와 같아 11cm,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변 미음 비읍의 길이와 같아 7cm, 변 디귿 리을의 길이는 변 비읍 기역의 길이와 같으니까 6cm가 되죠. 따라서 둘레는 11 더하기 7 더하기 6, 그 값의 두 배로 표현되어 48cm가 되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둘레가 188cm일 때 변기역 니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 보세요. 구하려는 것은 변기역 니은의 길이입니다. 변기역 니은, 대응변은 변 미음 비읍. 그러면 얘네들은 그 길이가 서로 같다. 요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거기에다가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변 비읍 시옷의 길이와 같아 25cm가 되는 거예요. 또 변 기역 지읒의 길이는 변 미음 리을의 길이와 같아 23cm이고 변 지읒 시옷 그 길이는 변 리을 디귿과 길이가 같게 되죠.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22cm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는 네모 더하기 25 더하기 22 더하기 23에다가 다시 네모 25, 22, 23만큼을 더해줘야 하니까 우리 이렇게 더한 값의 두 배로 이것이 188이다라고 표현해주면 되죠. 괄호 안을 정리하니까 요거 더해볼까요? 25, 22 더해서 47, 23을 더해서 70, 70 더하기 네모는 188을 2로 나눠서 94,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24. 이와 같이 변, 기역, 니은의 길이를 구하여 우리는 24cm로 답하면 돼요. 이어서 만나볼 것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의 일부분이다.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몇 cm일까? 그러면 완성한 점대칭 도형을 우리가 그려보지 않아도 그 둘레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완성한 점대칭 도형의 대응, 변은 그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더하기 5 더하기 3 다시 7 더하기 5 더하기 3 자, 그것들을 모두 더하면 바로 둘레가 되는 것이므로 7 더하기 5 더하기 3의 두 배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5의 두 배가 되어서 30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30cm로 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대칭 도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응용력 높이기 대표 응용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리을 디귿 니은은 서로 합동입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둘레가 30cm일 때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이런 문제는 합동인 두 도형에서 여기는 합동인 두 삼각형이죠? 여기서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 줄 거예요. 여기 색깔을 갖게 해서 나타낸 변들이 보이죠? 자, 변 기역 니은과 변 리을 디귿은 길이가 같고요. 변 기역 디귿과 변 리을 니은도 길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 대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변 기역 디귿의 대응변은 변 리을 니은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변 기역 디귿의 길이는 변 리을 니은의 길이와 같아 13cm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변 기역 디귿의 대응변은 변 리을 니은이고 그 길이가 13cm니까 둘레가 30cm라는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 이 변의 길이를 구해 보면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30에서 누구를 빼고 13을 빼고 6만큼을 빼면 된다. 13을 빼고 6을 뺀다? 그러면 13을 뺐으니까 17, 17에서 6을 빼면 11,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11cm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우린 이 아래에다가 그림을 준비해 봤고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니은 리을 미음은 서로 합동입니다. 선분 디귿 리을의 길이가 17cm이고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조건에서 삼각형 기역니은 디귿의 둘레는 56cm라고 했기 때문에 56에서 24와 7만큼을 빼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게 되나요? 24를 빼면 32, 7을 빼면 25.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변의 길이가 25cm가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문제의 답은 25cm로 나타내 줍시다. 한번더 해볼게요.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는 아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기역, 미음, 리을은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기역, 미음, 리을은 서로 합동입니다. 이때 이것도 대응점 순서대로 이렇게 써서 나타내 준 겁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일 때 선분 디귿, 미음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 자,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라고 했고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가 주어졌는데요. 그럼 이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은 길이가 같잖아요. 따라서 삼각형 기역, 미음, 리을에서 변 기역, 리을의 길이와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변 기역, 디귿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5cm?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니까 이때의 높이를 구해볼 수 있겠군요. 이때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의 두 배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60을 5로 나누어서 12cm, 이렇게 12cm로 나타내 주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는 12에서 5를 뺐으니까 이렇게 7cm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삼각형에서 이렇게 변 기역 니은과 변 기역 미음은 또 대응변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길이는 7cm로 표현할 수 있죠. 이 길이가 12cm고 역시 5를 빼면 7이 남으니까요. 따라서 선분 디귿 미음의 길이를 구하여 7cm로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 응용 첫 번째 해결되었고요. 두 번째, 접은 직사각형 모양 종이의 넓이 또는 둘레 구하기라고 했군요.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삼각형 비읍 리을 미음이 서로 합동이 되도록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은 그 길이가 같음을 잘 살펴두도록 하자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대응변끼리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길이가 서로 지금 같은 거예요. 서로 합동인 이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변 기역 니은과 변 비읍 리을은 그 길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를 15cm로 표현하고 변 기역 미음과 변 비음 미음도 그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를 우리는 8c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변 기역 리을의 길이는 8cm와 17cm를 더해 25cm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5하고 이렇게 15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5에 10을 곱하면 250, 25에 5를 곱하면 125, 더해서 375 넓이를 구하여 375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줍니다. 연습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삼각형 디귿, 비읍, 미음이 서로 합동이 되도록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 역시 이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은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는 10cm. 또 여기가 이렇게 6cm니까요. 직사각형의 가로는 6과 10을 더해서 16cm이고 세로는 어때요?
여기서 이두 개의 합동

삼각형에서 대응변은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가 8cm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16과 8을 곱한 것으로 그 넓이를 구하여 128 제곱 센티미터로 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기역니은 비읍과 삼각형 미음리을 비읍이 서로 합동이 되도록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접었고, 삼각형 기역니은 비읍의 넓이가 54제곱센티미터일 때, 사각형 비읍,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15cm니까 이 길이도 역시 15cm로 표현돼야죠.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12cm라면 여기 이 길이도 역시 12cm로 표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삼각형에서 변 기역 니은과 변 미음 리을은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때 이 표시하고 있는 변이 삼각형에서 변 기역 비읍의 길이는 54의 두 배를 한 108을 12로 나누어서 바로 9cm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9에다 15를 더한 24cm로 표현될 거고요. 직사각형에서 이변 디귿 리을의 길이는 12cm가 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5 더하기 24 더하기 12 더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30, 54, 12까지 더해서 66cm. 둘레를 구하여 66cm로 해결해 주었어요. 대표 응용 세 번째, 종이를 접어 생긴 도형에서 각도 구하기.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습니다. 가,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두 삼각형이 지금 접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합동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죠?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기역, 리을, 비읍과 여기는 이 삼각형 하고요. 삼각형 또 여기는 이 삼각형. 얘네 둘이 서로 합동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삼각형. 미음, 리을, 비읍은 서로 합동이므로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가, 미음, 비읍, 리을. 따라서 요 각의 크기는 자, 여기는 70도. 각 기역, 비읍, 리을과 크기가 같아서 70도로 나타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 미음, 리을, 비읍의 크기는요. 그럼 180도에서 42도를 뺀 것을 둘로 나눠주면 되겠죠. 180도 빼기 42도 나누기 2로 나타내 줄수 있으므로 138도를 2로 나눠 주세요. 2, 6, 12, 2, 9, 18, 69도라고 할수 있겠군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는 삼각형 세각의 크기야 180도에서 70도를 빼고 69도를 빼주면 돼요. 물론 69도를 빼고 70도를 뺀다라고 표현해 주어도 좋습니다. 따라서 41도로 답할 수 있겠네요. 또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어요. 그러면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각 리을, 비읍, 미음, 각 리을, 비읍, 미음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대응각은 크기가 같으므로 표시하고 있는 각의 크기는 45도가 되죠. 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각의 크기는요. 180도에서 50도를 빼면 130도고, 요렇게 두 개가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130도를 2로 나누어 6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각의 크기는요, 180도에서 65도를 빼고 45도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70도로 답할 수 있지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어요. 이때 각, 비읍, 디귿, 니은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자, 표시하고 있는 각, 비읍, 디귿, 니은의 크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접었기 때문에 접은 것을 펼쳐보세요. 얘네 둘이 합동이 됨을 알수 있죠?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 56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 서로 합동이고요.

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직각으로 표현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요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90도를 빼면 90도, 56도를 빼주세요. 90도에서 56도를 뺐기 때문에 여기 34도로 나타내 줄수 있죠. 그럼 이 각의 크기도 역시 34도가 되는 것이므로 표시한 이 각의 크기는 직각 90도에서 34도, 34도를 뺀다. 즉, 68도만큼을 뺀 것으로 이 각의 크기가 22도로 표현됨을 알수 있어요. 대표용용 세 번째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점대칭 도형에서 한 변의 길이 구하기 유형입니다. 오른쪽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즉, 이점 이응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친다. 이 도형의 둘레가 50cm일 때변 미음 리을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점대칭 도형의 성질, 점대칭 도형은 대응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길이가 같은 변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성질을 활용해서 변, 미음, 리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해결해 볼게요.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 변의 길이는 서로 같으므로 변, 디귿, 리을과 변, 비읍, 기역은 길이가 같아 12cm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변, 미음, 비읍의 길이와 변, 니은, 디귿의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는 이렇게 7cm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길이가 12cm와 이렇게 7cm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변, 미음, 리을과 변, 니은, 기역이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으므로 변, 미음, 리을의 길이는 주어진 조건, 도형의 둘레가 50cm라고 했으니까요. 50에서 12를 빼고 7을 빼고 12를 빼고 7을 빼고 난 다음에 그 값을 2로 나누면 돼요. 이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50에서 빼줄까요? 12를 빼면 38, 7을 빼면 31, 다시 12를 빼면 19, 거기서 7을 빼면 12. 12를 2로 나눠 주었더니 이와 같이 6cm가 되었어요. 변, 미음, 리을의 길이는 따라서 6cm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죠.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둘레가 46cm일 때 변, 리을, 미음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이번엔 얘를 이렇게 네모 cm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변, 리을, 미음과 변, 지읒, 기역은 대응변이라 그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 변, 디귿, 리을의 길이는 변, 시옷, 지읒의 길이와 같아 10cm가 되는 것이고, 변, 비읍, 시옷과 그리고 변, 니은, 디귿의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는 3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이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똑같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6cm가 되면 변, 미음, 비읍의 길이는 8에서 6을 뺀 2cm. 따라서 이 길이도 역시 2cm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네모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네모니까 이 값의 두 배가 도형의 둘레 46cm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15 더하기 네모는 46을 2로 나눈 23이 되고 네모에 들어갈 수가 바로 8임을 알수 있죠. 변, 리을, 미음의 길이를 구하여 문제의 답은 8cm로 나타내 주세요. 하나 더 해봐요. 오른쪽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사각형,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의 둘레가 34cm일 때 선분 디귿, 시옷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사각형 둘레가 34cm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형이 점대칭 도형이니까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 선분, 니은, 비읍 요거 생각해보세요.

0: 돼요? 그럼 이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선분 비읍 이응의 길이는 선분 니은 이응의 길이와 같아서 이렇게 4cm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대칭 도형에서 변 기역 지읒의 길이와 변 미음 리을의 길이가 같습니다.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변 디귿 니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에 둘레가 34cm라고 했으니까 34에서 7 빼고 8 빼고 5 빼고 4를 빼고 4를 한번더 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요거 다 더해서 빼도 괜찮잖아요. 15, 20, 28, 34에서 28을 뺐기 때문에 6cm 요렇게 그 길이를 구해둘 수 있습니다. 점대칭 도형의 대응변은 그 길이가 같습니다. 변 디귿 니은과 변 시옷 비읍은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를 6cm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분 디귿 시옷의 길이, 선분 디귿 시옷의 길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요, 6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6입니다. 이렇게 선분 디귿 시옷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6, 4, 4, 6 더해 주었더니 20이 되는군요. 선분 디귿 시옷의 길이를 구하여 20cm로 답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대표 응용 네 번째 점대칭 도형에서의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 또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똑같이 둘로 나뉜다라는 거, 이와 같은 성질들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점대칭 도형의 둘레를 구해 보았잖아요. 자, 점대칭 도형의 성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대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변 기역 니은, 변 리을 미음 길이 같고, 또변 니은 디귿과 변 미음 비읍의 길이가 같고, 변 디귿 리을과 변 비읍 기역의 길이가 같음을 활용해서 도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 그 둘레를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들마다 중요했던 내용들 한번더 살펴보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체인쌤입니다. 자, 공간과 입체 단원 공부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개념은 다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개념을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꽉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7번 풀이 이어갈 건데, 자신 있어요 라는 친구들 먼저 쭉 풀고 그 다음 만나주세요. 자, 7번은 8번하고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층, 2층, 3층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자, 1층에 어떤 모양으로 그려졌느냐, 보이는 자리가 앞줄에 왼쪽부터 세 자리, 그리고 뒷줄에 왼쪽부터 세 자리. 자, 앞줄 기준으로 말해봤어요. 그러면 모두 6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쌓은 모양은 위에서 바라본 모양과 같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앞줄에 3자리, 그대로 뒷줄도 3자리.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요.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층에는요? 우리 친구는 2층에는 3개가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냥 3개를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잘 맞춰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2층에 쌓여져 있는데요. 자, 앞줄에 가장 왼쪽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됩니다. 자, 물론 우리 친구들이 쌤하고 이렇게 기호로 하나를 기준 잡아 표시하자라고 했던 거. 그럼 이 자리에 이 꼭지점에다가 별 표시를 하면 1층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별 표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리는 2층에도 쌓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죠? 그 옆에도 2층으로 쌓아졌어요. 그리고 뒷줄에도 가장 왼쪽에 3층까지 쌓아졌지만 당연히 2층 위에 올린 거기 때문에 2층에도 쌓아졌다. 그래서 2층에 3개의 자리 맞춰서 그려볼 수 있겠고요. 3층에는 지금 1개입니다. 이 1개는 뒷줄에 가장 왼쪽 자리예요. 그래서 뒷줄에 가장 왼쪽 자리니까 여기에 1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층별로 그리면은 1층 6개, 2층 3개, 3층 1개니까 아,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7번 해결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7번에서 내가 그린 그림을 참고해서 나타내도 됩니다. 자, 앞줄 왼쪽부터 2층, 2층, 1층이었으니까 2개, 2개, 1개. 그 다음에 뒷줄 왼쪽부터 3층, 1층, 1층이죠. 그래서 3개, 1개, 1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얘를 자리별로 다 개수를 알았으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계산해도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보고 쌓은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1층은 앞줄부터 왼쪽부터 이렇게 두 자리, 그 뒤에는 한 자리, 그 뒤에는 어때요? 이렇게 세 자리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2층은 자, 이런 모양, 3층은 이런 모양으로 쌓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것도 기준이 되는 자리에다가 쌤이 여기 꼭지점에 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2층까지 쌓았습니다. 3층에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1층에 쌓은 모양은 위에서 바라본 모양과 같기 때문에 각 자리에 몇 개씩 쌓았는지를 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3층부터 한번 채워보면 3층이 두 자리, 여기에 세 개를 쌓았고, 그 다음에 2층이 네 자리 중에 3층까지 쌓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2층까지 쌓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1층까지 쌓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줄 왼쪽부터 봤을 때는 지금 첫 번째 모양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별 표시한 자리 보이죠? 3층, 2층입니다. 맨 앞줄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별 표시한 자리 보면 2층, 1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뒷줄은 가장 왼쪽 한 자리밖에 없는데 3층. 그 뒷줄, 가장 뒷줄은 왼쪽부터 3층, 2층, 1층이니까 어때요? 네, 가운데의 모양이 맞겠다. 세 번째 모양은요? 표시한 부분 찾고 가장 앞줄은 왼쪽부터 3층, 1층이죠. 그 다음에 그 뒷줄은 왼쪽 3층, 그 뒷줄은 3층, 2층. 아니, 한 자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1층에 쌓은 모양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쌤은 이렇게 자리별로 개수를 세가지고 그 다음에 알아봤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 쌓기 나무를 보고 1층의 쌓은 모양 비교, 2층의 쌓은 모양 비교, 3층의 쌓은 모양 비교해서 각각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운데 그림에 동그라미 표하자.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이에요.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럼 먼저 1층에 쌓은 모양이 위에서 바라본 모양과 같으니까 2층과 3층에 쌓은 모양을 보고 자리에다가 수를 좀 써보도록

찾도록 할게요. 자, 3층은 이렇게 세 자리인데요. 이렇게 비스듬히 여기 3층, 3층, 3층 자리 찾았죠. 그럼 2층 자리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인데, 3층에 쌓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2층, 2층으로 쌓은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자리를 1층으로 쌓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높은 층 3층, 가운데 3층, 오른쪽 3층. 뭐야? 다 3층으로 보이네?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부터 3층, 가운데도 3층, 오른쪽도 3층.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11번으로 가죠. 쌓기나무로 쌓은 1층 위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2층과 3층을 쌓으려고 합니다. 1층 모양을 보고 2층과 3층으로 쌓을 수 있는 알맞은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단 2층과 3층은 서로 다른 모양이다 라고 그랬네요. 서로 다른 모양이니까 개수가 다르겠죠? 그럼 많은 개수가 아래층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 3개, 나 3개, 다 2개, 라 2개인데요. 그러면 3개로 쌓은 가와 나가 2층에 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2개로 쌓은 다와 라가 3층에 쌓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2층에 가로 쌓는다면, 자, 이세 자리 찾아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 다는, 아니, 이 자리에 2층에 쌓지도 않은 자리에 위에다 올려서 쌓을 수가 없겠죠. 라는 가능해요. 그래서 가가 2층, 라가 3층에 쌓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나 모양으로 2층에 쌓는다라고 했을 때 가능할까요? 뭐 개수만 보면은 3개, 2개니까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1층에 쌓은 모양을 봤을 때는 나는 이 자리에 쌓는 겁니다. 아니, 1층에도 안 쌓는데 2층에 어떻게 쌓겠어요? 그쵸? 가는 이렇게 있는 자리잖아요. 1층에 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는 2층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2층에 가능한 건 가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는 안 되죠. 그래서 라가 3층이다라는 거 짝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은 도전 문제입니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고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1층, 2층, 3층에 쌓은 모양이 주어졌는데요. 자, 1층은 위에서 본 모양과 같기 때문에 자리별로 몇 개를 쌓았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때 쌤이 꿀팁 줬던 거 기억나죠? 높은 층부터 세보자. 높은 층, 지금 3층인데 이 자리,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 바로 3개를 쌓았고, 2층은 이렇게 세 자리인데, 자,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자리가 2층으로 쌓았다라는 거고, 그럼 나머지 자리를 1층으로 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 1, 2, 3, 1. 좋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왼쪽부터 세 줄이 보이는데 가장 왼쪽에 높은 층 3층, 가운데 1층, 오른쪽 2층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부터 3층, 그 다음에 가운데 1층, 오른쪽 2층.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필요한 쌓기나무는 층별로 세도 되겠고요. 자리별로 세도 되겠죠. 우리 친구들 층별로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층별로 세볼까요? 1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쌓았고, 2층에 세 개, 3층에 한 개를 쌓았으니 이를 모두 더하면 아홉 개가 되겠다. 따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쌓으려면 아홉 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도전 문제까지 우리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죠. 이 모양은 쌤이 별명 지었어요. 번개 모양이라고. 이 모양에 쌓기나무 한 개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어느 방향에 한 개를 더 붙이더라도 일단 번개 모양은 남아 있겠죠. 자, 기억에서 번개 모양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아, 이 자리에 하나를 더 붙였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1층이 그대로 번개 모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층에 한 개를 더 붙여서 만든 모양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3층은,
번개 모양 자체가 없어요. 그쵸? 1층에 오 모양으로 쌓아졌고, 가운데 2층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거는요, 바로 번개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구나. 따라서 모양이 아닌 것은 디귿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은요,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모양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모양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에다 좀 별명 좀 붙여볼게요. 첫 번째 모양은 쌤은 오 모양, 뭐 우라고 해도 좋겠지만 오라고 할게요. 오에다가 일자의 가운데 부분 위에다가 하나를 붙인 모양이에요. 그럼 아래서도요, 오 모양을 먼저 찾아보면 왼쪽 모양 오, 오차겠죠? 여기서는 오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일자 부분 가운데 옆에다가 붙였으니까요. 아, 얘를 뒤집거나 돌리면은 같은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모양도 오 모양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자 부분 가운데가 아니라 이 튀어나온 부분 위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라고 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 모양 보이는데요. 1층에.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에 올렸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찾은 모양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은 이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짝지어 줄수 있겠고요. 세 번째 모양은 여러분 디귿 모양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모양이 디귿 모양이니까 얘를 이렇게 세우면 이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짝지어 줄수 있겠습니다. 자, 모양을 찾을 때는요, 어떤 특징을 찾아가지고 또는 그 부분의 특징이 찾기가 쉽다면 쌤처럼 오, 뭐, 디귿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 편한 모양을 찾아 그걸 기준으로 같은 모양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갈게요. 15번은, 이 모양. 우리 뭐라고 별명 지어볼까요, 여러분? 자, 번개 모양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W 모양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쌤은 W 모양 이렇게 별명을 좀 붙여볼게요. 여기에서 쌓기 나무 한 개를 옮겨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한 개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한 개를 빼서 옮겼을까에 따라서 또그뺀 쌓기 나무를 어디에 옮겼을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가나 다에서 하나를 빼서 W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첫 번째 가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에다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W 모양 안 됩니다. 안 되죠. 나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하나를 빼서 이쪽에다가 붙이면 W 모양이 되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나가 맞겠다. 다 같은 경우에는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빼가지고 어디다 붙이더라도 W 모양이 안 되겠네요. 정답은 나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직접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쌓기 나무를 쌓아서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쉽고 재밌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나다 모양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모양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두 가지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보니까 새로운 모양 두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첫 번째 모양부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가나다. 이것도 우리 별명 붙여볼까요? 가는 기역 모양에다가 양끝 중 한쪽에 2층으로 하나를 붙인 거고 나는 니은 모양이라고 해볼까요? 뭐, 기역도 좋아요. 근데 이쪽이 기니까 니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기역 썼으니까. 다는 오 모양이라고 별명 좀 붙여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자, 가 부분을 찾던지 아니면은 나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모양을 좀 찾아주면 되겠어요. 쌤은 딱 이렇게 봤더니, 지금 다 부분을 찾아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근데 나머지가 나나 가가 맞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가를 그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맞아요. 이 그대로. 지금 이 1층, 2층을 1층, 2층, 그 다음에 옆에 얘네 두 개를 간다면 나머지 부분 보니까, 오 모양입니다.
오야, 가하고 다를 붙였네? 자, 색칠해 볼게요, 여러분. 구분하기 편하게. 지금요, 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초록색 다로, 오 모양 있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때요? 가와 다가 합쳐진 모양이다. 라는 거 구분됐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모양도 그럴까? 찾아볼게요. 일단, 다 모양이 찾기 쉬우니까, 다를 먼저 찾아보면, 이렇게 다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나머지 세 개의 기역자에다가 2층에 하나 붙인 거 맞네요. 그래서, 그림 색깔로 그려볼게요. 자, 다가, 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일자, 그 다음에 튀어나온 거. 얘가 다고요. 나머지 모양은 가. 지금 여기 2층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1층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아, 그러면 이두 가지 모양 모두 다 가와 다를 붙여서 만든 모양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색칠해서 반드시 구분해 갖고 한번 모양을 분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17번은 보기와 같은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별명 붙여보면 주황색 오 모양, 초록색 번개 모양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모양에다가 일단은 오를 찾아도 되고 번개를 찾아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를 이렇게 찾아볼게요. 아니, 그랬더니 나머지가 번개 모양이 맞네요. 자, 이것도 색칠해볼까요? 주황색, 오 모양, 여기, 일자 부분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색칠해 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니까 초록색으로 번개 모양.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붙이면 가능한 모양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답이 되면 오른쪽은 안 되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5가 근데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근데 5를 찾으면 나머지 모양이 번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번개부터 먼저 찾아도 되겠어요. 쌤은 번개부터 먼저 찾아보면 이렇게 찾으면 나머지도 번개죠, 그죠? 자,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찾아볼까? 5, 5, 이 번개를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럼 얘도 번개죠? 아, 지금 오른쪽 모양은요. 이런 모양, 똑같은 모양 두 개를 다음과 같이 붙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 모양을 먼저 찾아볼까요? 오 모양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오라면 나머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라면 얘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뭐, 이렇게 오라면 얘는 얘도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왼쪽 모양에다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은요. 보기와 같은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오른쪽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분하여 색칠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별명, 니은, 번개. 초록색 니은, 노란색 번개. 그러면 일단은 우리 뭐부터 찾을까요? 번개부터 찾을까요? 니은부터 찾을까요? 니은부터 찾아볼게요. 니은도 사실 이렇게 니은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그럼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안 되죠. 이렇게 니은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바로 세 개를 쭈루룩 놓고 이렇게 찾으면, 아, 요렇게 찾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니은이 아니라 이렇게 니은이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가 번개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색칠해 볼게요. 구분해서. 먼저 초록색 부분. 찾아보죠. 자, 요렇게. 초록색으로 어떻게? 이렇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일자 모양에다가 하나 꺾인 거를 오른쪽으로 오게끔. 우리 친구들은 쌤보다 더 예쁘게 색종이로 색칠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노란색. 번개 모양이니까 다음과 같이 색칠해 볼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쌤보다 더 예쁘게 그려줘야 돼요. 좋아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교과서 속 응용 문제 도전해 볼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 쌓기나무 모양 찾기. 자, 19번에서 20번은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 것의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수가 쓰여져 있으면 앞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몇 줄이 보이냐, 그 줄의 가장 높은 층이 뭐냐를 따져주면 되잖아요? 좋아요. 가부터 갈게요. 왼쪽 높은 층 3층, 가운데 3층, 오른쪽 2층으로 보입니다. 왼쪽부터 3, 3, 2. 그럼 옆에서 봤을 때도 왼쪽 3층, 가운데 3층, 오른쪽 2층. 3, 3, 2. 어때요? 그림 그리면 똑같은 모양 나오겠죠? 그래서 가가 정답. 그럼 나는 왜안 되느냐?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왼쪽 높은 층 4층, 가운데 줄 2층, 오른쪽 줄 2층이니까 왼쪽 줄부터 4, 2, 2.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왼쪽 줄 2층, 가운데 4층, 오른쪽 2층이니까 2, 4, 2. 다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20번. 마찬가지입니다. 가를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왼쪽 높은 층 3층, 가운데 1층, 오른쪽 4층이니까 왼쪽부터 3, 1, 4. 옆에서 보면 왼쪽 3층, 가운데 줄 4층, 오른쪽 1층이니까 3, 4, 1. 다르죠? 3, 1, 4. 3, 4, 1. 다르죠? 패스. 자, 나아갈게요. 앞에서 볼게요. 왼쪽 2층, 가운데 4층, 오른쪽 2층. 2, 4, 2. 옆에서 볼게요. 왼쪽 2층, 가운데 4층, 오른쪽 2층. 2, 4, 2. 어머! 똑같네. 그래서 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 것의 기호를 쓰고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아니, 우리 앞에서 19번, 20번 연습했으니까 이제 일단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 것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자, 했던 거 그대로 앞에서 보면은 높은 층 왼쪽 줄 3층, 가운데 4층, 오른쪽 4층, 3, 4, 4. 옆에서 봤을 때 왼쪽 3층, 가운데 4층, 오른쪽 4층, 3, 4, 4. 똑같아요. 자, 그럼 나는 다를까? 앞에서 봤을 때 왼쪽 2층, 가운데 2층, 오른쪽 2층. 2, 2, 2. 옆에서 봤을 때 왼쪽 2층, 어머, 가운데가 1층이네. 그래서 다르구나. 2, 1, 2. 탈락. 가를 보자고요. 자, 앞에서 봤을 때 넓이가 얼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3층, 가운데는 4층, 오른쪽 4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몇 개의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3 더하기 4 더하기 4. 11개의 면이 보입니다. 근데 이 쌓기나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였거든요. 그럼 한 개의 면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가 되기 때문에 넓이는 11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 가이고 넓이는 1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답게 한 단계 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네모층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 구하기. 이거는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표 한번 할까요? 되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서 정말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기도 해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자, 보세요. 2층에 쌓여 있는 쌓기나무가 더 많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의 목표는 2층에 몇 개가 쌓아졌느냐가 목표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면, 자리마다 다몇 개씩 쌓아뒀는지 써 있으니까 2라고 쓰여져 있는 자리를 찾아주면 되겠지? 여기 2, 2. 그래. 두 개. 이런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는 3층으로 쌓았다는 거니까, 아니, 2층 없이 3층에 그냥 쌓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여져 있는 자리에
이 이상의 수가 쓰여져 있는 자리라면 모두 2층에 쌓키나무가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이상의 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이라면 2와 같거나 큰 수예요. 그럼 2층에 5개를 쌓았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 쌓키나무는요, 2 이상입니다. 3, 2, 5, 2, 4개를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층에 쌓여있는 쌓키나무가 더 많은 것은 5개인 왼쪽 쌓키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2가 아니라 2 이상이라는 거. 자, 한 문제 더. 오른쪽은 쌓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쓴 거예요. 이번에는 3층 이상에 쌓여있는 쌓키나무의 개수에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층 이상이니까 지금 가장 높은 층이 5층이거든요. 3층에 몇 개를 쌓았냐? 4층에 몇 개를 쌓았냐? 5층에 몇 개를 쌓았냐?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3층에 쌓인 쌓키나무는 3층 이상의 자리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3층에 쌓여져 있는 거고 4층에 쌓아진 쌓키나무의 개수는 4 이상의 수가 쓰여진 자리죠. 4 이상이니까 이렇게 두 자리니까 두 개. 5층은 여기 한 자리니까 5층에는 한 개가 쌓여졌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더하면 몇 개? 7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7개. 물론 우리 친구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수를 더해서 전체 몇 개로 쌓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3층 이상이니까 1층과 2층에 쌓은 쌓키나무를 찾아서 빼는 방법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 갈게요. 쌓키나무로 가와 같이 쌓은 모양에서 쌓키나무 몇 개를 빼내었더니 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빼낸 쌓키나무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아니, 위에서 바라봤을 때몇 층으로 쌓았는지 다 자리가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전체 개수로 알아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각 자리별로 어때요? 자리의 차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전체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간은 다 더해보세요. 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2를 계산하면 16개. 나는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를 계산하면 11개입니다. 그럼 몇개 뺐을까? 그렇죠. 16에서 11을 뺀 5개를 뺐다. 물론 이 자리를 비교해가지고 없어졌네? 그럼 한개 뺐고 여기는 4층이었는데 3층이 됐으니까 이 자리도 한개 뺐고 이런 식으로 알아봐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오늘의 플러스 깨념 한입 뚝딱은요. 층별로 칸의 위치를 맞출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2층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은 두 자리, 물론 꺾여 있는 이 기역 모양이지만 다른 모양이죠. 왜? 다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 넘어보기까지 끝냈으니까 뭔가 좀 실력이 쌓인 것 같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응용력을 키우는 시간에서 쌤하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제곱근과 실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공부할 거예요.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한지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함께 마무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넘어갈게요. 23쪽입니다. 29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루트 3x 더하기 2라는 값이 루트 1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사용할지 보면 되겠죠? 제곱근의 대소관계. 그런데 O, 그죠? O는 근호가 없네요. 그죠? 통일시켜 봅시다. O는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루트 얼마죠? 네, 25죠. 그죠?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부등호의 관계가, 그렇죠, 유지가 되죠. 그죠? 다 양수일 때. 또는 다 제곱을 해준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17보다 큽니다. 3x 더하기 2가. 그쵸? 그리고 작아요. 네, 25보다. 요런 부등식이 생기는 거고, 당황할 것 없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네, 부등식의 성질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 2를 빼볼게요. 그럼 15보다 커요? 누가? 3x가. 그쵸? 그리고 작아요. 누구보다? 네, 23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얼마를 나눠주죠? 그렇죠. 3을 나눠줍니다. x는 양수를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5보다 크고 여기는 3분의 23이네요. 그쵸? 우리 3분의 23은 대략 얼만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3, 7에 21이기 때문에 얘는 대략 7점 얼마 얼마. 그쵸? 대략. 그죠? 그러면 x 지금 문제 보시면 자연수기 때문에 5보다는 크고 7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다. 그러면 x는 가능한 것은 6이랑 7이 되겠죠. 그쵸? 둘을 더해 보겠습니다. 답은요? 네, 13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요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을 암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제곱근의 대소관계, 더 나아가서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떤 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 그랬죠. 그죠? 수를 봤을 때 크다, 작다 요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번. 30번은 별표를 칠게요. 여기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항상 공부를 해도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 풀이법은 정해져 있어요. 일단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근호 안에요 제곱 말고요 a 빼기 b라는 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그대로 나오거나 반대로 나오기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b-c, b 빼기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c 빼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네, 그쵸.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변별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누가 더 큰지를 A, B, C 순으로 주었죠. 그쵸? 그러면 주어진 값들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라는 부분이 좀 추가된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에 해보겠습니다. 루트 무언가의 제곱, 별의 제곱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그쵸? 제곱근의 성질의 두 번째 내용이었는데요. 얘는 절대값 기호를 이용하면, 아, 그냥 절대값 별이야. 요렇게도 표현을 했었죠. 그쵸? 근데 요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문제에서는 저는 그대로 아니면 반대로라고 말을 했었어요. 볼게요. 어쩔 때는 그대로 나오고, 그쵸? 어쩔 때는 반대로 나오더라. 그 기준이 무엇다? 뭐였다? 그렇죠. 별이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온다. 그쵸? 별이 음수라면 반대로 나온다. 요두 가지였죠. 그쵸? 근데 0은 상관없어서 그냥 위쪽에 보통 써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는 건, 왜 그렇게 됐더라? 왜 그랬지? 를한 번만 떠올려 보고 지나가려고 해요. 왜 그랬더라? 그죠? 그럼 요 기호의 의미가 뭐였더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기호의 의미는 제곱해서 별 곱하기 별이 되는 수였죠. 다시요. 루트 안에 별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별 곱하기 별이 되는 수인데요. 그 중에 양수죠. 그쵸? 양수. 그래서, 제곱해서 별 되는 수는 별 아니면 마이너스 별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 곱하기 2 안에 이렇게 루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제곱해서 2 곱하기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같은 값이지만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근호 안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2 아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에서 이런 공식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그죠?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반대로 양수로 나와야 하니까
부호가 뒤집어지는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요 내용을 다시 꺼낸 이유는 가끔씩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못 풀까라고 말을 했을 때 선생님, 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마음으로 떠올려 봐야 돼요. 이렇게 가끔씩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괜찮을까요?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요 아이디어를 적용한다 라는 사실. 그렇죠? 그럼 갑니다. 그럼 A 빼기 B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크기 관계가 나와 있어요. A랑 B 중엔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그렇죠? B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걸 뺐네. 작은 거에서 큰걸 뺐으니까 얘는 음수죠. 다시요.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A랑 B 중에는 B가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럼 A 빼기 B를 만들려면 우변에 있는 B가 좌변으로 이항. 그렇죠? 건너가면 되겠죠? 그럼 A 빼기 B는 0보다 작다. 음수라는 게 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직관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걸 뺐으니까. 1에서 3을 뺐으니까, 5에서 100을 뺐으니까, 음수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근호. 자, 바꿔보겠습니다. 반대로 나온다. 그죠? 그럼 부호를 바로 뒤집어 볼게요. A 빼기 B의 마이너스를 분배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A라는 항과 마이너스 B라는 항의 부호를 뒤집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죠? 그리고 B 빼기 C의 부호도 볼게요. 여기서 보면 누가 더 큽니까? B랑 C 중에 C가 더 크죠? 마찬가지로 작은 거에서 큰걸 뺐기 때문에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B 빼기 C가. 그러면은 얘는 반대로 나오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죠? 보통 앞에 이렇게 더하기를 쓰지만 생략을 해줄게요. 바로 빼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요거. 요거는 C가 제일 크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기 때문에 플러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대로 C 빼기 A.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계산을 마무리 해볼게요. 동류항들끼리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B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C 더하기 C, 2C니까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2C.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유형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막상 풀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31번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X라는 어떤 실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루트 7 이상, 루트 17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략적으로 루트 7과 루트 17이 얼마인지 알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루트 7은 대략 얼마죠? 판단하는 근거는 루트 4보다는 크고 그죠? 루트 9보다는 작네요. 루트 4가 2니까 요 값은 대략 얼마다? 2. 얼마 얼마다.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루트 17 보겠습니다. 루트 17은 루트 16보다 조금 크죠? 조금 크기 때문에 얘는 4.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라는 값이 대략 어디 있는지 이제 보인다 이거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자연수인 x의 개수는 3이다. 즉, 자연수인 x는 3개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2. 얼마 얼마보다 크니까 3, 4, 그런데 5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2개가 있네요. 2. 이렇게 되겠죠?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틀린 보기. 괜찮죠? 그다음 2번, 3번, 4번은 세트예요. 세트. 근데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 안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신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두 실수 사이에는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조금만 있다 그랬나요? 아니죠. 무수히 많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유리수. 그쵸? 기억나죠? 네, 무수히 많다. 그랬기 때문에 2번 보세요. 적당한 두 실수, 루트 7과 루트 17 사이에. 정확하게는 사이에는 아니죠. 그쵸? 이상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루트 7 이상,

그럼 2를 더하면 5.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요런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5. 얼마 얼마는 대입하면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x 대신에 5. 얼마 얼마가 들어가면 요두값 사이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4. 얼마 얼마보다 크잖아요. 5. 얼마 얼마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재밌죠? 그러니까 요 2번, 3번, 4번 우리 분명히 공부했는데 요런 형태로 문제를 주니까 우리가 그 얘기인지 좀못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문제 같았어요.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특별 퀴즈 하나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혹시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x의 루트를 씌워줘서 통일시켜서 푼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루트 7이랑 루트 17이 있으니까 가운데 루트 x제곱으로 만들어줘 볼까? 뭐 충분히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결국 문제를 풀 때는 다시 저렇게 돌아가지만 여기서 떠올린 하나의 질문. 자, 갑니다. OX 퀴즈. x는 루트 x제곱일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x는 루트 x제곱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틀렸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정답은 x입니다. x. 자, 왜 x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는 루트 얼마죠? 루트 4 맞죠? 맞는데. 그렇죠? 맞는데. 근데 마이너스 2는요, 루트 얼마예요? 루트 4예요? 제곱해서? 루트 4 아니죠? 자, 그럼 뭐가 잘못됐게요? 그렇죠. 부호가 잘못됐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4예요. 이게 맞거든요?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그러면, 자, 녹색 지웁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왜 잘못됐냐면, 오른쪽, 우변 보세요. 우변은 x가 0만 아니라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즉, 플러스가 생략됐기 때문에, 얘는 양수 표현이에요, 양수. 0을 제외하면. 근데 왼쪽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맞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이게 우리가 다음 단어에서도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x가 양수라면, x는 절대값, 루트 x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음수라면 x는 루트 x제곱이 아니라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네. 왜냐면 음수니까 너도 음수여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마무리 단계니까. 그죠? 살짝 영감을 드려보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3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기준점을 찾고 길이만큼 방향에 맞게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있을 뿐이에요. 두 개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PC의 길이가 같대요. 여기에요, 여기. 정확하게 표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오른쪽 선분 DF와 DQ의 길이가 같다고 하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저 길이를 찾아보자. 첫 번째.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높이를, 여기를 높이로 할게요. 여기 1이라면 밑변은 2다. 그쵸? 높이가 1, 밑변의 길이가 2니까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 더하기 4. 루트 5가 되겠죠. 그쵸? 아,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PC의 길이는 루트 5다. 그죠? 나 오른쪽 구해볼게요. 여기는 밑변을 D2라고 한다면 높이가 2다, 그쵸? 밑변도 2, 높이도 2. 그러면 밑변은 루트 4 더하기 4,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오케이. 두 변의 길이 각각 구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기준점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 요 빨간색 부분에서는 기준점이 P일까요? C일까요? 그렇죠. C입니다. C.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C에 대응하는 점은 0으로부터 오른쪽 한 칸가 있죠? 1이네. 그렇죠? 1로부터 왼쪽으로 얼만큼 갔어요? 네, 루트 5만큼 갔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1 마이너스 루트 5.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다음 DE 이쪽 볼게요. 오른쪽. 자, 이 녹색에 대해서도 기준점은 D거든요. D.
기준점에 대응하는 수는 1 다음 오른쪽이니까 2죠, 2.

2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만큼 간다? 네, 루트 8만큼 가니까 답은 여기다, 그죠? 3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으로 중단원 마무리가 있네요. 우리 서술형 시험도 중학교 수행평가 또는 이제 정기시험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정기시험에 좀 많이 등장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빈칸 채우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서술형의 포인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채점하는 분, 선생님에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거나 그러면 다 보여요. 알겠죠?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즉, 명료하게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 된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네,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게 가장 근본.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보면 어떤 두 수의 합, 그것의 음의 제곱근을 라지 A, 대문자 A라고 하고, 두 번째, 어떤 두 수를 뺀 것에 대한 양의 제곱근을 라지 B, 대문자 B라고 할 때, 둘을 더하는 거네요. 그렇죠? 서술형 평가이기 때문에 이 더한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라지 A, 라지 B. 한번 풀이 볼게요. 자, 요거 먼저 요 부분을 계산을 해줬네요. 자, 요거 문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은 앞에 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 아니죠? 애초에 얘는 양수예요, 양수. 그렇기 때문에 6이 나오죠, 6. 그러면 16이네요. 그럼 16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라지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루트 14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4. 그 다음 빼기 요거는 5가 되겠죠? 그러면 9네요, 9. 그러면 9의 양의 제곱근이 라지 B니까, B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A 더하기 B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3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1.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이에요. 마찬가지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바로 그냥 해보죠. 루트 81이 얼마죠? 9잖아요? 이런 건 써주세요. 루트 81은 9네. 9. 그죠? 쉼표. 그리고 9의 음의 제곱근이 얼마예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죠. 시간이 더 있다면 요 문장 추가하면 좋아요. 9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요렇게요.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좀 계산할 게 있네. 그쵸? 이렇게 써볼게요.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18의 제곱. 얘를 계산해줘야죠. 얘는 7 더하기 18이라서 25다. 그쵸? 이렇게 구해주고, 쉼표. 그 다음에 라지 B를 구하는 거죠. 라지 B는 25의 양의 제곱근. 뭐 가장 기본 개념인데 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잘 구하면 된다. 이런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자, 두개 더하면 2가 되겠죠. 2. 그쵸?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답이에요 하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가끔 학생들이 A, B 따로 구하기만 하고 답을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항상 구하라는 게 뭔지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스텝 3. 자, 보죠? 225의 두 제곱근을 A, B라고 할 때,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이상해야 돼요. 어? 제곱근 두개 있는데? 자, 여기선 소인수분의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225는 15의 제곱입니다. 15의 제곱. 그러면 그것의 두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근데 누가 플러스 15고 누가 마이너스 15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마지막을 보세요. 단, A가 더 크대요. B보다. 그죠? 그러면 이제 풀이를 써볼게요. 225의 제곱근은, 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맞죠? 그리고 이거 A랑 B 중엔 A가 더 크다 했으므로, 이므로 A는 얼마? 네, 플러스 15.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5를 소인수 분해하는 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장과 답안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빠밤. 자, 서술형의 중요한 포인트 방금 얘기했어요. 연습장과 답안지를 구분해라. 무슨 소리냐면 학생들이 답안지에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225. 여러분도 많이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5 곱하기 뭐냐? 5, 4, 20, 5, 5, 25 이렇게 쭉쭉쭉 써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쓰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 다 해놓고 저기서 옮겨서 적다가 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쓰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생략된 거죠. 그렇죠? 생략. 연습장에다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거. 루트 2a-b 더하기 4. 이게 있는데요. 여기 a 대신에 15, b 대신에 마이너스 15. 보세요. 일단 제가 써볼게요. 이거 지울 거예요. 빨간색 쓰는 거. 루트 2 곱하기 15. 이렇게 쓰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15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들 채점할 때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를 실수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실수해요. 그러니까 잘못 옮겨 적는 거죠. 또 답은 맞다. 어디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 부분을 연습장에다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 연습장. 그러니까 답안지엔 적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2a 30. 그죠? 빼기 마이너스 b 15 더하기 4. 그죠? 49네요. 루트 49다. 요렇게 바로 적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49. 그래서 7이다.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다 얘기했어요. 문제지와 답안지, 연습장과 답안지를 구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2번부터 쭉 풀어보겠습니다. 아, 요거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 그죠? 먼저 60을 소인수 분해해야겠죠? 아, 잘했어요. 60 소인수 분해하는 거 연습장에 적으세요. 알겠죠? 답안지에는 바로 60x는, 자, 60은 4 곱하기 15.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요렇게 되네요. 그쵸? 거기에 x가 곱해진 거예요. 그쵸? 임으로. 자, 보통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해설지나 답안지 보시면 x는 3 곱하기 5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풀이가 모범적인 풀인데 부담스러우면 그냥 나열해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x는 일단 15가 있어야겠죠? 15 곱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15 곱하기 2의 제곱, 15 곱하기 3의 제곱 쭉쭉쭉 간다. 이렇게 써도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작은 x는 15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좀 애매하다 싶으면 x는을 지우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임으로 이렇게. 아니면 방금처럼 그냥 이렇게 쓰고 가장 작은 x는 15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자, 요것도 마찬가지. 36 빼기 x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36, 이게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거, 66에 36보다 다운. 5, 5, 25, 4, 4, 16, 3, 3, 9, 2, 2, 4,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x를 구할 수가 있죠. 36에 뭘 빼면 25가 될까요? 11. 그쵸? 그리고 또 36에 뭘 빼면, 네, 20을 빼면 16이 되고요. 36에다가 9, 4, 36. 그럼 27을 빼면 9가 되고요. 32를 빼면 4가 되고요. 마지막 35를 빼면 1이 되네요. 그쵸? 그럼 가능한 모든 자연수의 합이기 때문에 답은 답.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는 건 연습장에. 그럼 여기 지금 녹색으로 쓰는 게 연습장이에요. 67. 자, 67. 그 다음에 여기 쭉 더해볼까요? 47. 그리고 11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14, 15. 15. 그리고 이렇게 되나요? 125. 그래서 답은 125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명료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0: 두수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라. 자, 우리가 서술형에서 좀 지양해야 될 것은 얘가 2. 얼마 얼마니까 주어진 값이 0. 얼마 얼마다. 요 표현을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괜찮다 할수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명료한 풀이가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풀어 봅시다. 루트 11은 3. 얼마 얼마니까 8에서 3. 얼마 얼마를 빼면 4. 얼마 얼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모든 정수의 합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서 일단 답은 1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게 연습장인 거고요. 이제 답을 적어 볼게요. 여기서는 답을 검정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5는 뭐와 뭐 사이다? 이 표현. 2와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루트 5 빼기 2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11이 3과 4 사이 임으로, 그쵸?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바꿔줄 거예요. 누가? 마이너스 루트 11이.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8을 더해주면 5보다는 작고, 그죠? 그리고, 여기 8을 더하면 4, 그죠? 4와 5 사이에 있다. 요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임으로 이거이다. 이거 임으로 이거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따라서, 자, 요 부분 쓰면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모든 정수가 1, 2, 3, 4니까 합은 이렇게 되는 거고, 10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서술형에서는 대소관계를 부등식으로 좀 나타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우리가 꼭지를 마무리했고요. 조금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 새로운 내용으로 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선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국어 네 번째 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공부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글의 구조가 무엇이고 또 글의 구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바로 이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실제 글에서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거거든요.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죠.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 국어 11번부터 22번까지 함께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런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보고 갈까요? 자, 친구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이야기해보세요. 친구들, 글의 구조란 무엇이었나요? 글의 구조.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는데요. 글의 구조란? 네. 자, 열심히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떠올려 보죠. 글의 구조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글의 구조라고 배웠죠. 그리고 글의 구조에 크게 세 가지 구조를 배웠는데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열거 구조를 배웠습니다. 열거 구조란 어떤 구조였나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 구조가 바로 열거 구조고요. 다 배운 겁니다.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순서 구조도 배웠습니다. 순서 구조란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어떤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한 구조를 바로 순서 구조라고 배웠고요. 기억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조는요, 바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 구조, 어떤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그래요. 비교와 대조 구조까지,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글의 구조 대표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내용 떠올리며 이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읽어가면서 이 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열거 구조인지, 순서 구조인지, 비교와 대조 구조인지 단서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단서가 등장하면 그 단서에 한번 동그라미 밑줄을 그어보면서 함께 어떤 구조인지 파악하며 이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설명하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눈 크게 뜨고 단서를 찾아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첫째 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두 나무가 등장했네요. 다음은요. 이두 나무는 모두 상록수로 사계절 내내 잎이 푸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벌써 단서를 찾은 것 같은데요. 이 글의 구조를 알수 있는 단서. 이 문장에서 어디 있을까요? 자, 모두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기에 이미 기억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위에다가 모두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잎은 바늘처럼 가늘고 긴 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와 잣나무 모두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상록수이기도 하고요. 둘다 잎은 바늘처럼 가늘고 긴 침이 없으구나라는 것이가 문단에서 알수 있죠. 다음은 둘째 문단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의 동그라미. 이제 눈치챈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단서입니다. 어떤 글의 구조인지 알수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 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소나무의 나무 껍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반면 동그라미에 볼까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데 그런데 반면 잣나무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대요.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고 검은 빛을 띠는 갈색입니다라고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생김새 차이에 대해서 이 둘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글의 구조인지 눈치챘나요? 계속해서 보죠. 단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르대요. 뭐가 쓰임새가?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오는 송지는 현악기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악가루는 다식, 우리나라 전통 고유 과자 중 하나, 다식을 만들어 먹는데 쓰입니다. 잣나무의 열매인 잣은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아 그대로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문단에서는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쓰임새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라 문단 보겠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수이자 침엽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했고요. 생김새와 쓰임새에서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로운 소중한 식물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 단서에 동그라미 했잖아요. 모두 뭐 다릅니다. 반면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단서를 봤을 때이 글은 어떤 글의 구조일까요? 열거 구조일까요? 순서 구조일까요? 비교와 대조 구조일까요? 그래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바로 비교와 대조 구조라는 것, 이렇게 단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어떤 글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이렇게 단서를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조금 더 글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가나다라 중 소나무와 잣나무의 생김새에 대해 설명한 문단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생김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글로 돌아와서 나 문단 보겠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바로 이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생김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이 둘째 문단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문단에 기호를 적어봐 라고 했으니까 나 문단 나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소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강의를 열심히 본 친구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또는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마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냥 막 우왕좌왕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택지를 잘 보고요. 선택지의 핵심 단어를 먼저 글 속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글 속의 그 핵심 단어 앞과 뒤를 잘 보면 이 설명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를 쉽게 알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선택지의 핵심 단어를 이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잎이 바늘처럼 가늘고 길다라고 했어요. 소나무가요. 그렇다면 글 속에서 이 바늘, 잎, 이런 단어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있어요. 바늘이 있습니다. 자, 앞과 뒤를 잘 보라고 했지요. 소나무와 잣나무 모두 잎은 바늘처럼 가늘고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습니다. 2번. 잎이 두 개씩 한 묶음, 두 개씩 한 묶음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또 찾아보죠. 잎이 두 개씩 한 묶음 여기 있습니다. 앞과 뒤를 잘 볼까요? 소나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알맞고요. 3번. 나무 껍질은 두껍고 깊게 갈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두껍고 깊게라는 낱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껍고 깊게 갈라진다.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두껍고 깊게. 그 앞을 보면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소나무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4번. 송악가루는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 다에 있습니다. 자, 송악가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에서 송악가루는요, 바로 여기 있죠. 어디 있냐면, 여기.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악가루는 다식을 만들어 먹는 데 쓰인다고 했고요.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다는 내용은 어디 있나요? 그 뒤에 잣나무의 열매인 잣은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다라고 했지, 이 소나무의 꽃가루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알맞지 않고요. 5번, 송진은 현악기의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송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진은요, 바로 여기 있죠. 짜잔, 동그라미 해주고요.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온 송진은 현악기의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인다. 핵심 낱말을 찾고 그 앞뒤를 보면 이렇게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알 수가 있죠. 5번은 알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친구들도 우리 방금 함께 한 것처럼 먼저 선택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핵심 단어를 글 속에서 찾아보고 그 낱말, 단어의 앞과 뒤를 자세히 보면서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2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13번 문제 해보죠.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까지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로 나누어 빈칸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글의 구조를 알수 있는 낱말을 이렇게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분류해서 써봐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한번 보죠. 기역은요,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던 그 단서, 모두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고요. 디귿은 반면이고요. 리을은 다릅니다. 입니다. 어때요? 이 글은요, 비교와 대조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역의 모두는 A라는 B 대상, A, B 모두 그래라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그에 비해 니은, 디귿, 리을은 A와 B는 그런데 이건 달라. 차이가 있어. 반면 A는 이런데 반면 B는 이래. 또 A와 B는 이것이 달라. 이렇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단서잖아요. 따라서 공통점에는 기역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차이점에는 니은, 디귿, 리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단서를 통해 이 글의 구조가 뭐다? 비교와 대조 구조라는 것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문제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글의 제목이 자연재해 알고 대처해요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재해라는 것은요, 어떤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뭐 가뭄, 태풍, 또 폭염, 뭐 홍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알고 대처해요라고 했습니다. 대처라는 것은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고 조치를 취하자,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만 봐도, 아,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이 글도요, 같이 읽으면서 어떤 글의 구조인지 단서를 한번 두눈 크게 뜨고 찾아보자고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문단인데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대요.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단에서는 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뭐다?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둘째 문단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첫째라고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첫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첫째 동그라미 단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학교나 집처럼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쓰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실외에 있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라. 구체적인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자, 다음은 둘째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또 단서입니다. 태풍이 올 때는 이번엔 태풍이에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침수,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위험하니까 말이죠.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태풍이 올 때. 구체적인

아닌 역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글에 나타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첫째 지진 이야기했고요. 이번엔 둘째 태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1번과 2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1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주변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핀다라고 했고요. 2번,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3번, 실내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간다. 4번, 잠시 흔들림이 멈추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빨리 대피한다. 5번, 실외에 있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역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 위주로 앞뒤를 잘 보면 된다라고 했지요. 자, 선택지 4번에 잠시 흔들림이 멈추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빨리 대피한다라고 했는데 잠시 흔들림이 멈추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글 속에서 흔들림이 멈추면 그 뒤를 볼까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쓰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빨리 대피한다라고 한 선택지 4번이 알맞지 않다는 것 이렇게 또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단이 뭐예요? 문단. 문단은 글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의 덩어리가 문단이죠. 그리고 그 문단 안에는요, 우리가 배웠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보통 이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심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고,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보통 이 중심 문장은요, 문단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자,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첫째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몸을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문장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지 뒷받침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첫째라고 한그 뒤에 문장들.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첫째. 첫째라고 적어주고요. 그대로 보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몸을 보호하면서 중심 문장을 잘 보고 적어줍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줘야 합니다.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적어봤고요. 자, 우리 둘째까지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셋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폭염이에요.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하랍니다. 하래요. 꼭 외출해야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또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십니다. 폭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도 자주 마셔줘야 되는 것이겠죠.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되겠죠. 이때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 이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아두고 안전수칙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에 잘 읽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구조는 뭘까요? 지금 여기 셋째라고 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구조 중에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바로 그래요.

철거 구조다라는 것, 이렇게 또 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 만나보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배가 무엇을 돌아 바다로 나갔냐면 방파제입니다. 파도를 막기 위한 툭. 방파제를 돌아 바다로 나갔다. 방파제 적어주고요. 2번. 지난 여름 홍수로 우리 집이 물에 잠겼다. 침수. 맞습니다. 침수가 물에 잠김이란 뜻이니까 침수라고 적어줍니다. 세 번째, 나는 심한 어지러운 어떤 그런 기운 무엇으로? 현기증으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바로 현기증이 알맞은 낱말이겠지요. 이렇게 세 번째, 현기증 적어주면 이렇게 교과서 문제 17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인데요. 4에서 4번 문단에서 글의 구조를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건 묻고 있네요. 우리 이야기했죠. 첫째, 둘째, 셋째. 바로 열거 구조를 알수 있는 단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문단에서는 셋째라고 한이 단서 선택지에서 2번 찾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요, 1번부터 5번까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문단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단에서는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번 문단에서는 첫째, 그리고 3번, 둘째, 4번, 셋째, 구체적으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이렇게 이처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무엇이 어려울 수 있어? 꼭 기억하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잖아요. 따라서 번호를 적어보면 처음에는 1번, 그리고 가운데는 첫째, 둘째, 셋째, 열거 구조 2, 3,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는 5번 문단 이렇게 1, 2, 3, 4, 5.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문단 번호를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20번 문제 만나볼 텐데요.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아,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국민 참여 문화 운동이래요. 무엇이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이? 이 운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문화까지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을 널리 확산하려고 6월 22일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 선포했대요. 이 날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참여해 전주사고에 보관된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한 것이래요. 뭐가? 6월 22일이 말이죠. 그뒤 2024년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명칭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 6월 22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대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유산 지킴이가 될수 있다. 직접 국가유산을 방문하거나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글이나 그림을 공유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라고 이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글이네요. 자, 그렇다면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은 6월 22일 맞고요. 2번, 이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국민 참여 문화 운동이라고 했고요. 3번, 나라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의지에 의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도한다라는 3번이 알맞지가 않고요. 4번,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가꾸는 문화까지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추진되었다라고 했고요. 5번,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을 널리 확산하려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지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이 글을 쓴 목적이 뭐예요? 바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21번 문제와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고요. 이 1번의 조선 왕조실록은 이 조선시대 25대 왕의 기록, 이 472년에 해당하는 이긴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잘
연월일 꼼꼼하게 기록한 공식 역사

0: 서인데요. 이 조선 왕조실록은 1997년에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글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쓴 목적은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바로 국가유산 지킴의 날을 알리기 위해서죠.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22번 문제입니다.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 선포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 선포했다라고 했지요. 그 앞뒤를 잘 보겠습니다. 뒤를 보면 이 날짜는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참여해 전주 사고에 보관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한 것이다. 그래서 지정 선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장을 잘 보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일반 백성이 참여해 무엇을 조선 왕조 실록을 조선 왕조 실록을 어디로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글 속의 내용을 찾아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참여해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보고 적어주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이것도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배웠던 세 가지 글의 구조 중에서 비교와 대조 구조가 무엇인지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물론, 다른 구조를 함께 설명해줘도 좋습니다. 설명하면서 또 배운 내용 한번더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풀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국어 공부 열심히 이어나가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6단원 국어 단원평가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6단원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비판적으로 읽어요 단원이었습니다. 6단원에서는요. 우리 내용의 타당성도 생각해보고 표현의 적절성도 생각해보면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련 있는 문제도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단원평가 2회 그리고 수행평가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단원평가 2회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요. 내용의 타당성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읽으면 좋다라고 했고요. 설명하는 글 또는 광고를 읽을 때에는 표현의 적절성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을 볼게요.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모든 제품에는 제품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대요. 자, 그러면 제품 정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 제품의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용량은 얼마만큼인가, 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품 정보가 되겠죠. 자, 제품을 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대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다면 제품 정보에 있는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용량 200ml는 보통 한컵 정도로 초등학생이 한 번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를 고르면 우유가 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선생님은 조금 뭔가 어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용량은 양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는 건데, 이게 신선한 정도랑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보면,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대요. 용량이 적은 우유는 우유가 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고를 때에는 사용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연령은 몇 살부터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몇 살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에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다면, 3살보다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시를 잘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장난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선생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요. 아,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구나. 자, 몇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 아래의 나이의 어린이에게는 알맞지 않네. 라는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의 용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알면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 제품 고를 수 있대요. 상처에 붙이는 밴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와 방수밴드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상처를 보호해주는 기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수밴드를 사용하면 물에 닿아도 상처가 젖지 않습니다. 반면, 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상처에 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방수밴드보다 공기가 잘 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품의 용도, 예를 들어 이것이 그냥 밴드인지 방수 밴드인지를 확인하면 내가 사용하는 상황에 조금 더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아주 자주 묻을 수 있는 손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방수 밴드 붙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물이 많이 닿으면 상처가 잘안 묻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이 잘 닿지 않는 곳이 만약에 다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허벅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방수 밴드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샤워할 때 빼고는 굳이 자주 물이 닿지 않으니까. 오히려 일반 밴드를 사용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상처에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용도를 확인한 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글을 읽을 때에도 항상 여기에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읽어주어야 합니다.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글에 나와 있었거든요. 만약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값을 깎을 수 있다? 아니고요. 교환 환불을 받기 쉽다? 아니죠. 그런 말 없었어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죠. 4번. 제품을 빨리 구입할 수 있다? 자, 빨리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제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구나.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제품을 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자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었는데요. 자, 무엇을 확인하자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제품 정보였습니다. 제품 정보.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3번 글 나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 나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다면 제품 정보에 있는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적습니까? 자, 그러면 관련이 적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이 제품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니까요. 자, 2번. 표현이 자세하지 않고 모호하다? 이것도 이 나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알맞지 않죠. 3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자, 이것은 이 아래 있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알맞은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이 글쓴이가 주장하자고 하는 것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기 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않는 겁니다. 5번 글에 제시된 정보가 지나치게 자세하다. 이것도 찾을 수 있는 문제점 아니죠. 따라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글 나를 대신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그렇다면 글 나 자체가 좀 알맞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럼 그 문단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글쓴이의 주장과 잘 어울릴까요? 1번 소비기한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그렇죠. 용량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소비기한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거죠. 2번 용량을 확인하면 더 값싸고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용량과 안전한 제품이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건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맞지 않아요. 3번.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하면 더 맛있는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까? 자,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제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긴 한데 더 맛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왜냐면 보관하는 방법은 애초부터 더 맛있고 덜 맛있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맞은 것 1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5번이에요. 다음 광고를 보고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죠? 바로 보송보송이라는 신발 광고였어요. 물놀이용 신발인데요. 올여름 물놀이 이것 하나면 준비 끝!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은 여름 필수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의 적절성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거짓된 표현은 없는가? 과장된 표현은 없는가? 또 감추는 내용은 없는가? 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일단 올여름 물놀이 이것 하나면 준비 끝이라고 했어요. 자, 그건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어떻게 물놀이 하는데 신발 하나로 다 해결이 되겠어요. 튜브도 필요하고 수영복도 필요하고 수영 안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에요. 물놀이를 할 때는 다른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은 여름 필수품. 이것도 역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물놀이용 신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필수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쓰시오.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여러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에서부터 10번이에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소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식사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모든 상황에서 각자 밥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반은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식탁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식사 문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작은 상, 그러니까 소반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소반은 조상들이 바닥에서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습니다.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습니다.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반은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무릎 높이쯤으로 되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바닥이 딱 따뜻하니까 김치 같은 것들 쉽게 씌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는 상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이 있다면 바닥에서 이렇게 음식을 높게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소바는 우리 조상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전통 가구입니다. 소바는 그냥 음식을 올려놓는 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식사를 차릴 때 쓰는 상이었습니다. 소바를 보면 생활에 알맞게 도구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의 지혜와 식사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소바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보았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옛날에는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음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다라고 했는지 쓰시오라고 했죠. 글을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조선시대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빈칸에 그림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7번.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좋은 점을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1번.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자, 이것은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좋은 점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자, 소반은요, 각자 상을 차려 먹는 우리나라의 옛 식사 풍습을 잘 보여주는 전통 가구인데요. 가족들이 한 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2번,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온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닥이 아주 따뜻했단 말이죠. 겨울철에는. 여기에 음식을 그냥 두면 차갑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 데워지거나 또는 상해질 수 있잖아요.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반이 바로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됐다. 3번,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닥에 그냥 앞바다리하고 앉아서 여기에 음식을 바닥에 두고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 이렇게 떠먹을 때 허리를 깊게 숙여서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릎 높이쯤 되는 소반 위에다가 밥이랑 국을 올려놓으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좋은 점 바로 2번과 3번이 됩니다. 8번이에요. 소방과 관련 있는 우리 조상의 생활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자, 소방과 관련 있는 것이면 모두 다 좋아요. 1번, 온돌. 관련 있습니까? 네, 관련 있죠. 온돌 때문에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반을 사용한 거잖아요. 온돌 맞죠? 그 다음 2번, 조상의 식사 풍습 어때요? 그렇죠. 소반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각자 작은 상을 차려서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다음, 3번, 웃 어른을 공경하는 풍습. 자, 우리나라 웃 어른을 공경하는 풍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다음, 4번,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이것과 관련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이렇게 높은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처럼 낮은 이런 상을 사용했던 것이죠. 5번,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자, 물론 우리나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소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 소방과 관련 있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바로 1번, 2번, 4번이 해당이 되겠죠. 1, 2, 4라고 적어주세요. 다음 9번, 이 글을 읽고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도 표현의 적절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된 표현 없는가? 거짓된 표현 없는가? 감추는 내용 없는가? 판단합니다. 1번,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죠. 거짓된 표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죠. 3번,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자, 표현 중에서 또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이게 결국 거짓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있는지 판단해 보는 거죠. 5번,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자, 이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10번, 다음은 이 글을 읽고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이런 표현이어서 적절하지 않아. 자, 선생님도 아까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줄을 쳐놓았어요. 자,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죠. 아마 이렇게 전국에서 소반 위에 급식을 차려두고 먹는 초등학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죠. 바로 거짓된 표현이죠. 거짓된 표현이어서 적절하지 않아. 사실 이건 그런 사례를 선생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워요. 이건 거짓된 표현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0번 중요한 문제는 괄호 안에 거짓된을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문제도 선생님과 모두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문제입니다. 수행평가 문제도 여기 있는 이 글을 읽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겁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쉽고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시들을 설명하다가 하지만 하면서 화제를 전하네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대답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38명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자, 이것에 대한 이유를 먼저 제시한 다음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근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둘째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 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방해금지 상태 기능이 있어서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고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이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례들을 들면서 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해두고 있어요. 자,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뭔가 어색하죠?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을 수 있고 수학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알아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 자체로만 두고 보면 이 문단 자체는요, 네, 좋은 문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 나와 있었던 이 글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문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글 전체적으로는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 왜 그런지 이유들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스마트폰이 왜 좋은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색하죠? 자, 그렇다면 1번,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글의 첫 번째 문단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장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바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죠. 자, 아마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쓴 친구도 있을 텐데요. 우리 그래서 그대

그 문장을 가져오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주장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무엇 하지 말자 또는 무엇무엇 하자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써줘야 더 좋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또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번 문단 가에서 라 가운데에서 타당하지 않은 문단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타당하지 않은 문단, 문단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렇죠. 바로 문단 라였습니다.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까닭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이 글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문단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들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면 이 이유 자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까닭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이 사용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어지는 내용들도 역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라는 아주 잘못된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라를 한번 써볼 건데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어때요? 자, 우리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라는 주장에 이 이유가 어울리지 않는다. 적절하게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타당하지 않은 문단, 문단, 라가 되겠고요. 자, 그 까닭으로는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들어가면 좋아요. 자, 이유랑 주장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자, 서로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이긴 하지만 이유와 주장이 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어도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3번, 2번에서 답한 부분을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되도록 한 문장으로 바꾸어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의 주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문단 바꾸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채운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채우고 싶은가요? 일단 여러분 살펴보았을 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 그 다음 집중력이 저하된대요. 이거 말고 또 어떤 점이 있죠? 네, 선생님은요 우리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스마트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나머지 시력이 좋아지지 않고 시력이 더 나빠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거북처럼 이렇게 목이 앞으로 쭉 나와서 거북목을 갖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어서 가족들과 갈등이 많아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안 좋은 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거북목 증후군, 안구 건조증 등이 발생해 신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글의 주장과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리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을 때 인간 대 인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그 다음 나 개인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는다면 이 글이 굉장히 탄탄해지잖아요. 그래서 신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이 내용 들어가면 좋습니다. 또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억력 그리고 계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스마트폰으로 진짜 유용하게 정보만 찾아봐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짧은 쇼폼의 동영상들을 자주 보거나 또는 조금 자극적인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력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긴 영상을 보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짧고 좀 핵심만 있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계산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수학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기억력 그리고 계산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0: 주기만 하면 모두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우리 라 대신에 쓸만한 내용을 적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수행평가 내용 선생님과 모두 해결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죠. 바로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비판적 읽기는 이것이 타당한지 이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활동입니다. 자, 우리 6단원에서 비판적 읽기를 꾸준하게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타당한지 또 이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어보았거든요.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정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쓰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게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국어 6단원 단원평가 내용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 6학년 1학기의 내용은 모두 끝났거든요. 자, 여러분 다른 과목도 선생님과 열심히 함께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작품들 감상해보고 생각 그리고 느낌도 정리해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국어 활동 내용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모아 정리해볼게요. 단원 정리 학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6번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반짝 나라로 떠나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 정리 학습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들만 모아놨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작품을 감상하고, 그러니까 작품엔 여러 가지가 있죠. 시, 이야기, 인형극, 이런 것들을 감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로 해도 좋고 또는 글로 써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라는 거죠. 제일 먼저 작품 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요. 그러면 인물의 마음은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그래요. 말, 그리고 행동에 드러나 있겠죠. 만약 인형극이라면 말, 행동, 그리고 인물의 표정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어요. 인물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해 본다. 그리고

친구가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거나 인용극을 보거나 할때 항상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 인물의 마음에 조금 더잘 공감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저 인물 화가 났을까? 아니면 답답할까? 아니면 슬플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써봅니다. 이렇게 글까지 써봤다면 생각이나 느낌 잘 표현한 거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말도 볼게요.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 때에는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쉽게 쓸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고 나서 모든 장면에 대해서 내 생각과 느낌을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꼭 모든 장면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딱 하나만 골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법을 떠올리면서 우리 신호라는 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호, 너랑 만나기로 했다.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다. 건널목에서 우리 마주쳤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고개를 까딱하자, 너도 까딱. 팔을 휘휘 흔들자, 너도 휘휘. 폴짝폴짝 뛰자, 너도 뛴다. 빨간불이 막아도 너랑 나랑 마주보며 너랑 나랑 신호 중. 여러분, 이 시에 있는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요. 이 시에 있는 인물, 나는요, 너랑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건널목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건널목에서 마주친 다음 그두 친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인물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에서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 혹시 찾았나요? 인물의 마음. 뭐, 예를 들면, 기쁨, 신남, 반가움, 두려움, 보고 싶음, 그리움. 이런 마음이 드러난 부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대요. 여러분, 신발, 제대로 신으려면 신발끈 묶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발끈도 못 묶었대요. 왜 신발끈도 못 묶고 달려나갔을까요? 너랑 만나기로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 내가 까딱하자, 너도 까딱. 팔을 휘휘 흔들자, 너도 휘. 폴짝폴짝 뛰자, 너도 뛴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나와 너가 둘다 반가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도 짐작했어요. 그 다음은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반가웠던 경험? 네, 선생님은요, 아파트 건너편, 그러니까 앞동에 사는 친구랑 이렇게 멀리서 팔을 휘휘, 그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신호를 주고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글에 나오는 나와 너의 마음을 좀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조금 더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친구의 반가운 마음이 잘 드러난 시라는 것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두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자, 우리 이번 8단원에서 인형극 만나보았죠? 네, 맞아요. 우리 그림자 인형극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인형극도 만나봤어요. 인형극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대신에 인형이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말하죠. 인형극 속의 인물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 짐작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행동을 자세히 살펴봐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에도 인물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잖아요. 여러분 이제 익숙할 거예요. 인연극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에도 역시 인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인물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말을,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직접 말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알수 있고,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도 살펴볼 수 있더라. 말과 행동 둘다잘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우리 이것은 인연극의 특징인데요. 인물의 목소리 크기와 말의 빠르기가 어떠한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자,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건요. 잘 들으라.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인물의 목소리 크기랑 말의 빠르기가 어떤지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인물이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말의 빠르기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 인물이 화가 났어요. 그럼 목소리가 아주 커지겠죠? 그리고 인물이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수줍어요. 그러면 목소리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인연극을 감상할 때에는요, 인물의 목소리 크기, 말의 빠르기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인연극을 감상할 때에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인물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 행동 모두 다잘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의 좋은 형제라는 인연극 만났었는데 혹시 기억하여? 그렇죠. 우리 최근에 읽어보았잖아요. 최근에 봤잖아요. 의 좋은 형제는 아주 사이좋은 두 형제의 이야기였어요. 함께 벼베기를 하고 볕단을 나누어 가졌는데, 생각해보니까 형은 아우한테 조금 더 줘야 될것 같고, 아우 생각에는 형에게 좀더 줘야 할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밤에 몰래 자신의 벼단을 형에게, 그리고 자신의 벼단을 아우에게 옮겨주기로 합니다. 옮겨줬어요. 아침이 되니까, 뭐야. 내 볕단의 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옮겨다 줬다.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니, 형이랑 아우가 서로 마주친 거예요. 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볕단을 옮겨다 주다 보니까, 우리의 볕단의 양이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다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인연극을 감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연극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물을 먼저 떠올려야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연극 전체를 보고 나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장면,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인연극 의 좋은 형제에서 형이 몰래 볕단을 가져다 두면서 다음날 아우가 놀랄 것이라 기대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이 왜 기억에 남는지 그 까닭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면도 골랐죠? 그 다음, 내가 왜그 장면을 골랐는지 까닭도 생각했죠? 이번에는 내가 그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글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우가 형에게 열심히 벼베는 것을 배워요. 아우 귀찮아서 어려워서 안벨 법도 한데, 오, 형에게 어떻게 벼를 베나요? 열심히 배워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성실한 아우님께라고 편지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형님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는 아우님의 모습이 멋있었어요. 자, 어떤 것이 어땠어요? 이런 장면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적었죠. 그 다음,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도 아우님처럼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어떤 인물을 정하고 그 인물에 대한 나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편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그냥 내가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다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네?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했잖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우리의 감상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친구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네, 인형극이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졌죠? 이렇게 8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6번을 해결해 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1번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1번에서 2번.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와, 시가 나왔네요. 어떤 시일까? 두 개보다는 한 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우산 속에서 팔짱 낀두 사람. 어깨동무한 두 사람. 더 따뜻해, 더 정다워. 여러분, 이 시의 내용 기억나나요? 네, 이 시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대상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산이에요. 우산. 여기 있죠? 우산. 여러분,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래요. 우산 속에서 팔짱을 낀두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깨동무를 한두 사람이 있죠? 이두 사람은 각자 하나씩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산 하나로 봤습니다. 두 개보다는 한 개. 그리고 큰 우산도 아니고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씁니다. 왜요? 왜 이런 우산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나누어 썼을 때 둘이 꼭 붙어야 하잖아요. 팔짱 끼거나 어깨동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더 따뜻하고 더 정답거든요. 자, 이 시는요, 함께 우산을 나누어 썼을 때더 정답다 라는 내용을 담은 시였어요. 이 시의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우산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시의 제목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우산 사용법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이 보기 중에서 알맞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거짓말. 거짓말 어울릴까요?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우산, 그리고 우산을 함께 받아서 더 따뜻하고 정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땅 따먹기는 전통 놀이 중에 하나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 없었죠? 어울리지 않고. 4번, 우산 사용법. 좋아요. 우산 사용법 정답 여기 있었죠. 우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 각자 하나씩 쓰지 말고 둘이서 하나만 쓰자. 그리고 큰 우산 말고 작은 우산 하나 나누어 쓰자.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쓰면 더 정다우니까 다정하잖아. 그래서 우산 사용법이라는 제목이 어울립니다. 5번 친구 사용법이에요. 오, 친구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4번 우산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시를 읽으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를 한 번만 읽었을 때 쉽게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 선생님, 저는 장면이 도저히 그려지지 않아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시를 두 번, 세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1번, 가예요, 가. 친구와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장면. 이 시에 도시락이란 낱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장면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나,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는 장면.

그래요. 우리 친구하고 함께 우산을 쓰고 걷는 장면이 이 시를 읽을 때 떠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에서 둘이 우산 하나만 쓰면서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죠. 다 친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울고 있는 장면. 우산이라는 낱말이 나와서 조금 헷갈려 할수 있는데요. 친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울고 있지 않겠죠. 왜냐? 우산 같이 받고 가고 있잖아요. 울고 있다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바로 나를 골라주는 것이 알맞겠네요. 다음 3번부터 5번은 여기 있는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만 각각의 그림이 우리 전래 동화의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전래 동화일까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첫 번째 가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볼까요? 와, 여기 여러 사람들이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커다란 공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요. 가운데를 쩍 하고 갈랐더니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돈과 보석, 값진 물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에서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받았죠? 그 다음 그 박씨를 심었더니, 와, 주렁주렁 박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슬근슬근 톱질하세 하면서 박을 쩍 하고 갈랐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각종 비싼 것들, 돈, 보석, 먹을 것, 이런 것들이 절절절절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흥부는 부자가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장면은 흥부가 박을 이렇게 쩍 하고 갈라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3번. 장면 가에서 흥부의 마음은 어떠할지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선생님이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수 있어요. 원래 굉장히 가난했는데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나서 열린 박을 보고 얘를 딱 하고 갈랐더니 이제 난 부자가 되겠네. 나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겠네. 너무너무 기뻤겠죠. 슬픔, 무서움은 어울리지 않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찾아 써라. 기쁨.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이건 어떤 장면일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콩쥐팥쥐라는 이야기입니다. 콩쥐팥쥐의 한 장면이죠. 콩쥐팥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콩쥐랑 팥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는 영 미워했어요. 팥쥐와 새엄마가 마을 잔치에 갔는데요. 콩쥐에게는 일할 거리를 던져두고 가신 거예요. 너 저기에 있는 저 곡식 다 찧어놓고 여기 있는 이 항아리, 그러니까 독에다가 물 가득 받아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콩쥐가 열심히 곡식도 찍고 여기에 있는 이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퍼날라요. 그런데 물이 제대로 찼습니까? 아니요, 물이 차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항아리 아래, 독 아래에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멍이 나 있는 독에다가 아무리 많이 물을 붓는다고 해도 이 항아리 안에 물은 가득 찰수 없죠. 왜냐? 밑에 물이 줄줄줄줄 새니까. 그때 바로 이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 친구의 이름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은 두꺼비예요, 두꺼비. 두꺼비. 개구리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더 크고, 등이, 등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두꺼비가

나타나서는 콩치야,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이 끝에, 이 항아리의 끝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꼭 박아서는 항아리의 구멍을 막아주었어요. 그 다음 콩쥐는 물을 계속 부어서 항아리를 가득 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죠. 드디어 마을 잔치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장면 나에서 콩쥐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상황 콩쥐가 훅훅훅 울고 있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우지? 흐흐흐. 울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난 상황이에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물을 쏟아 울고 있습니다. 물을 쏟아서 울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물을 쏟은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2번, 두꺼비가 무서워 도망치고 있습니다. 콩쥐는 두꺼비가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두꺼비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무섭지는 않았을 거예요. 3번, 독을 깨뜨려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까? 부모님께 혼이 났나요? 콩쥐가 독을 깨뜨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맞지 않아요. 4번, 두꺼비와 친구가 되어 놀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놀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놀고 있진 않아요. 콩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따라서 알맞지 않아요. 5번, 깨진 독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데, 두꺼비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콩쥐가 깨진 독을 보면서, 나는 이 독을 채울 수 없을 거야. 걱정하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장면? 맞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찾았죠? 다음 5번이에요. 서술형 문제죠? 장면 다에서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하여 쓰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어떤 할머니께서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있고요. 호랑이가 어흥하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파죽 할멈과 호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파죽 할멈과 호랑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께서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내가 겨울에 팥죽을 진짜 맛있게 만들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살려주세요. 팥죽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멍석, 송곳, 지게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서 팥죽을 한 그릇씩 얻어먹고 이 호랑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 상황은 밭일을 하던 할머니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나요? 그래요. 밭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흥하고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 깜짝 놀라는 건 놀랄 수 있어요. 뭐 친구가 와서 놀래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아이가 와서 놀래킬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 호랑이인 거예요. 그러면 놀라고 무서웠겠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하여 서술형 답안을 한번 써보세요. 꼭 이렇게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미만 비슷하다면 모두 정답입니다. 6번 문제, 중요한 문제 볼게요. 작품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작품을 읽고 나서 생각

확인한 느낌을 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을 써보는 것이 좋겠죠? 또는 기억에 남는 인물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왜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그 까닭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1번, 기억에 남는 장면, 글로 써야 하겠죠. 글로 써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은 어때요? 당연히 글로 써야겠죠. 3번, 작품을 읽어본 친구들의 생각은 써야 할까요? 아니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는 것이니까 친구들의 생각을 쓰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하라고 한다면 3번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또다시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4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보면서 함께 4단원 마무리해 볼까요?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단원 정리평가 2회 1번부터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에서 보기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하은이의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석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공연은 연습을 많이 했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은이가 그날을 하면서 관용 표현을 말할 건데요. 자, 보기의 뜻을 담아야 돼요. 기대에 차 날짜를 꼽으며 기다리다. 자, 어떤 관용 표현 생각나요? 손꼽아 기다리다 생각나죠? 자, 그러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구나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자, 1번 발이 넓구나. 이것은 인간관계가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손을 놓는구나, 손을 놓다, 이거 뭐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그만둘 때. 자, 길을 재촉하는구나, 사람이 이동을 서두를 때. 자, 발 벗고 나서는구나, 적극적으로 나설 때. 자, 손꼽아 기다리는구나가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여자아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대화인데요. 미술용 연필을 챙겼는데 내필통에 없네? 남자아이, 오늘 미술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더 찾아볼래? 여자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떻게 하지? 자, 이것을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쓸 거야. 이것을 맞대다. 관용 표현인데요. 우리 함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궁리하고 고민하자. 뭐예요? 머리를 맞대다이지요. 자, 남자아이. 다른 반에서도 오늘 미술용 연필을 썼다고 하던데? 여자아이. 그래, 너는 이것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어? 자, 뭐가 넓으니? 그렇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반 친구한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어? 발이 넓으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찾고 있는 것 무엇이에요? 미술용 연필이니까 선생님이 미술용 연필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나온 대로 적어 주어야 해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기역은 머리였고, 니은은 발이었죠? 머리, 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관용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알맞지 않은 것. 자, 기역.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온 말이 관용어 맞죠?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온 말이라고 했어요. 맞고요. 자,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을 잃은 것 맞죠? 자,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건 관용어가 아니라 속담입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기호, 디귿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어서 5번입니다, 친구들.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어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지금 상황이 있는데요.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등교 시간에 늦지 않도록 친구에게 서둘러 가자고 말해야겠어. 자, 서둘러 가자. 이거 뭐예요? 그렇죠. 길을 재촉하다입니다. 사람이 이동을 서두르다. 자, 그리고 2번. 학급 회의에서 친구의 발표를 듣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거 뭐예요? 무릎을 치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관용어의 뜻을 알맞게 짐작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눈이 많다라는 관용어가 있는데요. 눈이 많다. 뭐 눈이 많다? 아니면은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이 많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뜻, 눈이 많다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는 사람이 많다. 야, 지금 눈이 많아. 행동 조심해. 자, 보는 사람이 많다. 괜찮죠? 자, 2번.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요. 코가 높다. 그쵸? 자,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손을 놓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에서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채원이와 혜성이의 대화입니다. 혜성아, 뭐 하니? 자, 혜성이가 무엇을 하냐면요.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채원이가 조언을 해주는데요. 속담을 사용하면 짧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랬더니 혜성이가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로 많은 것을 알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대요. 자, 작은 행동 하나로 많은 것을 알수 있다는 속담, 뭐 기억나요? 부분으로 전체를 알수 있다?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속담 생각나야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어.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라는 낱말이 들어간 관용어나 속담이 어떤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를 어떤 사전에서 찾은 뒤 뜻이 있는 부분의 아래를 살펴보고 관련 있는 관용어와 속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무슨 사전? 그렇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는 낱말을 찾고 아래쪽에 보면서 관용어 속담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하나라는 낱말을 검색해서 속담을 더 알아볼 수도 있어요. 또한 속담 사전에서 우리가 다양한 속담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속담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채원이와 혜성이가 찾은 속담을 찾아 쓰시오. 자, 대화에도 있죠? 어떤 속담이었어요?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었죠. 자, 8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에서 찾은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부분을 보면

전체를 알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1번. 일부만 보고. 이게 부분이잖아요. 일부만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른 보기도 살펴볼게요. 자,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그런 속담이 생각나야 되고요.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가 들어서도 고치기 어렵다. 자, 이런 속담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3살 버릇, 여릇, 여든까지 간다. 자, 4번.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을 잘 알기 어렵다. 자, 이거 뭐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 5번.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다. 배웠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채원이와 혜성이가 속담을 찾은 방법 이외에 속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지금 우리 본그 대화에서 채원이와 혜성이가 속담을 찾은 방법은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찾은 거죠. 자, 그 외에도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속담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국어 사전. 자, 그러면 속담 찾을 수 있는 방법, 기역, 이응, 초성 힌트 뭐예요? 국어죠. 국어 사전을 통해서 우리 속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다음 속담에 알맞은 뜻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아래 보면 속담 있고요. 보기에 뜻이 있는데요. 알맞은 거 연결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속담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있어요. 자, 선생님이 땅 짚고 헤엄치기 뭐라고 했어요? 자, 땅을 짚고 헤엄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매우 쉬운 일. 자, 그리고 2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자, 열 길은 굉장히 깊은 깊이에요. 그거에 비해 한 길은 얕겠죠. 하지만 열 길,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 일이 매우 쉽다. 이거 뭐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 조심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관용 표현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으니까 말 조심해라. 자, 지금 여기는 없죠? 아니고요. 자, 디귿.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길 사람 속 몰라. 자, 이거죠? 자, 따라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준영이, 민주, 정우의 대화인데요. 준영, 내가 잘하는 것은 알지만 조금 겸손하면 좋을 텐데, 정우가 앞에서 좀 잘난 체 했죠? 민주, 그래,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잖아. 자, 지금 관용 표현 넣었는데요. 벼 이삭은 익을수록,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미안,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한것 같아. 준영,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말을 잘했어요. 민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떠오르네. 맞아요. 말 잘하면 좋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어요. 자, 좋은 말의 효과, 좋은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관용 표현이죠. 자, 그럼 11번. 기역과 뜻이 반대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은요,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 겸손에 관련된 거죠.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낱말? 뭐예요? 빚, 겸손, 우리 잘난 척말 한마디? 겸손과 반대되는 건 잘난 척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니은을 본다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의 중요성. 자, 말 한마디에 은혜도 갚을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자주 말하면 그 대상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것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죠. 자,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천냥 빚 갚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말은 발이 없지만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겠고요. 4번. 아무리 훌륭한 자원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다. 쓸모없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우리 공부했었고요. 자, 5번 잘 아는 일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 자, 잘 아는 일이라도 계속 이제 점검.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또 어때요? 괜찮죠? 뛰는 놈 위에 내가 되게 달리기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놈이 있네? 어이씨,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대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정해져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에서 1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었어요. 자, 어느 겨울날, 자, 겨울이죠? 겨울에 사또는 이방을 급히 불러 말했죠. 여보게, 요즘 내가 통 입맛이 없고 힘이 없네. 이방은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새콤달콤한 산딸기가 입맛을 돋울 것 같으니 당장 산딸기를 구해오래. 이 겨울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눈앞이 캄캄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라는 뜻이었죠. 자, 사또, 지금 겨울이라 산에 눈이 쌓여 산딸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핑계는 듣고 싶지 않네. 내 명을 어기면 곤장을 지겠네. 자, 곤장이라는 건 죄인을 이제 벌하던 형벌 도구라고 했죠. 긴 막대기.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문제 풀어볼게요. 14번입니다. 사또의 명을 들은 이방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 자, 지금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나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자,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이 아득했을 것이다. 어우, 눈앞이 캄캄하다. 맞죠? 자, 행동보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고요. 말 없이도 사또와 통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죠. 자, 사또의 명이 아주 쉬운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 사또의 명은요. 되게 하기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기역과 뜻이 비슷한 관용 표현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기역은요. 눈앞이 캄캄하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자, 이런 관용 뜻을 가진 관용 표현 또 있나요? 있어요. 앞길이 막막하다. 어떻게 앞길이 막막해? 자, 적어볼까요? 자, 앞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에서 19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읽었던 견학 기록문이었죠? 자, 한번 가 부분부터 볼게요. 자, 가 부분. 우리는 먼저 고래문화 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했다. 자, 이 장소에 갔어요. 여정을 할수 있죠. 자, 이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인데 1층 전시실에서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자, 글쓴이가 본 것입니다. 견문 부분 있죠? 자, 나 부분 읽어볼게요. 자,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자, 지금 여정이 바뀌었죠?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고래 수족관에 몰려 있었다. 자, 이곳에서는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었다.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자, 본 것이죠?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고 우레와 같은 박수, 관용 표현인데요. 우레 천둥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의 박수, 크게 박수를 쳤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 부분도 읽을게요. 이제 다음 여정이네요. 장생포 고래 박물관 근처에서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자, 이것을 타고 바다로 나갔죠. 고래바다 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해서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다라고 설명도 해줬어요. 자, 총네 경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래를 볼수 있다는 세 번째 경로를 선택했는데 3시간이나 배를 타야 해서 부모님께서 뱃멀미를 걱정하셨다. 자, 멀미가 심한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 울며 겨자 먹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탔다.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돌고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을 졸였는데, 멀리서 참 돌고래 떼가 나타났다. 자, 고래바다 여행선 타고 바다로 나간 그 여정에서 글쓴이의 견문과 감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여정 견문

감상으로 구별하여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럼 볼게요, 기어.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 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자, 지금 내가 방문한 장소, 여행의 과정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여정이죠. 자, 따라서 여정의 기억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 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이거 내가 뭐예요? 본 거잖아요. 견문이죠. 볼견, 견문. 자, 따라서 견문, 니은. 자,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거 내가 느낀 거니까 뭐예요? 감상이니까 디귿.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견학한 내용을 알맞게 정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글 가에서 알 수 있었어요. 자, 1층 전시실에서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고래의 진화와 생태. 그 부분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대한 설명을 보았다. 자, 딱 이 부분 있잖아요.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사용한 관용 표현과 그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요. 두 개의 관용 표현 나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겨자 굉장히 매운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 그래도 울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때. 자, 우레와 같은 박수. 굉장히 큰 소리의 박수.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돌고래를 보고 큰 소리의 박수를 친 것을 알 수 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되겠죠. 자, 동생은 멀미 때문에 배를 타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울며 겨자 먹기가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 다 뒤에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이 온다면 그 문단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은 글나 글 다, 아니 글 가, 글 나, 글 다는요. 다 뭐예요? 이 견학 기록문의 가운데 부분이죠. 각각의 여정에서 글쓴이의 견문과 감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글 다 뒤에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이 온다면 견학 기록문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럼 견학 기록문의 끝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면 좋다고 했어요? 내가 견학을 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 깨달은 점, 다짐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견학 장소, 이것은 처음 부분에서, 그쵸? 자, 견학 목적도 처음 부분에 적어줘야 되고요. 자, 보고 들은 것은 견문이기 때문에 각 여정별 보고 들은 것은 가운데 부분에, 자, 그리고 견학 장소에 가는 여정도 이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견학한 뒤 생각한 점이나 느낀 점이 이제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들어가면 좋으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친구들. 견학 기록문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견학 기록문 쓰는 방법 공부했으니까 떠올려 보면서 보기 볼게요. 자, 1번. 가운데에는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을 쓴다? 이거 가운데 아니고 어디에? 어디에 좋아요? 끝에 좋죠, 그쵸? 아니죠? 자, 끝에는 견학한 까닭, 견학한 사람, 견학 장소 쓴다? 이건 처음 부분이 좋죠. 자, 3번. 견학한 일이 무엇인지 읽는 사람이 파악하기 쉽게 처음에 견문을 쓴다? 자, 처음에 견문을 쓰기보다는 견문은 가운데에 여정마다 내가 보고 듣게 된 견문을 쓰면 좋습니다. 자, 처음에 아니고 가운데에 써야 되겠죠? 자, 4번. 읽는 사람이 간접 체험을 실감나게 할 수 있게 견문과 감상을 자세히 쓴다? 너무 좋죠. 자, 5번. 처음에는 견학한 여정에서 보고 들은 사실과 생각이나 느낌 등의 감상을 쓴다? 자, 지금 견문과 감상을 쓴다는 건데 처음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서 쓰면 좋겠죠. 자, 따라서 알맞은 거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 정리 평가 2회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 풀어보면서 4단원 마무리 해보지요. 4단원 서술형 문제 네 문제도 함께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가 자료와 나 자료 있는데요. 자, 가는요, 뉴스 진행자와 기자의 말입니다. 자, 뉴스 진행자,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기자. 산불로, 지금 산불 재난이 발생했어요.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자, 지금 두 군데에 발벗고 나서다라는 관용 표현 들어가 있는데요. 자, 발벗고 나서다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 자료는요. 이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자, 지금 여기 기자가 있고요. 뉴스 진행자가 있습니다. 자, 산불, 이재민 돕기, 자원봉사라고 적혀 있고, 여기 어떤 문구가 빠져 있네요.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지 우리가 문제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료 가를 읽고, 자료 나의 기억에 들어갈 문구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자, 우리 조건을 그럼 살펴볼까요? 자, 조건은요. 자료 가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자, 자료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재민들을 도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핵심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자료가에서 사용된 관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발벗고 나서다. 이 관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문구 만들면 되겠어요? 누가요?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인근 지역 자원봉사자. 발벗고 나서. 지금 이재민들 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이렇게 이제 문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발이 들어가는 관용어를 한 가지 더 찾아 써보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쓰시오. 자, 우리 발이 들어간 관용어 정말 많죠. 얘기해볼까요? 이제 발이 넓다도 있고요. 발벗고 나서다. 발빠르게 이제 대처하다. 발빠르다도 있고요. 나 그리고 발이 묶이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발이 들어간 관용어 정말 많은데요. 선생님은요, 이거 적어볼게요. 발을 빼다. 아, 나 발을 뺄 거야. 이거 뭐예요? 내가 어떤 관계를 끊어내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즉,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어떤 일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날 때 발을 빼다라고 합니다. 자, 발을 빼다 했는데요. 친구들은 다른 발이 들어가는 관용어 넣어주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에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읽은 글인데요. 장생포고래박물관 근처에서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아, 그 부분이군요. 자, 고래바다 여행선은요, 장생포항 출발해서 이제 연안 둘러보고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 탐사하는 관광선이고, 네 가지 경로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선택했는데요. 3시간 배 타야 돼요. 그래서 뱃멀미를 걱정하셨 부모님께서 멀미가 심한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탔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자, 돌고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 졸였는데요. 멀리서 참 돌고래 떼가 나타났죠. 수십 마리쯤 되는 참 돌고래가 힘차게 헤엄치며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감상부분이죠. 자, 앞으로도 고래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도록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감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여정에서의 견문과 감상이 드러난 문단이 되겠고요. 문제 볼게요. 자, 3번. 이 글에서 견문과 감상을 찾아 한 가지씩 쓰시오. 자, 친구들, 다시 글로 돌아가면 지금 군데군데 보고 들은 것이 있고요. 느낀 게 있어요. 자, 보고 들은 것은 견문에, 느낀 것은 감상에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뒷부분. 이건 뭐예요? 감상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 장생포항을 출발해서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 고래바다 여행선이다. 이거 들어서 알게 된 거잖아. 이런 건 견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견문과 감상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십 마리쯤 되는 참 돌고래가 힘차게 헤엄치며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았다. 본 거잖아요. 견문이죠. 자, 그리고 감상,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거 내가 느낀 거니까. 자, 이 외에도 다른 견문, 다른 감상을 적어줘도 됩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과 더 알고 싶은 까닭을 쓰시오. 자, 선생님은요,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 장생포의 그 지역에 이제 고래 박물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래 박물관이 우리 글 처음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고래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고래 박물관이 왜 하필 장생포에 있을까? 그게 선생님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의 장생포에

역사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 역사를 하면 왜 그곳에 고래박물관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더 알고 싶은 까닭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장생포에 고래박물관이 있다는 까닭이 알고 싶어서, 있는 까닭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로써 우리 4단원 전부 공부했습니다. 4단원에서 많은 내용 공부했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국어 시간에는요, 5단원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뭐 그런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너 실망이야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1: 의외인데요.
0: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아하.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1: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지금 섭섭한
0: 오,
1: 거예요.
0: 그니까.
1: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0: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1: 오.
0: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1: 아,
0: 와,
1: 생각이 들죠.
0: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0: 그쵸?
1: 같아요.
0: 무슨 일 있나 하면서.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0: 오,
1: 오, 뭔가
0: 그치.
1: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0: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1: Yes. 다 영어로
0: 예.
1: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1: 아, 그럴 수
0: 있어요.
1: 있거든요.
0: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2: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0: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Hang?
2: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Play.
2: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0: James.
2: James.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What are you saying?
0: You study.

0: You study bug.
1: Study bug?
0: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1: Oh,
0: know?
1: yeah.
0: So I can't play with you.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Really?
1: Yeah, you should study with
0: Study with
1: me.
0: me?
1: Yeah, with me.
0: Okay, let's study.
1: Okay.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1: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0: Why didn't you
1: 왜
0: sit까지?
1: 너는 sit하지 않았니?
0: 네. 나와 함께.
1: 나와 함께.
0: 그쵸.
1: 언제요?
0: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1: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래요?
1: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에서 단어 하나만 비워놨는데,
0: 예.
1: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1: 오케이.
0: 런치 타임?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0: 아,
1: lunch.
0: 애쉬
1: 그죠?
0: 들어가는구나.
1: 언제 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죠?
0: 네.
1: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0: Nine.
1: 이렇게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런치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0: 오.
1: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0: 그쵸.
1: 하면 되겠어요?
0: 그러면 at dinner
1: 그렇죠.
0: 이겠네요.
1: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0: 예.
1: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t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0: 근데 이게 런치타임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쓰면 안 돼요?
1: Lunch time도 틀린 건 아닌데,
0: 예.
1: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0: 아,
1: Right?
0: 좀더
1: So, we just
0: 짧게?
1: get at lunch,
0: 예,
1: at
0: at lunch.
1: dinner, 이런 식으로. At
0: 더
1: breakfast.
0: 간단하네요.
1: Yeah, of course.
0: 네.
1: 그 원어민들도 긴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0: 네.
1: 자, 여기 지금 앞에 why가 나왔잖아요.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0: Why didn't you?
1: 자, 그러면 너왜 뭐뭐 안 해가 아니라 너
0: 뭐뭐
1: 왜
0: 하지
1: 뭐뭐 하지?
0: 않았어?
1: 그렇죠.
0: 예.
1: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안 했는지에
0: 그쵸.
1: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Okay, so 여기서는 너왜 과거에
0: 앉지 않았어?
1: 아하,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원형. 해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될 수도 있고,
0: 그쵸.
1: 따지는 게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0: 오.
1: 근데, 안 깨워서 내가 늦은 거예요.
0: 아, 믿고 잤잖아요.
1: Why? 그래서 하는
0: 아,
1: 거야.
0: 어떡해.
1: 너왜 나를 안 깨운 거야?
0: 아.
1: 너왜나안 깨웠니?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그렇죠. Wake me up 이라는
0: Yes.
1: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0: 네.
1: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너왜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0: Library.
1: Library. The library. Right?
0: 네.
1: 너그 도서관에 왜안 왔어?
0: Why didn't you come
1: To the
0: to the library?
1: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 네.
1: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0: 그쵸?
1: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0: 예.
1: 왜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안 했지?
0: 오호.
1: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자,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0: 네.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0: 아, 뭐 이유가 있네요.
1: 네. 내가
0: 아.

0: 지스랑만 노니까.
1: 어,
0: 아, 질투스.
1: 질투쟁이.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0: Because you, 뭐, 이거 빠진 부분이 있다고
1: 그쵸?
0: 치고요.
1: 너가 놀았어?
0: hangout 한다.
1: James랑
0: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1: 놀았어요.
0: 좋아요.
1: 네. 근데 랑만 놀아야
0: 만인.
1: 돼요.
0: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1: Always 놀았나 봐요.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0: 오케이.
1: 그쵸?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0: 오케이.
1: 네, always.
0: Alright.
1: Yes.
0: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1: 네.
0: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1: 그렇지.
0: 나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only를 썼습니다.
1: 아, 이것도 생각을
0: 네,
1: 했는데.
0: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비슷하지만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수 있겠죠. 자,
1: Yes.
0: 일단은 이 hang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out의 hang만 잡아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 테스트 쓰려면 어떻게 하면
1: 이게
0: 될까요?
1: 헝 아닌가요? 헝? 헝,
0: 헝,
1: 헝, 헝.
0: 헝, 헝.
1: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0: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정답은 맞습니다. 행,
1: 오.
0: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out 이런 식으로.
1: 아.
0: 이게 행드도 있어요.
1: 행드.
0: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1: 오.
0: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수 있기 때문에.
1: 얘는 매달다란 뜻이 아니에요?
0: 여기에서 말했을 때. 네, 이
1: 아.
0: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1: 그러면
0: 그쵸?
1: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0: 그쵸. 뭔가 행
1: 오.
0: 아웃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행을 쓰는
1: 네.
0: 거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 아웃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1: 놀다.
0: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1: 그러면 요거랑 뭐 플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0: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1: 아, 내가 또
0: 하는데요.
1: 선생님의 마음을 꿰뚫었네. 아,
0: 계속, come on.
1: 조금 참을
0: Ask me
1: 걸.
0: something. Yes. 자, 그러면 hangout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그러면서
1: 어허,
0: 놀자. 이러면 어때요?
1: 놀자.
0: 하자.
1: Let's hang out
0: 그들과.
1: with them.
0: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How about this? hang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1: Hung out.
0: hangout. 나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나내
1: 아,
0: 친구들이랑 놀았어.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s.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1: 네.
0: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1: 네.
0: so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ng out with them.
1: Let's hang out with them.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I hung out with my
0: Alright.
1: friends.
0: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바로
1: 네.
0: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 네.
0: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1: 오.
0: play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 버려 가지고 play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 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1: 네.
0: 보통 아이들 있죠. 완전 아이들.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근데
1: 맞아요.
0: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엔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1: 네.
0: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밖에서 놀고
1: 예.
0: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0: 맞아요.
1: 에.
0: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 막 이렇게 노는 경우는 좀
1: 그런 거
0: 많진
1: 매치가
0: 않죠.
1: 잘안 되죠.
0: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에.
0: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수 있는 거 행아웃이
1: Hang out.
0: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All 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예.
1: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 그 서로 그런 거 있죠.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2: 그러네.
1: 티격태격 가는 느낌.
2: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1: 그렇죠.
2: 이렇게 해가지고.
1: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2: 그렇죠. 네. Well, you a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1: 네.
2: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1: 오글까지는
2: 껄끄러도 되겠죠.
1: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2: 그쵸?
1: 이러지 않아요.
2: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1: 네.
2: 그쵸?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1: 뭐가
2: 공부하느라.
1: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2: 공부하느라.
1: 그럼 어떻게 쓸까요?
2: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예.
1: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2: 되게 좁네요,
1: 네.
2: 여기가.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1: 네.
2: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1: 일단은 스터디가
2: 예.
1: 있어야 되긴 하겠죠.
2: 일단은
1: 그렇죠?
2: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 기 때문에 커즈 아까 그럼 커즈 네 커즈
1: 네.
2: because의 줄임말이에요.
1: 어떻게
2: 커즈 you 커즈 study
1: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2: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2: 어, 그래요?
1: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study.
2: 아, 뭐예요?
1: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2: 왜요?
1: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2: 우와.
1: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어,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2: 예.
1: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예요.
2: 예.
1: 때문에라는
2: 그러니까
1: 거?
2: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okay. 머리를 굴렸는데요.
1: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2: 네.
1: 아,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2: 와.
1: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2: 네.
1: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2: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1: 아, 이거요?
2: 예.
1: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말은 없지만.
2: 아니, 근데
1: 항상 있어왔습니다.
2: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1: 그렇죠. 보통은
2: 예.
1: 좀 이해가 실용 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2: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1: 틀린
2: 과거에.
1: 건 아니에요. 전혀
2: 네.
1: 틀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2: Yeah.
1: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2: 아,
1: 원래
2: 그거는
1: 동사로?
2: 약간 수거로 가야 돼.
1: 나의
2: do
1: 숙제를
2: my homework.
1: Do my homework.
2: Yes.
1: 조금 바꿔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2: 그러네요.
1: 자, 일단 나 바빠. 그럼 어떡해요?
2: I'm busy.
1: I'm busy.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러면 나 숙제하느라.
2: Doing my homework.
1: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2: Yes.
1: Ooh. 자, how about this? 하, 있잖아. 그녀는
2: yeah.
1: 항상 바빠.
2: 어.
1: 뭔가 하느라 바빠.
2: 뭔가를 하는구나.
1: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2: 아.
1: 이러면서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2: 아, she is always busy.
1: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2: Doing something.
1: 그렇죠.
2: 아.
1: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2: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2: 예.
1: 말도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2: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 있어요.
2: 예, 그러니까 뭐 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1: 네.
2: 그래서 계속 바빠요.
1: 뭐 그래서 아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버리죠.
2: 맞아요.
1: 사실은.
2: 그래서 네.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1: Oh my.
2: Thank you for you.
1: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2: 네.
1: 두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2: 와.
1: 아, 그러니까 이게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2: 야, 이거는 정말.
1: 네.
2: 나 뭐 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1: 아,
2: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 I'm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2: 우.
1: So, 이러면
2: 와.
1: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0: 진짜 이거
1: Very
0: 실용영어
1: nice.
0: 완전.
1: Yes, yes. 네.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0: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0: 뭐죠?
1: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0: 네.
1: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0: 아.
1: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0: So simple.
1: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0: 예.
1: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바쁘다라고 해서.
0: 아,
1: 그래서,
0: with로.
1: let me just show you.
0: 자.
1: 나 뭐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doing something 였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네.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0: With가
1: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0: 그러네요.
1: So,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0: 예.
1: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0: 네네네.
1: Right?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0: 아, 그렇죠. 그렇죠.
1: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0: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1: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0: 네.
1: 공부하면은 뭐 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어쩌고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럴 수도 있죠.
0: Yes.
1: Yeah.
0: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1: 오케이.
0: 이걸로 할게요.
1: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0: Oh.
1: 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0: 그렇죠.
1: Yeah.
0: 약간 뭐 yeah.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1: 그렇죠.
0: 예.
1: 살짝 자존심 부리면서.
0: 그렇죠.
1: 오케이. Right.
0: Yes.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Mm-hmm.
1: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0: 네.
1: 또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0: 떨어지죠.
1: 미지근한 느낌?
0: 예.
1: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렇죠?
0: 네.
1: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0: 예.
1: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0: maybe
1: 그녀가 너를 안다.
0: You
1: 그녀가
0: she knows you.
1: 그죠? Maybe she knows you.
0: Uh-huh.
1: Maybe she knows you.
0: 그쵸?
1: I don't know. 이러면서
0: 예.
1: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0: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1: it's
0: fact.
1: True.
0: It's true.
1: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1: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0: 아.
1: Maybe 왜냐면 얘는 should를 빼면
0: 네.
1: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좀 이상하죠.
0: 아 그러네.
1: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0: 그렇게 되는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0: 네.
1: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0: 네.
1: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0: 네.
1: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Yeah.
1: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0: Maybe she knows you.
1: Maybe it's true.
0: Maybe it's true.
1: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0: 네. 어? Maybe.
1: 제가 쓰는 게 아니라.
0: 아, 숙제예요?
1: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0: 오케이, okay, I'm busy doing 힌트 homework.
1: 힌트 드리면 제 생각에는
0: yes.
1: 한 80% 막 알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1: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0: Yes.
1: P로 시작해요.
0: 아, yeah.
1: 네, 이거는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0: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아, yeah? Okay.
0: 예, 뭐 노래 제목인지.
1: Perhaps.
0: Perhaps.
1: 맞습니다.
0: Yeah.
1: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그리고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0: 약간 문어체적이군요.
1: 예, 맞아요.
0: 예.
1: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0: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1: 예.
0: 아마 그럴 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1: 예.
0: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1: Perhaps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똑같은 걸 쓰진
1: 네,
0: 않겠죠.
1: 똑같은 걸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0: 자,
1: Maybe보다 세고 P.
0: ER로 시작해요.
1: 와, 아, probably인가요?
0: 발음이 너무
1: 아,
0: 프라바블리 아니에요?
1: probably, probably, 이건가? 아,
0: 만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s,
0: Guys,
1: 스펠이
0: 같이
1: 헷갈리는데요?
0: 알아두세요.
1: 오, 맞네.
0: 맞습니다.
1: 오.
0: Al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0%는
1: 네,
0: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1: 네,
0: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1: maybe보다는 확실히
0: 네.
1: 네, 좀더 있네요.
0: 그러니까 물론 이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1: 네,
0: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1: Yes.
0: 동사 원형. 너왜 과거에 뭐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왜나안 깨웠어? 너왜나안 깨운 거야?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wake me up? 너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왜안 왔어? 그 도서관에?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1: 네.
0: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At lunch까지.
1: Yes.
0: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1: Yes.
0: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1: I'm busy doing my homework.
0: Doing my homework.
1: Yes.
0: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Hmm?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Okay.
0: Oh, great job, you guys.
1: Yes.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0: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Mm-hmm.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1: 오.
0: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네.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럼 이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금, 사금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1: 모래와 금이 섞여 있을 때는 금이 더 무겁기 때문에 커다란 접시에 담고 흔들면 덩치가 큰 금은 밖으로 튀어나오고 가벼운 모래만 접시 안에 남게 된다.
0: 정말 그럴까? 사금 채취할 때 왜 물 속에서 접시를 흔들까? 사금 채취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바닥 같은 곳에요. 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채취할 때 이렇게 물 속에서 뭔가를 넣고 흔듭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밀도차를 이용하는 게 어떤 방법인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밀도 차이가 나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먼저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은요, 섞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밀도 차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둥둥둥 뜨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 바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별 깔때기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물이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완전히 이렇게 층이 분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개를 열고 이 밑에 꼭지를 돌려서 아래쪽에 존재하는 물을 비커로 따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다시 다른 곳에 부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때는 꼭 이 위에 있는 마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액체가 빠져나감에 따라서 이 안에 빈 공간에 압력이 감소하게 돼서요. 이 밑부분으로 공기가 꾸르륵 하고 들어가서 물과 기름이 또 섞여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 열어주고 그 다음 꼭지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이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물을 다 따라낸 다음에 위에 남은 이런 기름은 다른 곳에 따라내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요층 있죠? 요 부분에서는 좀 섞인 그런 물질이 확실하게 분리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요두 층을 이룬 구간에서는 다른 곳에 이제 좀 따라 버리고 기름하고 분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도 차가 나면서 둘이 섞이지 않으면 확실하게 분류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섞이지 않는 물질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밀도 차이가 나는 고체 물질은 어떻게 분리를 할까? 지금 선생님은 밀도 차이가 있는 고체 물질 이렇게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크기가 자잘자잘해서 막 작으면 그거 분리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크면 집어내면 되긴 하지만 더 작을 때는 힘드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도, 녹아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녹이지 않으면서도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이렇게 넣어주면 밀도가 낮은 것은 이렇게 떠오르고요. 더 높은 것은 이렇게 가라앉게 돼서 둘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가 무엇이 있냐? 처음에 말했던 사금입니다. 사금을 골라낼 때요, 사금이 섞인 이 모래를 쟁반에 담아서 흐르는 물을 이렇게 흔들면 금은 엄청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면 모래보다 한 7배, 약 7배 정도는 더 크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고요. 흙탕물이 되어서 모래는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금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 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심 분리로 혈액을 분리하는 이런 예입니다. 혈액이 원심 분리라는 이 기계를 돌리면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져요. 원심 분리는요, 이런 기계예요. 이렇게 생긴 기계에 이런 시험관을 넣고요. 엄청 빠르게 돌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으면 밑에는 빨간색 혈구라는 것이 남아요. 이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위에는 누런 액체인 혈장이라는 것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평상시에 플라스틱 종류 엄청 많잖아요. 분류 배출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이런 밀도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가벼운 플라스틱은 물에 담갔을 때물 위에 둥둥 뜨게 되고요. 물보다 밀도가 높은 플라스틱은 밑에 가라앉게 돼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가라앉은 것들도 조금씩 밀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 고체 물질과 이 고체 물질 사이에 있는 그런 밀도를 가진 액체를 부으면 또 가벼운 것은 위로 뜨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분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도 차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물질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박사고 같은 거 나서 원유가 유출되고 그러면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게 되거든요. 이렇게 표면에 모인 기름을 흡착하는 그런 장치로 걷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이라서 가능한 것이고요. 섞여버린 액체끼리 분리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도 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선한 달걀을 고를 때도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지만 이 달걀 표면에 숨구멍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숨구멍, 미세한 그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달걀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달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달걀 안에 공기 부분의 부피가 커져요. 그럼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신선한 달걀은 이렇게 밀도가 물보다 커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좀 오래되었다 하는 달걀들은 이 안에 공기주머니가 커진 거예요. 평균 밀도가 작아져

0: 그래서 물에 뜬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여러분,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실생활에 활용하는 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금과 모래는 물에 녹지 않은 고체이지만 밀도가 서로 다르다. 금의 밀도가 모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속에서 흔들면 금은 아래로 가라앉고 모래는 쉽게 떠내려가거나 위쪽에 남는다. 이러한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금을 분리할 수 있다.
1: 아하! 물은 금과 모래가 밀도에 따라 가라앉거나 뜨도록 붓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군요. 금이 모래보다 훨씬 밀도가 크다는 성질을 물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0: 이렇게 오늘은 혼합물을 밀도 차이로 분류하는 방법,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포텐 정리 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9강인데요. 오늘 9강에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유닛 7, 현재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랑 이 단어들을 읽어보면서 지금 바로 기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lie. lie인데요. lie는 누워있다라는 의미입니다. lie, 누워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셨죠? 이어서 두 번째 단어도 읽어볼게요. bark. bark. 네, bark 하면 개가 짖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bark, 짖다. 자, 이어서 kite 나와 있는데요. kite. kite는 연입니다, 연. I'm flying a kite 하면 나는 연을 날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dash. 자, 여러분, 어떻게 읽는다고요? dash. dash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dash, 그릇. 자, 이어서 wake up 하면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lease wake me up at 7 하면 나 7시에 좀 깨워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wake up 하면 깨우다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추가 어휘 좀 살펴볼게요. die, die, die 무슨 뜻이에요? 죽다라는 뜻입니다. 동물이 혹은 사람이 죽다라고 할때 우리 die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이어서 shine인데요. shine 하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shining stars 하면 빛나는 별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shine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어서 rise 나와 있습니다. rise. rise 하면 높이가 이렇게 쭉 높아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뜨다 혹은 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이 오르다, 태양이 뜨다라고 할 때도 이 rise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The rising sun 하면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fall인데요. F-A-L-L.

돼요. 자, 우리 오늘은 Chapter 3를 한번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Chapter 3의 제목은 바로 분사입니다. 사실 이 분사에는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현재 분사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재 분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이 현재 분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 분사의 형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동사의 뒤에 ing를 붙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씩 우리 차근차근 외워보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건 동사 ing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There are singing girls on the stage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 현재 분사 한번 찾아보세요. 현재 분사 어디 있을까요? 동사의 뒤에 ing를 붙인 singing이 바로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소녀들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I saw the boy playing the guitar. 5형식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보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 소년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로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도 현재 분사가 한 단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이 동사의 뒤에 ing를 붙인 playing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 얘네가 현재 분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형태를 가지고 안 거예요. 동사의 뒤에 누굴 붙여서 ing를 붙여서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대부분의 동사들은 바로 뒤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완성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동사의 경우 약간씩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에는 그냥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방금 본 것처럼 sing 혹은 play 모두 뒤에 ing를 그냥 붙여서 현재 분사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singing 그리고 playing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사들 중에서 이로 끝나는 동사들 있죠? 이 경우에는 이를 없애고 ing를 붙입니다. 이를 빼고 ing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dance 이로 끝나는 동사잖아요? 이 경우 이를 빼고 ing를 이렇게 붙여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dancing이 되겠고요. take 역시 이로 끝나는 동사잖아요? 이를 없애고 ing를 갖다 붙이자. 그러면 taking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끝나는 동사들은 이를 빼고 ing를 붙인다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동사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것은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인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run, 달리다죠. 그런데 세 글자를 한번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요. 그렇다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단어니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를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unning에서 n이 두 개인 거예요. 예시 하나 더 볼게요. sit. 얘도 역시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동사잖아요. 이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써주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sitting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동사들 중에서 IE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lie, die, 이런 애들, IE로 끝나요. 이렇게 IE로 끝나는 애들은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를 써요. 예를 들어서, die에서 IE를 뭘로 바꾼다? Y로 바꾸고 ING로 쓴다. 하나 더, lie도 마찬가지죠. IE를 없애고 Y로 바꾼 후에 ING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규칙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쌤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 규칙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규칙보다는 여기 있는 예시를 기억해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에 ing를 더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형태별로 바로 ing를 붙이는 애들도 있고 약간 변형을 해서 ing를 붙이는 규칙들도 있으니까 같이 표로 알아두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현재 분사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형태를 알았으니 이제 의미를 좀 알아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즉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 나와 있어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분사, 즉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인 이 현재 분사는 이름이 현재 분사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뭐 하는 혹은 현재 뭐뭐 하고 있는으로 주로 해석이 돼요. 자, 예시 보겠습니다. The dancing girl is my sister. 자, 여기서 현재 분사는 dancing이죠? 여기서 dancing girl 어떻게 해석해요? 춤을 추고 있는 소녀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dancing, 춤을 추고 있는으로 해석했죠? 해볼까요? The girl dancing with flowers is my cousin이라고 했습니다. 소녀인데 어떤 소녀예요? 꽃을 들고 춤을 추는 그 소녀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역시 현재 분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건 이와 같이 ing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 분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이 문장에서 보입니다. 바로 앞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분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보면서 현재 분사가 명사를 어떻게 수식해 줄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즉 수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분사가 단독으로 꾸며주는지 혹은 현재 분사 뒤에 수식어구가 붙어서 길어지는지에 따라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지 뒤에서 수식할지가 결정됩니다. 현재 분사가 단독으로 꾸밀 때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지만 현재 분사가 수식어구를 만나서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명사의 뒤로 가면 돼요. 자, 예시 바로 볼게요. The dancing girl이라고 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소녀죠. 이 경우 현재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볼게요. The girl dancing with flowers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꽃을 들고 춤추고 있는 소녀잖아요. 소녀잖아요. 이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수식어구와 만나서 세 단어로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재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고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분사가 혼자서

명사를 꾸며줄 경우에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지만 수식어구와 만나서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지면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 내용도 이따가 같이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스텝 1으로 바로 넘어가서 문장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개념을 바로 문장에 적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꼭 같이 고르면서 따라오세요. 자, 1번입니다.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라고 하였네요. 자, A를 보시면 그 울고 있는 아이는 배가 고프다라고 했어요. 자, 왼쪽에는 crying, 오른쪽에도 crying인데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쵸? 자, 울고 있는 cry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형태가 알맞겠네요. The crying baby is hungry. 그 울고 있는 아기는 배가 고프다가 되겠습니다. B를 보시면 빨리 달리는 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뭐뭐 하는 이니까 현재 분사 자리죠. 따라서 run 뒤에 ing를 붙여줄 건데 이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동사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쓴다라는 규칙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running 골라주시면 돼요. 자, C를 보면 빛나는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shine은요, 빛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따라서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형태, 뭐뭐 하는으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 없애고 ing 붙인 것 기억나시죠? 따라서 a shining star is in the sky.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D를 보시면 누워있는 고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눕다는 lie인데요. 이때 ie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ie를 지우고 ying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했어요. 따라서 lying 여기 골라줄게요. 이를 보시면 나는 수영하고 있는 몇몇 소년들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수영하고 있는을 보자마자 현재 분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모두 현재 분사 ing가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swim 뒤에 ing를 붙이는데 이 경우에도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고 있는 동사니까 마지막 자음 한번더 붙이고 ing를 써줘요. 그래서 정답은 swimming. m이 두개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고 따라 써보시면 돼요. 자, A 보시면 smiling child came to me 라고 하였어요. 왼쪽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ing를 붙인 현재 분사 형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봤을 때 미소 짓고 있는 아이는 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이니까 현재 분사 ing 형태 골라주자. 쉽죠? 써볼게요. A smiling child. 미소 짓고 있는 아이는 came to me. 나에게 왔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씩 또박또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B 갈게요. I saw a jumping monkey at the zoo. 나는 동물원에서 점프하고 있는 원숭이를 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ing 현재 분사를 고르자. 쓸게요. I saw. 나는 보았다. 무엇을? 한 마리의 점프하는 원숭이를. 근데 어디서 봤어요? At the zoo. 동물원에서. 이어서 C 갈게요. The woman cooking dinner is my aunt. 자, 여기서는 저녁을 요리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이모다라고 해석이 돼요. 따라서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cooking 골라주면 되겠네요. 써볼까요? The woman, 그 여자는. 근데 어떤 여자예요? Cooking dinner.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 그 여자는 is my aunt. 나의 이모입니다. 혹은 고모입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D입니다. The dog barking at strangers is scary 라고 했어요. 우리 stranger 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짖고 있는 그 개는 무섭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뭐 하고 있는 ing, 현재 분사 고릅니다. 써볼게요. The dog. 그 개는? 근데 어떤 개죠? Barking at strangers. 짖고 있는 누구를 향해 짖고 있냐면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짖고 있는 그 개는 is scary, 무섭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이어서 이 갈게요. The robot dancing to the music is amazing 이라고 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로봇은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할 때는 그냥 ing 골라주시면 됩니다. 써볼까요? The robot, 그 로봇은. 그런데 어떤 로봇이냐면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는 dancing to the music. 'Is amazing'이라고 했죠?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is amazing. 네,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시면 노래하는 새한 마리가 나를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래하다, sing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어야 하거든요. 노래하는 새. 따라서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A singing bird woke me up. 이어서 B입니다. 3개의 날고 있는 연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fly 뒤에 ing를 붙인 flying 써주면 되겠죠. 날고 있는 연이 되겠습니다. C 보시면 나는 울고 있는 소년 한 명이 엄마를 찾는 걸 도왔다라고 했어요. 울고 있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cry 뒤에 ing 붙여서 crying이 되는 겁니다. 울고 있는 소년이 되겠네요. 이어서 D를 보시면 나를 향해 미소 짓는 저 소년은 친절해 보인다라고 하였어요. 역시 뭐뭐 하는이니까 현재 분사죠. smile 뒤에 ing를 붙여서 smiling이 되겠습니다. The boy smiling at me looks kind.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그 소녀는 친절해 보인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강아지와 달리고 있는 그 소녀는 내 여자 형제이다 라고 했는데요. 달리고 있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run 아니죠? running ing 붙여서요. 우리 현재 분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가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A를 보시면 자고 있는 아기 한 명이 소파 위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기는 아기인데 그냥 아기가 아니라 자고 있는 아기니까 sleeping baby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sleep 뒤에는 꼭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서 자고 있는 아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B를 보시면 떨어지는 사과 하나가 내 머리를 쳤다라고 하였습니다. 떨어지는 사과. 우리 falling apple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떨어지는 사과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C를 보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남자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남자는 the man인데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자.

따니까 washing 혹은 doing the dishes가 됩니다.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동사 뒤에 ing를 써준 거예요. 자, 이어서 뒤를 보시면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그 새는 매우 작다라고 했어요. 자, 새는 새인데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새라고 했죠. 따라서 the bird singing aloud is very small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보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은 피곤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students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이니까 waiting 해주면 됩니다. The students waiting for the bus look tired가 되는 것이죠. 자, 쌤이 여러분께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재 분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차이점이 뭐였죠? 우리 현재 분사가 단독으로 꾸며줄 때, 혼자서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수식어와 만나서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졌을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봐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라고 있는 나무는 매우 크다라고 했거든요. The tree growing is very tall 이래요. 자, 그런데 growing 이 tree를 꾸며주고 있는데 단독으로 꾸며줄 때는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꾸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the growing tree is very tall 이렇게 바꿔요. 비를 보시면 그 떠오르는 태양은 매우 멋지다. 역시 떠오르는이라는 현재 분사가 태양을 앞에서 꾸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the rising sun is amazing이 되겠죠. C에서도 마찬가지 a coin shining is on the floor. 단독으로 꾸며주니까요. 꾸며주는 명사의 앞으로 가세요. A shining coin is on the floor. 이렇게요. 뒤를 보시면요. 크게 웃고 있는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졌을 때는 명사의 뒤에서 꾸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the boy laughing aloud is my friend. 이렇게 바꿔요. 얘도 마찬가지 안경을 쓴그 남자가 새로운 선생님이시다. 수식어구가 길어졌으니까 뒤로 와요. 그래서 the man wearing glasses is a new teacher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시면 a ball rolling came to me. 단독으로 꾸미니까 명사의 앞으로 가세요. A rolling ball came to me. B에서도 마찬가지. 분사가 단독으로 꾸며줄 때는요.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쵸? 따라서 명사의 앞인 여기로 가주어야겠죠? 그래서 the working mom is very busy가 되겠네요. C를 보시면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구가 길어요. 두 단어 이상이에요. 이 경우에는 뒤로 가야 합니다. The dog running fast is my pet. 뒤에서도 마찬가지 child crying이라고 하였는데요. 분사가 단독으로 꾸며주니까 명사 앞으로 와요. A crying child. 이를 보시면요. The shouting at the player's man is our coach. 의미는 알겠죠? 그 선수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남자가 우리 코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명사를 꾸미는 분사구가 이렇게 길어졌을 경우에는 명사의 뒤로 와야 한다라는 규칙에 의해서 The man shouting at the players is our coach. 이렇게 바꿔주면 알맞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재 분사의 형태와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자, 형태에 ing를 붙인다. 의미,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웠던 내용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

0: 과거분사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프랑스 혁명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프랑스 혁명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하면 정말 중요한 정치기구, 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인데요.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교환을 통해 이 내용들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와 함께 교환에 주목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발단입니다. 우선 계속된 전쟁이 있었고 왕실의 사치가 지속되어 재정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프랑스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분제도입니다. 프랑스는 크게 국왕 밑에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1신분은 성직자로 대표되었고, 2신분은 귀족, 그리고 3신분은 시민, 농민, 노동자 등으로 구성되었죠. 그런데 이 1, 2신분은 전체 인구의 2%예요. 그런데 이 2%가 전체 토지의 약 4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그럼 제3신분은 전 인구의 98%인데요. 이 98%가 토지의 약 60%를 나눠 가졌고요. 세금을 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였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라의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자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3신분을 소집합니다. 이를 3부회라고 합니다. 1신분, 2신분, 3신분을 소집했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 어떻게 해결할까를 둘러싸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요. 먼저 1, 2신분은 신분별 투표를 하자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신분끼리 투표한 결과, 2신분끼리 투표한 결과, 3신분끼리 투표한 결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아무리 3신분이 반대해도 1, 2신분이 찬성하면 결국 1, 2신분의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제3신분이 이렇게 신분별로 투표하지 말고 머릿수별로 투표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3신분은 새로운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이렇게 발표하죠. 제대로 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고요. 이를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러자 국왕이 탄압을 시도해요. 그러자 파리 시민들이 무기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혁명이 본격화됩니다.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국민의회는 봉건적인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직자라서 귀족이라서 가지고 태어난 특권을 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는 혁명의 이념이 됩니다.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내 사유재산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는데요. 또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입법의회가 구성됩니다. 입법의회 시기는 어땠을까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자기네 나라에까지 미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압박했거든요. 그러자 프랑스가 선전포고하며 전쟁, 즉 혁명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혁명을 막으려는 나라들과 프랑스에서는 이 혁명을 지속하려는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전쟁이 계속되자 물가가 상승했고 시민들이 봉기하여 왕궁을 습격합니다. 이로써 왕권이 정지되고 새로운 국민공회가 수립됩니다.
이 국민공예 시기를 볼까요? 국민공예 시기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공화정은 무엇인가요? 공화정은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있죠. 이로써 루이 16세인 왕이 처형됩니다. 이후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급진파가 아주 무서운 정치, 공포 정치를 시행해 나가요. 하지만 공포 정치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반대파에 의해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고 총재 정부가 수립됩니다. 총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라는 뜻인데요. 다섯 명의 총재가 통치하는 총재 정부 시기가 지속되었지만 국내외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통령 정부가 수립되었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함께 볼게요. 먼저 프랑스 혁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의회입니다. 국민의회에서는 인권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요. 또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죠. 한편, 이 헌법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입법의회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의회 시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즉, 혁명을 막으려는 나라와 혁명을 지속하려는 프랑스 사이에 혁명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지속되자 시민들은 봉기했고, 결국 왕권이 정지되고, 새로운 국민공회가 수립되죠.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이후 공포 정치가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반대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게 되었고 총재 정부가 수립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라의 위기로 국내외 혼란이 지속되었고 이로써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하여 통령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이후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재정 위기 속에서 루이 16세가 과로를 소집하며 시작하였죠. 무엇인가요? 네, 산부회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국민의회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과로를 발표하였는데요. 과로는 네, 바로 인권선언입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억압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이 왕권에 반발하여 과로 감옥을 습격하였습니다. 이 감옥은 네,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교역과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구체적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송나라와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이 확대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송의 경제와 해상 교역의 발전이 이 교과서의 변화상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정치사, 중국의 정치사를 좀 가르쳐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송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했는지, 이 과정에서 북방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상교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송나라와 북방민족을 몰아내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은 세계사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그 제국들이 강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강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몽골 제국은 해당 지역, 한 지역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거의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문명 국가들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은 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과 그 과정에서 동서가 어떻게 문화교류를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이제 그 서아시아 유럽 간의 그런 교역로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원길도 있고요. 비단길, 즉 사막을 이용하는 비단길이 있고요. 바닷길, 세 가지가 있는데 비단길 같은 경우는 뭐 한나라라든지 당나라와 같은 강한 이제 중국 왕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상선들, 그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존재했거든요. 혹은 바닷길에서는 해적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상인들이 언제나 좀 불안에 떨고 위협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몽골 제국이 되면서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왕조처럼 실크로드의 일부분만 차지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종착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이 시기 때 자유롭게 동서교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의 이제 발전이 더 빠르게 된다. 융합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면 되게 신나게 가고 있죠. 도적들이, 아, 상인들 공격해서 내가 돈벌수 있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몽골군은 칸께서 그대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를 배우기 전에는 언제나 흐름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헷갈려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한부터 갈 건데, 후한 시기 때 황건적의란이 발생했었죠. 농민 반란인데,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들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삼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게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라고 했었죠. 그러한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현제가 아니라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분봉받은 왕들 혹은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틈이 타서 만리장성 북쪽에 사는 다섯 개 북방민족 오호가 침략하게 되면서 진나라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 동진시대가 열리게 되고, 다섯 개의 북방민족은 만리장성 남쪽에 16개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오호십육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부귀, 효문제 기억해야 됩니다. 한화 정책을 하면서 선비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국가가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대운하와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통해서 멸망했고, 그 뒤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는요, 주변 국가들을 잘 제압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는데,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바탕으로 절도사 세력이 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 계층들이에요. 이제 각지에 있었던 군인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 이 당나라도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에 이어서 다섯 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들을 5대라고 부릅니다. 다섯 개의 왕조를.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 중원이랑 화북 지역은 다섯 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주변 지역에는 또 10개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를 19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5대 19시대라고 하는데,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온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이어서 5대 19시대라고 한세 번째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건국 부분을 보면, 조강윤이라고 한 사람이 카이펑을 수도로 건국하게 됩니다. 이 카이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남과 화북 지역에 연결하는 대운하가 있죠. 그 대운하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국을 했는데, 5대 19국의 분열을 수습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공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가 그 조강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제 열심히 나와 전쟁해줬던 공신들, 이들이가 오래 가고 싶은데,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중국 역사상 통일하고 나서 그런 공신들의 반란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강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은 그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성장했거나, 혹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아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강윤은 어떻게 했냐면 정면 돌파합니다. 자기가 이제 열심히 전쟁했던 공신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한잔 합니다.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그대들 덕분에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황제 천자가 되었다. 그대들 덕이다. 근데 오히려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공신들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너네들이 이제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의 평화와 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신들이 그 말을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자신들의 군사권을 다음날 이제 황제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신들을 제거하지 않고 여러 이제 돈과 부귀영화를 주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문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절도사로 인해서 당나라에 혼란이 발생했고 급기야 당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군인들, 즉 무신들이 아니라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문치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군을 주력 부대를 좀 유력한 장군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황제 직속으로 두게 되고요. 과거제를 개혁해서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황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게 되고요. 중요한 한계점은요, 이렇게 이제 무신들, 절도사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반란의 위험은 없는데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북방민족이 이때 많이 침입하게 되고,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지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많은 비단과 은을 제공하고 군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문치주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 그 변화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계속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자, 이 개혁에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가 되는데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상품의 유통을 국가가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농민을 군에 편성하여 훈련을 시키거나 치안을 유지할 것, 이러한 정책들을 썼는데 당시 보수파들이 이거를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혁이 실패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뺏기고요.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송나라를 이전의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이만, 지금의 항저우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남송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한석의 개혁도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치주의와 왕한석의 개혁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밑줄친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한석이란 인물은 송나라의 관리인데 1021년에 태어나서 1086년에 죽었습니다. 뭐 주요 활동은 여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번, 황건적의 난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시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황건적의 난, 후한 때죠. 틀렸습니다.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 헷갈릴 것 같은데 왕한석의 개혁을 실패하고 나서의 일이니까 틀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갑자기 서양사 왜 나왔죠? 틀렸죠. 고조선 등과의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한나라 무제 때 일이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매제도 실시했습니다. 5번,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북방민족 어떻게 침략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거란족이 대표적입니다. 거란족은 동쪽에 있던 발해와 여진을 침략하게 됐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도 차지하면서 중국의 위협이 됐었습니다. 자, 요 나라 한번 보면, 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며 건국했고요. 연운 16주, 즉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송나라와 지속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또한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서하는요, 탕구트족이 건국했는데 비단길의 길목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요. 송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 요나라와 서하, 그리고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균형을 깼던 국가가 바로 여기 있었던 이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거란족을 몰아내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까지, 특히나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지배하면서 금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금나라가 발전하면서 수도를 카이펑에서 이만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시대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 보면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건국합니다. 처음에는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그 송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거란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나라 여진족과 힘을 합쳐서 없애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금나라가 힘이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면서 화북 지방을 차지했다. 만리장성 남쪽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지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는 이때 군사적으로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농업이 발달했는데 새로운 품종의 벼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작물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할수 있고요. 바로 나오죠. 상공업 발달. 수공업.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특히 비단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때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이때 등장했던 게 상업에 좀 원활하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자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세계 최초의 지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동전을 사용하면서 상품화폐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됐고요. 이때 대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대도시는 카이펑, 항저우와 같은 송나라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해상무역의 발달,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조선수유가 항해술이 발달하고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고려, 일본, 인도양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국제적인 무역항이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항저우와 치안저우와 같은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두 도시가 의미가 있는 거는 항저우 같은 경우는 남성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치안저우는 그 이후로도 계속 국제적인 무역항이거든요. 명칭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금과 교역을 관리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동서교류의 차이점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했다면 정말 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한나라와 당나라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육로교통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서하와 뭐 요나라, 금나라와 같은 북방민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비단길에 좀 주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한 차이점도 있으니까 함께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리학과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사대부가 성장합니다. 사대부는요, 사와 대부를 쪼개서 보셔야 돼요. 사는요, 선비라는 뜻이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는 간직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이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했던 유학의 종류가 바로 성리학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사람, 즉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했고요. 이러한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뭐 한반도라든지 일본에 있는 여러 정치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합니다. 왜? 경제력으로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구어체 소설이라든지 수필, 도시 공연장에서 오락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과학기술도 발전합니다. 화약, 나침반, 할판 인쇄술과 같은 좀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송나라 시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실용화까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건데 송대 상업 활동의 발달로 여러 곳에서 도시가 발전했대요. 특히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청명상하도를 통해서 카이펑의 청명절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그림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등 당시 대도시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서민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도 이런 청명상하도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의 내용은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제 송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품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맞고요. 서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맞고요. 농업에서 모내기법 보편화된 거 맞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자가 사용되었다.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등장하는 게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금나라와 남송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금나라 입장에서는 또 외적, 그 외부의 적들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몽골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간질하면서 그들이 세력이 확장되는 걸 견제했습니다. 그런 견제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태무친입니다. 이 태무친이 여러 어릴 때부터 되게 힘든 게 많았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되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골 제국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하와 우리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면서 견제했던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또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이제 이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울루스라고 하는 게좀 낯설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제국도 뭐 여러 국가, 정치체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정치체가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다. 같은 제국이긴 한데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울루스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는 칭기스칸과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수 있는데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금나라를 결국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요.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하면서 뭔가 이때까지 등장했던 여러 왕국들을, 여러 제국들을 다 지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쿠빌라이 칸은요,
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칸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막 대립이 많았어. 그거를 극복하고 칸이 되고 나서 수도를 중국이었던 대도로 옮깁니다. 이 대도가 지금 베이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중에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울루스를 이제 원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원나라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던 남송을 제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남송을 공격해서 결국에 남송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요 나라, 금나라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중국 전역을 지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몽골인은 소수고 한족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되고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몽골 제국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름 두 개,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민족의 지배 방식은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은 보면 알겠지만 소수고요. 지배를 받는 그런 그 피지배 민족은 언제나 다수거든요. 이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은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자, 촉이 딱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몽골인이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몽골인 여기 있죠. 그리고 제국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종들,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약간 구분하는 거죠. 몽골인 바로 밑에 있었던 계층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계층인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행정이라든지 재정 업무들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밑에는 한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인은 좀 여러 민족입니다. 어떤 거냐면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금나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인들, 그러한 민족들을 한인이라고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인, 남인이 누구냐면 이름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남송, 끝까지 원나라, 즉 몽골 제국에 저항했던 남송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을 남인이라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인과 남인은 몽골인과 생목인에 비해서 좀그 간직 진출 어려움이 있었다,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원나라 경제와 사회 부분인데, 경제는요, 남송의 발전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되고 목화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면진업과 상공업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도 지폐가 사용되는데 명칭은 교초라고 부릅니다. 송나라 때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 그리고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됐고 구어체 소설, 희곡, 잡극 등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촉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몽골은 좀 왕위, 이제 황제, 칸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 왕조나 우리 한반도에 있는 왕조처럼 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좀 부족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 분쟁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다른 왕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고, 지폐를 남발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하게 됐고, 자연재해와 뭐 이러한 혼란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이런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반란을 빨간 색깔 두건을 썼다라고 해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황건적의 난도 있고 홍건적의 난도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 때, 홍건적의 난은 원나라 때. 자, 이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그들로 인해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과서의 흐름상 중요했던 포인트가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 부분입니다. 자, 여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이 역참은 쉽게 말하면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가 있고 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 역참을 설치했고, 상인들 혹은 사신들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내륙의 대운하를 정비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수도인 대도. 바다, 그 초원길을 바탕으로 쭉 가기도 하고, 그 비단길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저우와 치안저우를 바탕으로 바닷길도 발달합니다. 이 바닷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좀 지리적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몽골 제국이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큰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를 알수 있겠죠.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인들이 중국 왕조, 중앙아시아의 국가, 서아시아의 국가까지, 그다음 유럽까지,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차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대제국 건설하면서 도로망 정비를 잘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해졌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 제국은 관용적인 간대한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마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게 됐고요. 원거리 여행이 활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여행가가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인데 이제 몽골 제국에 와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에서 관리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뭐 몽골에서 봤던 거,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책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동양에는 금으로 이제 집이 완전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됐고, 이게 신앙로 개척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는 아랍인이에요. 이제 그 서아시아 사람인데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선교사, 카르피니 등이 몽골 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원거리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 제국 들어오면서 이제 몽골에도 되게 국제적인 모습, 당나라의 장안도 국제적이었지만 더 국제적인 모습이 띄었던 게 몽골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을 참고하여서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했고요. 중국의 화약 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좀 근대 문화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발전들이 나침반, 그 다음에 화약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몽골 제국 시기 때 넘어오게 되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좀 단점 같은 것도 있는데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지역 간의 교류가 적다 보니까 전염병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좀 확산이 덜 됐는데 몽골 제국 때는 전염병의 확산이 이전보다 넓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인이 마르코 폴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전 세계 가장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든다. 인도에서 나는 보석, 진주, 향신료 등을 볼수 있으며 비단을 실은 술에는 1000대가 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유럽인들의 환상을 깨워줬던 것이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나라에서 나올 거 이제 첫 번째가 몽골 제1주의이고 두 번째가 동서교류인데 첫 번째 몽골 제1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몽골인과 한인 사이에 있었던 거, 생목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원대에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 남인이고요. 대부분 여진인, 거란인으로 구성되었다. 한인, 바이샤는 인도죠. 피지배 계층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이고요. 자, 밑줄 친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제국 내부에 광대한 도로망을 통해 카르피니 같은 서양의 선교사가 방문했다. 이 제국에는 남중국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해까지 이르는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도 번성하였다. 이러면서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이 형성되었는데 몽골 제국이죠. 역참을 설치하였다. 맞고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룽먼 등의 석굴 사원은 남북조 시대고요. 유교 견전의 옛 글자를 해석하는 한 훈고학이 등장하였다. 한나라 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강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저 푸른 논바 뒤에 그림 같은 집 한 채.
1: 사랑하는 우린 인과
0: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2: 아, 미운 가족 또 뭐 아니
3: 미운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2: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0: 아무녀 내 좋은 사람만 가족은 아니거든.
4: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 일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어?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금쪽이라도 묻어두셨나?
3: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 해.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5: 안 죽었잖아, 지금.
3: 세상에. 진짜.
6: 근데 이게 아버지가 네. 딸 말 잘 안 들어요?
3: 아, 듣는 날이 어딨어요. 진짜 말 안 듣기로.
5: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0: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 호민 소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4: 아, 혹시 이 집인가? 오, 건축 탐구집. 아, 이 집 맞네. 저기 부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유,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4: 와. 정원이 너무 예뻐요.
3: 아, 오. 아, 난리 나가지고.
4: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0: 아우,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이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4: 전 서울에서 온 딸바보, 윤우 아빠입니다.
3: 아. 아빠는? 아빠 누구 아빠야?
4: 누구 아빠세요?
5: 나도 이 집 주인 최별 아빠예요.
4: 아, 최별님 아빠?
5: 네.
3: 그러면?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8: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 그러니까 김제 뭐 저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3: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0: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어우,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3: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9: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4: 아,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왜 리얼인가요?
9: 맞아요.
5: 아, 싸긴 뭘 싸.
9: 아,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10: 아.
9: 예, 네, 그래서 사실.
10: 피디님이셨으니까.
9: 맞아요. 네. 네, 방송국 피디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콘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꽂힌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꽂힌 3개월 동안 너무 좀 떡상해버린 거예요.
0: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촌집 고쳐 리틀 포레스트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시대 흐름을 잘 산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때 다 고쳤던 거죠?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10: 아, 이거 뭐 고칠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구나.
9: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현관. 원래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10: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9: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0: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이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란 감성은 한도 초과네. 어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10: 가정집 거실 치고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9: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사에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10: 그래요?
9: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네.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네. 이제 저도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를
10: 아빠 뭔지에 대해요?
9: 북지기. 네, 책을 지키는 사람.
10: 멋지네.
2: 뭐 내가 하여튼 뭐 도와주고 싶었어.
10: 아, 근데 그럼요. 아빠 마음이 그래요.
2: 여기 늦잖아, 이게 또.
10: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2: 근데 막 이렇게 재피가지고 무슨 사리가 좀.
10: 지금 무슨 일이라고요?
2: 아니, 무슨 말이에요.
9: 행복하시죠?
2: 아휴, 살아봐라.
9: 아,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집 샀다고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서 말했거든요.
11: 하필이면.
12: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2: 한 번 넣어서 살아 그러면 살지 차라리 거기서.
12: 아빠가? 아빠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2: 아유, 또 차고 쳤구만.
0: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2: 왜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만 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9: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2: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날 아빠랑 거리가 문제야 이게.
0: 연고도 없는 것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대요.
2: 혼나겠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태로 이렇게 이게 뭐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다. 그게 문이 왜 없냐.
10: 문이,
9: 아니,
10: 왜요?
9: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0: 사방이 막힌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찬석 씨 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을 하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3: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20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간 거라. 그래서 표정도 부러운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0: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10: 이쪽은 뭐죠?
9: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아~ 네,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10: 아, 옛날에는 네. 여기가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9: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아~ 네,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네.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10: 아, 어머님 책이었구나.
9: 네.
10: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뭐지?
9: 아 이거는 사실
10: 되게 오래된 책이나?
9: 네.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10: 대본이요?
9: 네. 라디오 드라마 작가셨어가지고
10: 아 작가님이셨구나.
9: 네.
0: 난 이런 대본 본 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9: 이가 저고 언니.
10: 동생. 아 언니.
9: 아빠 어딨지?
10: 아 그러니까 여기 왜 아버님이 안 계세요?
8: 아빠가 집에 온 거지.
10: 아 확실하세요?
8: 또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이쁜 집이 있었어요.
10: 지금 집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요?
9: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10: 감성이
9: 집이랑.
10: 너무 비슷한데?
9: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 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3: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막 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꽃, 흰색 망초꽃 따다가 혼자 결혼식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 가족의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0: 100살 넘은 촌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라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3: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암흑기였어요, 저희 가족에.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죠.
0: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10: 야, 이 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9: 아빠 말씀하실래요?
8: 아니, 네가. 이거 요번에 곧 수리한 거예요.
10: 아, 이번에.
9: 네, 네.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적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요.
10: 아, 그니까. 아니, 1톤 들겠다, 1톤.
8: 아니, 평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3: 평균적으로 상관이 안 간다고
8: 얘기해. 나는 얘가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3: 안 가는 거예요.
8: 아니, 그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3: 왜?
8: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
3: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있고, 뭐, 예.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0: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아,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10: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8: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10: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8: 뚝 떨어졌어요.
9: 아빠가, 아빠가 다 갖고 오시고, 네, 그것에 대한 좀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갖고 오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아,
10: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9: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8: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게, 그 뭐,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11: 아빠!
8: 어?
11: 와시오.
8: 아이고, 아이고.
11: 잘 지냈어요?
8: 잘 지냈어?
11: 예. 네.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8: 자.
6: 아버지 누구예요?
8: 큰딸.
11: 안녕하세요. 이 집 큰딸 최진입니다.
6: 언니분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나가서 사신 건가요?
11: 네.
6: 갑자기.
11: 근데 아버지가 딱 그 제 방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나간 곳을 향해서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아빠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나가는 것도 알았구나 싶어서 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3: 아빠가 그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지만 막 술 진짜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6: 미안하면 가셔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기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3: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도 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0: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9: 맨으로 고른 거 아니야?
0: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 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 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8: 그 손님 중에 머리 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3: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8: 아, 아니야.
10: 잡아.
8: 아니,
10: 잡아.
6: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8: 아예 불에 가진 않아요. 세 사람이 다 나오게.
11: 그 하얀색 버튼.
8: 아니, 그러니까 알아.
11: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네가
8: 땡겨.
11: 아빠가 나와야지.
0: 불행할 것도 없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을까만은 한 지붕 아래 머무는 일도 상처가 되던 시절 한때는 행복했기에 더 쉽지 않았죠.
11: 어느 날 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술상을 딱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가 있었구나.
3: 근데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툴툴 되면서도

0: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1: 30년 전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 촌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잔석 씨는 이집 정원에도 쉼 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이유라는 핑계였을 테니까요.
0: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름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문 하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0: 네.
2: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3: 제 방이죠.
1: 엄마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2: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3: 저
2: 방이면?
3: 건너쪽에.
2: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4: 네, 별채가 하나
2: 아,
4: 있는데.
2: 부잣집이네.
1: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농업용 창구였다가 손님방이 됐었는데요. 본채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2: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4: 네.
2: 특이하다.
4: 여기가
0: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5: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혹시
4: 저희 남편이에요.
2: 그런 줄 알았어요.
5: 네.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채별 PD와 결혼한 채별의 남편 이상훈입니다.
6: 아니, 이렇게 김제희가 사실 줄 아셨어요?
5: 아, 사실 몰랐습니다. 그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1: 아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넘어질 일 없겠네요.
2: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0: 맞아요.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2: 아, 이곳이.
0: 네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1: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분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 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봐요.
0: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1: 창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베는 창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 보이는 침실 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2: 이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0: 이렇게 잘 보이고.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3: 한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4: 자, 이누 밥 온다요.
2: 우와. 우와.
4: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이누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5: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4: 이모랑 엄마랑
5: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4: 같이 불어.
2: 우와. 우와.
6: 그럼 아버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7: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실이나 좋으나 구조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 수 있고 뭐 하소연 나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3: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 말 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

0: 두 번째 집도 김제 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할머니 부로 손주가 놀러 왔구나. 에이,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1: 금성아 집이나 더 좋지.
2: 엄청 귀여운 얘기 단계예요.
3: 저기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네, 집을 찾는데.
4: 예, 여기 애기가 17년 만에 태어난 애기예요.
3: 어이, 옥동자. 옥동자. 야, 운호야, 니네 집 가자. 아저씨랑.
4: 운호네 집 가자. 할머니 손잡고 갈까?
3: 갑자기 노래 부른다 노래를 그치네.
4: 할머니 손잡고 갈까? 나 자꾸 가자. 갈까?
3: 할머니랑 같이 갈까?
0: 아,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운우 집이 오늘 담구할 집이구만요.
5: 운호 엄마, 손님 왔네.
3: 아, 여기구나. 아, 권치사 형군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네.
5: 은호 엄마 잘 있어. 나 갈란게.
3: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은호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6: 네.
3: 아,
6: 네.
3: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3: 애기가 너무 예뻐요.
6: 아, 고맙습니다.
3: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아, 큰일 하신 것 같아요.
6: 아니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7: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짓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6: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7: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은우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은우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7: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준 것 같은데?

0: 글쎄다. 어쨌든 은우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봅시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3칸집, 아 4칸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툇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툇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툇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2: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2: 네.
1: 아, 네, 들어가시죠.
0: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배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1: 실내 툇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쪽모이 천장. 야.
0: 왜?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이 목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2: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1: 아,
2: 그때 집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집이었어가지고 벽도 다 이제 나무로
3: 되어 있는
2: 그런 집에 살았었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좀 갖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0: 쪽모이 목천장뿐만이 아니래요. 지은 씨 마음 사로잡은 7, 80년대 추억템은 안방에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추억의 아이템이죠? 혹시 저 목창호 이야기인가? 나도 잘 알죠. 근데 어째 뭔가 빠진 것 같다.
1: 이 특히 창문이 너무 특이해요. 아니 뭐 일단 장식도 좀 특이하고. 예. 네. 분명히 우리가 7,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 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2: 또 이게 세 쪽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0: 세쪽 목창호가 지은 씨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 지붕 석가래는 수연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4: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1: 아, 막혀 있었구나.
4: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1: 네.
4: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1: 아, 그거부터 체크를 하셨어요?
4: 아,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막 다 뜯었죠.
1: 야, 그래서, 이렇게 툇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아, 거실이구나. 오, 거실 높다. 와. 어? 야, 저기 상량이 있네요?
0: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딩 작업까지 수연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 저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그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네, 바로 또 상량이었던 거죠?
4: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1: 야.
4: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 몇 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 집 살아 뭐
5: 약간 역사 있는 집 살아 약간
4: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0: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연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4: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쓸고 6시에 종도 치고
0: 할머니 따라 어린 나를 절집 수행자처럼 쌓은 셈.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절로 돌아가던 소녀는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4: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같기도 하고.
4: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1: 아버지.
0: 수현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1: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2: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0: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4: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은우 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0: 그렇게 수연 씨는 감히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3: 이쁘다 우리 은우.
4: 근데 이제 은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3: 왜 그래?
4: 아 잠깐만.
0: 그 나이가 돼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2: 이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4: 아, 갑자기.
2: 괜찮으십니까?
4: 이렇게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확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일 텐데.
2: 어쨌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오빠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지내다 보니 아버님이 또 우리 은우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4: 둘째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1: 아, 두 분 정말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4: 네 맞아요. 저희 은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 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0: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보면 알 수 있나요?
1: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디귿자라.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0: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2: 갑자기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거기서 등장을 하세요, 어떻게?
3: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0: 아, 네.
1: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위 분이시구나.
1: 네,
0: 아, 장인어른. 네.
4: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요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1: 아유,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연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4: 핑퐁,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뚝. 핑뚝.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 막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1: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 이 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5: 수연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6: 생각보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1: 네네.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에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네,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네.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0: 아이디어가 좋네요.
1: 예.
0: 네.
4: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0: 네, 이거보다 더요?
4: 네.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한 네.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그건 아니고
0: 네.
4: 아빠 아니고. 말을 들어라.
0: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1: 그
0: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1: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0: 어떤 거 있습니까?
1: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못 봤는데.
5: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하시네.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0: 아, 그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1: 예.
0: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1: 이 줄눈 놓고 나서, 진짜 1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0: 아.
1: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0: 아.
1: 예, 그래서, 진짜 밤새 닦았습니다.
0: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1: 네, 네, 맞아요.
5: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휴,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7: 우리야, 사과 먹자.
4: 너무 좋아하네.
8: 사과.
4: 그렇지.
1: 이렇게 또 준비했어.
7: 우리 사과.
1: 오, 그래.
7: 고맙습니다.
1: 여보.
5: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툇마루에 모두 모였네요.
4: 아, 맛있다.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9: 할아버지 자전거.
1: 오, 자전거.
0: 오, 뭐야 이거?
1: 사과 먹고 가자.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이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0: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1: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2: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3: 저 소나무 의미가 아주.
2: 네.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3: 네.
4: 은우나무라고.
2: 아이 이름?
3: 은우나무. 네.
4: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은우 태어난 기념으로 식재해 주셨어요.
1: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굴삭기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그러셨을까요?
2: 야,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3: 네.
2: 복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4: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1: 수현 씨가 석가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만한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3: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본인의 아이에게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1: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 두 분은 대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집을 고친 거였네요.
5: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6: 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 집이잖아요.
7: 전부 이사를 합니다.
8: 멋대로 하셨어요?
7: 그렇지, 멋대로 하셨어요.
6: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분위기?
1: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2: 이분 위기.
0: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유런 1학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우리가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중에서도 소단원 문제를 조금 덜 푼 게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목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마무리 몇 문제 좀 할 거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중단원 실전 테스트 하면서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덧셈 뺄셈에 대한 문제들, 소단원에 있는 것들 좀 우선 풀어보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13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다음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을 그린 것이다. AB와 AP가 길이가 같고, AB와 AP가 길이가 같고, AC와 AQ가 같아지도록, AC와 AQ가 같아지도록 수직선 위에 두 점 PQ를 잡았다는 거죠. 그럴 때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모눈종이에서 한 점에 그 컴퍼스의 중심을 놓고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AB랑 AP의 길이가 같다는 점에 착안해서 여기에 원의 중심을 놓고 반지름의 길이를 AP, AB 같은 길이만큼으로 놓고 컴퍼스를 돌렸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AP 길이는 지금 알고 싶지만 요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AB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AB의 길이를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같은 길이인 AP의 길이를 유추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PQ 전체를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A에서 또 이번에는 여기 C까지, 또 A에서 Q까지 이렇게 해서 컴퍼스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AC와 또 AQ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AC의 길이는 사실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건 AQ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유추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한 AP와 AQ의 길이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세 번째 PQ의 길이를 알 수 있겠다. 어떻게 한다고? AP 더하기 AQ의 길이야. 이렇게 가실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1번부터 한번 실행에 옮겨 볼게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직각삼각형의 빗금을 쳐놓긴 했는데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요.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빗변이 구하는 1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2가 되니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B의 길이, 즉 AP의 길이는 루트 2더라.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요. 직각삼각형 이번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요 제가 빗금 친 직각삼각형 보시면 알겠지만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제가 이 길이는 2가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니까 맞죠? 그리고 요 길이는 한 칸이니까 1이 되고요. 그렇다면 역시 빗변의 길이를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는 4 더하기 1을 하니까 5가 되고요. 요 길이는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C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고요. 더불어서 AQ의 길이도 루트 5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P와 AQ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루트 2와 루트 5를 더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시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14번 문항입니다. 두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이렇게 우리가 두 실수가 나왔는데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루트 안으로 다 이동시켜서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공평하게 비교를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1번의 경우는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3 루트 1을 루트 안으로 쏙쏙 다 집어넣어버리면 3, 3은 9가 들어가서 9, 2, 18이 됩니다.
또 2가 안으로 들어간다면 2는 4가 들어가니까 4, 5, 20이 되어서 오른쪽이 루트 안에 꽤큰게 진짜로 큰 거야. 루트를 씌운 것도 20이 18보단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루트 안으로 공평하게 다 집어넣어서 비교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2번까지는 어찌어찌 될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루트 5와 루트 6이 있거든요. 2번까지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 루트 5와 루트 6이 있는데, 솔직히 루트 5, 루트 6은 바로 비교가 가능하죠.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더큰게큰 거라고 했으니까, 루트 6이 지금 더큰 상황이에요. 맞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2를 똑같이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2를 빼고 여기도 2를 빼주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양변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수인 2를 빼더라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사실상 맞다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기도 맞는 보기예요. 여기까지는 요 정도로 계산을 하시고 요 정도로 추측을 해보시고요. 추론을 해보시고요. 3번부터는 이제 조금은 고민이 되세요. 왜냐하면 루트 2가 얼만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대략은 알지 지만 정확한 건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을 알 때는요. 그렇다고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기에도 여기 추가로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다 몰아줄 수도 없어요.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는 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A에서 뒤를 B를 빼봐요. 뺐을 때 만약에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앞에 게더 컸단 얘기죠. 뒤에 걸 뺐는데 0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그쵸? 그래서 요 얘기는 요렇게 같은 말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A가 B랑 요런 관계에 있다면 A에서 B를 뺐는데 그쵸? 뒤에 게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0보다 오히려 작아져야 돼요. 물론 같다면 뺀게 0이야 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요 표현을 생각해 보신다면 요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돼서도 요런 얘기들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수의 대소관계 혹은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보라고요? 두 식을 혹은 두 수를 빼봐라. 자, 그래서 3번부터 가볼게요. 3번은 4 루트 2와 2 루트 2 더하기 2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4 루트 2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2 루트 2 더하기 2라는 수를 빼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빼실 때는요, 이 마이너스만 좀 유의해서 빼주시면요, 4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세요. 루트 8이거든요. 이 루트 2는요. 2는요, 루트 4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을 뺄 수는 없어요. 절대 뺄 수는 없는데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수 있죠. 루트 8이 루트 4보단 크니까 0보다 크단 말이죠. 따라서 왼쪽이 크단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단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지 아시겠죠? 4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와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을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두 식을 빼보려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해서 뺄까요? 빼실 때는 마이너스 보호 유의하면서 괄호를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루트 2에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2루트 3, 4루트 3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루트 3이 되고요. 그리고 루트 2, 루트 2는 마이너스 3루트 2가 됩니다. 여기서 절대 계산은 안 돼요. 루트 3, 루트 2니까. 그러나 루트 안으로 다 들여보내면 4, 3, 12에서 루트 9, 2, 18을 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루트 18이 루트 12보다는 크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보다 작다는 건 알아요. 뺀 결과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게 크다는 걸 알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4번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5번은요. 우리 아까 했던 그 얘기, 2번 얘기로 얘기 통할 수 있겠네요. 루트 11이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11 말고 이외의 것,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루트 10만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은요, 사실상 마이너스 루트 9거든요.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절대값은 사실은 루트 10이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루트 11을 더해요. 그렇더라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 방향이 유지되고요. 그게 바로 이 얘기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등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틀린 것은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 말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는 대소관계를 어떻게 비교하는 게 편리할지를 문제를 보고 팍팍 판단을 해서 좀 빠른 진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도 저도 다안 된다면 식과 식을 빼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해되셨죠? 15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A, B, C의 대소 관계를 바르게 나타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바르게 나타낸 거냐? 역시 한번 다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A랑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A에서 B를 한번 빼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루트 2 마이너스 2를 한 거에서 루트 2를 뺀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거라서, 루트 2랑 2를 비교하면 얘가 루트 4니까 두 개를 뺄순 없어요. 그렇지만 0보다 작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보단 B가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빼서 0보다 작으니까. 됐죠? 이번에는요, B랑 C도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B에서 C를 빼볼까요? 그렇다면, 루트 2에서 이번엔 요 뒤에 걸다뺄 거라서요. 여러분, 요 식에서 마이너스의 괄호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씩 들어가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에 여기가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요 루트 2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고요. 뒤에는 플러스 루트 3이죠. 요거는 루트 3이 루트 2보단 크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계산은 당연히 안 되지만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C보다는 크겠죠. 앞에 게 크다는 뜻이었어요. 됐나요? 두 가지만으로는 대소 비교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B가 제일 크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A와 C의 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됐어요? 한번더 해보셔야 돼요. AB, BC, C랑 A까지도 한번 빼보셔야 되겠네요. C에서 2루트 2 이거를 또 빼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바로도 비교가 가능한데? 왜냐면 C랑 A는요, 일단 2루트 2가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친구끼리만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겠는데요? 그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3을 비교하면 요게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역시 작겠죠? 그래서 A가 C보다는 작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빼보지 않더라도.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A가 C보다 작다까지 얻어내서 이렇게 얻은 식을 잘 생각해 준다면 B가 제일 크고요. A랑 C의 관계는 A가 C보다 작다니까 C, A 이렇게 연결해서 A, C, B의 순서를 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식과 식을 빼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만 방금 봤듯이 이렇게 똑같은 수가 들어있으면 꼭요 식과 요 식을 빼려고 연필을 대지 마시고 그냥 판단을 하셔도 가능하다면 바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좀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사다리 꼬리예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사다리 꼬리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맞아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하고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걸 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사이에 대각선을 그어보면 삼각형 두 개로 나뉘니까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한 거를 떠올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에 옮겨볼게요. 자,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하시고요. 루트 27 더하기 루트 11을 하시고요. 높이는 루트 8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27은요. 3 루트 3이 되고요. 루트 12는요. 4, 3, 10이니까 2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루트 3 루트 3과 2 루트 3을 더하면 5 루트 3이 돼요.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5루트 3을 하시고, 이번에는 루트 8은 2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2루트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이제 2와 2를 나눠주게 되고요. 따라서 5루트 3과 루트 1을 곱해서 5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요,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끝내고요. 이제 우리는 중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단원에 있는 문제들 두 단원에 있었잖아요. 두 개로 나눠진 내용들을 이제 합쳐서 조금 더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루트 안으로 싹다 들여보내서 그들끼리 계산을 하거나 하는 방법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요들끼리 계산을 하고 싶다면 루트 안으로 싹다 들여보낸다고 생각하시고 7분의 6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이 안에도 사실은 요게 여러분 좀 헷갈린다 싶으면요. 이 3을 사실상 들여보낼 필요는 없어요. 굳이 있는 거를. 그냥 얘는 밖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들여보내 주시면 루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분 될건 되고 곱할 건 곱하고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2는 약분이 되고요. 7, 7도 이렇게 지워지면서 안에 남는 팀은요. 6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6만 남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에 루트 6 해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루트 32는 얼만지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수를 간단히 하려면 32가 누구의 제곱을 끼고 있는지 그 제곱수를 빨리 끄집어내는 게 전략적으로 16 곱하기 2란 말이죠. 그러니까 32가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6이 제곱수라서 빠르게 나올 수 있죠. 4로. 따라서 4루트 2, 2는 남겨놓고 나오는 상황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 맞고요. 54는요, 역시 제곱수를 빨리 끄집어내면 왠지 9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9 곱하기 생각해봤더니 96에 54가 맞네요. 따라서 3으로 나와서 3루트 6, 이것도 좋습니다. 이 친구는 분모가 루트 4니까 2로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왔고요. 위에는 루트 7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7이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건 틀렸습니다. 4번은요, 분모가 루트 9이기 때문에 역시 3으로 나오고요. 분자는 루트 8이 되잖아요.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3분의 2 루트 2 제대로 구하신 거 맞죠? 5번도 볼게요. 루트 20이다. 그럼 제곱수 중에 누가 들어가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4, 5, 20 해서 4가 2의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2 루트 5.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친구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번에는요,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50은 루트 2의 a배이고, 루트 1.08은 루트 3의 b배일 때, AB를 곱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트 450이 루트 2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루트 450을, 즉 안에 있는 450을 소인수 분해를 해서 뭐 곱하기 뭐 해서 이 루트 2를 남겨놓고 앞에 몇 배가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단적으로 9 곱하기 5가 45거든요?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정돈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요10 있는 부분도 사실상 5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정돈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누구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우선은 3은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9니까. 5도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2는 하나만 남겨져 있는 게 맞고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하신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요, 누구의 제곱이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친구들을 루트 바깥으로, 제곱근 밖으로 끄집어내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3의 제곱과 5의 제곱이 15로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15가 앞에 나와주고, 2는 남겨놓고 나오는 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2의 a배이고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루트 2의 꼴이 되기 때문에 a는 15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루트 1.08이 되고요. 이 값이 루트 3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소수점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저는 소수점을 그냥 분모로 이렇게 100으로 살려놓고 100분의 1.08을 108로 이렇게 고쳐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108은요. 108은 역시 누군가의 제곱수가 들어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3이 무조건 될 거고요. 사실 감각이 좀 좋은 친구들은 36으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사실 좋고요. 이게 좀 어렵다면 6으로 나눠볼 생각만 해주셔도 금방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것도 어렵다면 3이나 2로 처음부터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요, 지금 36을 가지고 계산해주면 3을 곱하면 36, 18에 3, 3은 9에 정확히 108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8은요, 36, 6의 제곱 곱하기 3의 꼴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00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가능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10의 제곱과 6의 제곱이 10분의 6으로 예쁘게 딱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요, 남겨놓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따라서 얘는 b의, 루트 3의 b배라고 했으니까요. 루트 3 곱하기 b라고 정리하신다면 b의 값이 이 앞에 있는 10분의 6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b는요, b는 10분의 6이니까 약분도 할까요? 5분의 3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와 b의 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 둘을 곱해서요. 15 곱하기 5분의 3 하니까 5, 3, 15 해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제가 이런 문제들을 몇개 풀어드렸어요.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값이, 근사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는 거. 근데 요거는요,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유형이랑은 또 조금 달라요, 유형이.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 느낌 다르네?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근데 뭐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느낌만 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 부분을 보통 이렇게 조작을 하든 바꿔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4.858이 뭔지를 주어놓고 문제에서 48.58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 보신다면, 요 부분을 4.858에다가 이 친구는 곱하기 10을 해서 얻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니까 말하자면 요걸로 따진다면 48.58로 생각한다면 곱하기 10분의 1을 해서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같은 표현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어쨌든 여기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가져와서 보신다면 우리는 요게 23.6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루트 23.6이 요만큼이고요. 거기에 곱하기 10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루트 A 값못 구했어요. 그러면 루트 A의 A를 구하고 싶으니까 전부 루트 안으로 다 들여보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23.6은 그 자리에 두시고요. 10을 안으로 들여보내면 곱하기 100이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루트 2, 3, 6, 0까지. 0두 개미니까 236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A 값은요, 2360.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흐름이 가져가는 거, 요 뒷부분을 가지고 루트 안에 부분을 구하는데 뒷부분에 이제 10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던 요런 문제는 아마도 저랑은 처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요 정도까지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요런 스타일의 문제 중에 문제의 유형의 대부분은 이제 만나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자신감 있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5번 볼게요. 360에 루트가 씌워져 있고요. 그것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아라 그랬습니다. 루트 2가 a고요. 루트 5가 b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360을 어쨌든 조금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뭔가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360은요. 6의 제곱이 눈에 일단은 보여요. 6의 제곱 36이니까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래서 6의 제곱 곱하기 10 해서 저는 우선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6의 제곱이니까 6이 나오고 6루트 10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사실상 루트 10은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5잖아요. 맞죠?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5가 각각 a와 b이기 때문에, 아, 이건 6a, b구나. 요렇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이게 정답에 있으면 이제 끝난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선지 중에 골라야 돼요. 객관식이니까.

그런데 선지 중에 6으로 시작하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 의도가 제곱수가 된다고 해서 다 빼.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전략을 좀 찾아야죠. 이것도 답은 될수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은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수치가 3이라는 것은 이 앞에 3만 빼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갈게요. 360에서 루트 안에서 3만 밖으로 빼고 싶으니까 3 곱하기 3을 9로 쉽게 말하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9, 4, 36. 9 곱하기 40이죠. 그게 360이니까. 그렇게 해서 3의 제곱 곱하기 40은요, 8, 5, 40이잖아요. 그러니까 8이 2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5. 요렇게도 바꿔 쓸수 있어요. 요게 아니라. 이해됐죠? 이렇게 바꿔 쓰고 나면 3의 제곱은 진짜로 밖으로 빼시고요. 루트 안에서 2의 세제곱과 곱하기 5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루트 2가 a니까 루트 2의 세제곱이라는 건 a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루트 5는 b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요, 루트 2가 세제곱이 있는 거고요. 루트 5가 1제곱이 있는 거라 a는 세제곱이요. b는 하나요. a 세제곱 곱하기 b. 그래서 3a 세제곱 b. 요렇게 정리가 되어서 정답은요. 3a 세제곱 b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6ab로 해도 정리를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 출제자의 의도상으로 본다면 그건 선지 중에 보기 중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했다. 이게 5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모를 유리화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유리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분모에 루트 3이 있었다? 그럼 똑같이 루트 3, 루트 3 곱하기를 해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맞는 얘기죠? 좋습니다. 이 경우는요, 2는 그냥 남겨두고 루트 3만 가지고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할때 유의하라고 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상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3이라는 건 루트 3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약분했다고 생각해서 루트 3 하나만 남겨놓고 2 남겨놓으면 2분의 루트 3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 여기는요. 요건 유리화 직접 해볼게요. 루트 5, 루트 5 똑같이 곱해주시면 분모는 5가 되고요. 2 루트 10이 되겠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됐나요? 여기는요. 루트 18이라고 하면 9이 18이니까요. 3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걸 끄집어 낸 상태에서 유리화를 하는 게 아마도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분모 문제 똑같이 루트 2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 요건 2니까 3이 6분의 루트 7이 14. 이렇게 돼서, 이것도 맞네요. 답이 5번인가 보네요. 볼게요. 루트 14분의 2 루트 5죠? 이 친구도 안에서 뭐할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유리화 시도하겠습니다. 루트 14와 루트 14를 똑같이 분모의 분자에 곱해 주시면 분모는 14분의가 되고요. 분자는 2 곱하기 루트 안에서 5 곱하기 14를 하면 70이 되겠죠. 더 이상 이 친구들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없고요. 오히려 이 앞에가 약분이 되네요. 7분의 1에 루트 70이 되는데 틀렸죠. 따라서 5번은 잘못됐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중단한 실전 테스트 문제 조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도 좀 연이어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 어렵지 않으시죠? 네, 마지막에 이 단원을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면 훨씬 더 재밌게 저와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키는 말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오늘의 공기 태운요. 짜잔! 중심 생각입니다. 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일단 중요하다란 뜻이 있다라고 했죠? 자, 중심은 중요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에요. 글쓴이가 글을 쓸 때에 반드시 이 생각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중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점에 갔어요. 오, 저기 떡볶이가 있네. 오, 저기 김밥도 있어. 와, 저기 어묵도 있다. 여기 국수도 있다. 근데 말이야, 나는 국수가 정말 계속 생각나더라. 어제도 밤에 자기 전에 국수가 생각났어. 정말 국수는 맛있어 보여. 이랬다면,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은 뭘까요? 여기에 많은 음식이 있다일까요? 아니죠. 국수가 먹고 싶어.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여러 말을 했어도, 아! 이 사람의 중심 생각,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구나라고 콕 집을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글을 읽어볼까요?

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가리키는 말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엔 중심 생각을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어떤 내용을 보고 공부했죠? 주은이라는 친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 예방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종이에 써서 열심히 실천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감기 친구가 찾아오지 않더라. 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바로 이 줄거리, 이걸 줄거리라고 하죠? 이 줄거리, 어떤 걸 이어서 얘기했지, 지금? 그렇지. 그 장면에서 주요한 장면만을 딱딱딱 떼가지고 이어본 거죠? 자, 이게 바로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중심 생각을 알아볼 건데, 이번엔 글의 종류가 좀 달라요. 자, 앞에서 우리 전 시간에서 보아온 것은 이야기죠? 이야기 글에서 중심 생각을 알아낸 것이고, 오늘은 주장하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 알아볼게요. 약간 복습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글에서는 제목에서 중요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중요 생각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앞에 전 시간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에서의 공기 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목에서 이미 중요 생각이 나타나 있다.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벌써 끝났어. 중요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 벌써 끝났어요. 아, 중요 생각, 중심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심 생각.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중심 생각이다. 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통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 생각이 아니라 중심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중심 생각이 어디에 나와 있다? 제목에 나와 있다. 자,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벌써 메모에서 끝난 거예요. 아, 이 주장하는 글을 쓴 사람은 메모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미 딱 끝났어요, 사실은. 예. 자,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에서도 그글쓴 사람의 중심 생각을 알려면 제목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목을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첫 시작이죠? 너 그런 적 있어? 아, 내가 그런 적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죠?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이야기거리로 딱 질문을 던져요.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메모를 해보세요. 라고 이 글쓴이는 처음부터 아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런 일 있지? 있어. 그럴 때 너 메모하면 돼. 라고 말이죠.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한답니다. 자, 요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난 말이야, 여기 김밥도 있고 말이야, 여기 어묵도 있네, 여기 라면도 있고, 국수, 국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 국수 먹고 싶어.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요점이라는 것은요, 중심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했어요. 그럴 때 메모하라고 했잖아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이 메모래요. 자, 그렇다면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메모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심 생각을 간략하게 탁 써두는 게 메모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알림장을 쓰거나, 여러분 알림장 쓰죠? 알림장 쓰거나 달력에다가 약속을 표시해야 돼요. 뭐, 17일, 뭐 하는 날, 이렇게. 자, 그리고 알림을 지정해 놓는 것도 메모랍니다. 그러니까 메모는 길어요, 짧아요. 길지 않고 짧죠. 그래야 메모에 하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다음에 내용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1문단. 자, 이것을 우리는 1문단이라고 얘기할게요. 문단. 문단이라는 건요. 자, 이렇게 문장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보통 여기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때요? 물음표 하나 있죠? 그 다음, 해보세요. 네, 여기 마침표 있고요. 또 마침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 마침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있습니다. 마침표, 물음표, 또 느낌표. 요 개수만 세면 문장 개수와 똑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문단은요, 문장이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자, 이렇게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낼 때, 우린 그것을 문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단이란 말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지금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죠? 주장하는 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의 문단마다 글쓴이가 꼭 얘기하고 싶은 중심 생각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1문단에서는요, 일단, 메모를 해라.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메모에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뭘까요? 바로 3번, 메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요, 이 중심 생각이 드러나는 낱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왜? 글쓴이는 내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주장하려고죠? 왜? 이건 주장하는 글이니까.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어떤 의견이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란 말이야. 지금,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해 줄게. 응? 막 이러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이건 설명하는 글이고요. 있었던 사실을 알리려고, 이거는 사실을 적은 글이면 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기 같은 것.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건 이야기 글이고요. 일상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이런 건 관찰 기록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장하는 글이에요. 기억을 대신하여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럴 때 메모해 보세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하게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해요. 무엇이라고 했죠?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요점이 뭐야? 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점만 말해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국어를 배웠으니까
중심 내용을 배워

보았으니까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점을 말해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뭐야? 네가 말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중심 내용은 중요한 내용. 네, 중요 내용이라고 했죠? 네. 자, 중요 내용, 중심 내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뭔데 요점을 말하자 이 말이죠. 이 글에 대해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1 문단은 글 전체 시작 부분이에요. 그쵸?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메모하는 습관이 좋은 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 나오네요. 1문단의 다음 문단에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거야. 당연하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그 대답을 내가 해줄게!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문단에는, 1문단에는 여러 개의 중심 생각이 있어. 아니죠. 이런 주장하는 글에서 하나의 문단에는 몇 개의? 한 개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영이 조금 더 공부해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쫙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2문단이 나오고요. 3문단이 나옵니다.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문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선생님만 따라하세요. 줄 긋고요. 동그라미 하면 같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러면 돼요. 자, 일단 문단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둘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건 문단이 시작되는 거구나. 아, 여기도 문단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교과서나 교재에 번호가 없어요. 이 번호가 있으면 당연히 문단이죠. 근데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면 아, 여기서부터 한 문단이구나. 신호를 여러분이 탁 잡아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줄 그어보세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봐. 첫째.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줄 그어보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노래 나올 뻔했어. 자, 첫째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줄을 그어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중심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건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교재에 나오는 글들은 보통은 이래요. 99% 그래요. 뭐냐?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생각은 앞부분에 보통 나옵니다. 예, 99%예요. 자, 첫째,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중심 생각이에요. 예, 여기도 중심 생각. 그러면 중심 생각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글들은 뭔가요? 중심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글들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딱 골라봐. 그러면 이것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자, 보겠습니다.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증거를 대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뇌의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던, 이미 저장되어 있던 이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밀려나게 하는 거지. 그쵸? 또 들어오네.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에이, 옛날에 외웠던 거 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묻혀 중요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하란 얘기죠. 두 번째,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 옆에서 말 시키면 얘기하다가 내가 방금 무슨 생각했지? 이러잖아요. 이 말이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고 옆에서 말 시키기 전에 빨리 메모를 해. 그러면 메모해놨으니까 나만의 저장 창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뭘 메모해 놓으면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그 생각,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가리키는 말로 얘기하고 있죠.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몇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보면 되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저장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 뇌의 저장 공간은 정해져 있다. 획기적인 생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 있다.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깊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까닭은 뭘까요?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획기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잉? 뜬금없이. 자, 뇌의 저장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다.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뭘 메모해 놓으면,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을 이것을 메모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한대요. 자, 그래서 기억,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정답은 4번이고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 어렵지 않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있는 문장을 쫙 줄만 그으면 된다고 했죠? 아우, 얼마나 쉽게요. 자,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라라고 했습니다.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내가 한 말이 맞죠? 게이머 공기템이 한 말이 맞습니다.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다. 정말 쉬운데 쉬우면서도 핵심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예, 아주 그냥 떠먹여주고 있어요. 아, 자, 셋째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저절로 손이 동그라미로 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에 그대로 줄이 그어지죠.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중심. 뭐다? 중심 생각이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중심 생각은 여기가 무조건 중심 생각이구나. 알았으니까. 자, 이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을 보세요. 메모를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심 생각이죠? 이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중심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 줄줄줄줄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여긴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이 든든해야 여기 중심 문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알아두세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이건 글을 쓰는 거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두서없이 떠오르니까 마구 떠오르는 이런 말이죠. 그런 생각을 차곡차곡 메모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모를 하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여기 넷째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오문단은. 자,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 중심 생각은 글쓴이가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린 수많은 생각을 오랫동안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쵸.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던 그 내용을, 중심 내용을 또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세 번째, 셋째죠? 셋째, 여기죠? 네. 이것도 역시 반복이죠. 문단은 이렇게 반복으로 끝납니다.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하는 일도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메모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메모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또 얘기하고 있네요. 어때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겹게 반복하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메모할게, 메모할게. 예, 이렇게 되겠죠? 이 주장하는 글이 그렇습니다. 자, 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이거 글쓰다죠. 역시 눈치 있는 친구.

그거는 알겠는데 뭐예요? 우리 뭐야? 동형이의어 그리고 다의어 배운 거 기억나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손으로 쓰다 보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해서 가의 뜻은 뭘까요?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바로 이거죠? 글을 쓰다 할때그 쓰다잖아요. 자, 이건 뭘까요? 뭐 신경 쓰다 할 때, 그쵸? 아, 신경을 쓰다. 신경을 쓰다.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뭐 애를 쓰다. 이런 거. 이때도 우리 쓰다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뭘까요? 여기 쓰다와 여기에 쓰인 이 쓰다는 다의어일까요? 동형이의어일까요? 다의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뜻끼리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관심 기울이는 거하고 종이에 쓰는 거하고 전혀 뜻에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뭐다? 동형이의어이다. 우연히 그냥 글자 형태가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말이다. 예. 기억나죠? 여기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리을을 문단의 중심 문장과 자, 중심 문장 나왔습니다. 중심 문장은 뭐라고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 중심 그 문장을 잘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중심 문장이죠. 이 사람이 꼭 하고 싶은 말. 왠지 알아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요. 수많은 생각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말이죠.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메모를 해보시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번 배울 게 있습니다. 그 문단에서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 몇 개다? 하나다. 몇 개다? 하나다. 하나인데 어디에 보통 나온다? 맨첫 문장에 나온다. 어디에? 맨첫 문장에 나온다. 그래서 찾기가 정말 쉽다. 숨어 있지 않아요, 얘는. 왜 숨어 있지 않을까? 글을 쓴 사람이 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란 말이야 라고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지 않아요. 나야, 나. 날 보라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뒤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보통 앞에 그냥 탁 나와 있습니다. 아주 찾기 쉬워요. 아주 쉽죠. 자,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들이세요가 중심 문장. 나머지는 전부 다 뒷받침해 주는 문장.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은 무엇을 품고 있다? 중심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이다. 각 문단의 내용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동그라미표 해볼게요. 각 문단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단 처음에 무엇이 보인다? 중심 생각을 품고 있는 중심 문장이 내가 잘났다 하고 딱 먼저 탁 들어있다고. 예, 몇 개? 한 개, 한 개. 4문단의 중심 내용은 메모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요. 아, 여태까지 메모가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죠.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5문단은 이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단이야. 그래서 예, 이 친구에게 동그라미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5문단은 끝맺음 문단이죠. 이렇게 끝맺음 할 때는 앞에 계속 주장했던 것을 반복해주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주는 문단입니다. 끝맺음 문단은. 여러분도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체제로 쓰면 돼요. 이런 짜임으로 쓰면 돼요. 항상 글을 쓸때 무엇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됩니까? 짜임새. 글의 짜임새를 잘 알아놓고 그 짜임새에 맞게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짜임새를 알면, 아, 이글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겠구나, 어떻게 끝을 맺겠구나, 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글의 짜임새, 예. 글의 짜임새, 아주 중요합니다. 4에서 5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보아, 이글 전체의 중심 생각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글 전체의 중심 생각 뭐예요?

발행되는 신문 이런 뜻이에요. 자, 신문 기사겠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도 무시무시한 층간소음으로 둔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쾅 내려놓는 것도 이웃집에겐 마치 구구궁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는 것. 또 방문을 쾅 세게 여닫는 것도 커다란 소음을 만들어내는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생생하게 접하기 위해 스피커 좋은 거 사가지고 쾅쾅쾅. 오, 나는 좋아. 그런데 이 커다란 소리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청력, 청력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다의어, 동형이의어 요거 배울 때 눈, 눈에서 시력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보는 능력, 시력. 청력은 듣는 능력이에요. 이는 청력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웃에게도 큰 불편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아노 등의 악기를 시도 때도 없이 크게 치는 것. 저녁에 막 치고 밤에 치고 나 잘하지? 막 이러면서 아유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거죠. 역시 문제가 되고요. 밤에는 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므로 증폭이란 말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잠든 밤에는 연주를 제발 삼가야 한다. 예, 이거 삼가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삼가야 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방문 세개 여닫기, 물건을 세개 내려놓기, 바닥에 매트 깔아두기, 큰 소리로 영상물 시청하기, 밤에 피아노 등의 악기를 크게 치기. 요거 3번.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 층간소음이 되겠죠. 중요한 말은 반복된다. 신문기사의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자, 아까는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이번에는 신문기사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제목과 글에서 자주 등장한다. 자주 등장한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런 낱말을 찾는다. 예, 여기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문단별로 무엇을 찾는다? 예, 중심, 내용을 찾는다. 신문기사가 쓰인 목적, 1과 2에서 찾은 것을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종합해서 중심 생각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뭐니?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뭐였어요? 층간소음 문제, 요거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쿵쿵.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주장하는 글의 문단은 주로 이 문장과 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 이거 아까 나왔는데 기억나죠? 예. 중심 생각을 담고 있어서 이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막 뒷받침해 주고 있는 여러 개의 이 문장들. 자, 이거 생각하면 정답 다알수 있죠? 안녕.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닌가? 아니, 유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빼제르부르구, 상트페테르부르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막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네,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이렇게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의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0: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2: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리스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뭐만 하면요? 책을 읽으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카올릭스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도 나름 매력이 있죠. 팩트가 나오고 픽션이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런 구성도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빈도 부사 및 빈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0: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1: 카올릭스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오늘은 픽션부터 시작하네요. Dottie, I'd love to teach you. 자, 여기에서 Dottie가 무엇을 요구했었죠? 바로 Mrs. O'Leary한테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Dottie야, I'd love to teach you. 아, 나 너에게 정말 가르쳐 주면 나도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안 그래도 도움이 좀 필요했네요. I'll need the help.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To get ready. 어떤 도움이냐면 to get ready.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죠. 어떤 도움, 무엇을 준비하냐면 for the Mootown Festival.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약간 발음을 가지고 약간의 유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소들이 어떻게 울죠? 음메라고 우는데 미국에 있는 소나 영국에 있는 소, 캐나다에 있는 소는 어떻게 우냐 하면 무라고 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운다라기보다는 동일한 소리이지만 그렇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저 나라에 살면서 이런 이렇게 좀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무라고 울기 때문에 Mootown Festival, 즉 소, Mootown, 소가 사는 마을, 이거 굳이 우리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소들의 마을 페스티벌, 축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나도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축제는 언제 열리냐면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Mrs. O'Leary says. 그래서 O'Leary, Mrs. O'Leary가 말씀합니다.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이라고 하네요. Come behind the counter, 카운터 뒤로 여기로 와, 이쪽으로 와. And put on, 그리고 입어. Put on an apron. Apron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apron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안 입고 있죠. Apron이라고 하면 바로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앞치마를 하나 입어.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저기 있는 저 peaches, peach라고 하면 복숭아가 되겠죠. 이 복숭아들로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Mrs. O'Leary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 있죠.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카운터의 앞에 Dottie가 있다가 나 좀 도와드리면 안 돼요? 라고 나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이 카운터 뒤로 와서 앞치마 하나 메고 우리 복숭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이 머릿속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이 두 소와 Mrs. O'Leary가 작업하는 그게 머릿속으로 쫙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팩트로 넘어가 볼까요? Fact.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이라고 돼 있네요. Cows, 소들은 swallow, 삼킵니다. 꿀꺽 삼킵니다.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whole. Whole 이라는 것은 통째로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소들은 그들의 음식을 통째로 삼킵니다. 안 씹나 봐요. 저도 이런 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음식이 goes into 들어간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the first,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뭐의 첫 번째냐면 of four compartments. Compartments라고 하면 바로 구획. 이렇게 뭔가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구획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구획의 그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볼까요? In their stomachs.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른가 봐요. 그들의 위에 있는, 그들의 위에 있는, 그들의 배 위에 있는 네 개의 부분 중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즉, 위가 네 개라는 소리네요. 맞죠?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0: 통으로 되어 있지만 손은 네 개에 위로되어 있나 봐. 그래서 그 네 개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Cows regurgitate. 아, 좀 어려운 단어죠. Regurgitate.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Cows. 소들은 regurgitate. 이렇게, 아, 좀 그러셨나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 바로 역류시키다.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죠. 소들은 역류시킵니다. 무엇을 역류시키냐면 the resulting. 그래서 아까 전에 씹어서 넘긴, 맞죠? 그 결과로 생긴 커드라는 것은 되새김질 할 거리, 할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역류시켜서 and chew it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씹습니다. 즉, 한번 통째로 삼키고 그게 첫 번째 위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시 입으로 역류시켜서 다시 씹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0: 바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픽션으로 넘어가네요.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Dottie가 Mrs. O'Leary를 도우는 그 과정입니다. 돕는 과정이죠. Dottie는 washes 씻습니다. 무엇을 씻냐면 the peaches 이 복숭아들을 씻습니다. And carefully 그리고 조심스럽게 chops them 탁탁탁탁 이렇게 잘게 썹니다. Them into pieces 조각들로 만듭니다. She tastes quite a few. Quite a few라는 것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Dottie가 원래 그렇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씩 먹잖아요. 지금 Dottie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he tastes. 그녀는 맛을 봅니다. Quite a few.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수를 맛봅니다. 즉 요리를 하면서 자꾸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And she puts them in the bowl. 그 그릇에 As she puts them, 그 Dottie가 그것들을, 즉 복숭아 조각들을 넣으면서 상당수를 맛을 본다. 말은 맛을 본다이지 계속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Mrs. O'Leary says, 그래서 Mrs. O'Leary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지금 아이스크림을 함께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ie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당부를 하냐면 더리야,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좀, 그 복숭아들 중에 몇몇을 좀 아껴둬야 돼.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되는, 지금 여기 안써 있지만요. 다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둘러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시, 팩트가 나오네요.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차례대로 문장이 좀길 때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면 되겠죠. A dairy cow. Dairy cow는 바로 젖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젖소냐면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That doesn't get enough salt. 충분한 소금을 얻지 못하는 젖소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소금을 못 얻냐면 in its diet. 다이어트라는 것은, 아, 나 오늘 다이어트해.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 라는 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바로 식단이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먹는 음식이나 식단에서 소금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젖소들은 may lose its appetite. may라는 것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냅니다. may lose its appetite. 그 소들의 appetite이라고 하면 식욕이 되겠죠. 식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and produce. 그리고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less milk. 더 적은 우유를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즉, 소들이 이 소금을 좀 충분히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만큼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그래서 이 소들은 are usually 일반적으로 보통 provided라고 하면 provided에서 왔겠죠. provided는 바로 제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공이 되냐면 a salt lick. 소금으로 되어서 이 소금으로 핥을 수 있는 것, 핥아서 먹는 그런 소금이 제공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정말 많이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빈도부사와 빈도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0: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빈도 부사와 빈도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빈도 부사라는 것은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적어둔 것이 빈도, 대부분 빈도 순으로 제가 쭉 적어두었습니다. never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고요.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always는 항상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빈도 부사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좀더 있죠. 제가 일단 대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빈도 부사들이 이 문장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he always wakes up early.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일찍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요. She can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can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He is always on time. On time이라는 것은 제 시간에 오는 시간을 잘 지키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온다. 제가 왜 이걸 적어두었냐면 이 빈도부사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빈도부사가 문장에 어디에 오는지 그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적어두었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보니까 일합이 뭐죠? 아, 여기에 보니까 wakes. wake는 일반 동사입니다. 만약에 빈도부사를 쓸것 같으면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 can always find라고 되어 있죠. 일반 동사, 맞죠? find라는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바로 저기 앞에 보니까 can 있죠. 아, 바로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개더 있죠. 지금 여기는 동사가 뭐죠? 아, is라는 뭐가 왔습니까?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네요. 뭐가요? 빈도 부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앞, 일합, 조비, 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합, 조비, 뒤가 빈도 부사의 위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혹시나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바로 써먹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오늘은 또 조금 더 추가해서 빈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빈도 표현이라는 것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every day, 매일, twice a month라고 하면은 한 달에 두 번. 뭐, 이거 말고도 아주 많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런 빈도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문장에서 대부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They go to the movies once a week. 그들은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갑니다. 언제 영화 보러 간다고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보러 갑니다. 아, 지금 이세 문장의 공통점 다 보이시죠? 바로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빈도 표현들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 영화를 보러 간다. We meet up twice a month. 우리는 만난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Twice a month. 한 달에 두번 만난다. S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그녀는 피아노를 연습한다.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가? Every day, 매일 연습한다. 라는 이런 빈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부사는 일합 조비디, 빈도 표현은 문장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pron, apron.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mpartment. Compartment.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Appetite. Appetite. He has a big appetite after exercise. Produce. Produce. Apple trees produce fruit in the fall. Provide. Provide.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Part. 우리 친구들 Part.

전부 다 아시죠?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책에서 나왔던 조금 어려워 보였던 그 단어를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보셨죠? compartment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compartment 안에 자세히 보니까, 아, 눈치채셨습니까? part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부분이죠. 그리고 come과 ment라는 게 합쳐져서 compartment가 되었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part는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죠. come은 co, co 혹은 con, com이 되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분들이 함께 있는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것. 아, 부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칸막이로 이루어져서 혹은 이렇게 칸으로 전부 다 나눠 두었는데 그걸 함께 다 묶어 놓은 객실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배다 아니면은 어떤 호텔이다. 근데 보니까 호텔에 이렇게 한 층이 전부 다 공간이 탁 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칸막이로 벽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거 한데 전부 다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객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소 위에서도 소 위가 4개인데 어떻습니까? 4개인데 그게 구획으로 전부 다 칸칸이 나눠져 그게 모여 있으니까 compartment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depart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D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를 의미하고요.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part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가족이 같이 있다가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어딘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원래 함께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어딘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답니다. 자, 이것도 오늘 두 가지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새로운 내용, 지역 문제의 해결입니다. 지역 문제가 무엇일까요? 뭔가 우리가 지역 문제라 함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겠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누구와 윤희와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윤희 투어를 선택해 주신 우리 4학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할 목적지는요, 바로 지역 문제의 의미. 여기선 우리가 무엇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냐? 바로 지역 문제입니다. 이 지역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다들 눈을 번쩍 뜨고 관찰을 유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문제의 종류입니다. 여기서는요, 시설 노후화 및 부족 문제.

이 키워드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저 윤희윤희 이 가이드의 말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으이, 과정이 나왔네. 우리 과정에는 정말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암기가 아니라 이해한다. 흐름을 이해한다. 또요 내용 또 방문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오늘도 열심히 이 가이드가 하는 말에 집중해 주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브릉브릉 빠밤. 무엇입니까? 이게 또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또 이런 재미난 그림이 나오다니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먼저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차량들, 자동차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빵빵빵빵 보기만 해도 이 숨이 막히는 상황. 이 가이드로서 이런 또뭐 지역 축제에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막 차가 막히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에이 뭐야 이거 지역 축제 놀러 왔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주차할 것도 없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만에 또 화내는 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이 이게지 타일은 왜 이래? 타일도 부서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의 투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빠밤. 먼저 지역 문제의 의미입니다. 지역 문제. 지역 문제가 무엇일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지역 문제라고 할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역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콕콕 짚어서 핵심어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 문제는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지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문제가 도대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투게 될수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띠띠빵빵, 에이, 우리 교통이 왜 이래? 혹은, 에이,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다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지역 발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길을 걷고 있는데 아래 바닥, 벽돌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역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지역 축제를 열었는데 여기저기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혼잡 문제,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지역 발전이 힘들겠죠. 에이, 내년에는 절대 안 와.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흐름 혹은 요렇게 상상의 내용을 펼치면서 지역 문제의 의미와 지역 문제가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역 문제, 즉, 이 지역 문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먼저, 교통 혼잡 문제, 주차 문제,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띠띠, 빵빵, 아유, 지역 축제 놀러 왔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막혀? 교통 문제, 교통 혼잡 문제, 주차 문제,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나들이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뺑 돌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 있었죠? 주차 문제. 주차할 공간이 없다. 부족하다. 환경오염 문제, 안전 문제, 소음 문제, 쓰레기 문제, 주택 문제 등.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할 텐데. 뭐 시설 노후화 및 부족 문제. 아마 여기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단어가 4학년 수준에 어렵기 때문이죠. 요 내용 조금 이따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거고요. 주민 간의 의견 충돌 문제, 국가 유산 훼손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문제가 있다. 즉, 이렇게 지역 문제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문제는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의 설명. 교통 혼잡 문제. 출퇴근 시간에 길이 너무 막혀요. 교통이 혼잡해진다. 원래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차가 막히다 보니 2시간, 3시간 걸리는 겁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주차 문제. 공공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서 이제 나들이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것 또한 무엇이다? 지역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이것은 뭐 당연히 우리 길을 걷다가 여기저기 캔이 뒹굴뒹굴, 페트병이 뒹굴뒹굴, 그리고 쓰레기가 뒹굴뒹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고 냄새도 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지역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아까 전에 우리가 길을 뚜벅뚜벅 걷다가 어떻게 아래 바닥에 타일이 깨져 있다. 그러면은 발목을 삐끗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 문제. 그렇다면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아까 이 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아마 이 키워드, 이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렵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시설 노후화 및 부족 문제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우리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노인이라는 말 들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 노후화도 이렇게 접근해 주면 됩니다. 시설이 오래되었다. 시설의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놀이터.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시설이 어떻게 노후화되었다라는 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이 슬고 삐걱삐걱거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래되는 것. 이렇게 노후화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부족 문제는 시설이 뭔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이런 시설을 사용하고 싶은데 없어. 이것도 지역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이 나이가 안전에 위험을 주는. 오래되면 녹이 슬고 나사가 조금씩 풀리면서 어떻게 낡아서 안전에 위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부족 문제는요. 무엇이 필요한 시설이 가까이 없어. 내가 이걸 이용하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멀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뭐, 아마, 뭐, 나는 뭐, 서울 도쿄시에 살고 있어. 뭐,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어. 큰 중심지, 큰 도시에 살고 있으면은, 이런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는요, 이렇게 시설 부족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다. 그러면은, 병원까지,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시설 부족 문제고요. 지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설 노후화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노자, 오래되었다, 노인 이렇게 연결 지으면요. 아,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위험하구나. 시설 부족 문제. 내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고 이용해야 되는데 주변에 없어서 멀리 멀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시설 부족 문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역 문제의 종류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더. 지역 문제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생소한 단어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쏙쏙 잘 읽어내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역 문제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한 번쯤 눈으로 익혀 주시고요. 다음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빠밤! 지역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이드 설명 들어갑니다. 지역의 여러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지역의 여러 곳에서 팡팡팡 이 지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양한 곳에, 그리고 지역의 곳곳에는 다양한 시설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고요. 다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혹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못

모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해서 참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공공기관에다가 의견을 내는 거죠. 의견을 모아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공공기관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필요성입니다. 당연히 해결해야죠. 왜냐?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것이고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 더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의 개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을 크게 쫑긋 뜨고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 단계별 명칭이 아니라 이해하자.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자. 요 내용인데요. 일단 지역 문제 해결 과정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말이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요 단계들을 한번 쭉 흐름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역 문제가 있네. 즉,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래야지 뭘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가 나오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지역 문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제를 확인했다면, 뭐 예를 들면 뭐 교통 혼잡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왜? 왜 우리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할까? 원인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야지 그 원인을 해결한다면 이 지역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 방안. 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해결 방법을 여기저기 탐색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나왔으면 그 중에 한개 가장 좋은 방법, 해결 방안을 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실천을 한다. 요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흐름 자체를 그냥, 그냥 그렇지.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흐름대로 선생님이 어떻게 끼워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줄 거니까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구나. 요렇게만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 지역 문제 확인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살펴본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겁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맞닿게 된이 불편함, 혹은 해결해야 될것 같은 것들, 직접 가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 문제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과 면담 과정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지역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내가 몰랐던 지역 문제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혹은 지역의 친구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이나 뉴스에서 지역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니다. 지역 신문, 지역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있을 거예요. 혹은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지역 문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 군, 구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지역 문제 관련 민원이나 정보를 찾아봅니다. 우리 시, 군, 구청 공공기관 누리집을 방문하면 지역 관련 문제, 민원이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민원이라는 용어가 아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어른들도 사실은 다들 아는 단어긴 한데, 어렴풋이, 대충 이런 거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깊게 파고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이 행정기관,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에다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리 집 방문해서 지역 문제 관련 민원 사례들을 보는 것이죠.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다음 단계들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본 다음에 짠하고 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을 흐름을 머릿속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지역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 다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누구와 함께? 상윤쌤과 함께 문제 풀어보자고요. 빠밤!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밑에서부터 튀어나와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아마 어려운 용어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뭔가 이해가 될듯말듯 한데 정확한 뜻이 뭘까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상윤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탄탄하게 한번 다져가 보면 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1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라고 하고 있고요. 괄호 1번. 무엇이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말합니다. 불편하게? 갈등. 무엇이었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라고 써 주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불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다. 지역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바로 2번입니다. 지역 문제는 지역의 무엇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지역의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윤희가 정리해줬던 내용입니다. 이 지역 문제, 뭔가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겠지만 앞으로 자주자주 되뇌이면서 머릿속에 넣는 훈련 해보자고요.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문제의 종류와 설명을 바르게 연결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가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 문제의 종류 중에서 교통 혼잡 문제, 소음 문제, 시설 부족 문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밤늦게까지 야외 공원에서 공연과 행사가 자주 열려 시끄럽습니다. 아이, 시끄러워!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소음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니은, 도로에 차가 많아 길이 막히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갑니다. 띠띠빠빠! 어우, 왜 이렇게 안 가? 아이고, 막혀서 힘들어. 무엇이죠?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디귿, 주변에 병원이 없어 진료를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아까 전에 윤희가 설명했던 내용, 시설 부족 문제.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시설 부족 문제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는 이 시설 부족 문제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특히 이런 병원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뭐큰 문제가 될수 있겠죠? 좋아요.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니은, 기역, 디귿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가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해 보라고 하는군요. 우리 지역 문제가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괄호 1번.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뭐 길을 걷다가, 우리 학교 앞에 계속 캔이 대굴대굴대굴, 페트병이 대굴대굴대굴, 음식물 쓰레기가 이거 뭐야? 근데 그대로 계속 방치되면 어떻습니까? 불편을 겪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바 혹은 내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가 있겠죠? 좋아요. 괄호 2번.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예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우리 친구들, 갈등으로 인해서 더큰
다툼으로 이어질

0: 수 있다. 아까 윤희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이 표시. 어떻습니까? 지금 뭐 3번 아주 쉬운 문항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 사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내 일상생활에서, 내 실생활 속에서 내가 겪었던 혹은 내가 겪을 수 있는 예랑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훨씬 공부하기가 쉬워지고요. 지역 문제, 사실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치만 이렇게 연결 지어 생각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 탐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지역 문제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쉽게 풀수 있을 거랍니다. 좋아요. 3번 이렇게 해결해 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림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역 문제 해결 과정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이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두 가지가 나와 있군요. 하나는 와,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공원 벤치에 갔다니 여기 막 쓰레기들이 있고요. 뭐 여기 막 페트병 있고 캔 있고. 어우, 이 친구 표정 아주 리얼합니다. 이건 뭐야? 두 번째, 다다다 지역 뉴스 공원 쓰레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각각 찾아서 써 보라고 하는데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쓰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써야죠. 일단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죠.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는데 선생님도 써야겠죠. 현장에 찾아가서 무엇하기, 확인하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다리가 아프지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좋아요. 다음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역 뉴스, 공원 쓰레기 문제. 즉, 어디에 있다? 지역 신문 기사나 뉴스 찾아보기가 되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선생님이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지역 신문 기사나 혹은 뭐 뉴스 찾아보기 라고 써주겠습니다. 찾아보기 라고 쓸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이 선생님도 이렇게 직접 썼는데 아마 아이 귀찮아. 그냥 화살표. 이렇게 하고 안 써도 되겠지?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푼 친구들이 아마 10명 중에 7명은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귀찮긴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써보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내 손에 익숙해졌고 한 번쯤 써봤기 때문에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그냥 이렇게 화살표하고 끝내지 말고 한번 직접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이건 좀 꿀팁이긴 한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문제에서 묻는 게 어쨌든 써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시험이라고 쳤을 때 여기 화살표만 그었어요. 그러면은 좀 이제 엄격하신 분들은 뭐야? 쓰라고 했는데 화살표? 오답 채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게, 뭐, 정답은 맞긴 한데, 쓰라고 한 건데 너왜안 썼니? 이렇게 해서 오답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점한 강의를 듣는 선생님, 제자들은 만점을 향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이렇게 틀려버리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지금 이제 무엇을 맞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니투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대신 가이드가 된 것처럼 상윤쌤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지역 문제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 문제죠. 지역 문제가 무엇이다? 주민들의 생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핵심 키워드 여기에 숨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교통 혼잡 문제, 소음 문제, 주차 부족 문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빠밤. 시설 노후화 문제 혹은 시설 부족 문제라는 핵심 키워드 있었죠. 우리 친구들에게 아마 가장 어렵게 다가올 가장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이 노자를 무엇이라고? 그렇죠. 윤희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노인을 떠올리고 노자가 약간 늙을 노자를 떠올리면 아, 시설이 오래돼서 좀 낡았구나, 위험하구나 이렇게 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 부족 문제는 그렇죠. 필요한 시설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 시설 부족 문제다. 이렇게 용어와 친숙해지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문제 해결 과정. 오늘 잠깐 살짝 일부분만 배웠지만 결국 이것도 과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자. 다음 시간에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 윤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도착 만점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게 보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문제의 종류, 시설 노후화 문제, 시설 부족 문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물질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내신 실전 문제 12번부터 22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8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12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를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해도와 관련된 용어들이 참 비슷하게 생기고 좀 헷갈리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우리 용어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소금 20g을 물 20g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녹는 물질은 누굴까요? 소금이겠죠. 녹는 물질 줄여서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녹여주는 매개체는 물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용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섞인 혼합물을 우리 용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옳게 짝지은 것은요, 용질, 용매, 용액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용액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액이란 무엇일까요? 용매의 용질을 섞은 것이 바로 용액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뭐냐면요.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처럼 이렇게 고르게 섞여 있지 않고 흙이나 뭐 자갈 이런 것들이 아래에 불균일하게 가라앉는 것들은 우리가 용액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흙탕물은 용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액이란 용매의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번,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 용액에 대한 정의이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오랫동안 놓아두면 용질이 가라앉는 것은 흙탕물처럼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번 그리고 뭐 4번처럼 이렇게 가라앉거나 떠서 층이 분리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용액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을 거름 종이로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체가 되어서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60도의 질산나트륨 포화용액 448g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에 포함된 용매, 그리고 용질의 양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뭐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지만, 조건을 잘 보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에 이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단, 이 똑같은 온도, 60도에서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용질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몇이냐라고 하면은 물 100g당 최대 124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용해도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요. 똑같이 60도의 질산나트륨을 가지고 지금 포화용액이라는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물 100g당 최대한 들어있을 수 있는 124g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물이 100g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용질이 녹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질산나트륨이 지금 그러한 경우죠. 이 경우에 60도에서 질산나트륨은 총 124g이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합친 값은 총 224g이 되겠네요. 자, 이 아름다운 숫자 지금 문제 속에서 뭔가 연관이 막 지어지지 않나요? 네, 이 값은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 등장하는 448g의 절반인 값이죠. 따라서 이렇게 섞은 포화용액을 총두 컵을 준비하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448g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이 용매, 즉 물의 전체적인 양은 처음에 200g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녹아 들어간 양도 처음에 124g의 두 배인 248g이 총 녹은 겁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448g이 용액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용액 A를 포화용액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내신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용해도 곡선의 아래에 있는 점에 찍힌 용액들은요, 다 불포화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상태의 용액이 바로 딱 포화 상태의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점을 용해도 곡선과 만나게 이동시킨다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A점을 Y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X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A가 지금 현재 80도에서 총 100g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인데,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50g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면 되겠죠. 즉, 1번은 용질을 50g을 더 넣어줘서 포화 상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두 번째 경우는 온도를 낮춰준 경우겠죠. 그래서 현재 녹아 있는 양은 그대로지만 온도를

를 60도로 냉각시켜서 용질을 더 넣지 않더라도 포화 상태 용액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용액을 냉각시켜주는 경우, 그리고 용질을 더 넣어주는 경우, 기역과 디귿이 해당을 하겠고요. 니은은 아닙니다. 용매를 더 넣어주면 녹여주는 매개체가 더 증가하는 거니까 더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또한 리을도 정답이 아니죠. 용액을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섞는 거 최대한 더 녹을 수 없는데 막 섞는다고 해서 억지로 더 녹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리을도 틀린 보기.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또 용해도 곡선에 이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불포화 용액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용해도 곡선 상에 있는 상태의 용액들은 딱 알맞게 그 해당 온도에서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만큼 다 녹인 상태, 즉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점, D와 같은 점들은 현재 온도에서 더 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녹아 들어간 상태이므로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A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A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도에서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량이 100g이지만 지금 150g이 넘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넘치게 포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과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불포화 용액은요? D 하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17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D를 B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지금 D 상태는 불포화 상태인데요. 이렇게 B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용해도 곡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포화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즉,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가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이 Y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D는 현재 이물 100g에 100g의 용질이 녹아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D는요, 80도에서 150g까지 최대한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100g을 가지고 있지만 150g까지 넣을 수 있으므로 용질을 추가적으로 50g을 더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용질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볼게요. 그림은 액체 물질 AB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단,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였습니다. 자, ABC 딱 보자마자 어떤 게딱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요. 바로, 얘네들 셋다 끓는 점이 똑같잖아. 그 말인즉슨 A와 B와 C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잖아 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그쵸? 끓는 점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같다는 말이 물질의 종류가 같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ABC는 같은 종류의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A는 TA 지점부터 끓기 시작한다면 B는 그보다 조금 더 나중인 TB, C는 가장 마지막인 TC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바로 물질의 양이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더 많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A, B, C는 끓는 점이 모두 다 같습니다. 니은 A, B, C는 고체 상태로 변하는 중이 아니라 처음에 액체 물질을 가열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끓는 중이다라고 보아야겠죠. 디귿, A의 질량이 가장 큰게 아니라 가장 늦게 끓은 C의 질량이 가장 큰 겁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은 기역만 있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한 후에 다시 냉각을 시켰을 때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처음에 출발이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은 고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도부터는 온도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상태 변화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도가 바로 녹는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 녹으면 이다 구간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열을 시킨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냉각을 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냉각이 되다가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요 구간, 그리고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서 같은 53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 상태 변화가 끝나면 이마 상태, 다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와 마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니은, 나와 라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 중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 두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귿, 다 구간에서는 녹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녹아서 액체로만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우리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볼까요?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을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가열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출발점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는 액체 상태일 거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므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구간. 그래서 다에서는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구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에서 기체로 끓을 때의 온도이기 때문에 78.3도는 이 물질의 끓는 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까요? 이 물질의 녹는 점이 아니라 끓는 점이 78.3도다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한 표현이겠고요. 니은, 가와 다에서 물질의 상태는 액체와 기체로 각각 다릅니다. 디귿, 액체의 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나 구간, 즉 끓는 점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설명이겠죠. 끓는 점이라 함은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입니다. 물질 가나다라 마 중에 25도에서 실온이죠. 이 실온에서 평상시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 가가 있어요. 이 가는 얼려면 영하 218도보다 더 차가워야 돼요. 그리고 이 물체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영하 183도보다 더 차가워야 돼요. 그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끓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다 기화되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온인 25도가 끓는 점보다 더 높이 있네요. 이것은 기체로 존재할 겁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나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까요? 실온 25도가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네요. 그렇다면 아직 얼지도 않았고요. 아직 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물질은요,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으니까 물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다 보시면요, 이번 경우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이 너무 높습니다. 실온 25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죠. 따라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고요. 라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과 어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마는 가와 같이 어는 점과 끓는 점보다 25도 실온이 더 높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액체 상태 물질은 하나밖에 없네요. 바로 나입니다. 22번입니다. 그림은 액체 물질 A, B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지금 쭉 보니까 A도 B도 모두 다 가열시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B는요, 더 상대적으로 낮은 약 53도 정도에서 끓고요. A는요, 그보다 높은 약 78도에서 끓습니다. 둘의 끓는 점이 다르네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일 거예요.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물질이 아니죠. 같은 물질이었다면 끓는 점이 같을 테니까요. 그러나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물질로 보셔야 됩니다. 니은, 동시에 가열하면 누가 먼저 끓을까요?

점에 도달한 시간을 재시면요, TB가 TA보다 더 빨리 오기 때문에 먼저 끓는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A와 B의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요, A와 B의 질량이 다른 게 아니라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 있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었고요. 지금부터는 고난도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탐구 문제지만, 그렇게 사실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고요.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설명으로 다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문제들이 고난도 탐구 문제로 분류가 됐는지,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 많이 봤던, 문제죠. 그런데 왜 이게 고난도 탐구 문제냐? 조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되게 디테일하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모든 물질이 동일하게 가지는 성질일까요?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서 구별되어야 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갇히는 물질도 물질의 양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야 되는가요? 아니었죠. 물질의 종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질량, 부피, 길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나오는 거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요,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질의 특성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표는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그리고 일반적인 공기의 밀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가 가스가 누출될 것을 대비해서 집 혹은 뭐 사무실 이런 실내 곳곳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거든요. 이 설치하는데도 밀도를 고려해서 위치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사실 뭐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작으면 떠오른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처음 보는 자료라서 낯설어서 이렇게 고난도 문제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0.0012입니다. 자, 그런데 LPG 기체는 0.0019네요. 밀도가 일반적인 공기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LPG 가스가 누출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아래쪽에 이 누출 경보기를 달면 되겠죠. 이번에는 LNG 가스를 한번 볼까요? 얘는 밀도가 0.0075입니다. 일반적인 공기보다 밀도가 작죠. 그렇다면 이 기체는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좀 위쪽에 설치를 해놓으면 감지를 하기가 쉽겠죠. 이런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LPG 누출 경보기는 밀도가 크니까 바닥 근처에 설치해야 유리하고요. 또 니은, 누출되는 가스 양이 적으면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해야 될까요? 이 양과 관계없이 밀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것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양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LNG 누출 경보기는 누출되는 가스의 밀도를 고려해서 위쪽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러면 어떤 고체 물질 64.8g을 5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은 후 그때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래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고체의 밀도를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해석하고 뭐 다른 물질의 밀도도 비교해서 이 물질을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고난도 문제로 분류가 되었는데 우리 밀도 측정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자, 질량값은 문제에서 이미 줬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64.8g이다라고 줬는데요. 부피는 이 자료를 해석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예요. 하지만 우리 할수 있죠. 자, 물질을 넣은 다음에 눈금을 읽어보니까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쟀을 때 72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한 칸이 70에서 80이 5등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이 2ml입니다. 따라서 74
ml라고 정확하게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처음 물이 있었던 50ml에서 이74 값의 차이를 구하면요. 부피는 결국 24ml가 되는 것입니다. 24분의 64 나누기 하면 약 2.7 정도가 나오죠. 그 값을 이 표에서 찾으면요. 아, 바로 알루미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알루미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 담긴 수조에 달걀을 넣은 모습과 이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는 달걀이 그냥 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었는데 이번에 물에다가 소금을 첨가했더니 오래된 달걀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 밀도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밀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떠오른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오래된 달걀이 5달. 이 가장 밀도가 작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기 기억 볼게요. 물에 소금을 녹이면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가라앉아 있었던 달걀이 소금물이 되면서 이두 달걀 사이의 밀도 값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니은입니다. 달걀이 물에 떠오른 이유는 질량이 작아서가 아니라 밀도로 뜨고 가라앉음을 설명하셔야 되겠죠. 디귿은 밀도는 그럼 누가 제일 밀도가 크느냐? 바로 신선한 달걀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소금물, 그다음에 오래된 달걀, 그리고 물 순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중에서 포화용액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용매 100g이라는 이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억부터 볼게요. 20도의 물 100g에 황산구리가 18g 녹아 있대요. 이 20도의 물 100g에는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20g인데 18g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덜 녹았으니까 불포화용액입니다. 자, 니은과 같은 경우가 바로 포화 용액이겠죠. 40도의 물 100g에 질산 칼륨은 최대한 63g까지 녹을 수 있는데 딱 알맞게 녹아 있으므로 포화 용액이 됩니다. 자, 디귿 이번에는 물이 200g에 있대요. 40도의 물 200g에 질산 나트륨은요, 총 210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숫자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을 표현한 것이므로 200g이 있다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두 배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디귿은 불포화 용액입니다. 리을 60도의 물 50g이래요. 자, 이번에도 100g이 아니라 50g인 것을 주의하시고요. 질산칼륨 54.5g을 녹였다고 합니다. 100g당 최대 109g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물이 50g으로 절반 줄어들면 용질도 절반만큼 녹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므로 최대 54.5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자, 리을도 최대한 꽉 차있는 포화 용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시험관 A, B, C, D, E, F에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체의 용해도를 비교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기체의 용해도 커지는 조건 기억하시나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알아둬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기포의 발생량은요, 많이 기포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다는 걸 의미할까요?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용해도가 적으니까 더 이상 기체가 녹아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고려하면,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발생하는 기포수를 비교를 해본대요. 자, E하고 C하고 A 모두 다 마개가 안 씌워져 있습니다. 자, 온도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가장 뜨거운 물 50도에서 가장 용해도가 낮음으로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겠죠. 즉, 탄산이 녹아있지 못하고 기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E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순서대로, 온도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요, 온도가 가장 낮고 압력이 가장 높은 얼음물에서 마개를 씌운 B가 되겠습니다.
3번,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 커지고요. 기포가 생기는 이유,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5번은요.

BDF를 비교하면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를 알수 있을까요? BDF의 다른 점은 온도밖에 없어요. 따라서 압력이 아니라 온도에 따른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한 가열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고체 상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이 온도는 녹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 온도가 올라가다가 두 번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볼까요? T2는 끓는 점, T1은 녹는 점 맞고요. 가 상태에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 상태가 공존하게 됩니다. 고체 물질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에탄올의 가열곡선을 나타내신 것인데요. 에탄올 10ml와 20ml의 가열곡선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은 78도에서 끓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78도에서 동일하게 끓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만 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온도가 높아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게더 늦게 끓는 1번 그래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물질의 특성 후반부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4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듣기와 말하기의 순서가 되겠죠. 자, 오늘의 대표 문장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좀 빨리 읽었는데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실제로 do you는 일상생활이라면, 중등용 듣기에서는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발음을 해주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자, 이렇게 됩니다. 오형식이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그 말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말하기로 활용한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은 나올 때마다 샘플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자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영어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늘의 대표 문장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당신은 내가 뭘 해주기 원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 뭔가 호의를 베풀어 줄 때도 자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볼 때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대화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듣고 문제를 먼저 푸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대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들으면서 자 저희가 해설 강의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 듣기의 팁과 그 다음에 말하기의 팁 이런 것도 전달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문장들 다시 한번 쭉

0: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는 과정이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오늘 문제부터 먼저 좀 공개해 볼까요? 자, 내용이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뭐 부탁은 다른 말로 요구, 요청과도 같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여태까지 이 부탁과 요청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Would you? Could you? Will you? Can you? I wonder if you can. 당신이 뭐뭐뭐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Would you mind? 이런 것도 좋죠. 자, 그래서 당신은 뭐뭐 해주시는 걸 꺼리세요? 라고 하는 것도 부탁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스토리도 물론 중요한데, 그 표현 하나가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Minji, how do you feel?
2: I'm all right, except for my broken leg. Thanks for visiting me.
1: Don't mention it.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2: At least 2 weeks. So, I have a favor to ask you.
1: What is it?
2: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but as you can see, I can't go.
1: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2: I'd like to give her a gift. Can you pick one up for me?
1: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2: A coffee maker. Any type will do. I trust your eye.
1: Okay, no problem. I can do that for you.
2: I'll pay you later. Thanks a lot.
0: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셨는데요. 자,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줄거리들이 쭉 여러분들 기억이 잘 되시고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러시면 한 문장 한 문장씩 자, 들으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는데,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 자체가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 그러니까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여러분들 미리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탁한 일이 딱 나오게 되면 그때 선택지 읽고 정답을 선택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요. 자, 문제 풀이의 과정도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다시 갈게요.
1: Minji, how do you feel?
0: Minji, how do you fee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how do you feel? 여러분들 언제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체크할 때, 뭐, 몸좀 괜찮니? 정도의 표현이에요. 너 어떻게 느끼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한국에서는 재미나게 좀 쓰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작품을 이렇게 다 구경을 하는데, how do you feel? 어떻게 느껴? 막 요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쓰시면 안 돼요. How do you feel? 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 상태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은 그럼 뭐예요? 이 그림 어떻게 느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거는 한국말이고요. 영어로는 What do you think of the picture? 그죠? What do you think of the pictu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What do you think about를 써도 좋고 of를 써도 좋아요. 혹은 How do you feel? 쓸 수는 있는데요. How do you feel about the picture? About the painting?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How do you feel about it? 그럼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고 해야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about 이하를 빼고 How do you feel?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여기 미술관에서 이렇게 원어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 How do you feel? 주의하시라라고 하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민지, How do you feel?
1: How do you feel? How
0: How
1: do
0: do
1: you
0: you
1: feel?
0: feel?
1: How do
0: How do
1: you
0: you feel?
1: feel?
2: I'm all right, except for my broken leg.
0: 자, 어디가 핵심이에요? I'm all right.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except for my broken leg.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실제로 전치사는 여러분들 강하게 읽지를 않죠. 왜? 일단은 짧잖아요. in, on, with, from. 그죠? 그런데 except 같은 전치사는 이게 내용어가 아니에요.

0: 하지만 이음절이잖아요. except. 강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강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except가 무슨 뜻이죠?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하나의 전치사 맞죠? 그런데 except 다음에 for를 붙여도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등용으로는 완전히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I'm alright 다음에 except for my broken leg가 나오는데요. except for 이 부분에 좀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all right, except for my broken leg. Except for my broken leg. Except for my broken leg.
0: 알겠죠? Except for my broken leg. 그러니까 뭘 빼고? 부러진 다리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 지금 상황 자체가 병원에서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혹은 뭐 병문안을 집으로 갔을 수도 물론 있겠죠. 장소를 꼭 병원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 환자와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except for my 자, 에서 요거는 좀 강하게 읽었다는 점, 좀 특이점이에요. 전치사인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장은 사실은 I'm alright 정도만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 Thanks for visiting me.
0: Thanks for visiting me. 그래서 환자 방문한 건 분명히 맞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남자에게 뭘 부탁할까요?
2: Don't mention it.
0: Don't mention it. 자, 별표 3개. 달달달 외워두세요. 자, 우리도 보통 감사, 고맙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별말씀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듯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B가 안녕 못한대요. 이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실제로 안녕하세요의 액면상의 의미는 있습니다. 진짜 안녕한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거의 정해져 있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받는 것이지. 잠깐만요. 제가 안녕한지 안녕 못한지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thanks for visiting me에 대해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You're welcome. 그죠? You're welcome. 천만에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많이 쓰죠. Don't mention it. 아유, 고맙다는 말 그것을 언급도 하지 말아요. 뭐가 고마워요. 우리말로 하자면 별말씀을 다 하세요.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on't mention it.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장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적인 측면에서 자, don't mention it. 이런 표현들은 잘 배워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원어민들께 잘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Don't mention it.
0: Don't
2: Don't mention
0: mention it.
2: it. Don't
0: Don't
2: mention
0: mention
2: it.
0: it.
2: Don't
0: Don't
2: mention
0: mention
2: it.
0: it.
2: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0: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했어요.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만 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will you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have to에서 to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동사는 이제는 존재하다, 있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읽는 편이에요.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이런 식으로. In the hospital. 자, in는 강하게 읽지 않죠. 자, 이런 리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2: How long will you have to be in the hospital?
0: How
2: How
0: long
2: long
0: will
2: will
0: you
2: you
0: have
2: have
0: to
2: to be
0: be in
2: in
0: the
2: the
0: hospital?
2: hospital?
0: 한번 더.
2: How
0: How
2: long
0: long
2: will
0: will
2: you
0: you
2: have
0: have
2: to
0: to
2: be
0: be
2: in
0: in
2: the
0: the
2: hospital?
0: hospit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장소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특정이 됐네요. 너 병원에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니?
1: At least 2 weeks.
0: At least.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최소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t least 2 wee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1: So, I have a favor to ask you.
0: So, 그래서 말인데. I have a favor to ask you. I have a favor to ask you.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리셨나요? 오늘 만약에 대표 문장을 저에게 하나 더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이 문장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favor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호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do me a favor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라고 해서 두 동사를 수요 동사로 쓰거든요. Do me a favor라고 하면 나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줘.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게도 쓰지만 또 어떻게도 써요? 이건 표현 방식인 거죠.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당신에게 요구, 요청할 호의가 좀 있어. 그럼 나한테 호의 좀 베풀어 줄래? 라고 하는 자, 의미가 되겠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만 I have a favor to ask you. I have a favor to ask you. 내가 당신에게 요청할 그런 호의를 좀 베풀어 줄 일을 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요청 좀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장도 자, 오늘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암기용으로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don't mention it 다음에 요 문장도 꼭 외워 두세요.
1: Oh, I have a favor to ask you. Oh, I
0: I
1: have a
0: have a
1: favor
0: favor
1: to
0: to
1: ask
0: ask
1: you.
0: you.
1: Oh, I
0: I
1: have a
0: have a
1: favor
0: favor
1: to
0: to
1: ask
0: ask
1: you.
0: you.
1: Oh, I
0: I
1: have a
0: have a
1: favor
0: favor
1: to
0: to
1: ask
0: ask
1: you.
0: you. 자, 요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은 혹시나 우리 학생들 중에 못 알아들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가 이렇게 10단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렇죠. 일부러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 What is it?
0: 뭔데?
1: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 What is i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자의 말이 좀 빠르긴 합니다.
1: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0: 딱세 단어예요. I was invited. I was invited. 여기까지 한 단어. Susan's housewarming party.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조금 내용이 있었는데 Friday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s invited to. I was invited to. I was invited to. I
1: I
0: was
1: was
0: invited
1: invited
0: to
1: to
0: Susan's
1: Susan's housewarming
0: housewarming
1: party
0: party.
1: this Friday.
0: This Friday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잔의 housewarming party에 내가 초대받았거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좀 호흡이 좀 길어서 그리고 소리가 조금 빠르긴 했어요. 이 여자 성우분이. 그래서 자, 요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딴건못 들으셨더라도 invited 이런 단어 들으셨으면 초대받았어. party 이런 거 들으셨으면 파티에. 요 정도만 들으셨으면 충분히 줄거리를 이어나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은 뭐였나요?
1: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but as you can see,
0: As you can see, 당신이 볼수 있다시피,
1: I can't go.
0: I can't go. 내가 갈 수가 없잖니, 지금. 그러면 favor가 뭘까요?
2: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0: 자,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요건 한 두세 번 정도만 좀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What
0: What do
2: do you
0: you
2: want
0: want
2: me
0: me
2: to
0: to
2: do
0: do
2: then?
0: then?
2: What
0: What
2: do
0: do you
2: you want
0: want
2: me
0: me
2: to
0: to do
2: do
0: then?
2: then?
0: 한번 더.
2: What
0: What
2: do
0: do
2: you
0: you
2: want
0: want
2: me
0: me
2: to
0: to do
2: do
0: then?
2: then?
0: 자, 되는 뭐 그러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자, 중요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1: I'd like to give her a gift.
0: I'd like to give her a gift. Give her a.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I'd like to
1: I'd like to give her a gift.
0: give her a gift. Give her a gift. 이게 give her a gift예요. 자, 선물을 좀 사주고 싶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1: Can you pick one up for me?
0: Can you잖아요, 또. Can you pick one up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를 좀 뽑아주겠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2: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0: 쉽죠?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마음속에 혹시 뭔가 좀더 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1: A coffee maker.
0: A coffee maker.
1: Any type will do.
0: Any type will d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타입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I trust your eye.
0: I trust your eye. 나는 네 눈을 믿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러시면.
2: Okay, no problem.
0: 문제 없죠?
2: I can do that for you.
0: I can do that for you.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1: I'll pay you later.
0: I'll pay you later.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 지불해
1: Thanks a
0: 줄게.
1: lot.
0: 고맙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답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선택지 중에 커피 메이커를 사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정답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야, 오늘 배우신

0: I was invited to Susan's housewarming party this Friday, but as you can see, I can't go.
1: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0: I'd like to give her a gift. Can you pick one up for me?
1: Sure.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0: A coffee maker. Any type will do. I trust your eye.
1: Okay, no problem. I can do that for you.
0: I'll pay you later. Thanks a lot.
2: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괜찮았던 문장들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복습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3: ...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보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서 포인트는요, 일단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있어요. 요거 좀, 우리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방법. 그러니까 뭐 예컨대 5억짜리 주택과 5억짜리 상가가 보수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그 방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비를 한번 볼 건데,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뭐 경비 같은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제 32조 1항에 중개보수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2항에 가보면 실비에 대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면 의뢰인한테 두 가지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데, 첫째가 보수고 두 번째가 실비예요. 네, 두 가지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수 청구권 한번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이 중개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손님이 팔아달라고 하거나 손님이 사달라고 의뢰를 해야 그때부터 우리 개공이 중개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걸 완성하였을 때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손님이 팔아달라고도 안 하고 뭐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해주고 돈을 달라고는 못하겠죠. 그래서 중개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중개 활동 자체가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거래 계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렇게 변화를 한다면, 우리 의뢰인이 나 집을 좀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다음 주쯤에 전화해서, 사장님 나그집안 팔래요. 이렇게 이제 물건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수 청구권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쌍방 이 중개 계약의 해지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 대상 물별, 중개 보수 요일 맛, 요일 및 한도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해서 왔게 되면, 소위 금품 초과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한도 안에서 조금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 어떤 주거라는 어떤 개념으로 필요한 거니까 요율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그 낮게 결정하는 요율을 법에서만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은 0.7% 한도, 임대차 0.6% 한도만 정해주고, 실제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실제 받게 되어지는 그 한도는 요 법정 한도라기보다는 요 한도 안에서 조례가 다시 정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도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이렇게 이제 시도조례로 정해지게 되고, 이 시도조례가 정해준 대로만 받아야 되는데, 통상은 0.7%보다 낮게 돼 있겠죠. 이거보다 높게 정하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 조례 자체가. 그래서 법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란 말이에요.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주택 매매 교환 부분에 대해서 0.5%만 뭐 받아라라고 조례로 정해놨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그러면 0.7%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례가 정하는 한도 안에서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이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주택 외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 말고 다른 곳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이렇게 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거를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 오피스텔은. 근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어떤 요건을 좀 갖춘다면, 그 요건이 뭐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한세 식구나 네 식구 살기 딱 좋은 규모. 그 규모 이하로 들어오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목욕시설. 요거를 이제 부화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읽어요, 보통. 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부화목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요율 체계가 특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율 체계가 0.5%가 한도예요. 그리고 이 주택 외는 기본적으로 시도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는 시도조례 볼 필요 없고, 요 요율 체계 안에서만 받으면 된다. 우리 36회 공인중개사 본시험에 요세 가지를 가로 처리하고요. 가로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요거 세 가지 요율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최대 0.5%가 한도, 그리고 임대차는 0.4%가 한도, 그리고 그 외, 그래서 그 외라고 하면 뭐 상가, 공장, 토지만 뭐 중개한다든가, 아니면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뭐냐? 어떤 거를 그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볼게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렇죠?

부화목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좀 편리한 어떤 언어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퍼센트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률에는 퍼센트는 외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다가. 예, 그래서 보통 얘를 천 단위로 바꿔가지고요. 천분의 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천분의 사, 여기는 천분의 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퍼센트로 하면 백분율이니까 요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건. 자, 이제 중개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거래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매매는 우리 시험 지문에 제시된 대로 거래 금액을 주거든요. 그럼 거래 금액을 이제 그 찾아서 이제 거래 금액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주택과 주택 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결국에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적용하면 되고 주택 외에는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다 그러면 제시된 요율을 찾아서 대입. 주택 외다 그럼 머릿속에서 암기했던 거를 대입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하면 이 산출액이 나오고요. 산출액은 한도액과 비교해서 산출액은 한도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넘으면 금품초과수수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도액 이내에서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수학적 등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분양권. 우리 36회 본시험에서도 분양권이 출제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분양권은 분양받은 지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분양받은 지위는요. 아직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냈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잔금을 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여기 포함되어지는 게 무방하나 등자 안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분양권은 소유권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등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아파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작은 방을 확장하기 위한 확장 비용이라든가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설치 뭐 아니면 빌트인 주방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분양권은 그 미래 가치 프리미엄을 좀 일부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에서는 잔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뭐 무이자 중도금 있다 그럼 다 괜찮아요. 잔금만 아니면 괜찮다. 자, 교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꾸는 건데 두 가지 중에 금액이 똑같아도 뭐 교환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뭐 이론이든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싼 거 싼 거. 그러면 우리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거래 금액이 이왕이면 좀 큰 거로 계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공한테 유리할 테니까요.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크게 나눠서 전월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전세는 아직 우리 본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왜? 이 전세는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냥 전세금, 제시된 전세금에다가 요율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만약에 전세를 낼 것 같으면 차라리 매매를 내겠죠. 근데 이제 월세가 출제가 되게 잘 되는 편인데 특히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월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월세 있는 임대차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순수 임대차보다는 얼마간의 보증금을 조금 걸고, 그죠? 그리고 월세, 뭐, 그래서 그걸 반전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증금에다가 월 단위 차임, 그러니까 소위 월세 곱하기, 곱하기입니다. 100 아니면 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위 환산 보증금을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천만 원에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보면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더하면 5천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잖아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곱하기 100으로 그냥 확정되고, 만약에 1000에 30이다. 그러면 그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천만 원이 되고요. 다시 1000만 원하고 더하면 4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미만인 거예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채 안 되면 이때는 다시 식을 수정해서 곱하기 100을 했던 거를 70으로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0으로 해줘라. 그럼 그 기준은 언제 100, 언제 70을 하느냐.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곱하기 70. 정확히 100,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곱하기 100. 뭐 이렇게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기준을 가장 잘 물어봅니다. 산출 기준. 주택과 주택 외 이 두 가지 물건으로 나누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그러니까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걸로 어차피 받는 어떤 경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은 시도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택은 없으면 서민들이 어떻게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만큼은, 즉 주택만큼은 시도조례가 관리할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주택 외라는 물건, 주택 외는 뭐 상가, 공장,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상행위를 해야 된다 이러면 상가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상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여기부터는 시도조례가 관여하지 않아요. 시도조례가 관여하지 않을 거고, 요 주택 외부터는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법령만 따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이 주택 외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0.5, 매매 교환, 임대차는 0.4, 그리고 그 비주거라든가 뭐 공장 상가 이건 0.9까지 세 가지 요율 체계만 좀 암기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택과 중개사무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자,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근데 강동구에 이제 아파트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옆 단지가 경기도 하남시예요. 예, 경기도 하남시. 예. 그러면 강동구하고 하남시하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옆에. 그러면 강동구에 사무소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옆 단지에는 하남시 아파트를 중개 못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 개공이 하남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인 주택과 사무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준이 마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예.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하고 사무소 소재지 기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했다.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시도 조례로 우리 그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부산 개공이 중개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를 또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한 개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시중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한 물건 1번, 예. 그리고 동일 당사자 간 2번,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3번,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동일 기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도 하면서 그렇죠? 임대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소위 말하면 알선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하는 당사자하고 임대차하는 당사자가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가 팔았는데 A가 그 집에 다시 새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를 동시 진행을 하게 되면 동시 중개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속담처럼 우리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소위 임대차를 하나를 중개한 거니까 이것까지 굳이 받은 건 좀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예컨대 물건 같고요. 동일한 물건이고 당사자 동일하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당사자나 임대차하는 당사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니까 매매랑 임대차를 하든가 무슨 뭐 매매랑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매매랑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무튼 거래가 두 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함정을 많이 거는 부분이 요거인데요. 동일 기회. 요 말을 아예 빼먹고 출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기회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국토교통부 요건 해석입니다.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쓰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도 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서 쓰고 일주일 있다가 임대차 계약서 썼다. 이건 동일 기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주일 있다가 썼다면 이때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동시 중개가 되었다면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조금 불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제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컨대 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치죠.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은 주택.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합쳐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 시도조례 적용하고 또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만 적용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 두 가지 물건이 같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네, 2분의 1 이상이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상가가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그리고 주택이 뭐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면적이 동일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상가 면적은 생각하지 말고 주택 면적만 보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상이라는 거는 그 기준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면적이 똑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뭐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을 중개했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을 중개한 거예요. 상가는 따로 계산해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시는 우리 개업공인 중개사들도 실제 있냐면 요 주택과 상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래 금액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뭐 가령 이게 뭐 10억이다. 그러면 상가 부분으로 뭐 한 7억, 주택 부분으로 3억 뭐 해 가지고 뭐 7억 얼마 뭐 3억 얼마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부수를 받는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도 있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면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 자,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택 면적이 절반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된다면, 예를 좀 들어보면, 주택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0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상가는 이제 200이고, 그러면 2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일 때에는, 이럴 때는 결국에 뭐로 볼 거냐? 전체를 주택 외로 본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상가 200, 주택

190제곱미터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한 거입니다. 왜 이게 유리해지냐면 전체를 상가로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주택으로 볼 때의 어떠한 그 요율 한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0.4%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서울특별시 그 매매가. 그럼 0.4%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주택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상가가 주택보다 1제곱미터라도 더 많아서 뭐그 면적이 좀 넓어서 이거를 기준한다면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어떤 기준이 나름 좀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주택과 주택 외에서의 핵심은 주택은 뭐 시도조례 그리고 주택 외에는 국토부력만 따진다. 그다음 주택과 우리 중개사무소가 서로 다를 때, 서로 다를 때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사무소 소재지 기준 한다는 거. 지금 사무소는 분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도 중개를 하는 곳이 분사무소면 이때도 분사무소 소재지 기준하는 거예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물건 동일하고, 두 번째 당사자 동일하고, 세 번째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거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 기회, 이 동일 기회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겸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동일한 것도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 그리고 주택 그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보겠다. 아무래도 개공은 주택 외로 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리하니까요. 자, 이제 실비를 한번 좀 알아보는데요. 이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실물을 안 해보신 단계라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왜 이렇게 실비가, 뭐 경비가 소요되겠느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실비가 왜 생기냐면, 보통 권리관계 확인할 때 어떤 비용들이 이제 생기냐면요. 일단 공부 발급 비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급 발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발급 비용은 등기부 일단 기본적으로 발급받죠. 또 각종 대장료, 도면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급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우리 의뢰인들한테 실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부담하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법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청구할 수 있고, 그거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실비에서는 그래서 누가 부담할 건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 발급 비용 같은 거, 뭐 또는 현장 조사할 때도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현장 조사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 개공한테 부산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의뢰했다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차비를 누가 낼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왜? 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매수인이 없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아라. 혹은 임대차면 임대인한테 받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금 등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같은 것을 우리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 예치 권고 제도라고 하죠. 이 예치를 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돌려받는 뭐 이런 제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예치했다가 돌려받을 때이 예치를 하고 있는 주체가 개공일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업무 보증을 이렇게 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치되는 돈이 50억이다. 그러면 50억만큼의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뭐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보험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보험료를 누가 낼 거냐? 그럼 이거는 개공이 부담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왜? 개공 때문에 예치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이 계약금 등을 예치했다가 이거를 돌려받는 소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은 취득의뢰인이거든요. 결국에 취득의뢰인조차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매수 뭐 혹은 임차 의뢰인에게서 받으면 되겠죠. 자, 실비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이전 의뢰인, 한쪽은 취득의뢰인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이해 잘 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뭐 결국에 이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암기하셔도 괜찮은데 이 워낙 출제가 좀잘 되는 항목이라서 한쪽은 이전, 한쪽은 취득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도조례가 항상 그 물건 소재지를 기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물건 소재지 말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기준해서 시도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이제 그 중개보수 실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독학사 현대사회와 윤리 이번 두 번째 시간은요, 서양 윤리입니다. 자, 서양 윤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대 때부터 볼 텐데, 오늘 주제 고대 때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의 정의론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 자선 입장과 의무 관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유형이 살짝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잘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두 명의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롤스, 노직 또는 약소국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의무론에서 보게 되면은 피터 싱어하고 롤스 뭐 이런 사상가들 비교하는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서양 철학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피스트가 있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윤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철학 윤리를 배우는데 좀 재밌는 게 소피스트 같은 경우 뭐를 추구하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윤리라고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으로 상대주의적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은 거의 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죠. 자, 또한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 존재를 부정하고요. 요거 재밌죠. 이게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게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변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변호를 하기 위해선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구를 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자, 또한 이러한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꾸미는 수사학, 변론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피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프로타고라스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가 있고 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트라시마코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나갔던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이름 자체가 좀 공룡 이름이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공룡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자, 특징 보시면 소피스트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네요. 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했대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주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요. 뭐를 강조하죠? 성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죠.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게 포인트가 주지죠. 알면 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무지의 자각을 진리 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요.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의 자각을 왜 하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하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하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가 행복이라고 보냐면 진리 또는 지혜를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그럼 보세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우리 행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무지의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 기본 조건으로 일단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대화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 일과가 거의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는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대화법이죠. 왜 물어보고 다니냐면 너 좀 모르니까, 너 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가 무식하다는 걸 좀 알고 무지의 자각을 하고 공부 좀 해.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계속 다니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원래 이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직업이 삼파, 아이를 받아주는 직업인데 옆에서 이제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아, 이것처럼 무지에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사상인데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세상을. 자,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일단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요, 불완전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경우 우리 시험 문제에 동굴의 비유가 좀 나와요. 근데 동굴의 비유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동굴의 비유가 안 나오고요. 선분의 비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선분의 비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동굴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동굴의 비유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국가론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국가도 세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 일단 3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3분설. 3분설.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데 머리 측면은 이성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가슴은 기계,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욕망. 그런데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국가도.

그래서 국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성에 해당하는 게 통치자가 되는 거고요. 통치자. 자, 기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방위자가 됩니다. 방위자. 배에 해당하는 게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이렇게 돼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쫙 몰아넣고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다가, 절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 절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생산자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절제도 있는데 뭐가 더 뛰어나다? 절제도 있는데 용기의 덕이 좀더 뛰어나다. 그럼 방위자를 시키고요. 그리고 절제도 있는데 용기도 있는데 오, 지혜도 있네. 지혜롭네. 라는 친구에게 통치자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통치자 같은 경우는 누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죠?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철인 통치다라고 보시고요. 그게 뭐죠? 이상적 국가다.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철학과 정치가 일치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인데 우리 그 그림에서 아테네악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넷에 쳐보면 잘 나오는데 이 아테네악당 그림의 가운데 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플라톤은 이러고 있어요. 진리는 이데아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리는 현실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면서 참된 진리는 현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건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죠. 행복. 그렇죠? 자, 모든 건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건 뭐죠? 행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록인데, 덕론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양 쪽덕 있죠? 서양 쪽 덕은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도 지성적 덕, 품성적 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성 측면의 지성적 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성적 덕은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철학적 지혜하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뭐, 철학적 지혜 같은 경우는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천적 지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진짜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천적 지혜가 뭐를 알려주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 중용을 알려줘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거는 과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절한 상태. 그래서 용기라는 것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상태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는 뭐뭐가 있냐면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긍지도 있고요. 용기, 긍지, 절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합니다. 실천. 실천을 하고요. 이러한 중용을 습관화해요. 습관화. 그럼 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감정적 측면의 품성적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중용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영토 점령, 전쟁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아우, 전쟁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행복이야.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요, 어떤 쾌락이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극적 쾌락입니다. 소극적 쾌락. 자, 정신적, 지속적, 그리고 소극적 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소극.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요. 고통은 유일한 악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제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타락시아라는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모두 같이 써주셔야 되냐면요. 평정심. 평정심 같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시험,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즉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모든 현상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요거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요, 스토아학파의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이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이냐.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아, 모든 세계가 다 결정돼 있어.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 이게 행복이야.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주의예요. 이게 좀 긍정적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유, 우리나라 이제 망했네. 망했으니까 산속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몇하고 같이 가고 살아야지 라는 은둔주의가 나타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근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근데 어차피 망하게 결정돼 있었어. 받아들여야지. 긍정적이죠. 받아들여야지.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했고 다른 나라도 망했고 그럼 다 하나가 이제 합쳐지겠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우리 하나의 시민이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 좋은 거죠. 자, 또한 이제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데 아파테이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부동심. 이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불필요한 감정, 즉 정념을 극복한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뭐라고 보냐면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 자,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 그거를 극복해야 돼. 감정에 휘두르지 마.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토아학파다 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정의의 종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 정의를 뭐라고 보냐면요, 준법 정신으로 봅니다. 준법 정신. 즉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특수적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균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는데, 자, 먼저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기준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나눠 갖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기하학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적 정의는 형벌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요건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처벌을 할 때 아, 돈 많은 사람이 가치가 더 많으니까 조금 처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낮으니까 많이 처벌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할 땐 그 사람들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죄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술적 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적 비례.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뭐와 관련된 거다? 형벌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환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이거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편의점에 가요.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가격을 내요?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장님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어우 이쁘네 하고서 돈을 내요? 물건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즉 자, 교환적 정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본다라는 의미로 산술적 비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정로서의 정의,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인데, 자, 요 파트는요,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업을 자세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키워드라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넣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는 거 강조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존 롤스라는 사상가가 있죠. 존 롤스가 주장한 건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요. 절차만 존재하고 결과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 게임을 예시로 듭니다. 게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절차를 잘 따라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따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건 절차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잘 지켰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절차만 있겠죠. 그 절차가 뭐냐?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뭐를 씌우냐면요. 무지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데 이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만 모르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재능, 가정 배경, 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 성별, 국적, 자신의 국적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사실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심리학 같은 이러한 기본적 지식은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차만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만 만들어 놨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요. 만장일치로. 어떻게? 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이론칙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이게 뭐죠? 기본적 자유죠. 기본적 자유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 이 기본적 자유를 짧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어떻게 분배가 돼야 돼?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원칙으로는 공정하게 다 뭐를 줘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줘야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어떠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차등의 원칙.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뭐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해. 자, 이러한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야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노직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 같은 경우는 롤스를 비판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자, 롤스 너는 지금 복지 주장하잖아. 그런데 복지는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라는 게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또, 자, 롤스, 너는 지금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잖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재면. 그거는 정형적 분배야. 이 정형적 분배, 어떤 하나를 고정시켜서 분배를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다시 요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롤스 너의 주장, 복지, 그리고 차등의 원칙, 즉, 정형적 분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직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첫 번째, 소유 권리론을 주장을 하는데, 노직 같은 경우는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또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취득의 원리, 두 번째가 양도 또는 이전의 원리, 세 번째가 시정 또는 교정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취득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초로 어떤 재화를 취득할 때 타인에게 뭐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취득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지만 정당한 배타적 소유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정당한 양도의 원리입니다. 또는 이전의 원리인데 요거는 뭐죠? 취득을 했어요. 정당하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게 상속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될때 정당하게 증여가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 안 받을게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때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요. 그거를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시정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복제를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복지를 반대하는 사상가들은 최소국가를 주장을 해요. 최소국가. 치안 유지와 외적 방어만 하는 국가가 그게 정의로운 국가야, 도덕적인 국가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최소국가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왈처인데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예요. 일단,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공동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개듯이, 분배적 기준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왈처 같은 경우. 그래서 왈처도 롤스를 비판해요. 아, 롤스,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건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공동체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서 분배적 기준이 다 다양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왜한 가지 차등의 원칙만 왜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니? 라고 롤스는, 왈처는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다양하듯이 다양한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복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회적 가치라고 보는데, 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각각 영역별로 획득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영역이 힘이 세서, 권리라는 영역이 힘이 세서 이한 가지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 또는 전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거죠. 다양한 가치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분배적 정의를 배운 거예요. 분배적 정의. 롤스 배웠고요. 그리고 노직 배웠고 왈처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사상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는 요즘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롤스하고 노직을 비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비교를 할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인데 자, 약소국 관한 입장에서 자선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약소국을 지원하는 원조가 의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자손 관점 있죠? 자손 관점.

요거는 누구냐면 로버트 노직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국내 분배에서도 복지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국내에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반대해요. 원조도 의무로 보는 걸 반대합니다. 아, 그런데 스스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조를 합니다. 제가 원조를 해요? 노직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할까요? 너 원조하면 어떡해? 큰일 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원조로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선행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관점으로 보는 사상가들이 두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일단 피터 싱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존 롤스가 또 나오죠. 롤스도 마찬가지로 의무 관점에서의 원조를 주장합니다. 자, 비교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는요, 돈을 원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를 원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을 원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거는 정치 체제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롤스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보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서 포인트는요, 일단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있어요. 요거 좀, 우리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방법. 그러니까 뭐 예컨대 5억짜리 주택과 5억짜리 상가가 보수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그 방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비를 한번 볼 건데,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뭐 경비 같은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제 32조 1항에 중개보수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2항에 가보면 실비에 대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면 의뢰인한테 두 가지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데, 첫째가 보수고 두 번째가 실비예요. 네, 두 가지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수 청구권 한번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이 중개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손님이 팔아달라고 하거나 손님이 사달라고 의뢰를 해야 그때부터 우리 개공이 중개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걸 완성하였을 때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손님이 팔아달라고도 안 하고 뭐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해주고 돈을 달라고는 못하겠죠. 그래서 중개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중개 활동 자체가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거래 계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활동으로 인하여 거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때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소멸되어지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그러니까 뭐 일부로, 뭐 혹은 어떤 뭐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해서 왔게 되면 소위 금품 초과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한도 안에서 조금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 어떤 주거라는 어떤 개념으로 필요한 거니까 요율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그 낮게 결정하는 요율을 법에서만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은 0.7% 한도, 임대차 0.6% 한도만 정해주고 실제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받게 되는 실제 받게 되어지는 그 한도는 요 법정 한도라기보다는 요 한도 안에서 조례가 다시 정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도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이렇게 이제 시도조례로 정해지게 되고 이 시도조례가 정해준 대로만 받아야 되는데 통상은 0.7%보다 낮게 돼 있겠죠. 이거보다 높게 정하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 조례 자체가. 그래서 법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란 말이에요.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주택 매매 교환 부분에 대해서 0.5%만 뭐 받아라라고 조례로 정해놨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그러면 0.7%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례가 정하는 한도 안에서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이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주택 외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 말고 다른 거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이렇게 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거를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 오피스텔은. 근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어떤 요건을 좀 갖춘다면 그 요건이 뭐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한세 식구나 네 식구 살기 딱 좋은 규모. 그 규모 이하로 들어오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목욕시설. 이거를 이제 부화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읽어요, 보통. 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부화목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요율 체계가 특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율 체계가 0.5%가 한도예요. 그리고 이 주택 외는 기본적으로 시도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는 시도조례 볼 필요 없고 요 요율 체계 안에서만 받으면 된다. 우리 36회 공인중개사 본시험에 요세 가지를 가로 처리하고요. 가로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요거 세 가지 요율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최대 0.5%가 한도, 그리고 임대차는 0.4%가 한도, 그리고 그 외, 그래서 그 외라고 하면, 뭐 상가, 공장, 토지만 뭐 중개한다든가, 아니면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뭐냐? 어떤 거를 그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볼게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렇죠? 부화목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좀 편리한 어떤 언어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퍼센트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률에는 퍼센트는 외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다가. 예, 그래서 보통 얘를 천 단위로 바꿔가지고요. 천분의 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천분의 사, 여기는 천분의 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퍼센트로 하면 백분율이니까 요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건. 자, 이제 중개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거래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매매는 우리 시험 지문에 제시된 대로 거래 금액을 주거든요. 그럼 거래 금액을 이제 찾아서 이제 거래 금액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주택과 주택 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결국에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적용하면 되고, 주택 외에는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다 그러면 제시된 요율을 찾아서 대입. 주택 외다 그럼 머릿속에서 암기했던 거를 대입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하면 이 산출액이 나오고요. 산출액은 한도액과 비교해서 산출액은 한도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넘으면 금품초과 수수니까. 아니면 이두 가지가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도액 이내에서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수학적 등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분양권. 우리 36회 본시험에서도 분양권이 출제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분양권은 분양받은 지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분양받은 지위는요, 아직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냈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잔금을 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여기 포함되어지는 게 무방하나, 등자 안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분양권은 소유권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등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아파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작은 방을 확장하기 위한 확장 비용이라든가,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설치 뭐 아니면 빌트인 주방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분양권은 그 미래 가치 프리미엄을 좀 일부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에서는 잔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뭐 무이자 중도금 있다 그럼 다 괜찮아요. 잔금만 아니면 괜찮다. 자, 교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꾸는 건데, 두 가지 중에 금액이 똑같아도 뭐 교환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뭐 이론이든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싼 거, 싼 거? 예, 그러면 우리가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거래 금액이 이왕이면 좀큰 거로 계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공한테 유리할 테니까요.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크게 나눠서 전월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세는 아직 우리 본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왜? 이 전세는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냥 전세금, 제시된 전세금에다가 요율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만약에 전세를 낼것 같으면 차라리 매매를 내겠죠. 근데 이제 월세가 출제가 되게 잘 되는 편인데, 특히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월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월세 있는 임대차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순수 임대차보다는 얼마간의 보증금을 조금 걸고, 그죠? 그리고 월세, 뭐 그래서 그걸 반전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증금에다가 월 단위 차임, 그러니까 소위 월세 곱하기입니다. 100한이면 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위 환산 보증금을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천만 원에,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보면,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더하면 5천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곱하기 100으로 그냥 확정되고, 만약에 1000에 30이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천만 원이 되고요. 다시 1천만 원하고 더하면 4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미만인 거예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채안 되면, 이때는 다시 식을 수정해서 곱하기 100을 했던 거를 70으로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0으로 해줘라. 그럼 그 기준은 언제 100, 언제 70을 하느냐?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곱하기 70. 정확히 100, 5천만으로 떨어지면 곱하기 100.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기준을 가장 잘 물어봅니다. 산출 기준. 주택과 주택 외이두 가지 물건으로 나누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그러니까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걸로 어차피 받는 어떤 경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은 시도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택은 없으면 서민들이 뭐 어떻게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만큼은, 즉 주택만큼은 시도조례가 관리할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주택 외라는 물건, 주택 외에는 뭐 상가, 공장,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상행위를 해야 된다 이러면 상가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상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여기부터는 시도조례가 관여하지 않아요. 시도조례가 관여하지 않을 거고, 요 주택 외부터는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법령만 따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이 주택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0.5, 저 매매 교환, 임대차는 0.4, 그리고 비주거라든가 뭐 공장 상가 이건 0.9까지 세 가지 요율 체계만 좀 암기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택과 중개사무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자,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근데 강동구에 이제 아파트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옆 단지가 경기도 하남시예요. 예, 경기도 하남시. 예. 그러면 강동구하고 하남시하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옆에. 그러면 강동구에 사무소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옆 단지에는 하남시 아파트를 중개 못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 개공이 하남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인 주택과 사무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마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예.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하고 사무소 소재지 기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했다.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시도 조례로 우리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부산 개공이 중개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를 또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한 개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시중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한 물건. 1번. 예. 그리고 동일 당사자 간. 2번.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3번.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동일 기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도 하면서, 그쵸? 임대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소위 말하면 알선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하는 당사자하고 임대차하는 당사자가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가 팔았는데 A가 그 집에 다시 새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를 동시 진행을 하게 되면 동시 중개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

사는 속담처럼 우리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소위 임대차를 하나를 중개한 거니까 이것까지 굳이 받은 건좀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예컨대 물건 같고요. 동일한 물건이고 당사자 동일하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당사자나 임대차하는 당사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니까 매매랑 임대차를 하든가 무슨 뭐 매매랑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매매랑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무튼 거래가 두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함정을 많이 거는 부분이 요거인데요. 동일 기회. 요 말을 아예 빼먹고 출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기회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국토교통부 요건 해석입니다.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쓰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도 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서 쓰고 일주일 있다가 임대차 계약서 썼다. 이건 동일 기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주일 있다가 썼다면 이때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두개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동시 중개가 되었다면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조금 불리한 기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컨대 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치죠.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은 주택.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합쳐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 시도조례 적용하고 또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만 적용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두 가지 물건이 같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네, 2분의 1 이상이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상가가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그리고 주택이 뭐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면적이 동일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상가 면적은 생각하지 말고 주택 면적만 보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상이라는 거는 그 기준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면적이 똑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요런 경우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뭐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을 중개했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을 중개한 거예요. 상가는 따로 계산해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시는 우리 개업공인 중개사들도 실제 있냐면 요 주택과 상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래 금액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뭐 가령 이게 뭐 10억이다. 그러면 상가 부분으로 뭐한 7억, 주택 부분으로 3억 뭐 해가지고 뭐 7억 얼마 뭐 3억 얼마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부수를 받는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도 있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면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 자,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택 면적이 절반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된다면, 예를 좀 들어보면, 주택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0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상가는 이제 200이고, 그러면 2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일 때에는 이럴 때는 결국에 뭐로 볼 거냐? 전체를 주택외로 본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가 200, 주택 190제곱미터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한 거입니다. 왜 이게 유리해지냐면 전체를 상가로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주택으로 볼 때의 어떤 그 요율 한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다,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0.4%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서울특별시 그 매매가. 그럼 0.4%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주택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상가가 주택보다 1제곱미터라도 더 많아서, 뭐, 그 면적이 좀 넓어서, 이거를 기준한다면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어떤 기준이, 나름 좀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주택과 주택 외에서의 핵심은 주택은 뭐 시도조례, 그리고 주택 외에는 국토부력만 따진다. 그 다음 주택과 우리 중개사무소가 서로 다를 때, 예, 서로 다를 때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사무소 소재지 기준한다는 거. 지금 사무소는 분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도 중개를 하는 곳이 분사무소면 이때도 분사무소 소재지 기준하는 거예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물건 동일하고, 두 번째 당사자 동일하고, 세 번째 매매를 포함한 두개 이상의 거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 기회, 동일 기회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겸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동일한 것도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 예, 그리고, 주택 그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보겠다. 아무래도 개공은 주택 외로 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리하니까요. 자, 이제 실비를 한번 좀 알아보는데요. 이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실물을 안 해보신 단계라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왜 이렇게 실비가, 뭐 경비가 소요되겠느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실비가 왜 생기냐면, 보통 권리관계 확인할 때 어떤 비용들이 이제 생기냐면요. 일단 공부 발급 비용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 발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발급 비용은 등기부 일단 기본적으로 발급받죠. 또 각종 대장료, 도면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급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우리 의뢰인들한테 실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부담하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법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청구할 수 있고, 그거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실비에서는 그래서 누가 부담할 건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 발급 비용 같은 거, 뭐 또는 현장 조사할 때도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현장 조사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 개공한테 부산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의뢰했다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차비를 누가 낼 거냐 이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왜? 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매수인이 없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아라. 혹은 임대차면 임대인한테 받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금 등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같은 것을 우리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 예치 권고 제도라고 하죠. 이 예치를 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돌려받는 뭐 이런 제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예치했다가 돌려받을 때이 예치를 하고 있는 주체가 개공일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업무 보증을 이렇게 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예치되는 돈이 50억이다. 그러면 50억만큼의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뭐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보험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보험료를 누가 낼 거냐. 그럼 이거는 개공이 부담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왜? 개공 때문에 예치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이 계약금 등을 예치했다가 이거를 돌려받는, 소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예. 그 대상은 취득의뢰인이거든요. 결국에 취득 의뢰인 조차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매수, 뭐 혹은 임차 의뢰인에게서 받으면 되겠죠. 자, 실비가 두

0: 꽤가 있는데 한쪽은 이전 의뢰인, 한쪽은 취득 의뢰인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이해 잘 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뭐 결국에 이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암기하셔도 괜찮은데 이 워낙 출제가 좀잘 되는 항목이라서 한쪽은 이전, 한쪽은 취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시도 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도 조례가 항상 그 물건 소재지를 기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물건 소재지 말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기준해서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이제 그 중개 보수 실비를 알아보았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자, 독학사 현대사회 윤리 이번 두 번째 시간은요, 서양 윤리입니다. 자, 서양 윤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대 때부터 볼 텐데, 오늘 주제 고대 때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의 정의론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 자선 입장과 의무 관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유형이 살짝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잘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두 명의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롤스, 노직 또는 약소국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의무론에서 보게 되면은 피터싱어하고 롤스 뭐 이런 사상가들 비교하는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서양 철학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피스트가 있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윤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철학 윤리를 배우는데 좀 재밌는 게 소피스트 같은 경우 뭐를 추구하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윤리라고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으로, 상대주의적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은, 거의 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죠. 자, 또한,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 존재를 부정하고요. 요거, 재밌죠? 이게,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게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변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변호를 하기 위해선,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구를 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자, 또한 이러한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꾸미는 수사학, 변론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피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프로타고라스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가 있고, 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트라시마코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나갔던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이름 자체가 좀 공룡 이름이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공룡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자, 특징 보시면 소피스트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네요.

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했대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주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요. 뭐를 강조하죠? 성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죠.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게 포인트가 주지죠. 알면 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무지의 자각을 진리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요.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의 자각을 왜 하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하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하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가 행복이라고 보냐면 진리 또는 지혜를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우리 행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무지의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 기본 조건으로 일단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대화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 일과가 거의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는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대화법이죠. 왜 물어보고 다니냐면, 너좀 모르니까, 너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가 무식하다는 걸좀 알고, 무지의 자각을 하고 공부 좀 해. 그래야지 뭐할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계속 다니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원래 이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직업이 삼파. 아이를 받아주는 직업인데, 옆에서 이제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아, 이것처럼 무지에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사상인데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세상을. 자,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일단,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요, 불완전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경우 우리 시험 문제에 동굴의 비유가 좀 나와요. 근데 동굴의 비유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동굴의 비유가 안 나오고요. 선분의 비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선분의 비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동굴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동굴의 비유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 국가론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국가도 세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 일단 3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3분설. 3분설.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데 머리 측면은 이성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가슴은 기계,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욕망. 그런데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국가도. 그래서 국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성에 해당하는 게 통치자가 되는 거고요. 통치자. 자, 기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방위자가 됩니다. 방위자. 배에 해당하는 게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이렇게 돼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쫙 몰아넣고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다가, 절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 절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자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절제도 있는데 뭐가 더 뛰어나다.

제도 있는데 용기의 덕이 좀더 뛰어나다. 그러면 방위자를 시키고요. 그리고 절제도 있는데 용기도 있는데 오, 지혜도 있네. 지혜롭네. 라는 친구에게 통치자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통치자 같은 경우는 누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죠?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철인 통치다라고 보시고요. 그게 뭐죠? 이상적 국가다.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철학과 정치가 일치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인데 우리 그 그림에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넷에 쳐보면 잘 나오는데 이 아테네 학당 그림의 가운데 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플라톤은 이러고 있어요. 진리는 이데아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리는 현실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면서 참된 진리는 현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건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요거죠. 행복. 그렇죠? 자, 모든 건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건 뭐죠? 행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록인데, 덕론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양 쪽덕 있죠? 서양 쪽 덕은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도 지성적 덕, 품성적 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성 측면의 지성적 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성적 덕은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철학적 지혜하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뭐, 철학적 지혜 같은 경우는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천적 지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진짜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천적 지혜가 뭐를 알려주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 중용을 알려줘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거는 과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절한 상태. 그래서 용기라는 것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상태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는 뭐뭐가 있냐면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긍지도 있고요. 용기, 긍지, 절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합니다. 실천. 실천을 하고요. 이러한 중용을 습관화해요. 습관화. 그럼 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감정적 측면의 품성적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중용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영토 점령, 전쟁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아우, 전쟁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행복이야.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요, 어떤 쾌락이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극적 쾌락입니다. 소극적 쾌락. 자, 정신적, 지속적, 그리고 소극적 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소극.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요. 고통은 유일한 악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지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타락시아라는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모두 같이 써주셔야 되냐면요. 평정심. 평정심 같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시험,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즉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모든 현상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요거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요, 스토아학파의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이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이냐.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아, 모든 세계가 다 결정돼 있어,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 이게 행복이야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주의예요. 좀 긍정적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유, 우리나라 이제 망했네, 망했으니까 산속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몇하고 같이 가고 살아야지 라는 은둔주의가 나타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근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근데 어차피 망하게 결정돼 있었어, 받아들여야지. 긍정적이죠. 받아들여야지.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했고 다른 나라도 망했고 그럼 다 하나가 이제 합쳐지겠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우리 하나의 시민이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 좋은 거죠. 자, 또한 이제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데 아파테이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부동심. 이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불필요한 감정, 즉 정념을 극복한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뭐라고 보냐면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 자,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 그거를 극복해야 돼, 감정에 휘두르지 마,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스토아학파다 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정의의 종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 정의를 뭐라고 보냐면요, 준법 정신으로 봅니다. 준법 정신. 즉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특수적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균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는데, 자, 먼저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기준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나눠 갖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기하학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적 정의는 형벌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요건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처벌을 할 때 아, 돈 많은 사람이 가치가 더 많으니까 조금 처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낮으니까 많이 처벌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할 땐 그 사람들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죄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술적 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적 비례.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뭐와 관련된 거다? 형벌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환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이거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편의점에 가요.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가격을 내요,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장님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어우 이쁘네 하고서 돈을 내요? 물건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즉
자, 교환적 정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본다라는 의미로 산술적 비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인데, 자, 요 파트는요,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업을, 자세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키워드라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는 거 강조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존 롤스라는 사상가가 있죠. 존 롤스가 주장한 건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요, 절차만 존재하고 결과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 게임을 예시로 듭니다. 게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절차를 잘 따라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따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건 절차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잘 지켰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절차만 있겠죠. 그 절차가 뭐냐?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뭐를 씌우냐면요, 무지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데 이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만 모르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재능, 가정 배경, 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 성별, 국적, 자신의 국적,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사실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심리학 같은 이러한 기본적 지식은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차만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만 만들어 놨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요. 만장일치로. 어떻게? 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이론칙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이게 뭐죠? 기본적 자유죠. 기본적 자유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 이 기본적 자유를 짧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어떻게 분배가 돼야 돼?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원칙으로는 공정하게 다 뭐를 줘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줘야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어떠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차등의 원칙.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뭐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해. 자, 이러한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야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노직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 같은 경우는 롤스를 비판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자, 롤스 너는 지금 복지 주장하잖아. 그런데 복지는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또, 자, 롤스 너는 지금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잖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재매. 그거는 정형적 분배야. 이 정형적 분배, 어떤 하나를 고정시켜서 분배를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다시 요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롤스 너의 주장, 복지, 그리고 차등의 원칙, 즉 정형적 분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직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첫 번째 소유 권리론을 주장을 하는데 노직 같은 경우는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또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취득의 원리, 두 번째가 양도 또는 이전의 원리, 세 번째가 시정 또는 교정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취득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초로 어떤 재화를 취득할 때 타인에게 뭐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취득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지만 정당한 배타적 소유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정당한 양도의 원리입니다. 또는 이전의 원리인데 요거는 뭐죠? 취득을 했어요. 정당하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게 상속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될 때 정당하게 증여가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 안 받을게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때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요. 그거를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시정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복지를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복지를 반대하는 사상가들은 최소국가를 주장을 해요. 최소국가. 치안 유지와 외적 방어만 하는 국가가 그게 정의로운 국가야, 도덕적인 국가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최소국가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왈처인데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예요. 일단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공동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개듯이 분배적 기준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왈처 같은 경우. 그래서 왈처도 롤스를 비판해요. 아, 롤스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건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공동체의 역사 관습에 따라서 분배적 기준이 다 다양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왜 한 가지 차등의 원칙만 왜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니? 라고 왈처는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다양하듯이 다양한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복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회적 가치라고 보는데 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각각 영역별로 획득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영역이 힘이 세서 권리라는 영역이 힘이 세서 이 한 가지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 또는 전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거죠. 다양한 가치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분배적 정의를 배운 거예요. 분배적 정의. 롤스 배웠고요. 그리고 노직 배웠고 왈처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사상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는 요즘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롤스하고 노직을 비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비교를 할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인데 자, 약소국 관한 입장에서 자선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약소국을 지원하는 원조가 의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자선 관점 있죠? 자선 관점. 요거는 누구냐면 로버트 노직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국내 분배에서도 복지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국내에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반대해요. 원조도 의무로 보는 걸 반대합니다. 아니, 그런데 스스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조를 합니다. 제가 원조를 해요. 노직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할까요? 너 원조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원조를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하는 선행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관점으로 보는 사상가들이 두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일단 피터 싱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존 롤스가 또 나오죠. 롤스도 마찬가지로 의무 관점에서의 원조를 주장합니다. 자, 비교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는요, 돈을 원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를 원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을 원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거는 정치 체제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롤스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 3강의 핵심 내용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하게 더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템포도 좀 빠를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집중해서 딱 20분에 끝낼 수 있도록 확실히 합시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이 직각삼각형은요, 너무도 특별합니다. 왜? 직각이잖아요. 한 각의 크기가 90도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생각해보면 세 가지 배웠죠. SSS, SAS, ASA인데 이 두 직각삼각형끼리는 항상 뭐가 일정하다? 90도라는 직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앵글 하나를 안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특별한 합동 조건을 두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직각삼각형끼리 이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면, 즉 빗변의 길이 같고요, 한 예각의 크기 같다면 얘네는 무조건 합동이 됩니다. 특별한 이름도 붙어요. 어떤 이름? RHA 합동이라 그래요. 아, 갑자기 영어가 달라졌어요. 자, R은요, 직각이니까 right angle, 90도의 R을 가져온 거고요. H, hypotenuse라는 빗변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H를 가져온 거예요. A는 알죠? 뭐다? 앵글. 그래서 직각의 빗변 같고 각 하나 같은 합동이다. RHA 합동인데, 그냥 합동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합동이 되는지 이유가 또 있어요. 왜? 변 하나 길이 같죠? 각의 크기 하나 같죠? 난 나머지 직각이니까 여기도 같을 거예요. 그럼 뭐다? ASA 합동. 이거를 맨날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한 번에 RHA 합동 이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직각에서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면 걔네도 합동이 돼요. 걔네는 이름이 뭐겠어요? 직각 R, 빗변 H, 다른 한 변 사이드 RHS 합동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RHA 하나, RHS 하나. 근데 RHS 합동도 왜 합동인지 설명을 해야겠죠. 왜다? 요 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D, 삼각형 DEF를 뒤집어서 딱 붙여주면 뭐가 되나요? 짜잔! 이등변 삼각형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의 크기 같아요. 오케이. 얘네 둘은 방금 전 배웠던 직각의 빗변 같고 각 하나 같네. RHA 합동이니까 합동이네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 싹 무시하고 뭐 하자? 어쨌든 빗변 길이, 한변 길이 같으면 RHS 합동이라고 부르자. 우리는 이거를 하루 종일 적용해 볼 겁니다. 20분 동안. 자, 두 직각 삼각형인데요. 직각의 AB와 DE의 길이가 같고 각 하나가 같대요. 무슨 합동? 아, 방금 전에 외웠어요. RHA 합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러면은 두 직각삼각형의 합동임을 증명해 볼 건데, 논리적으로 맞아요!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EFD에서 이게 왜 합동이 되냐? 각 C랑 각 D랑 일단 직각 90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AP랑 EF는 뭐가 되죠? 빗변이 됩니다.